0: 네, RA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단어 명절을 맞이하는 이번 달, 이 6월 달 우대 활동은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원래는 이런 보조금 나가는 게 흔치는 않는데 또 명절이 돌아오고 우리 이 근해 보신 한우는 오래 쓰면은 여러 가지로 오장육부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 와서는 우리 건강한 뇌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장육부의 치료를 동시에 하는 약입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보장하여 드리기 위해서 우리 제약공장 측에서부터 하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입니다. 보조금 1,000원씩 나가는 것은 우리 그 제약공장 측에서만 하는 우대활동입니다. 그리고 또 이 레이저 치료기계도 드리고 이 교습도 드리고 이래서 이런 우대활동 있다는 말씀 잘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그 어지럼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시다. 어지럼 증상, 평상시에 항상 어지러워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급하게 아주 급진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급하게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는 우리 빨리 병원에 가면 좋습니다. 이게 기시되는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보면은 이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어지럽다가 쓰러지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또 주위가 빙글빙글 거서 싹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막 토하고 식은 땀이 나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면서 어지럼증이 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걸음걸이가 비틀대면서 맑거든 어눌해지면서 머리가 아프고 같이 어지럼증이 나는 증상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우리 빨리 치료하는 게 우리 후유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걸 도둑게 되면은 뇌출혈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전조 증상이라 말입니다. 먼저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어지럼증은 우리 뇌세포가 죽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미 평상시에 노바이즈 빙변이라는 이런 MRA 결과람 있었던 사람들 이 뇌세포가 많이 죽으면서 뇌신경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이 신경 전달이 잘 안 되면 그런 거리라 많이 됩니다. 비틀대고 이러던 분들 우리 이런 그 어지럼증을 겸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저희들 건네 보신 한을 쓰게 되면은 자꾸 쪄가면 어지럽던 사람들 귀도 잘 안 들은 사람들 그 다음에 눈이 이런 사람들 눈이 같이 뿌옇고 눈이 이 물체가 두 개로 돼 보이거나 얼른 얼른 되거나 이런 증상들을 겸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자나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네. 나도 지금 나 공식에 부서 있으면서 그냥 피곤급이 앉아서 그런지 머리 늘상에 흥하고 정신이 안 나고 영 머리 세게 아픈다 어떤 때 그냥 막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아플 때다.
1: 네.
2: 그러면서 또 기억력도 많이 자꾸 상실되고 무서웠다고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네 보시면 먹었는데 저는 한 반년 동안 먹었는데 요즘에는 효과가 영 좋습니다.
1: 네.
2: 요즘에 또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정신도 안 나던 게 깜빡깜빡 자꾸 잊어지도 못지 경력도 많이 돌아오고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1: 네. 네
2: 그리고 저녁이면 귀에서 어찌나 소리 세게 나는지 병원에 물어보니까 나 콩팥이 허해서 그렇다 이랬대다.
1: 네.
2: 그래 그런지 소리 저녁에 턱 늦게 하면 무슨 어떻게 무슨 전기소리 난다 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그냥 낡은 소리에서 나는 소리 난다 했으면 좋겠는데 가장 이 소리에서 나더라 말고 그런 전기 소리 같은 게
1: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바쁩니다.
2: 예, 자지 못하겠어요.
1: 네.
2: 신경 영면에서 자지 못한데 그 소리 나가
1: 정신이 안 나죠.
2: 예, 자지 막 난다. 그러니까 나 그래서 지금 이거 뭔 게 그것도 뭘까 지금 요즘에 내 마음이 좋아져서 어서 술 뭔가 소리를 덜 난다.
1: 네.
2: 그러니까 잠을 좀 잘 잔다 요 시간에는.
1: 예.
2: 그리고 소변도 잘 나도 안 가고 혹시 나간 데도 소변 색이 또 진하고 오랫동안 있다 놓으면 또 소변 진한도 잘 나가지 않을까나

0: 냄새 많이 나고요. 거품이 많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나졌습니다.
1: 예.
0: 그리고 노선이 어찌 난 요리신데 다 눈이 깔깔하고 예, 다 눈이 침침할 습대다. 근데
1: 간열이 센 사람들
0: 그. 예.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해결됐어. 눈이 술 깔깔았습니다. 그는 피가
1: 그렇죠. 간 곰팥에 직접 떡으로 줬습니다.
0: 예. 특별히 줬을 때다. 그래도 더 좋은 건 난 뭐 줬는가 뭐 이 변비로도 해결됐다. 이거 먹은 게.
1: 그렇습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음양 평형이 잡아지고 몸에 진액이 돌면은 변이 자꾸 장도가 마르던 사람들 그렇게 해결되면은 변비가 잘 해결됩니다.
0: 네, 그래 지금 변비 해결가 좋지. 그럼 날마다 이 어제 먹으니까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린다. 어 여기 꼬지가 별로 단아 꼬지를 불편하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래 지금 다리 많이 내도 하고 기운도 나는 게 알린다. 그럼 여름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 오늘 또 먹자고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
2: 네. 네.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지름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느 일정 정도 내시 있는 분들 어지럽다 얘기를 달고 삽니다. 어지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눈도 아물아물 잘 안 벌고 우리 백내장이란 진단을 받은 적도 있고 눈앞이 뿌옇고 물체들이 두 개 돼 보이고 아니면 중간에 우무각에 들어가 보이고 이게 다 우리 그 눈이 암을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네, 그 저도 지금 건여바센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3: 머리가 항상 아프지, 어지럼증 나고 가슴도 둥거리고 경력도 없고 해서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건여바센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어지럼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3: 예, 겨우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자꾸 깜빡깜빡하면 경력 없던 게 경력이 많이 좋아진 게 알립니다. 지금.
1: 예.
3: 예. 겨우 이거 건방지 좋지 않아서 예, 소변 차수도 많고 소변이 시원히 다 나가지 않고 하니까 화장실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잠을 자지 못하고 했는데 지금 이 약 쓴 다음부터 예, 그 뭡니까 소변이 시원히 잘 나가는 예, 저기 하루 전에 지금 한 번밖에 안 입는다. 지금.
1: 네.
3: 네, 그래 하니까 예, 잠을 잘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거뿐하고 머리 마가지고 지금 정신 나는 게 알린다.
1: 그렇죠.
3: 네. 야, 정말 생활밖에 이 약수 여름에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지금 오늘도 배달받아 계속 쓰자 그럽니다.
1: 네. 요즘 우대 활동이 좋습니다. 또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 있고 약에서 약도 두드리고 뇌에서 치료기계도 두드리고 규식도 두드리고 합니다. 예. 네, 메조리 기와나서 우대 활동 있습니다.
3: 네, 우대 활동 좋을 때 오늘 뒤에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1: 네,
3: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뇌세포가 죽어나간다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뇌가 건강해야 우리 살아도 산 것 같고 또 이 뇌신경 전달이라든가 이 기억력뿐만 아니라 모든 이 대뇌 중추 사령부가 머리에 있단 말입니다. 머리에 보면은 우리 선징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주시포라는 게 있고 뇌세포도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런 신경 문제 그 다음에 기억력 문제 다 우리 대뇌세포가 건강해야 됩니다.
2: 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4: 예, 저도 지금 건예보상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이 고리가 항상 심하면서 혈압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그러면서 뒤에서 소리도 좀 소리 자꾸 나지 어쨌든 증상이 많다만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 썼는데 이거 써서 얼마 안 벌써 한 성날 되니까 벌써 이 혈압도 좀 저 그 파도 없고 그리고 저 뭐라 하나 그 잠이가 또 잘못 자던 게 지금 잠이 잘 온다만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 고개라면 이 약 쓰면서 옛날에 저 약 쓴 데는 영 잠을 할 텐데 지금 잠 잘 온다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무슨 소변이 나사진 게 하기 나면 지금 한 소변은 벌써 한 달 되니까, 조금 조금씩 예, 나가는 게 아니나 지금까지 아주 나가지 길어야겠니 완전히는 안된다
1: 소변이 작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못하다 심지어 예. 소변이 단백이 나간다 네, 혈세포 나간다 이러던 사람도 그게 싹 없어지는 이야기입니다
4: 예, 글쎄 나도 그래 다른 사람들도 듣고 있었는데 확실히 이게 소변 문제가 좀 약이 나면 지금 그러니까 네. 여기 내게 맡겼다고 지금 그리고 경력이 또 지금 이게 도와주는 게 나와
1: 예.
4: 네, 어쨌든 이 이야기 어쨌든 내게 맞으니 나는 이 이야기에서 아마 좀 꾸준히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1: 꾸준히 계속 쓰게 되면은 신면증이 있던 사람들은 물론 기억력 감퇴증 심에 이미 걸려서 초기 고생하는 사람들 전문 치료하는 이야기입니다.
4: 예, 그렇습니까.
1: 쓰십시오.
4: 예, 그럼 예, 잘 알았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4: 예, 안녕.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런 뇌세포에서도 우리 뇌라는 거는 사령부기 때문에 정말로 별난 구조가 다 있단 말입니다. 우리 도파민을 분비하는 흑질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중뇌, 소뇌, 그다음에 전두엽 이런 모든 부분에서 뇌도 조그만 것 같지만 그 하는 일이 다 딸로 자기 일이 다 딸로 있습니다.
2: 네, 일단 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5: 예, 건네보세요. 환우 선생님 강의하셔서 지금 우리 형제 두 분이 지금 쓰고 있는데, 저는 어째서 온가에 이 뭔가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그 다음에 콩팥이 좀 좋지 않는지, 어쨌든 허리 아프고에 소변이 조금 더품이 나갔다 말한다. 근데 그게 네. 하수무 나무가 이럴 수 있으면 꼭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6: 네, 저도 건네 보시나 쓰면 이제 한 달 조금 안 되게 썼는데 이거 쓰니까 소변 전에 이전에 보고 예, 한 시간에 또 보고 한 시간에 또 보고 그래는 이전 사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6: 예, 그래도 소변 시원하게 안 나가네 소변 시원하게 나가. 그래도 허리 아파는데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지고 예, 그래도 무릎 관절이 또 아팠습니다. 이제 무릎이 네. 아예 아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네.
6: 그래도 귀에도 또
2: 네.
6: 여기 소리 나는데 그 어떤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뒤에서 소리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아물대고 이런 데 전문 씁니다. 예. 그게 예, 그런 치료에 확실히 효과 봅니다.
6: 이 콩팥이 돕는 약이 제가 최고 약인데 그래 이번에
1: 환자가 그렇죠. 전문 불순하는 예. 약이니까 예.
6: 예. 예. 이번에 싸서 계속 쓸 예상입니다.
1: 네. 예. 그렇게 하십시오.
6: 네.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때문에 평상시에 항상 어지럽다거나 귀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눈이 뿌옇다거나 이럴 때 우리 다 이런 증상을 오래 두게 되면은 뇌세포가 죽어나가기 때문에 전문 뇌를 건강하게 하고 복선할 수 있는 약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증상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입니다. 때문에 그녀 보시완 우리 그 현웅에다 똑똑히 썼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눈이 아물대고 잠이 아여고 허리 다리가 시큰대고 그다음에 기억력 감퇴증이 있고 신경문란이 있고 신경문란을 치료하는 약이 그렇게 너무 많지는 않는데 우리 이 약은 실면증을 비롯해서 각종 신경문란 이 방면에서 가슴이 두근대고 누군데 계속 쫓겨오는 것 같이 불안하고 그다음에 좀 쪽황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신경계통이 문란으로 생긴 병 역시 우리 근뇌보시환을 추천드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단오명절 5대 활동 진행 중인데요. 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모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연변의 맛으로 시작해봅니다.

따스한 바람이 세상 곳곳을 스치고 꽃잎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부드러운 멜로디로 이 시간 프로문을 열어봤는데요. 이어서 서울 보내드립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소원을 품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가사와 선율이 여러분의 소원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따스한정이 퍼지는 세상, 사랑도 두근두근 행복도 가득가득 쌓여가는 일상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 작은 기쁨과 사랑의 온기를 노래한 가요. 최미화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랑도 동동 행복도 동동 보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은 바로 사랑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연인의 사랑, 이웃과 세상에 대한 따뜻한 사랑까지 모두 아름다운 정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듭니다.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가길 바라면서 김인덕 작사 김홍일 작곡의 사랑을 노래하리 보내드립니다. 김창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진실한 정과 행복이 깃든 일상은 누구보다 빛나는 값진 인생입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삶을 아끼며 살아가길 바라면서 하나처 작사 허설아 작곡의 보석 인생 보내드립니다. 평범하지만 빛나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시길 바라면서 리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은 봄의 화려함, 여름의 뜨거움을 지나 차분하고 아름다운 황혼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도 세월이 쌓인 성숙함도 모두 인생의 소중한 풍경입니다. 인생의 깊은 여운을 전하는 가요, 한춘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황혼 인생 보내드립니다. 최려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근 작사 리테오 작곡의 장수타령 보내드립니다. 구수하고 정겨운 멜로디가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길 바라면서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음악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연변 노래가 저와 함께한 음악여행 어떠했는가요? 내일도 좋은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국영학 혈배강에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혈배강도 값이 오르게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혈배강은 모든 약제는 몽땅 천연 약제를 가져다 하는 게고 또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500달러라는 이런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흡수가 빨리 돼가지고 우선이 효과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6세트에 4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자꾸 말하지만, 예, 우리가 값이 오르는 거는 뭐 10원, 20원 오르는 거 가서 제가 말아야 합니다. 값이 이번에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 혈배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연변에서 경영한 지도 5년 넘어되고, 예, 그래서 이, 혈배강 써본 분들이 아실 겁니다. 예, 이 약은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하나는 캡슐로 된 게고, 캡슐로 된 약은 점심에만 잡수는 겁니다. 근데 약을 위해서 캡슐로 만들고, 또 왈지로 만들고,

중에도 틀리는가? 우리 YGDN 약은 아침 저녁을 잡수는 게죠. 예? 캡슐은 그 약이가 무슨 뭐 위를 자극해서 캡슐로 만든다 이런 법이 아닙니다. 예? 주약에 이 캡슐이가 들어가서 소장에 들어가서 약 효과를 내라 그 뜻입니다. 소장이라는 거는 우리 중의에서는 심위쇼 정상별이라 했습니다. 심장하고 소장이가 부부가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에서 그 캡슐 껍질이가 몽땅 분해되고 그 다음에 그 유효 성분이가 직접 소장을 내려갈 때 소장에서 직접 흡수를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소장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그 영양 소장이라는 거는 무슨 작용하는가? 한말로는 미비의 칭주어랍니다. 무슨 뜻인가? 칭 깨끗하다. 주어라는 건 더럽다. 이 뜻이죠. 미비의 칭주어. 그러니까 깨끗한 거하고 더러운 거 갈라놓는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거는 직접 대장을 내려가고 깨끗한 거는 직접 우리 비장 자글로 넘어가가지고서 비장에서 영양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골수에 가가지고서 이런 피를 만들어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소장이라는 거는 지우류주 거기에 놓고 말하게 되면 우리 오장육부가 공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소장이 제일 활발한 시간은 오후 1시부터 3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점심에 요거 딱 잡수게 되면 점심 식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 껍질이가 분해되는 시간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딱 오후 1시, 3시 이때 소장이 움직일 때면 요 약 유효 성분이가 그 짝으로 쑥 지나간다 그 뜻입니다.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캡슐에 대한 약은 주약의 안에 약 처방이가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이런 처방으로 많이 구성됐습니다. 우리 말하자면 여기에 텍사가 들어가 있고 텍사라는 거는 우리 곰파치하고 방광경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모든 독소는 텍사를 통해서 비뇨하는 이런 작용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혈압 조절에도 엄청 좋습니다.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리뇨제 칭류사이친 같은 이런 약을 쓰게 되죠. 사실은 서약의 부작용은 여러분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사실은 이 칭류사이친 오래 쓰게 되면 이런 림상에서 다 검증이 나왔습니다. 칭류사이친 이리뇨제를 오래 쓰게 되면 당뇨병의 발병률이가 11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예,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학 서적에 이미 나왔습니다. 예, 그럼 베타쇼티 지액항지 이거는 로인분들이 메토롤 같은 약을 말합니다. 예, 이런 약을 오래 쓰게 되면 로인성 암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쇄골 진장수 좌용호암의 이주질환이 있습니다. 이 카토플리 같은 이런 약들은 곰파치를 대량적으로 손상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것은 모든 이런 서약은 오래 쓰게 되면 몸을 차갑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상기가 차갑다 할 때는 소화 흡수 공능이 잘 안 됩니다. 원상들은 내가 먹은 음식을 잡수해서 위 아프면 그저 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먹어도 거기에 살을 가지 않고 피를 만들지 못하고 이것도 소화 흡수 공능이 못해진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 걸 자꾸 드시게 되면 사람 몸이 해롭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혈배강 지금 우리 활동도 10세트에는 지금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잡수는 그 약하고 아침 저녁을 잡수는 약은 틀립니다. 아침 저녁 잡수는 약은 공농수치에다도 명백하게 썼습니다. 우리 관심병, 협심증, 또 심리를 고르지 못하고 예 그리고 여러가지 마이웨이 지혜달 기절 마이웨이 지혜달이라는 게 맥이 뛰는 게 고르지 못한 걸 말합니다. 뛰다가 중간에 서거나 이런 게 마이웨이 지혜달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혈관에 대한 이런 질병 치료하는 처방으로 구성된 게죠. 예, 그래서 요거는 아침 저녁으로 왈지를 된 겁니다. 왈지는 우리 중약재를 만드는 방법이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 근데 왈지는 무슨 작용하는가? 어째 딱 하필이면 왈지를 만드는가? 기시름 왈지는, 이게, 황제내경에도 직접 썼습니다. 왈지 주요 작용은 药环利转이랬습니다. 핵심적인 작용이가, 무슨 뜻인가? 약이가 늘리 계속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면서 리转이란 겁니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어떤

0: 왈지를 많이 쓰는가. 우리 뭐 이런 빵콰르람 생겼거나 이걸 더 지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 혈저이람이 생긴 게 빵콰르람 생긴 이게 다 그 굳어진 게지 않습니까? 이걸 풀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풀어주는 게죠. 예, 요관리전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결절함 생긴 이거를 풀어줄 때 보통 왈지를 많이 씁니다. 예. 그 다음에 밥맛이 없거나, 예, 이럴 때 밥맛을 돋아줄 때 또 왈지를 많이 쓰고, 예. 그 왈지 쓰는, 우세점이가 뭔가. 기술은 위의 기를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약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약 효과가 오래간다 이 뜻입니다. 예. 그런데다 우리 500돌든 이런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효과는 더 빨리 보는 게죠. 예. 그래서 우리 우대 활동 이번에 16세트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24세트를 더 드리고 거기다 환자분들이 증상에 맞게 침구 12번 해드립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네, 나도 혈배강 요즘 여러 달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효과를 봤는데, 어찌나 나는 관심병을 주자로 둘이 했습니다. 그래, 주자를 해도 계속 후두도 하고 항항하고 놀랬댔습니다. 그리고 주심안에 계속 갖고 다니고 이랬댔습니다. 그런데 이 혈배강 먹음부터는 심장이 저희 심율이 고르지 않던 것도 해결되고, 네. 그런 심자에 후두도 하던 것도 많이 났습니다.
0: 많이 났죠.
2: 예. 주심안도 갖고 안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그런 궁수빵 같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예.
2: 네. 그래서 궁수빵도 여름에는 효과를 많이 봤는데, 내 지금 그런 수배를 벌려는 그렇지 못해 몰고 다니던 게, 이 국빵 여러 달을 먹으니까, 수리를 몰기는 못한다. 그런데, 그 전보다 많이
0: 허리가 많이 펴졌죠.
2: 예. 예, 그래서 내, 그런, 혹시나 해서 몰고 다닙니다.
0: 아, 예.
2: 예, 그래서, 이 혈배강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0: 네. 예.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3: 예. 어쨌든 저는 예수, 뭐니까, 혈배강에 지금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전에, 뭐니까, 이, 신자 있다니까, 예, 좋지 않아요. 어쩜 가슴병, 저걸로 의심하더라 말입니다. 그래, 그런지, 근데 가슴이 가깝다고, 침침하고, 예, 그냥, 어떤 다음에 이 숨이 어떤 데 잘 올라오고, 예, 그냥 한숨 계속 쉬고, 예. 그리고 그 다음 또, 예, 이, 뭐니까, 이, 뭐니까, 주심환도 있다니까, 항상, 예, 예, 소지가, 또, 뭐니까, 가슴 생기면서, 어떤 날 그렇게 바쁠 땐 또 먹어야 되고, 예,
0: 네.
3: 나 또 이 어떻게 됐어? 노원도 와가지고 머리 어지럽고 나 아프고 예, 난 어제 경력도 그렇게 잠깐만 예, 좀 이제만 못하더라 말인가. 기대는 과 긴단 또 예, 여러 가지를 이래가 사람도 잠도 못 자고 예, 잠깐만 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 우리 나기도 싫고 그냥 최근 한 번씩 이렇게 막 이 실부치처럼 오고 난 다음에는 더 맥이 없어가지고 예, 또 꼼짝 못한다 말인데. 근데 이거 먹은 다음부터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하나하나에 없어지고 걔네가 이 약이 좀 안 되라 여러 가지 좀 내가 약을 먹어 갖다 사놓고 먹기보다 이 한 가지 약 쓰는 게 좀 막 좋구나 했단 말이다. 예. 근데 지금 제가 조심한도 아이가 생기고 그다음에 내가 여러 가지 심장을 해서 그렇게 고생하도 모두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렇게 초기에 머리 그렇게 아프던 게 머리 아픈 게 잘 좋아지고
0: 심장 좋아지 머리 아픈 게 좋아집니다.
3: 예예 예. 그다음에 예. 또 뭐니까 그렇게 맥이 없던 게 지금 맥이 있어가지고 이 뭐니까 어디를 댕겨도 예, 이서 처음 보고 댕기면 쉬다 이래 가서 이런 것도 없지. 그래서 또 가기 싶은 대로 그래서 이렇게 가서 가기도 하고 예. 하여튼 예, 이렇게 여러모로 좋고 하니까 예. 뭔가 약이 오전에 오락에 떨어지고 하니까 혹시 또 이렇게 뭔가 우리 활동이 있는지 해서
0: 지금 우리 활동 크게 하고 그리고 지금 예. 오라잼 또 값이 또 오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환자분들이 오른다는 거 알고 미리 사놓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지금 16세트가 좋습니다. 24세트를 더 드리면서 거기다 또 침 12번 놔주고 그 다음 환자분이 여기다 전화채서 오늘이 결정하겠다 하는 분들 10세트 이상 사는 분들부터 우리 그 혈배강 또 10곽을 더 드립니다. 공장 측에서. 예.
3: 그렇습니다.
0: 예,
3: 알겠습니다.
0: 네, 288-0018번 전화 치시. 288번.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그래서 우리 인천의 모든 비공급은 몽땅 심장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시죠? 이? 절대 사람을 갈라놓고 보면 됩니다. 머리는 머리고 심장은 심장이고 뭐 위는 위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협조해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내 약을 제대로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심장이 양기를 많이 상했는가 안 상했는가 이건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약을 먹을수록 우리 손발이 계속 차가워진다. 예, 그 다음에 또 식후물이 자꾸 올라온다. 예, 그리고 또 아랫배도 계속 차가반하고 혈압이 자꾸 온정 안 되고 이러면 내 약을 잘못 먹은 겁니다. 특히 우리 보게 되면, 찬 성질 띈 음식 잡수거나, 개체면 찬 성질 띈 이런, 약들을 많이 잡수거나, 이렇게 되면, 손발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 다음에 혀를 쑥 내밀게 되면 알깁니다. 띠두서란 게 많이 생깁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말씀 주세요.
3: 혈배강하고 건신골순 환자입니다.
1: 예예.
3: 예, 저는 약 쓰기 전에는 혈압도 높고 몇 년 동안 혈압 약을 하루에 두세 번씩 먹었습니다.
1: 네. 예.
3: 이 약이 정말 효과도 좋고 신기한 약입니다.
1: 네.
3: 저는 뇌경색도 있고 혈지 많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두문두문 있다더니 팩이 뚫리고 이빨 쫓기고 했습니다.
1: 네. 예.
3: 그러던지 맹풍기 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네.
3: 이 머리에 좋다는 약은 매 다 써봤습니다.
1: 네.
3: 그래도 발랐지 않고 침구도 많이 맞았고 뭔가 입이 삐뚤어진 게 내려오고 움직이는 먹기 힘들었습니다.
1: 네.
3: 이렇게 고생하다가 혈바강 쓰고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친구를 했는데 인천의 입관원에 돌아왔습니다.
1: 기실은 혈배강 보게 되면 주요하게 우리 심장에다 피를 많이 보내주고 심장이 양기를 북돋아줍니다. 심장이 잘 뛰게 되면 머리랑 피를 잘 공급해줍니다. 그러면 혈압이 자연적을 정상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3: 예, 이 약을 먹으니까 소화도 더 잘 되고 온몸에 불편한 곳이 없습니다.
1: 네.
3: 위에 저기 있었는데 친구를 하니까
1: 맞습니다.
3: 예, 저기 없어지고
1: 친구가 빠릅니다. 예.
3: 예, 속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된다.
1: 네.
3: 변비 있던 것도 변비도 없으니까나.
1: 네. 예.
3: 가벼워졌습니다.
1: 그렇지.
3: 선생님 친구가 저는 염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1: 아, 예.
3: 예, 저는 여러 환자들 분들이 혈배강 한번 쓰면 혈압이 얼마나 조정 잘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 예.
3: 저는 거짓말은 아예 합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잡사본 분들 합니다. 예.
3: 예. 이 약이 또 오른다니까나. 약이 좀 있는데, 지금 우리 있을 때 약을 더 싸겠습니다, 오늘이.
1: 좋죠. 288-0018번 전화 치시.
3: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러니까 일단 우리 뭐 혈전이 생긴다, 뭐 방광이 생긴다, 또 우리 심장 주자라는 사람들이 주자한 곳에 또 그게 생긴다. 예, 그래가지고 또 주자를 바꿔야 된다. 이런 분들 엄청 많습니다. 예. 그럼 이거 해결해주자면 일단 뭐 해줘야 되는가?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한방면은 혈질을 낮춰줘야 됩니다. 우리는 공농주치 명백하게 고혈질을 치료한다고 딱 써놨습니다. 그냥 우리 여기 혈질을 조절해주는 이런 약재들을 본다 할 때 울금이라는 약재들 갑니다. 울금이라는 거는 위진 그러니까 어혈이 생긴 거 풀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진에는 주요하게 간 경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피는 간에 가서 깨끗하게 만드는 작용하죠. 일단 내가 지방가열이라면 간경화라면 이렇게 되면 간에 피가 들어 못 갑니다. 들어간다 해도 충족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한방면에는 깨끗한 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면서 문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울금 약재가 들어가는가 하게 되면 여기면 또 삼칠이라는 약재 들어갔습니다. 삼칠은 다 아시죠? 피를 맑게 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고 그럼 치사오라는 약재 들어갔습니다. 이 치사오 하게 되면 잘 모르는데 바이사오, 소요 이게 다 한 가지 돌입니다. 치사오라는 건 좀 붉은 색깔 때에서 치사오고 바이사오라는 건 재태 색깔 때에서 바이사오고 이제는 다 한 계통의 이런 약이 속하는 겁니다. 치사오는 주약에 이런 그 정맥 혀를 쭉 끌어들여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예,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그, 절대강 그 약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아, 예.
2: 예. 저기 그 약을 먹으면서, 예.
1: 네.
2: 어, 나는 영 좋아졌습니다.
1: 어, 어떤 방면이?
2: 예, 병원에서, 예, 그, 뇌 수축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1: 아, 뇌 위축이.
2: 예,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이나 병원에서는 뭐,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함, 이렇다, 이렇게 하는데.
1: 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2: 예, 증상이 점점 더 심해져서.
1: 네.
2: 아유, 또 참을 수 없어요.
1: 네.
2: 어디 가서 물건 사고, 돈을 올다며, 계산이 자꾸 틀리고, 어떤 때는 한마디 또 하고, 단어도 생각 안 나고. 또 집에 가는 길도 엉킬 때 많고 걸은다는 게 이제 빛이 돼서 시도 번져질 때도 있고
1: 그게 치매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 그렇습니까 손도 자꾸 떨려서 숟가락 쥐기도 좀 바쁩니다
1: 막 떨려가지고 막 이렇게
2: 예,
1: 불려나가지
2: 부끄러운 소리지만 대소배 줄줄 나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1: 예, 심합니다
2: 거기서 예, 관심병이라서 가슴이 답답하고 맥이 없고 두문두문 가다가 혈압이란 게 또 팍팍 떨어지지. 정신 잃을 때도 많았습니다.
1: 예.
2: 그러다가 예, 선생님이 혈배강이란 거, 그거 약을 예, 먹었는데, 그, 먹고 보니까 예, 생각밖에 나는 이 척감이 믿지 않았습니다.
1: 예.
2: 근데 영 좋아졌습니다, 먹으면서리.
1: 예.
2: 예, 걸음걸이도 예, 온천하고 우리 아들이 나를 온천해줬답니다.
1: 예.
2: 숨도 예, 안 차고 알다시피 말도 이 지금 보면 내 말을 괜찮게 하지 않고 뭔가
1: 맞습니다. 예, 저리 있게 잘합니다.
2: 이제는 예. 대소변 실수도 예, 기본상 아예 합니다.
1: 예.
2: 예, 그리고 혈압도 예, 135, 그래서 130, 135 이런 자위에서만 하고 예.
1: 어, 그만한 정세입니다. 예.
2: 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많은 효과 봤죠.
2: 예, 저는 혈배강과 이 건신고를 계속 먹는데
1: 예.
2: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2: 예, 우리 아들이 이거 계속 먹으란다.
1: 좋죠, 예.
2: 활동을 하는데
1: 예, 예.
2: 그거 좀 참가하겠습니다, 저도.
1: 예, 그리고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오라지면 값이 오릅니다. 예, 예
2: 와,
1: 그래서
2: 그렇습니까?
1: 지금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집에 사오는 게 많습니다. 예,
2: 예,
1: 예. 그래서 288-0018번 전화 치시. 예.
2: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2: 예. 그 전화번호 예. 저한테 적어놓을게요.
1: 예, 예. 네.
2: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우리 평상시에 그 정맥곡자열함 있지 않습니까? 정맥곡자열한 게 어째 정맥곡자열한 게 생기는가? 사실은 우리 심장이라는 거는 인체 내에서 제일 뜨거운 장기입니다. 심장 발동기관 가지죠. 부단히 뛰어야 되죠. 그러나 이런 정맥의 혈을 빨리 끌어들여가지고서리 그 혈전이라매 심장 안에 들어가야 그 혈전을 녹일 수 있습니다. 뭐 같은가 우리 쇠탕 이렇게 끓여가지고서리 만약에 겨울철에 바깥에다 놔보세요. 그 기름 몽땅 응고됩니다. 아, 마찬가지 도리입니다. 인체 내에도 만약에 내가 찬 약재를 너무 많이 쓴다 할 때 그러면 인체가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럼 차가워진다면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어째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왜 살아있는가? 생명이란 게 어디에 있는가? 기신은 생명이란 게 양기입니다. 우리 바깥에 햇빛이 없으면 이 지구 땅 덩어리에 모든 이런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 몸에도 이런 태양이 있습니다. 이 태양이 뭔가? 심장입니다. 그럼 이 태양이 어느 곳이나 다 그 열을 보내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그 뭐 낭중이라면 생기거나 뭐 방콸 생기거나 손발에 차가워지거나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특히 뇌경색이랑 온 분들을 보게 되면 찬 거 좋아합니다. 예, 겨울철에도 막 냉면 잡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찬 약재랑 여기 포함된 게 몽땅 화학성분 띈 찬 약재. 그 화학성분 띈 약재는 어째 찬 약재라는가? 이건 생명이 없습니다. 화학성분 띈 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을 많이 쓸수록 손발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손발이 차갑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 병원에서 뭐 우리 뭐 말초신경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까지 심장이가 직접 피를 공급 못 해주기 때문에 손발이 차갑 안 하는 거죠. 손발이 차갑다 하게 되면 일단 머리에 피 공급이 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머리에 피 공급이 아야 되면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피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0: 이럴 때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간다는 게 뭐니까 모든 혈관이 몽땅 좁아집니다. 좁아지는 이걸 통해서 피공급을 해주라고 애를 쓰죠. 옛날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머리에 피가 5분만 피공급이 안 되게 되면 사람 저리 식물인 돼버립니다. 예. 이제 그 환자분 전화한 것처럼 난 어째 기능력이 점점 못해집니다. 대소변 참지 못합니다. 대소변 참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다 머리에서 관할하는 겁니다. 예. 머리에 장기적으로 피공급이 안 돼서 특히 대소변을 참을 수 있는 그 위치에 피공급이 장기적으로 안 된다 할 때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대소변 나가는 줄 자기 절로 공제를 못합니다. 제절로 막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게 치매 이것이가 기실은 지금 보게 되면 우린 뒤에 찾아온 분들 보게 되면 누기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병이 생기게 되면 제일 첫 보조는 먼저 병원 가서 검사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말하는 게 뭡니까? 진단이 영 중요합니다. 이랍니다. 나는 바빠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신덴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노시티도 하고 몽땅 정상은 나오죠. 아무 일도 없답니다. 근데 난 지금 바쁩니다. 기억력도 점점 못해지고 심장도 막 바쁘고 예, 그러면 우리 중의 각도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아야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심장질환 우리 그 황제 내경에서는 모두 8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건 간단하게 관심병 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뭐 연세 들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말대로 하면 그래 뭐 연세 들면 몽땅 치매 와야 되죠. 연세 들면 몽땅 중풍 와야 되죠. 어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저번에 어떤 환자분이 저한테 지금 치료받는 분인데 제 같은 전신데 그부 얘기를 한 그럽니다. 나는 숨이 차가지고 서리 병원에 간또 검사했는데 신장투도 다 정상 돌아와서 마지막에 선생가 물어볼까나 선생 뭐라는가? 그 어제는 숨이 찰 때도 됐지 뭐 2년 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서 숨이 찬가 이걸 하면 꼭 알아두셔야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삼칠 들어갔죠. 칠설 얼마나죠? 정맥혈을 끌어들이는 작용이가 칠설과 잘합니다. 특히 우리 다리랑 맥이 없거나 중풍이랑 걸린 사람들은 처방에 무조건 수술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맥의 혈이 끌어들여서 심장에서 심장에 불이지 않습니까? 막 부단히 그거 끌어내가지고서 그 기름을 녹이는 게죠. 예, 그리고 미세순환을 개선해주는 자지청피관 들어갔습니다. 자지청피관은 우리 후메큐스의 300배 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 림상에서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비타민 E 들어갔습니다. 비타민 E는 혈관 탄력을 도와주는데 제일 좋은 게죠. 특히 우리 그 피부에 라면 이 비타민이 얼마나 좋습니까? 비타민이, 한 알에 비타민이 33.4mg씩 들어있다고 딱 써놨습니다. 그 다음 비타민 A. 비타민 A는 눈에 좋은 거. 간을 도와주면서 눈에 좋은 거. 산다 강영아지도 다 들어가 있죠. 이걸 통해서 혈전을 녹이고, 빵콰를 녹이고, 작은 분자로 녹이고,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녹인 것도 4번 해줘야 되죠. 4번 해서 하면 무조건 택사란 약제 들어가면 저시. 예, 객관화 소변으로 내보내서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처방이 잘 됐습니다. 우리 심장 질환 한다 할 때, 8가지가 뭐인가? 제일 첫째는 흉배통이란 겁니다. 가슴하고 뒷잔등이 아파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흉비 뿌더워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가슴이 떡 막히는 것 같고, 뿌더워라는 건 눕지 못합니다. 눕기만 하면 더 막히는 것 같고 더 숨이 차고 뒷잔등이 더 아파나고 예 이렇습니다. 결국 흉비 신중 피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이라는 거는 이게 심장으로 생각하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위를 말하는 겁니다. 황제내경에서 그래서 피치라는 거면 피라는 건 피콸 단단한 게 뭐 생겼다. 우리 특히 위 거기에 적이 생겼다. 이것도 말할 수 있죠. 적이 생긴 사람들 심한 사람 제가 그런 환자를 봤습니다. 저기 심해가지고서 그분도 배도 큽니다. 그래서 기다만 침가서 쭉 내려가면서 기실 침도에 사람 병을 진단해낼 수 있습니다. 병이 어느 깊은 곳에 있는가 이걸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랬는데 이 사람이 그 비치가 대단히 심할까나 밥만 먹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폐를 막 이렇게 뚫어놓는 것 같고 또 숨이 차고 풍습성 심장병이라는 게 있고 심보연이라는 게 있고 심통처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처방이 몽땅 틀리는 겁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에 문의 전화는

0: 택시를 타고 한참을 가니 시냇물이 흐르는 골짜기 오구에 자리 잡은 2층짜리 조선족 음식점이 나타났다. 산천어 회로 유명한 고급 식당이었다.
1: 회를 잘하는 집인데 괜찮으세요? 아무렴 좋죠.
0: 셋째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행히 그날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음에도 고급 식당에서 세련된 여성과 마주 앉으니 어쩐지 주눅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연스럽게 대해주고 가끔 장난도 섞고 대화를 이어가니 긴장이 풀렸다. 그녀는 이름이 위형이었고 유아사범학교를 나와 시내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조선족 유치원에서 일하는 관계로 요즘 학원에서 조선말을 배운다고 했다. 역시 김리와는 무관한 여자군. 세제는 공연한 실망과 함께 자기도 소개했다. 그가 시골에서 연기를 온 지 1년 조금 넘었다고 하자 위형은 그의 한우 실력이 놀랍다고 했다. 세제는 어릴 적 김오 온우유와 지내며 한우를 배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김리에 대한 아련한 추억은 누구에게도 열고 싶지 않은 마음속의 은밀한 정원 같은 것이었다. 위형의 아버지는 시교에서 석재 관련 일을 하는데 수입은 괜찮지만 교통이 불편하다고 했다. 그날 아버지가 늦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는 것이었다. 식사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위형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가 일손이 필요하신데 수입도 배달일보다 나을 것이고 기술도 배울 기회가 있다면서 작업장에 가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다. 세제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침 작업장 트럭이 시내에 석재를 배달하러 왔기에 세제는 두 줄로 된 트럭 좌석에 올라탔다. 연길에서 동남쪽으로 1시간 가까이 달려 마침내 위형 아버지의 작업장에 도착했다. 산허리를 깎아 만든 넓은 채석장 가장자리에 길게 늘어선 공장 건물들, 곳곳에 쌓인 크고 작은 석재들, 그 사이에서 돌을 본주히 움직이는 여라문명 노동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돌가루가 흩날리고 절단 소리가 귀청을 찢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또 다른 사람들이 기계 가공과 문자 조각 작업에 살손 붙이고 있었다. 한눈에 묘지용 비석을 만드는 작업장임을 알 수 있었다. 머리칼이 쭈뼛이 일어서는 느낌이 들었다.
1: 이런 곳에서 일하라니.
0: 위형은 세제의 굳은 표정을 살피더니 염량 좋게 생각했다.

0: 웃었다.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듯했다. 그녀도 셋째의 낯빛이 조금 어두워진 것을 모를 리 없었다. 위형의 소개로 그녀의 아버지와 인사를 나누었다. 뜻밖에도 그는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채석장 사장이었다. 위 사장은 먼저 지난번에 아내를 구해준 일에 감사하다며 억센 손으로 악수를 건넸다. 그는 넓적한 얼굴에 부리부리한 눈매, 씨름장에 나서도 어울릴만한 장대한 체격의 풍채 좋은 중년 사내였다. 셋째가 한쪽에 쌓인 붓글씨 선지를 유심히 바라보자 위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1: 붓글씨에 관심이 있나?
0: 어릴 때 붓을 좀 잡아왔어서 눈이 갔어요. 위 사장은 산지더미에서 몇 점을 펼쳐 보여주었다. 그 중에는 상당히 수준 높은 작품도 있었다.
1: 어떤가?
0: 위 사장의 물음에 셋째는 비로소 붓글씨에서 시선을 뗐다. 이런 곳에서 이런 훌륭한 서예를 보게 될 줄이야. 작업장에 막 들어섰을 때의 불편한 느낌은 어느새 사라지고 어릴 적 붓글씨를 배우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1: 직접 써보겠나?
2: 아, 네, 잘 쓰지는 못합니다만.
0: 실은 아버지를 닮아 붓글씨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정작 대답은 얼떠름하게 했다. 오래간만에 붓을 들어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았지만 위 사장은
1: 잘 썼네. 여기서 일하면 좋겠구만 하며 흡족해했다.
0: 1,000원에 보너스까지 더하면 한 달에 1,500원에서 2,000원 되는 월급. 게다가 숙식까지 제공한다고 했다. 덜컹이는 3년차를 끌고 다니는 것보다 안정적인 직업이었고 조건이 훨씬 우월했다. 비록 죽은 자와 관련된 일이라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지만 돈의 유혹이 그 불편함을 몰아냈다. 그러자 문득 시내 변두리의 낡은 단층집이 아니라 강변의 멋진 아파트를 창만하는 상상이 스쳐 셋째는 저도 모르게 벌씬 웃었다. 돌아가는 길에 위형은 휴대전화 한 대를 건넸다. 아버지가 사주라고 했다며 어머니를 구해준 감사의 뜻이자 작업장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어서 선물한다고 했다. 귀한 선물이라 받기가 쑥스러웠지만 그는 결국 그만 두 손으로 받아들였다. 다음 날 셋째는 셋집을 물리고 작업장으로 이사했다. 밤이 깊어가도록 그는 새 숙소에서 짐을 정리했다. 한낮에 흩날리던 돌가루가 가라앉았고 채석장의 공기는 아늑하고 잠잠했다.
2: 그래, 일단 돈부터 벌어 집을 마련하자. 이대로 연기를 뿌리를 내리자. 평생 시골 바닥에 묻혀 살 수는 없지. 좋은 시대를 만났으니 인생을 한번 바꿔야지.
0: 이것이 셋째의 결심이었다. 형들은 모두 대학에 가고 막내도 시집갈 준비를 하고 있는 마당에 자신만 땅이나 파먹으며 살 순 없다는 자괴감이 그를 움직였다. 그리고 나서 위형을 다시 떠올렸다. 생김새는 달랐지만 그녀를 보면 어쩐지 김리가 생각났다. 느낌이 그랬다. 물론 그 이상의 관계를 상상할 용기는 없었다. 시내에 잘 나가는 사장의 딸에 사범학교까지 나온 그녀는 너무 높은 곳에 있는 듯했다. 거기에다 한족이었다. 그때만 해도 다른 민족과의 통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개 숙여 돈이나 모으자. 셋째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다.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 눈을 뜨니 날이 이미 훤히 밝았다. 청명날인데도 늦잠을 자버린 것이 무안했다. 어머니는 산소에 가지고 갈 재물을 준비하시느라 바쁘고 아버지도 부엌에서 불을 떼고 계셨다. 나는 벌떡 일어나 세수를 하고 딸아이를 깨웠다. 부엌에서 불을 떼시는 아버지를 보며 나는 어제 저녁 기모의 여동생 얘기를 꺼냈을 때 아버지가 지으신 표정을 떠올렸다.

옛날처럼 민감한 반응은 아니었으나 여전히 신경이 쓰이시는 눈치였다. 아버지는 셋째가 한족처녀와 결혼한 것이 어렸을 적 김원의 온의와 가깝게 보낸 것에서 비롯된다고 여기셨다. 그런

후회하고 계실지 모를 일이었다. 김 선생은 이름이 김선가였고 나루마을에 거주하는 두 가구의 한족 자제들을 위해 개설된 한족반의 유일한 선생님이셨다. 나루마을은 8개 생산대로 나뉘어 400여 세대가 살던 큰 마을이었다. 따라서 학생들도 많았지만 대부분 조선족이었고 유일하게 제4대의 류씨네와 제5대의 동씨네 두 가구만이 한족이었다. 김선생이 오시면서 한 가구가 더 생겼다. 조선족 마을인 만큼 새 한족집의 아이들은 다 조선말을 할 줄 알았지만 학교에서는 한족반을 따로 두어 김선생께 맡겼다. 김선생과 아버지의 인연은 시골에서 드물게 한어를 아는 사람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예술학교를 잠시 다니다 중퇴한 아버지는 한때 진문공단에서 활동하셨다. 문공단이 해체된 후 고향으로 돌아오셨고 그쯤에는 생산대 대장을 맡고 계셨다. 그렇게 인연은 맺어졌다. 내가 김선생을 처음 만난 것은 소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 때였다. 아버지가 학부모 회의에 오셨다가 나와 함께 돌아가게 되었는데 학교 뒷마당에서 김선생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다. 나도 김계요. 김선생은 나를 보고 웃으며 그렇게 말을 했다. 김선생도 전주 김씨인가?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늘 우리는 전주 김씨다. 김의 김씨 아니다. 할아버지 고향은 함흥이다. 남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야 한다고 거듭 일러주셨다. 왜 실증도 내지 않고 거듭 강조하셨는지를 알기까지는 전주 김씨에서 유명한 장군이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다. 나는 은연중에 옛날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전주 김씨이며 중조 할아버지 고향은 함흥이라고 딸아이에게 곰비임비 되뇌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건 썩 나중의 이야기이고 그날 우리는 김선생의 부탁으로 학교 마을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았다. 새로 부임한 젊은 교원들을 위해 지은 집이었는데 김선생 댁은 가장 동쪽 방이었다. 문을 열자 부엌이 먼저 보였고 가운데 미닫이 문을 밀어젖히니 꽤 널찍한 방이 나타났다. 멀뚱히 아랫목에 앉아 담뱃대를 빨고 있던 키가 훤칠한 여인이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한으로 김선생 부인에게 답 인사를 했고 나는 한어를 할 줄 몰라 고개만 꾸벅 숙여 보였다. 사모님은 김선생과는 사뭇 다른 인상이었다. 김선생은 학교에서 가끔 만났었는데 옷차림은 다른 선생님들과 같은 간부복이었고 조선족 학생들과 이야기할 때는 비록 말투가 약간 어색하기는 해도 조선말을 하셨다. 하지만 사모님은 확연히 달랐다. 매듭 단추가 달린 울긋불긋한 꽃무늬 초고리를 입고 계셨고 키도 조선족 여성들보다 꽁뚱하게 컸다. 한족집에 방문한 것은 그번이 처음이어서 그 후로도 한족 여성 하면 곧 사모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만큼 색다르고 깊은 인상이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김 선생님의 남동생이 혼자 몸으로 이사를 왔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덕신에서 살았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뜨고 나니 의지할 데가 없어 형님이 사는 마을에 온 것이란다. 김 선생의 우로도 누님과 형님이 계셨지만 모두 장촌에서 살았기에 농촌 호족인 동생은 김 선생님을 찾는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한동안은 김 선생님과 한 집에서 살다가 김 선생의 아이가 태어나면서 좁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기 불편해졌는지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 우리 집 한쪽을 개조해 이사를 왔다. 김선우라는 김 선생의 동생은 키가 크고 생긴 것도 멋있는 젊은이였다. 나는 특히 그의 단단한 근육질 체구가 부러웠다. 그는 조선말을 제법 잘하여 가끔은 그가 한족이라는 사실을 잊게 했다. 주로 아버지와 자주 대화를 했으나 나를 보면 가끔 말을 걸어오기도 했다. 공부 잘하냐? 공부 잘해야 한다.

무슨 운동을 좋아하냐? 그런 정도의 단순한 대화였고 나는 그의 물음에 대꾸할 말이 별로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뒤 텃밭에서 김선우가 이웃집 아재와 무슨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 집은 출입문이 신장로 쪽으로 있었지만 서북향이라 해가 잘 들지 않아 뒷문과 창문을 류달리 크게 냈다. 김선우가 쓰는 방도 마찬가지였고 그는 뒷문을 자주 이용했다. 뒤쪽에 텃밭이 있어 채소를 따거나 뒷문으로 나가 조금 걸으면 우물이 있어 물을 걸어오기 편했기 때문이었다. 마을에는 거의 집집마다 손으로 차올리는 물펌프가 있었다. 하지만 냉장고가 없던 그 시절 삼복철이면 오이나 참외 같은 것을 식혀 먹거나 잔물로 목을 적시는데 그보다 좋은 것이 없었으니 펌프가 있어도 우물물을 찾아 마시곤 했다. 나는 젊은 남녀가 웃으며 두런두런 속삭이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야릇한 생각이 들었다. 이웃집은 자식으로 딸만 넷을 두었다. 선우와 얘기를 나누던 아재는 그 집의 맏딸이었는데 눈은 차갑지만 해죽해죽 웃는 모습이 매력적이었다. 그날의 발견이 있은 후 나도 모르게 뒷문 쪽을 내다보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다가 한 번은 그 아재가 사발에 뭔가를 담아 등 뒤로 감춘 채 와서 문틈으로 반쯤 고개를 내민 김선우에게 건네주는 것을 보기도 했다. 호기심이 동해 머리를 굴려보았으나 그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의 의혹이 뿌리 없는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데는 반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이웃집의 아주머니 아재의 어머니가 부르댕댕한 얼굴로 우리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는 전혀 내색을 안고 담배를 말아 피우시며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 이야기의 요지는 이랬다. 우리 집 웃방에 김선우가 들어온 뒤로 딸아이들이 이상해졌다는 것이다. 쩍하면 김선우네 집에 찾아와 이것저것 묻고 심지어 맏딸과 둘째 딸은 가끔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아주머니는 한참 불평하다가 에구 에구 이를 어쩌면 좋습니다 하며 울먹이기까지 했다.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참을 위안해 줘서야 아주머니는 겨우 마음을 달래고 돌아갔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리송했지만 김선우가 그녀의 딸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은 알아들었다. 좋은 청년인데 무슨 해를 끼치겠어? 그는 다른 청년들처럼 술을 마시거나 싸움질하는 것도 아니었고 누구와 얼굴을 붉히며 큰 소리로 다투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다. 얼마 후에 어느 날 아재의 어머니는 널판지를 들고 나와 자기네 집 뒷문에 대고 망치로 똑똑 못을 박기 시작했다. 이웃집도 우리 집처럼 출입문이 서북향이어서 햇빛이 잘 들지 않을 텐데 그걸 왜 막아버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것도 아낙네가 손수 못질을 해대다니. 하기야 동네에서는 이웃집 바깥 양반이 용해 빠져서 마누라 말이라면 직소리도 못한다고 했다. 콩을 파치라 해도 고지 듣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점은 할 것이라고들 수군댔다. 그래서인지 딸들만 줄줄이 낳는다나.

소설 아버지의 산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호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목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삼,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조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명절 보내기 기회를 주제 활동을 개최하고 200여 가구 외지 가정을 연변에 초청을 하여 단오 명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3: 단오 명절을 맞아 우리 조 각지에서 단오 민속 활동이 다채롭게 펼쳐진 가운데 여러 민족 대중과 광범한 관광객들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명절 활동 속에서 전통 풍속을 전승하고 연변의 독특한 민속 문화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2: 18일 세훈천 동산구에서 제1진 다국전자상거래 화물 운송차 10대가 순조롭게 출경 통관 시험 측정을 마쳤습니다. 석금병 종속인은 문화적 동질감은 가장 깊은 차원의 동질감으로 민족 단결의 뿌리이자 민족 화목의 럭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화전통 명절은 문화적 동질감을 증강하는 중요한 질서입니다. 단오는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로 주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저력 체험구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플러스 문화관광 특색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며 여러 민족의 정감묘대를 1층 다지는 정감묘대로 떠올랐습니다. 단오 기간 우리조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명절 보내기 기회를 주제 활동을 정성껏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전국 200여 가구 외지 가정을 연변에 초청해 민속 문화를 매개로 따뜻한 만남을 교량으로 소통 융합 속에서 민족 정감을 1층 돈독히 했습니다. 주당의 통전부와 주부녀연합회에서 공동 주최한 다채로운 연변에서 전지체험 활동이 18일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에서는 특별히 무형문화재 전지 패션쇼를 내와 문예를 뉴대로 무형문화재 아름다움 민속의 운치, 단결의 아름다움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초청을 받은 현지와 외지 가정대표들은 손잡고 단오 명절을 함께 경축했습니다. 이들은 몰입식 체험구역에서 한자리에 둘러앉아 직접 종이를 오려 전지 작품을 만들어 보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소통 분위기 속에서 중화전통문화의 저력과 연변 특색 무형문화재 독특한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산동가정 왕시요입니다. 여러 가지 산뜻한 옷들을 보았고 여러 민족 특색 의상도 보았습니다. 소수민족 무형문화재 전시와 여러 가지 문화관광 체험 활동에 참가하면서 이곳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단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의 단결 문화와 그로부터 형성이 된 문화 분위기는 매우 친근하게 느껴졌고 체험감도 아주 좋았습니다. 도나시에서 초청을 받은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은 함께 단오 풍습을 체험하고 도나의 생활 온정과 인문 저력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의 손목에 오색실을 매주며 평안하고 순조로운 단오의 기대를 담았습니다. 초청을 받은 신강 가정 달레리한 하들레베크입니다. 이번에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활동에 참가하면서 많은 수확이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 친구들과 함께 종주를 만들고 축구도 하며 이곳의 민속을 느꼈습니다. 이 아름다운 추억을 신강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종성 조선족 생태촌에서 결혼인 가정들은

0: 마을 골목을 거닐며 도나의 생활 정치와 민속 절약을 느끼고 향촌 생태와 지역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을 감상을 했습니다. 활동 막바지 결연 가정들을 한상에 둘러앉아 특색 음식을 함께 나누고 생활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민속 문화를 교류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흥룡강 가정 곽취평입니다. 인터넷에서 연변의 단오민속 활동을 접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신청을 해 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결연 가정과 한자리에 모여 즐겁고 화목하게 명절을 쉬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단오였지요. 산수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열정적이며 흥성하고도 따뜻해 다채로운 연변의 독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한 차례 또 한 차례 몰입식 결연 체험 활동에서 각지 관광객들은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의 열정적이고 순박하며 친절하고 손님을 반기는 민풍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도문시 활동 현장에서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을 함께 중주를 만들고 오색실을 엮으며 향주머니를 꿰매고 오칠부채를 만들면서 중화 우수전통 문화를 전승을 했습니다. 민속체험구역에서 이들은 민속놀이에 참가하여 연변특색의 민속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꼈습니다. 흥변부민 전시판매구역 앞에서 이들은 본토 농특산물을 함께 구매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산서가정 신의무인입니다. 처음으로 변경도시 도문에 와서 단오를 보내게 됐는데 체험감이 특별히 좋았죠. 이곳에서 우리는 중주 만들기, 향주머니 만들기, 조선족 윷놀이 등 특색 민속을 체험을 했죠. 흥성한 장터와 정체로운 문예 공연 그리고 따뜻한 동심 연애는 사람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변경도시의 풍경이 수려하고 민속 조력이 깊어 도문에 짙은 단오 부리기와 여러 민족 대중이 화목한 아름다운 모습을 진정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용정시 지신진 승지촌에서 여러 민족 대중과 관광객들은 한자리에 모여 민족 단결 중주를 함께 만들고 연회에 참가해 소통 체험 속에서 전통 단오 문화를 느꼈습니다. 곳곳에는 민족 단결의 경사스럽고 화목한 명절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초청을 받은 장촌 가정 류조합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아이를 데리고 외지에서 명절을 보내러 왔습니다. 현장 활동이 아주 풍부해 중주도 만들고 공연도 보며 민속도 체험을 했는데 모든 종목이 아주 재미가 있었죠.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요, 민족 단길의 분위기였습니다. 각지에서 온 부동한 민족의 벗들이 한자리에 모여 명절을 함께 경축을 했습니다. 아이도 단오 문화를 이해하게 됐고 잊지 못할 체험이었습니다. 이번 단오 결연 활동은 전주 여러 지역을 포괄했고 전국 200여 가구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의 결연을 이끌어 여러 민족 대중이 문화 교류 속에서 형제애정을 두텁게 하고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에 활짝 피어나도록 했습니다.
1: 단오 명절을 맞아 우리 소 각지에서 단오 민속 활동이 다채롭게 펼쳐진 가운데 여러 민족 대중과 광범한 관광객들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명절 활동 속에서 전통 풍속을 전승하고 연변의 독특한 민속 문화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제1회 해란강 단오 민속 문화 관광 활동이 19일 용정시 지신진에서 펼쳐졌습니다. 부조장 윤조휘가 개막식에 출석해 개막징을 울려 이번 문화관광축제 개막을 알렸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오늘 용정시 지신진 승지촌은 사람들로 붐비고 매우 흥성거립니다. 이곳에는 조선족 노래와 전통 체육 경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 중주를 함께 만들고 긴 상차림 음식을 함께 나누는 체험 활동도 마련됐습니다. 사흘간 현지 주민들과 각지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향촌에 모여 단오의 운치를 함께 음미하고 민족 풍정을 공유하면서 몰입식으로 연변 아름다운 향촌의 독특한 매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활동 현장에서 고전 가요 연변 사랑이 울려 퍼지고 마을 안 고목 옆에서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단오 소망을 쓰고 있습니다. 민족씨름 경기장에서는 전문조 선수들이 조선족 전통체육의 힘과 기술을 뽐내고 아마추어조 체험도 펼쳐져 전통운동이 대중의 생활 속으로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전문조 씨름 선수

0: 선수 박성환입니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 전통 운동을 요약하게 할 수 있어 이번 단우를 아주 뜻깊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마을 안 문화 건물에서는 민족 단결 종즈 만들기와 긴 상차림 나눔 활동이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특색 상품 전시 판매 구역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영정 주민 윤예심입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장터도 구경하고 다양한 유희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장거춤 공연이 아주 멋졌고 씨름 경기도 보러 갈 예정입니다. 이번 단우를 아주 즐겁고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몰입식 민속 체험은 전반 활동에 걸쳐 펼쳐졌습니다. 조선족 전통 혼례 순회 공연이 거리에서 펼쳐지고 투호, 장작 폐기 시합, 고리 던지기 등 유희가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주덕해 생애 전시관, 학교 지방 협력 홍색 견학 기지 현판 제막식도 열려 향촌 문화 관광에 홍색 유전자를 주입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단우를 맞아 다원 공공문화 활동을 선보였습니다. 조선족 찰떡 만들기 체험 구역에서 관광객들은 민족 복식을 차려입고 흥미진진하게 직접 찰떡을 만들었습니다. 갑골문 탐구 체험 전시판 앞에서 관광객들은 갑골문과 현대 한자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통 놀이구역에서 관광객들은 투고를 체험하고 전지 작업대 앞에서는 자기만의 전지 작품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대련 관광객 조흔이입니다. 저는 갑골문의 발전이 매우 신기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의 한자는 우리 선인들의 지혜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문화에 복귀한 유산을 요야하게 하고 더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변 박물관 사회교육부 주임 리혜걸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전통적인 단일 관람 모식을 타파하고 관람객들의 체험감과 참여감에 더욱 중시를 돌렸습니다. 보고 들은 뒤 실제 조작 체험 속에서 배우도록 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립체화된 박물관 참관 새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안덕현에서 조선족 주민들은 산에서 쑥을 채취하고 알뜰한 솜씨로 쑥떡을 만들며 단우를 맞이했습니다. 안도 주민 림금옥입니다. 해마다 단우절이 되면 조선족은 쑥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쑥떡을 먹으면 몸을 튼튼히 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점차 우리의 풍습으로 됐습니다. 16일 중로 단오 민속문화실천활동이 훈촌통상구 입경대청에서 펼쳐졌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지체험구역에서 전승인은 능숙한 솜씨로 정교한 전지작품을 오려내고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오색실을 메여주면서 무형문화재의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중리학체험구역에서 사업일꾼들은 양생지식을 보급하는 한편 관광객들에게 합향주와 단오향주머니 만드는 법을 배워줘 그들이 단오의 전통 풍습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1: 18일 새훈촌통상구에서 제1진 타국전자상거래 화물운송차 10대가 순조롭게 출경통관시험측정을 마쳤습니다. 이는 해당 통상구가 정식으로 기능시험측정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새훈촌 통상구는 시험 측정하면서 조사, 시정, 완산하는 사업 기재를 엄격히 집행을 하면서 매 3일마다 한 가지 통관 업무를 새로 추구하는 방식으로 상품차, 해산물 등 전 품목 통상구 업무 시험 측정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피복면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통관 절차를 최적화하며 검수 신청 심사, 사용 투입 등 여러 마무리 난관 공약 사업을 통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훈촌통상구는 7월 중순 전면 운영에 들어가 전품목 규범화 상시화 통관 운영을 실현하게 됩니다. 새훈촌통상구는 국내 인류 변경통상구 기준에 맞춰 계획 건설됐으며 전반 건설 수준, 시설 배치와 종합봉사 능력은 전국 같은 종류 변경도로통상구 가운데서 제1제대에 올랐습니다. 통상구 기능 배치는 과학적이고 합리한 바 8개 입경, 8개 출경 화물 검사 통로와 10개 입경, 10개 출경 여객 검사 통로를 설치했고 표준화, 창고 저장, 지능화, 감독 관리 등 완비된 기초 시설을 갖추고

0: 유형 다국 업무의 장기적 발전 수요에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구 종합 수용 능력은 기존 통상구보다 3배 이상 제고됐으며 년간 화물 통관 능력을 200만 톤, 년간 출입경 인원을 연 200만 명에 달할 수 있어 전성 대러시아 다국 무역 증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구가 전면 개방이 되면 훈촌의 변경 지역 우세와 다국 산업 우세를 충분히 방출하고 다국 전자 상거래, 해산물 수입, 완성차 수출 등 특색 무역을 지속적으로 장대시켜 길림성 대러시아 개방 수준을 전면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1: 6월 21일 저녁 6시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첫 홈경기에서 장촌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 문의 공연을 비롯한 여러 활동 준비 사업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체육 경기와 연변 특색 문화 체육 전시 공연을 깊이 융합해 관객들에게 정체롭고 열렬하며 특색이 짙고 안전하며 질서 있는 홈장 축구 성윤을 선사하게 됩니다. 우리 조 종점 특색 체육 문화 관광 활동으로서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경기는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격정적인 대결일 뿐만 아니라 연변 민족 문화를 전시하고 변강의 활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이기도 합니다. 경기 분위기를 풍부히 하고 연변 지역 특색을 부각시키기 위해 우리조에서는 조선족 민속 풍정이 짙은 개막 문화체육 전시 공연, 특색 가무 공연 및 소통 분위기 조성 종목을 정성껏 편성했습니다. 고전 홍색 가무 종목 붉은 해 변강 비춘에서 100여 명 출연 배우들은 충만한 정신 상태로 합창과 군무 동작을 반복해 연습하며 가무의 고향의 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줍니다. 노래 푸른 꿈 홍색 함성은 공연 종목 연습의 청춘 주목점으로 되어 전반 공연에 산뜻하고 드높은 청춘의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무형문화유산 특색 중점 종목인 성세 장홍의 연습 현장도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200여 명 배우들은 조선족 농악무, 장구춤, 달춤 등 무형문화재 민속 요소를 융합하고 웅장한 무대 편성과 결부해 전통 민속의 운율과 신시대 기상을 완벽하게 어울러 연변의 깊은 민족 문화 조력과 발전의 활력을 과시했습니다. 연변 대표팀과 장촌 대표팀 훈련 현장은 긴장하면서도 질서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선수들은 정신이 충만하고 투지가 드높았습니다. 선수들은 몸풀기, 패스, 공격과 수비 대응 등 훈련 임무를 차례로 전개하면서 기술을 정밀하게 다듬고 전술 체계를 맞췄습니다. 현재 경기 재반 준비 사업은 전부 마무리됐으며 연변 대표팀 전원은 출전 준비를 마치고 경기 출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근일주 과학기술관에서 주최한 연변주 청소년 프로그램 작성 대회 및 2026년 길림성 청소년 로보트 과학기술 실천 활동 프로그램 작성 경연 종목 연변 지역 예선이 연결해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언어 프로그램 작성을 위주로 그래픽화 언어 프로그램 작성 도전 경기,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 C++ 프로그램 작성 등 3개 경기 종목을 설치했으며 경기 시간은 60분이었습니다. 전주에서 두합 143명 선수가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1, 2, 3등상 및 장려상을 평이 선정을 하고 우수 선수들을 선발 추천하여 성급 결승에 진출하도록 했습니다.
1: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2: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아름다운 연결,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결,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결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1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전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꿀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도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4곽을 사시면 16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시신이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천희 박사, 시신이로,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특점이 있는데요. 본품을 퍼센트를 많이 높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 싼 값으로서 넓은 광범위한 범위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접 배달이 필요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501-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우리 지구에 나온 이래 이미 심장과 뇌혈관의 모병으로 인해서 큰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거나 심장과 뇌혈관의 모병 때문에 이미 또 어떤 분들 가운데 주자까지 였거나 심장방공 살링이어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인민 무장부대 정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10년 동안 림상 경험을 통해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모든 불평형을 평형으로 이끌어주는 장수기고 청춘미마의 발견이고 최신 생명과학의 돌파성 제품 자체가 바로 천희 박사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제가 실례를 들었지만 해도 73세의 신경외과 미국의 박사가 누에 앉아서 모두 손가락 하나 깐딱 못, 발가락 하나 깐딱 못하는 이분을 일궈세운 제품 자체가 바로 천희 박사입니다. 이래서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뭐 양천공 22년 6월에 미국 화성든에서 제39개 세계 신노쇄골 회의가 열렸습니다. 학술회의가. 여기에서 이런 그 환자를 떡 밀고 독일의 의학 박사가 밀고 들어왔습니다. 100만 달러를 거니까 이 사람을 세울 약이 나서라 이랬습니다. 장래가 아주 조용했는데 어느 제품이 나섰는가? 천희 박사 이 제품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쓰시기 시작하니까 벌써 두 달이 되니까 손가락에 파들파들 새끼로 손가락부터 파들파들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이 되니까 다리 거길래 해서 벌레가 올리 기능감을 느끼면서 감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을 그 신경외과 박사를 세운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모로서 해결을 가져오셨는데 한 그 봉지만 풀어드시게 되면 만보를 걸는 힘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0: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저희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집사람이 이 천인 박사가 좀 반려했었습니다, 우리.
1: 예.
2: 예, 요, 한 3년 전에 예, 불이 한번 맞았다.

0: 예.
1: 부위 후유증을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한 팔이 한짝 팔이하고 한짝 다리도 예, 잘 못 씁니다.
0: 아 그렇죠. 후유증이란 게 무섭죠.
1: 예. 그리고 언어 장애도 있고 그리고 반잠이네 못 잠이 예. 그다음에 이 저 혈압이라는 게 엄청 아이 되고 막 이러고 어쨌든 그리고 뭐 이게 전신이가 예, 항상 다 차갑습니다. 냉하고 예.
0: 예.
1: 그래가지고 도사장님의 예, 이 중약이 한번 많이 썼습니다.
0: 그랬겠죠.
1: 예, 썼는데 예, 그닥지 그 효과 좋은 효과를 못 보고 다 그랬네. 그래 이번에 이 전박사 노선 시작해서는 반년 됐습니다.
0: 아 예.
1: 자 그러니까 지금 예, 이 어선은 원래 써서 봐서 얼마 안 될까나 한 달 사후 될까나 봐서 효과가 예. 굉장히 아시더라고요.
0: 아, 그럼요. 예, 예. 중풍 후유증 환자들한테 이미 심장에 주자를 준비하거나 주자를 하신 분들한테도 너무 좋습니다. 예.
1: 예, 예. 그런 게,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나가서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예. 조금 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 20분씩 걸어도 댕기고, 이래고, 그 다음에는 예, 밤잠 잘 자더라만도, 예.
0: 예.
1: 그 다음에 혈압이 매일마다 측급한데 혈압 조절도 완전히 잘 됩니다.
0: 그 문제 해결입니다. 예, 예.
1: 그리고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그래도 정체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제는 이 약을 반년 꾸준히 쓴 바람에 기본상 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 손발이 놀리는 게 아니라 기본상 어제는 뭐 이렇습니다.
0: 큰 해결이죠.
1: 예, 예. 다리에 약간씩 덜뜬 게 어서는 나가 걸어도 그런 저기 뭐.
0: 그 사람 봐서 잘 알리지 않을 정도로 회복 가져오셨다, 그렇죠?
1: 예, 아예 아닙니다.
0: 예.
1: 발이 한짝 발이 물건도 뭐 덜뜬 게 좀 물건도 마구 들고 다니고,
0: 예. 예, 예.
1: 그리고 지금 몸도 예, 벗가다 전신이가 많이 또 온온해나고 따뜻해나고, 예. 지금 뭐, 어느 당해도 이렇고 지금 예, 반년 쓸 거다 기본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이제 반년 더 써야 됩니다. 예, 예.
1: 그래서, 야, 이 좋은 약이면, 이 다른 약을 자꾸 시시급지도 않고, 이것저것 먹지 말고, 이 약만 딱 지금 쓰게 되게 되면, 이제 한 1년 또 반년 더 쓰게 되면, 완전히 뭐, 이런.
0: 증상이로 돌아옵니다. 확실합니다. 예.
1: 예. 네. 그래, 이런 좋은 약만, 오늘 보니까 또 활동이 좀 좋구만, 예.
0: 그렇습니다. 예, 퍼센트를 높게 씁니다. 예.
1: 예. 네. 그럼 오늘 전에 더 배달 또 바뀌지 마세요, 얘는.
0: 예. 그렇게 해서 배달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1: 예.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지금 전입학사를 쓰는데, 아, 이게 노벨상 후원 받아 그러는지 정말 좋습니다.
0: 그러면.
3: 이 전입학산에 우리 인체 어디에 모병이 있으면 거기를 따라가서 치료해준다.
0: 그렇습니다.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주면서 네. 쫓아가면서 아, 그거 병행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3: 다른 약 써서의 근본 효과를 못 보던 거 다 본다.
0: 그렇죠.
3: 나는 어째 그러는지 자꾸만 허리도 시리고 배도 시리고 했는데 나는 약을 써도 잘 말아야 됐습니다. 근데 이 전입학산을 쓴다면 예, 허리도 딱딱해 나고, 배도 딱딱해 나고, 예. 그리고 또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0: 예. 예.
3: 그래서 혈압약을 한 날고 내일 먹습니다.
0: 예.
3: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나는 위도 아이 줬는데, 이거 먹으니까 얘 또 밥도 맛있고, 그 다음에 콩팥도 도와주고.
0: 그렇죠.
3: 아, 이게 어쨌든 만병통치약입니다.
0: 예.
3: 그리고 또 세심이로는 우리 아저씨 씁니다.
0: 예.
3: 세심이로는 우리 아저씨 이 전열성염이 심한데 소변 보면 거품이 나가고 얘 냄새람 세게 났습니다.
0: 그런데
3: 예. 이 세심이로를 쓴다면 어제는 한 날에 두 번밖에 소변 한 날 밤에 두 번밖에 아이 본다. 그리고
0: 예.
3: 그다음에 이 다리에 맥이 난답니다. 결국 이 세심이로를 쓴 다음부터는 밥도 맛있고 그 다음에 관절이 좀 아이 좋았는데 관절도 좋아지고 요거 뼈도 가늘하는 역할을 합니다.
0: 콩팥이 든든해지게 다음에 신주골입니다. 예, 예.
3: 예.
0: 그렇습니다.
3: 그래서 이번에 우리 활동이 좋을 때에 이 시신이로 하고 선입학사를 오늘이 또 아무래도 무슨 나 먹은 다음에 병원이 이런 병원 아이가 뭐 얼마 좋습니다.
0: 아, 그렇죠.
3: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예, 오늘이 배달 받다고 전화 한 겐다.
0: 이 정도 우대 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되면 1년 동안 그만한 돈 내고 무난하게 모든 병을 피해갈 수 있고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씩씩해진다면

0: 개선이 되지 않을 정도로서 좋은 해결이지요. 예,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전입하사시는 환자입니다. 저는 중풍이증을 녹음실 부주도 심하고 예정만 없는 데 없이 그저 혈압 조절이 바라야 돼. 머리가 막 터지나고 어림지나고 그저 앉아도 예, 어림지나서 빙빙 도는 그저 집이 도는 것처럼 예, 그랬습니다. 그러던 차에 노벨상 두어 다 받아 그런지 이 약을 먹어서 며칠 아이 돼서 어림지나던 게 이렇고 머리가 막 터지며 아프던 게 그것도 이렇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놓고 밤잠 잘 잔다.
0: 심장과 뇌혈관이 상당할 예. 정도로 이상했었습니다. 예.
3: 그래 심자 더봐 그런지 그 다리라며 그렇게 아프던 다리가 아프지 않고 예.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신일을 같이 그 실수를 얼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게 시신일을 쓸까 하나 아예 밤에도 많이 봐서 두번 보고 예. 다시 아이 보고 하고 한번 자면 아이 먹고 나면 아무 터지도 않으니까 그래 신신이로 몸이 헷갑아지고 그리고 밥을 잘 먹고 정신하고 예 맥이 납니다.
0: 아 그렇죠.
3: 예, 예. 다리 무겁던 게 예 그 헷갑아지고 그 활동이랑 잘하고 있습니다.
0: 네.
3: 예. 예 그래 새 청춘은 아이 얻은 것 같은 게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3: 계속 누벅고 불던 게 그래 이 두 가지 활동에 이번에 또 단아 활동에 영 좋은 것 같은데 그 활동에 참석해서 쓰자고 그랬는데
0: 그렇게 하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그 효과성을 확실히 갖고 복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나올 수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그리고 두 가지 배합 잘 되죠.
0: 배합이 잘 되죠. 너무 예. 잘 됩니다. 천희 박사하고 세신이를 함께 쓰게 되면 당신의 건강은 바로 여기다 맡기면 됩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예, 저도 천이 박사 먹는 환자인데
0: 예.
4: 운전을 한 게가 1년 반 먹었습니다.
0: 아, 예.
4: 예,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0: 잘 하셨네요. 너무 예, 예. 예. 잘 견제했습니다. 예.
4: 이거 먹기 전에는 예, 제가 예, 다른 사람마다 신경이 대라 예민합니다.
0: 예.
4: 예, 좀 하면 스트레스 받고, 예, 말을 조금, 이렇게 내기에 조금 거슬리면 그게 자꾸 스트레스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심장이 아프고, 예, 혈압 조절이 잘 아이 되고, 이렇게 밤잠도 잘 아이 오고, 이 가슴이 계속 이래 더부룩하고, 예, 심장약이랑 계속 달고 있어도 그게 어째 잘 말 아이 됐을 때다. 예. 예, 혈압이 계속 이렇게 조절이 잘, 때로는 올랐다, 때로는 내렸다 이러면 예, 조절이 잘 아이 되더란 말입니다.
0: 예.
4: 예, 그리고, 그 특히, 제일 힘들다는 건, 예, 잠을 제 못 잤습니다.
0: 아, 그게 큰 문제입니다.
4: 예. 예. 잠을 여러 해로 이렇게 못 잤는데, 약을 그리다 날 많이 썼습니다. 이, 나실 것 들어오면 하나도 자꾸 반복이 오더라 말입니다. 약 쓰는 도중에
0: 예.
4: 반복이 온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또 약을 바꾸고 하다 날까, 예, 한 4년 이렇게 고상했겠습니다.
0: 아, 예.
4: 예,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금이 그래서, 확 내려댔습니다. 진짜 밖에 나가면 사람들 다 그래도 재울지그리 못쓰게 돼서
0: 그 정도
4: 정상할 정도로 예, 예. 근육이 확 내렸단 말입니다. 4년 동안은
0: 나이 들어서 근육이 팍팍 줄어들라부터 시작하면 공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예예 예, 안 됩니다.
4: 진짜 힘들어. 예. 약도 많이 먹다 나가 막 이 경력이란 게 진짜 이것도
0: 그렇죠.
4: 좋다는 거 다 먹다 나가 경력이란 게 내 말이 아니 됐지. 야 진짜 뭐 어떻게 비할 바 없이 힘들었습니다.
0: 예.
4: 진짜. 예, 그러다가 내 이 우연히 방송 듣고 이 천이 박사를 이거 들어봤는데 별로 내 몸이 좋을 것 같아서 예. 내가 그 선체가 문이라 하고 저리 그 연락 해가지고 서리는 배달 받아서 저리 먹어서 시작했다고
0: 예.
4: 합니다. 예, 근데 이거 먹어서 예, 처음에 한 하루 이틀 처음에 먹어보니까 예, 별로 이래 힘이 오는
0: 감 아, 힘이 옵니다. 바로 예, 그렇습니다. 예.
4: 이, 이 몸이 가볍고, 영 이렇게 다리가 이래 가볍고, 이래 걸어 다니는 게 이래 커뜩커뜩 이래 영.

0: 다음 달에 어떤 증상이 해결됐단 말입니다.
1: 그렇죠.
0: 예. 예, 다음 달 다지, 예. 그 다음에 혈압도 더디 잘 되지, 밥 맛있지 하니까 근이 지금 원 상태로 딱 돌아왔습니다.
1: 중국 가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니까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예.
0: 예, 그래, 이, 내 몸에 이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또 1년 반 계속 먹고 있는데 지금 약이 좀 떨어져가지고 또 방송 들으니까 활동도 좋지 그래서 좀 배달 받자고 그랬잖아요.
1: 어,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탈도에서 오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가게 16가구 줍니다. 여사분은 예. 이 제품을 길게 견제하셔도 문제가 없는 제품 자체가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신을 놓고 쓰세요.
0: 예.
1: 건강
2: 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월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최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예. 허리가 시큰시큰 계속 아프고, 그 다음에 소변이, 아, 소변 장애가 영 심했습니다. 그것도 밤이나 낮이나에 소변 차수가 영 많습니다. 한 날에 좀 몇 번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소변이 저리고, 통제도 나고 이래서 소변 검사를 병원에 가서 하매했습니다. 하마니까 뺨도 갑자기 나갑니다.
1: 아, 그래요? 예.
3: 그래서 약방에서 약을 싸먹다가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저리 인충 이거에 최신이를 싸먹으니까 한 스무 날 되기 전부터 벌써 소변 차수가 적은 게 알겠대다.
1: 아, 예. 그렇죠.
3: 그리고 맥도 나고 그리고 저리던 증상이 많이 나왔을 때다.
1: 예.
3: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애 여러 달 쓰니까 나 지금 어떤 거의 뭐 완전하게 거의 없어진 거가 한 가지입니다.
1: 예. 예.
3: 워낙 신우염이라는 소리도 있을 때다 모르겠어.
1: 예.
3: 예. 예. 어떤 병원에서는 신우염 같은
1: 신우신염, 예, 예.
3: 예, 예. 예, 그랬겠다. 그런 게 어떤 애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1: 예.
3: 그리고 예. 소화가 되지 않아서 그것도 식사 후에 소화제를 그래서 한두 가지 그 약 먹어야 되는데 이 약을 쓰면서도 소화제를 먹지 않아도 아무개나 다 먹어도 일 없습니다.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예. 소화 공동 도와주는 제품 얘기 들어갔으니까 예.
3: 예. 그리고 가슴이 그래서 항상 그것도 두근두근 거리고 그것도 숨이 타고 그것도 항항하고 이랬는데 이 증상이 지금 편안하고 있습니다.
1: 예.
3: 그리고 예. 손이 좋아지고 간도 좋아지니까 그 목에 해가 터지는 게 그게 감이 문제라고 이런 말도 있을 때다.
1: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3: 그랬던 게 이 증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1: 예.
3: 예. 이 약은 소름도 가지 그럼 닭을도 약 들어갔지만 소름도 가지 약이 들어갔기
1: 때문에 중약자가 예.
3: 모두 예. 제 병에 전신병에 다 효과 있습니다.
1: 너무 잘 되라고 계세요.
3: 예. 맥이 예. 납니다. 맥이 예. 납니다. 그래서 예, 저는 학동에 판단해서 어제 그저께 배달 받았습니다.
1: 예, 잘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냉서방 농약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아, 예.
4: 예, 어째 이거 복용하는 거 하면 눈이 막 붓기고 그래서 눈이 자꾸 피지고 예, 눈물이 자꾸 나고 부어 타말입니다.
1: 아, 부여 예. 백내서에 왔습니다.
4: 예, 그래서 수술해라는 거 지금 수술하지 않고 예,
1: 예.
4: 이거 그런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우선은 한 7달 썼습니다.
1: 예,
4: 예. 그래 어찌도 좋은지 이번에 이 맹서반 농약을 더 배달받자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맹서반 농약은 예. 기본으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과 안과 질병 큼직큼직한 거 백내장 같은 거 많은 분들이 말씀한 거 들으셨죠? 보얗던 게 소름으로 예. 벗겨놓은 것처럼 환해졌다고 그러니까 견지가 예. 중요합니다. 예, 잘 쓰시기 예. 바랍니다.
4: 예, 그리고 한 가지 자문할 거니 그 천이 박사를 자문하려고 하는데
1: 예.
4: 지금 우리 저 친구가 예, 내 친구입니다. 한국에서 왔는데 자기 그러면인가 뭐 이 그런 나이도 우리 비슷할까에 이 그런 머리 아프고 심장이 막 답답하고 이 이렇단다 말입니다. 결국 소리 이 녹음 올 가능성이 있다며 그랬습니다.
1: 예.
4: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천이 박사를 자문해 달라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하라 하세요. 예. 그분은 예. 천이 박사 빨리 시작해.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서 기본으로 이 전희 박사는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서 해결해 주게 되는 정천미마의 발견이고 장숙이고 중코엔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심 놓고 쓰시게 되면 여러모로 이래 여러 가지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고 확신하고 보기

0: 하시겠다면 이제 여기서 한동안 치료하고 나갈 때라도 이거 갖고 나가시는 게 제일 기본입니다. 그러면 심장 때문에, 심장과 뇌혈관 때문에 기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
1: 예, 그래, 빨리도 쓰겠다, 다 배달 다 받겠다.
0: 예, 천일 박사 쓰러 하세요. 예.
1: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입니다.
2: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일 박사의 제품 자체는 저희들 지구에 나온 이래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기본으로서 지금 본 제품을 쓰면서, 와, 원래는 중풍 후유증이라서 힘들었는데 이 제품을 쓰시고 나니까 점차점차적으로서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고 심장병으로 이미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본 제품 천일 박사를 쓰고 나니까 기본으로서 지금 뭐 여러모로서 혈압도 조절받고 혈지도 조절받고 그 외에 본 제품 쓰심으로 인해서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손이 한쪽으로 오그러들던 게 손가락이 점점 펴지게 돼 있고 오른손으로 밥 먹기 힘들던 게 요즘 밥이 제대로 흘리지 않고 입에 들어갈 수 있게 회복을 가져왔고 이미 여기에서 심장 치부치료 여치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이 정도까지 진단이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 방송에서 들으셨겠지만 해도 심박수가 1분에 40몇 차까지 밖에 되지 않던 분이 본 제품 천일 박사를 쓰고 지금 심박수가 60몇 차로 64호 차로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병원에 가 검사하니까 이전에 심장이 아니네. 치부치료를 필요 없게도 치부치료였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심장 박동을 내 심장 자체로서 하기 힘들으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서 기계를 파묻습니다. 이래서 이 기계가 심장을 수축이완 이런 역할을 시키게 되어 있으면서 심장 공능을 발휘하게 하는 이런 아주 큰 수술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치부치료 또 10년에 한 번씩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이게 하나는 내 가슴 속에 이런 금속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머리 뭐 MRI 같은 걸 하자도 이거는 금속이 들어갔기 때문에 힘들어지죠. 이러면서 많은 분들 가운데서 심장 공능이 이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그리고 뇌졸중 후유증으로서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했거나 이런 분들이 본 제품을 쓰면서 지금은 거의 지금 청춘으로 돌아가는 다시는 치부치와는 멀어지고 그리고 지금 심장 지자와도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심장 지자하면 만사 대결인가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 한 부분은 해결됐지만 해도 점점 전체 심장 혈은 개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더 주의하면서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2차 3차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일 박사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우수한 제품 심장과 뇌혈관을 관리한다는 특수한 제품에 속하니까 관리에 있어서는 천일 박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라 이 제품 자체는 너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잘 대하고 계시는데요. 갑, 을, 로켈정하고 을, 전도근 이렇게 우수한 성분은 다른 데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혈 공급을 도와주고 불면증이 해결받고 가슴이 둥그리던 게 해결받고 허리다리가 시끌고 남성들이 유증이 생기고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던 분들이 정상으로 돌아온 데는 본 제품이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 32가지 중약제까지 하면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호흡계통도 좋아지게 되어 있고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이른 아침부터 풍겨오는 은은한 숙향기에 단오가 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햇살이 길어지는 초여름. 이 향기 속에는 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하라는 조상들의 지혜와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정겹고 푸른 단오명절.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설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적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입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행간 안도현에서 예, 문학회 회장 사업도 하고 또 학생들한테 글짓기도 가르치면서 문학 창작을 견지해 온 박영옥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우선 박영옥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1: 예, 박영옥 시인은 예, 1997년부터 아동문학 창작을 시작했는데 2003년에 연변 작가협회 가입했고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안도현 아동문학 그 협회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이야기집 밤중에 찾아온 남자 이런 책을 출판하고 2005년에 우화 빗둔 나무의 고운 꿈이 의무교육 조선어 교과서에 조선어문 자습득본 5학년 3권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안도현 10대 도덕모범으로 당선되었고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안도현 정협위원 그리고 동시집에 꿈나무 사랑나무와 예, 또 햇님 파는 가게 이런 동시집들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에는 예, 또 제12회 우리네 동요제 우수상도 수상했고 2016년 8월에는 제3회 가사응모에서 또 동요 3등상을 수상했고 2017년에는 예, 제13회 동신컵 중한아동문학상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에는 예, 길림성 장애인 문예작품 경연에서 3등상을 수상했고 2020년에는 자서전 비운의 마라토너 이런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제6회 기림문화상을 수상하고 2021년에는 연변일보사 당창근 100주년 응모에서의 또 소설 3등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또 제7회 기림문화상을 수상했고 아동문학작품집 콩콩이 탈출기를 또 출간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응모에서 수십 차 수상 경례를 안았습니다.
0: 예. 예, 그렇다면 본인이 문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1: 예,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3급 장애인인데 일반 사람과 달리 많은 아픔과 좌절을 당해왔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저는 쓰러지지 않고 저희 생활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상을 골라 황홀한 무지개를 엮어가려는 욕망으로 문학이란 이 길을 선택해왔습니다. 장애로 인해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문학은 신체적 제한에 상관없이 창작이 가능한 분야로 장애인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창작 과정은 저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했고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에 기여한 방식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힘든 삶을 이겨낸 인물의 이야기나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통해 자신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을 얻을 수 있어서 불행한 삶 속에서도 생활의 아름다운 면을 보완할 수 있는 지혜를 찾게 되었습니다. 문학은 저에게 자신이 삶을 뜨겁게 사랑한 방법을 깨우쳐주었고 많은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생도 하늘에 있는 별을 사랑하고 떠다니는 구름을 사랑하고 지나가는 바람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나무도 풀도 꽃들도 또한 생활도 웃음도 지어 눈물까지도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0: 예. 그럼 이제부터 박영옥 시인의 구체 동시들을 감상하면서 예,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하늘이 맑은 날입니다.
2: 하늘이 맑은 날 박영옥 하늘이 맑은 날 샘터 안에 햇님이 꼴떡 바가지로 햇님을 퍼도 햇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흐린 날 햇님은 어디 갔을까? 어, 하늘이 맑아야 햇님이 오는구나.
0: 이 시는 또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까?
1: 예, 이 동시는 제22차 전국 조선족 아동문학 탐구회에서의 우수상을 받은 동시인데, 시는 지금 이 동시에서 하늘이 맑은 날을 택하여 이런 맑은 날엔 샘터 안에 햇님이 꼴뚝 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햇님이 맑은 날이면 샘물 안에 비껴있는 걸 말하겠죠. 그것도 꼴뚝이라는 시어를 씀으로써 넘쳐나는 햇님을 표현했죠. 헌데 흐린 날엔 샘물 안에 햇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햇님은 어디로 갔을까? 의문을 던지고 또 답을 줍니다. 오, 하늘이 맑아야 햇님이 오는구나. 말 속에 말했죠. 즉 맑은 날엔 햇님이 샘물터에 꼴뚝 차고 흐린 날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들어 밝고 맑은 날씨 같은 그런 밝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그런 귀팅 같은 걸 심어주는 겁니다. 참에 우리 가정에서도 한님 같은 엄마가 밝게 웃는 날이면 온 집안의 웃음과 밝음이 꼴뚝 차 넘치고, 엄마 얼굴을 흐리는 날엔 온 집안의 분위기가 말 잰 것과 같은 그런 도로를 하겠습니다. 맑은 날 샘물 속에 꼴뚝 차는 한님을 통해 어린이들이 밝은 마음을 안고 살아가길 바라는 시인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동시라 할 수 있겠죠.
0: 네,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 그 몇 번 소개한 또 동시인들이 그 작품에서도 이 햇님이 그 강물에 비끼거나 혹은 또 뭐 시냇물 혹은 또 어떤 우물 혹은 호수에 비낀 그런 모습에서 또 이 맑은 날과 그 흐린 날에 또 그런 그 대비를 하면서 아마 시가 탄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1: 예. 하여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 장소에다 옮겨 놓으면서 지금 새로운 또 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0: 아마 그 부분에선 좀 그 사유가 좀 비슷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어서 감상할 동시는 제목이 비입니다.
2: 비. 박영옥. 지구 아이들을 만나려고 그 높은 데서 퐁당 뛰어내렸는데 아이들마다 못 본 체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서러운가 봐요. 눈물 투성이구나.
1: 에이. 그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지금 지구 아이들을 만나려고 장장 그 아득한 높디 높은 곳에서 퐁당 뛰어내렸는데 지구의 아이들은 못 본 채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아주 서럽다고 해. 서러운가 봐요. 눈물투성이구나. 참 아이들이 비를 피하여 집안에 들어간 것을 서러워한다고 표현했고 또 빗물이 줄줄이 흐르는 것을 눈물투성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반갑고 서럽고 그리웠던 그 눈물에 빗물을 비유한 것이 아주 독특하고 독특합니다.
0: 네. 이것은 참 그 동심에 아주 접근되는, 그러니까, 아, 난 반갑다고 왔는데 그냥 나를 외면하니까 서럽다.
1: 예, 네, 그렇죠.
0: 아주 좀 동심이.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우리 집 자가용입니다.
2: 우리 집 자가용. 박영옥. 학교 가는 아침 우층 순이도 아래층 영리도 태운대요. 가다 가다 친구 만나면 또 태우고 우리 집 자가용은 마음 시고 온 아빠 닮았어요.

0: 네, 지금이 아빠가 아침마다 학교 가는 날 자가용에 태워 가는데 우리 집 우측의 순위도 아래층의 용이도 모두 아빠 자가용이 태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기 전의 시대를 말한 거죠. 근데 아빠는 또 학교 가는 길에서 나의 친구를 만나면 또 칙 세우고 태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우리 집 자가용은 마음씨 고운 아빠를 닮았어요. 예, 마음이 후더운 아빠 자랑한 거죠. 그러면서 화기애애한 우리 동네의 그 사람들 인품도 치하하고 있어 있죠. 시가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띄우면서 아이들한테 화목한 주위 환경 건설에 대해 강의했다거나 할까. 하여간에 유익한 사랑의 마음을 선물한 거죠.
1: 네.

0: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공부하고 싶어서입니다.
1: 공부하고 싶어서 박영옥. 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엄마도 유치원생처럼 같이 유치원에 가고 같이 집에 오고, 내가 수학교에 다닐 때 엄마도 수학생처럼 같이 학교에 가고 같이 집에 오고, 엄마는 다시 학생이 되고 싶은가 봐요.
2: 예. 지금 이 동세에서도 유치원이나 소학교로 엄마가 같이 가주는 그런 사연을 두고

0: 예, 딴전을 부립니다. 엄마는 사실 아직도 어린 자식이 유치원이나 소학교에 다녀오는 사이에 그 어떤 안전 문제가 근심돼서 동행하지만 아이는 또 자기 각도로 왜서 함께 다닐까? 아, 아마도 엄마도 학생이 되어 또다시 공부하고 싶은가 봐라고 생각합니다. 능청을 부리는 거죠. 아이도 엄마가 자기를 관심해서 그러는 줄 본연히 알지만 이렇게 응석을 부리듯 능청을 부리면서 결국 엄마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들로서의 감사의 뜻을 표현한 그 멋이 이 동시를 더욱 부드럽고 유머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동시는 봄향기 계열의 시인데요. 예, 제목은 봄향기 2입니다.
2: 봄향기 2 박영옥. 엄마의 향기 어디서 나죠? 아기 싹들의 의문. 너희들 몸에서 나는 거야. 엄마 봄향기는 누가 실어왔죠? 아가나무들의 물음. 너희들이 실어온 거야.
0: 예, 여기서의 봄은 결국 엄마죠. 그래서 자식들은 아기싹들과 자식들은 아기나무들의 대화를 통해 시 주제를 끄집어냅니다. 처음에는 아기싹들이 묻습니다. 엄마, 엄마의 향기 어디서 나지? 그러자 엄마의 대답이 너희들 몸에서 나는 거야. 즉 봄인 엄마의 향기는 새싹들한테서, 즉 봄맞은 자연한테서 온 거란 그런 거죠. 다음 또에 아기나무가 묻습니다. 엄마, 봄향기는 누가 실어왔죠? 그러자 이번에는 엄마가 또 너희들이 실어온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즉 봄향기는 아기나무를 포함한 대자연이 실어온 거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이 동시에서는 아기싹과 아기나무를 사랑하는 엄마로서의 그 큰 봄이 자식같은 대자연의 대표적 산물인 아기싹과 아기나무한테 사랑의 입김을 전하는 걸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대자연은 이렇게 서로 사랑의 마음을 전하면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봄과 아기싹과 아기나무 등을 통해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 핵이라면 핵이겠죠. 예.
1: 예, 여기서 이 시의 그 작시법에서 한 가지 그 인상적이라면 바로 그 1문 1답이죠.
0: 예, 그렇죠. 예.
1: 하나의 물음을 던져주고 또 그 뒤 인차 또 그 답이 따라 나오는데 이러면 아이들한테 좀 그 시를 기억하는데도 좀 많이 편리하지 않겠는가도.
0: 예. 예. 그리고 그 아래 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저 물음 제기라는 식으로 그다음 또 대답하죠. 어? 정말 같이 아이들이 생각, 아 정말 뭐일까? 예. 이 향기는 어디서 올까? 이래서 아이들 주의력을 환기시켜서 더욱 작품 속에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작용하죠.
1: 네. 예. 그리고 아마 여기 개발적으로도 아이들한테 그럼 다른 사물에 대해서도 어떤 이런 의문을 먼저 제공해놓고
0: 그렇죠.
1: 예, 그다음에 예. 그 답을 또 제시해주는.
0: 그렇죠. 꽃은 왜 필까? 꽃은 누가 피웠을까? 예. 또 새로운 물음 뭐 제기라고.
1: 비를 위해서 올까? 무슨 바람을 위해서 불까?
0: 그렇죠.
1: 예, 이런 예. 식으로. 예.
0: 아주 그 개발적인.
1: 예. 예. 예,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청국장입니다.
2: 청국장 박영옥. 아빠의 발냄새일까? 아니, 아빠는 내일마다 발 씻는데. 동생이 방귀 뀌었을까? 아니, 동생은 방귀 끼면 눈치 흘끔 보는데. 그럼 웬일일까? 주방에서 끓인 청국장이 냄새 피워대네.
0: 예. 청국장의 냄새가 지금 아이들한테는 별난 냄새로 각인됩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서는 아빠의 발냄새나 동생의 방귀 냄새로 착각합니다. 근데 아빠는 매일마다 발 씻는데 또 동생은 방귀 끼면 눈치 힐끔 보는데 그렇다면 이게 대체 무슨 냄새일까? 아, 원래는 주방에서 청국장 끓이는 냄새로구나. 신은 이렇게 반문의 형식으로 주의를 끄고 그에 또 대답하는 형식으로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청국장을 슬쩍 내비추고 있는데 아주 묘합니다. 예.
1: 네, 우리가 여기서 그 어떤 그 우리 민족의 그 음식 문화가 또 살짝 제기되죠.
0: 그렇죠.
1: 청국장을 그 끓이는 냄새를 맡고

0: 나 그냥 그 그러지 않았고 그냥 반제품일 때도 그 냄새가 좀 그 좀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1: 그렇지. 아이들 커요. 더구나 하지. 네,
0: 우리 그 메주를 비롯해서 그리고 또 우리 그 그냥 민간에서 먹는 그 뭐 쑥두부 있잖아.
1: 그렇지.
0: 네, 그것이 아 그 냄새는 아주 그 고약하고 좀 그런 그 좀 좀 그 싫은 냄새가 나지만은 그러나 또 그 맛은 또 당기고 이것이 또 그 한 뭐 어떤 민족적인 그런 그 음식 문화에서 나타난 또 특점이 아니겠는가.
1: 네. 예, 그렇지. 예.

0: 예,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봄눈 2입니다.
1: 봄눈 2 박영옥. 빼빼 마른 나무가지가 힘 약한 줄 알고서 사뿐히 내려앉았는데 똑 가지가 부러졌대요. 어머나, 어쩌지? 봄눈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땅에서 눈물을 주르르.
2: 예. 봄눈이 지금 아재가 부러지게 가득 나무에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가재가 진짜 약한지 아니면 눈이 너무 많이 내려앉아 무거운 건지 아재가 뚝 부러졌습니다. 깊은 산속에 가보면 눈 오는 날 진짜 여기저기 가지가 부러진 것이 가끔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동신이 바로 그런 풍경을 쓴 것 같습니다. 헌데 동신이 이에 그치지 않고 슬쩍 필봉을 돌려서 아지를 꺾어놓은 장본인인 봄눈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땅 위에 내려온 후 또 눈물을

0: 두루루 흘린다고 썼습니다. 즉 봄눈이니까 땅의 기운이 높아서 내리자마자 땅에서 녹아버리는 걸 지금 잘못을 저질러서요. 나무아지를 꺾어서요. 꺾고 나서 마음이 아파 우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참 묘한데. 예.
1: 역시 그 아주 기묘한 발견이죠.
0: 예, 예. 예.
1: 그냥 그 나뭇가지가 꺾어졌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봄눈이 자기절로 뭐 참회를 해서 그 눈물을 흘린다는 그 녹는 것을 또 이렇게 또 다른 예. 그 의미로 또 전환시켰죠. 예.

그네 뛰는 처녀들이 치맛자락 너울너울, 총각들의 힘내기로 씨름판인 들썽들썽, 흥겨운 민속놀이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세월이 흘러도 빛바래지 않은 우리의 전통문화, 조상들의 지혜와 삶을 배워가며 단오명절의 매력을 만끽해봅시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네, 이상 오늘 문학살롱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실황송의 최명욱,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강약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 지금 어버이설 하고 단오명절을 맞이하면서 총금액에서 현금을 뽑아드리는 이런 우리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은 아웃각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과 가격이라 할 때 330원이죠.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아웃각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아웃각 사자면 원래 2,970원입니다. 예. 그런데 500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또 총 금액에서 2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700원을 빼드리게 되죠. 예. 그러니까 9곽을 2,27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17곽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4,000원에 원래 드렸죠. 예. 그런데 이번 그 어버이절하고 단오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300원을 또 더 빼드립니다. 그래서 합계 1,910원을 빼드리게 되죠. 예. 그러니까 17곽을 3,700원에 살 수 있다는 말씀 올려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36곽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예. 그런데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5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5,252원을 빼드리죠. 예. 그러니까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 환자분들이 9곽, 17곽, 36곽 중에서 본인이 수요에 따라서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신다거나 혹은 241-7979번에 전화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9곽을 사시면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궁 골첩 치과를 증송해 드리고 이 관절 부위에 붙이는 게입니다. 예, 경추가 아프면 경추에 붙이고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붙이고 견주염이 아프면 견주염이 발목이 아프면 발목에다 붙이는 게입니다. 예, 이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건데 지금 효과가 좋아가지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약을 사면서 이걸 지금 우리 증송해 드렸는데 그 좋다고 예 그렇게 지금 반영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예. 17곽을 사시면 백초궁골첩 8곽을 증송해 드리고 36곽을 사시면 가치가 999원이다라는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려온 게입니다. 예. 이런 야생 해삼 리물 세트를 또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이 그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서상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가 있는 이런 약이고요.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기 때문에 흡수가 특별히 빠릅니다. 예.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되죠. 예.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장약 심리방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2: 나의 2년 전에 심장이 나빴어요. 어떤 때는 그 약 먹은 뒤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예. 심장이 어떻게 나빴는가, 후두두 떨김에 놀라고, 문소리에도 놀라고, 제 소리도 다 나올 이 정도고, 밤에 자다가도 얘 또 숨이 올라와요 와서, 앉아 잠들었다가 또 눕고, 이렇게 몇 번씩 하루 전화 그랬습니다.
1: 예.
2: 그런데 나는 이 방송 듣는 거 좀 좋아한다. 그래 하루는 방송 들었는데 선생님이 이 약에 대한 거 얘기하겠거나 내 병과 별로 맞는 것 같아서 내 주문에 쌌습니다.
1: 아, 예.
2: 예, 그거 뭔 게 염조체인가 그래서 모든 일이 당기고

0: 쪘습니다.
1: 예.
0: 그래서 내 그거에 먹다가 또 좀 굉장히 딸리는 것 같기도 해서 중간에 쉬었습니다.
1: 예.
0: 예, 쉬는데 너무 좋았고, 그간에는 한 1년은 미네 고생도 안 하고 다 지냈는데, 지난해 또 우리 영감이 또 예, 심장도 나쁘고, 무슨, 아이 좋다면서 자꾸 검사 갔다 그냥 걸었을 때다. 그랬던 게 어느 날에 또 자다가 또 녹공이 와가지고 저기 그 때문에 입에 내서 이쪽 입에 나고 치료를 했습니다.
1: 예.
0: 예. 그래가지고 이쪽에, 이쪽에 태어나고 또 심장이 나쁘다 할까 내 효과를 본 건다 또 생각하고 이 약을 좀 써주다니는 생각이 있었지요.
1: 예.
0: 근데 맨발 선생님도 강의를 할까 내 구약은 또 주문했습니다. 우리 영감 대수식이다고.
1: 네.
0: 예, 근데 우리 영감 지금 그거 잡신 게 7달, 딱 7달 잡았습니다.
1: 네.
0: 예, 11월 달에, 밤부터 먹은 게 7달 잡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나 지내 또 빠가졌습니다, 쟤.
1: 아, 그만큼 잡으면 효과가 꼭 나옵니다.
0: 예, 구약 예. 먹어 그런도 옛날보다도 뭐 또 정신 떨어라고 예. 식사도 따라오고 맥이나 하고 예, 영예 즐거워한다 맘다 마음이가.
1: 예, 이 심장병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이라든가 이 중풍을 치료를 하는 데는 완전히 훌륭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소상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0: 예 심장 좋으니까 근데 기분도 좋아하고 예.
1: 그렇죠.
0: 이전에 뭐 좀 안개가 누구 맞다 노치가 농담 아야던 것도 농담도 쓰고 이랬는데
1: 좋은 일입니다.
0: 예,
1: 늘그막이 예, 예
0: 기분이 서러움에 졌을까요?
1: 그렇죠, 예.
0: 근데, 이 우리 동네 또, 예, 우리 저기, 같이 노는 그 집에 따돌이 무슨, 갱동맥에 뭐, 빵칼이 있다는데,
1: 예.
0: 그 사람이, 이 약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물어봐달랍니다.
1: 예.
0: 어느 장애도 그 이렇습니다.
1: 아, 어느 장애도 있습니까? 그럼 중풍으로 예. 왔습니다, 그분이.
0: 예.
1: 예. 나이 많습니까, 그분이?
0: 그 사람 만 5시간도 나이 어린 게 그렇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이게 그분이 지금 중풍도 오고 개구슬이 빵괄도 지금 병원에가 검사해본 게 있다지 않습니까? 예? 이 예. 경동맥 빵괄이라는 거는 혈관병 내에 지질을 하고 석회화 물질을 하고 예? 예, 그리고 섬유조직이 축적되면서 형성된 비정상 구조입니다. 예? 예, 일반적으로 표면이 매끄럽고 석회화가 많은 것이 또 있고 예? 다른 하나는 또 지질액이 크고 표면이 불규칙합니다. 예. 예, 이런 것으로 나뉘죠. 예. 그리고 이 경동맥이 빵괄이 있다 할 때 대뇌 허혈이 예, 노출쇠라는 게 이렇게 생기거나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경동맥이 빵괄을 제거하려면은 주요하게 환자분이 혈액 중에 혈질을 낮춰주면서 노폐물과 독소가 이게 쉽게 생기지 말게 해야 됩니다. 예. 이 혈질

0: 생겨 안 나죠. 예. 예. 그리고 예. 우리 이 그 아 약을 볼 때 또 이 경동맥 방화를 그 녹여 주는데 혈전을 녹여 주고 이 어혈을 풀어 주는 이런 약이 들어간 이런 약입니다. 예. 그래서 예. 아 방화를 녹여 가지고 소분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간을 통하고 이래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시켜 준다. 예. 그래서 호흡을 예. 통해서 체외로 배출시켜 주고 아 또 다이벤이 예 이거 통해서 또 그 체외로 배출시켜줘야 됩니다. 예. 우리 예. 이 장약심리방에 보면은 혈질을 내려주고 혈전을 또 녹여주고 어혈을 이런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예. 몇 가지 예. 서홍화라든가 지룡이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경동맥방화를 소분자로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는데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이 예. 지금 중풍이 와가지고 언어장애도 온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예. 이 그 언어장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예. 어떤 분들 지금 많은 약을 썼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 중풍이 와가지고 언어장애가 생겼는데 이분은 용정의 분인데 예. 그지 남편이 저희한테 전화 왔는데 중풍이 왔는데 언어장애가 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약들은 썼는데도 그 계속 말을 못했습니다. 8년 동안. 그래서 아, 그분이 그때 낸데서 나올 때 저는 이거 마지막으로서는 이 약을 선택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집에 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래더라 말입니다. 그래미 이 약을 선택했는데 50일 있다가 그분이 남편이 저희한테 전화 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그 하면서 무슨 말하기 시작한다며 그랬대다. 예. 굉장히 네. 넉 달 후에 저희한테 전화 왔는데 어서 말한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나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 이 약을 볼 때 중풍을 치료하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입니다. 예. 결국 서상약이라서 약효력이 또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쓰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있지 않습니까? 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심리방에 야, 약은 좀 써보니까 나 정말 예, 혈전약이 심리혈관 질병에는 이 약을 통한 약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우리는
0: 하, 약을, 훌륭하죠, 아, 이 약이 원래.
1: 예, 우리 집에 남편은 이 약을 잡수고, 아이, 두 번째 생일 얻었는데, 어째 그런가? 체풀이 오지 않고, 그 다음에 혈압이, 아이, 양대 40까지 올라가던 게, 구격세 조절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상계 아닙니까, 그래?
0: 하,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약을 잡수지 않았더라면, 운약을 내맞다나. 아이, 언영 어서 그냥 죽은 지 옛날이요, 어서는.
0: 그러니까 선택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예?
1: 다행입니다, 정말 예. 이 사람이 목숨 길고 짧으니 그것이 다 자기 자신의 명이 있기는 있겠지만 해도 그래도 귀인이 도움이 있고 또 하늘 도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그럴 수 있습니다.
1: 이건 상당한 정말 지당한 예. 말씀이죠. 어찌하면 이건 약재가 벌써 4,500m 이상의 연항금을 된 약이 네 가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예. 근데 홍경천은 어떻습니까?
0: 5,400m 있었잖아.
1: 홍경천이가 이게 비싸고 엄청 매니노고 엄청나게 크게 높이고 소염작용이 엄청나게 세고 이럴까 이런 이야기 들어가 뱀비 해결됐지 섭외 밤에 다섯 여섯 번 아이 누던 게 그게 해결됐지 아 부스골프에 또 그다음에 사슴이 불어나가서 어떤 때는 발목이 불어나고 손목이 불어나 그런 것도 다 해결됐지 아 그다음에 혈압 조절 잘 됐지 아 그다음에 또 그 머리 어지러운 건 어찌겠습니까? 머리 어지러운 아까 예, 자리에서 일어나 걸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혈압이
0: 예, 그렇습니다. 어지럼진 예. 하석어서 어지럼진 한다면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습니다. 원래
1: 예. 예. 그러니까 혈압이 조절되니까 그때로부터 그 다음엔 어림증은 없던가 아무도 뜨거워도 펑펑한 사람도 어렵지 낮에가 결함이 일어나 지들 걸기 시작한 게 어서는 동사미고 뭐이도 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엄청 소란도 바깥에 나가예 그래서 보통 사람 이렇게 걸어다니고 치부인데 눈보라 치도 나가서 나야 돼 그냥 경원을 나간다만
0: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많이 좋아요. 그럼 이 주치 공인들은 어떻습니까? 딱 그게 아 중풍 치료한다 심리인과 동맥경화 이런 거 다
0: 좋잖아요.
1: 효과 그때부터 나고 그런 거 쓰지 않느냐 그게 아무리 좋다 해도 써도 예. 쓸데없을 때다 그때라는 얘기였어. 예. 그러니까 예. 이야기가 예. 연변에는 지금 소통 사람들이 지금 심리학 지붕에서 벗어나 지금 생명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데 아주 예 정말 훌륭한 약이 있어서 정말 100세 시대는 몰라도 90세 이상은 다 살 것 같더라.
0: 아유 100세 시대

0: 지금 다 오래 삽니다 모두.
1: 예. 그렇다면 약이 좋은 게 그래 시험을 올려갖고 약이 또 좋고 그러셨구먼. 선생님 강의도 너무 잘하시고 날마다 하는 거 보면 목소리도 너무 이쁘게 하셨구먼.
0: 아유 그래. 그건 과찬입니다.
1: 선생님 예.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우리는 그건 매일 듣는다. 그래서 오전에 듣지 오후에 또 듣지.
0: 예. 그다음에 또 하루에 두 번 합니다.
1: 이하고 전문이 우리 쌓았습니다 선생님.
0: 예.
1: 우리 집에서 예,
0: 잘하셨습니다.
1: 네, 삼촌이도 싸고, 그 다음에 이모부도 싸지. 하여튼 내 소개는 지금 6집입니다. 그래, 너무도 선생님 고맙고, 앞으로 계속 쓰겠습니다.
0: 그렇게 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제가 지금 예, 심내방 먹고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서,
0: 예.
3: 혈압을 고혈압 환자인데 한 20년 됐습니다.
0: 네.
3: 근데 혈압이가 이렇게 높아도 이렇게 안정돼야 되는데 난 자꾸 오르고 내리고 하면 불안정해가지고서 신경 많이 썼단 말입니다. 그래 해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랬는데 혈압약도 세 가지를 먹으면서 제곱부터 했습니다. 이건 진짜 오라니까, 예.
0: 예.
3: 그러다가 이 선생님 강의 듣고서 그 이제 막 그 그분도 얘기해서 선생님 강의를 잘하자니까. 그래서 예,
0: 명심에
3: 들었단 말입니다. 예, 명심에 들었는데 서장약이라니까 호기심이 동해가지고서는 서장이라 하기담 난 좀 예, 믿는다면 나 장약은 좀 그렇겠고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가 달라가지고 예,
0: 예.
3: 기대도 그렇고 기온도 높고 해발이 높은 데서 자랐니 천년약젤로 됐다니까 믿음이 탁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쓰기 시작했는데 쓰기는 1년 석 달 썼습니다.
0: 예.
3: 1년 석 달 쓰고 예, 몇 달 먹으니까 이렇게 혈압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던 게 이렇게 안정되더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 이게 좀 안 되는 이게 좀 효과를 보는구나 하고서는 그랬는데 야 딸 그 정도 되니까 예, 완전히 이렇게 혈압이 영 좋습니다. 그래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그 차수도 느리고 양도 감안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닷새 일주일 이렇게 하면서는 그 방법도 알려준 것들이
0: 예, 하나 또냐 알려주는 게 있지
3: 예, 그대로 예, 했었는데 그 혈압 조절이 영 상당히 잘 된다. 그래서 지금 심내방 먹고 있는데 영 좋습니다. 그 효과가 예,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예, 뇌경색이 있단 말입니다. 다발성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예, 그냥 머리가 이렇게 머리 안이가 그냥 흐릿흐릿하고 골이 띵하고 아프단 말입니다. 정시야에 나지.
0: 예.
3: 그리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그 힘 자꾸 돌아가면서 예, 그랬는데 지금은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는 거 증세 없고 머리 안이 아프던 게 이제는 띵하고 아프던 게 그 증세 없어져서 예, 개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때문에 정신 난단 말입니다. 그래 그 정신이 좋습니다. 지금 기분이
0: 좋습니다. 그런 효과를 또 봐야 됩니다. 이야기했습니다.
3: 예, 예, 예. 예. 그리고 예, 관절이 아졌습니다. 허리도 예. 원래 여자만두지도 있고 구조성성도 있어서 예, 세게 아픈데 예, 그 건강에는 또 이 무릎하기 쬐끔 딱싹 소리 나면서 이니 붓기고 뻣뻣하고 고동다리 됐단 말입니다. 예. 뻣뻣하면서 그래 걸지 못했습니다. 몇 발짝 걷고는 서고 몇 발짝 걷고는 서고 이렇게 활동 못했는데 예. 지금 다리가 지금 가벼워지고 그 아픈 증세 없어져가지고 이제는 이래 뚱해 안다도 괜찮다 이렇습니다.
0: 좋은 회사입니다.
3: 예, 예 효과를 봤습니다. 예. 그래서 나가서 활동도 하고 예, 씩씩하게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영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또 둘이 먹지 또 이거 저기 뭔가 이 나 먹은 다음에는 이게 병이라는 게 그렇겠고 뭔가 예, 좋은 약을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좀 먹어야 되겠고
0: 그 약을 예, 선택해서 예. 잡사서 거기서 효과를 봤으면 그 약을 예. 계속 잡수는 게 좋은 일입니다.
3: 예예 예. 끝까지 예. 먹어야 되겠고 뭔가 예, 이제 무슨 나 먹은 다음에 돈에 또 뭐 하겠습니까 아프지 말아야 되겠고 뭔가
0: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3: 예. 예, 그래서 예. 이번에 또 이중으로 또 현금으로 감해준다지 할 때 좋으니까 우리 부부가 먹길래 해서 또 쌌습니다. 선녀석과 배달받아왔습니다.
0: 예, 배달받아왔습니다. 예.
3: 예, 예. 그리고 또 문이라죠, 그럽니다.
0: 예.
3: 어제 우리 친구들 모임에 있어가지고서 앉아서 밥 먹다가 말하는데 우리 친구 동생이 있잖아요.
0: 예.
3: 이거 약만 먹으면 괌이 온답니다. 예, 그래서 영 곤란하다 하자니까 이제 나 먹어가는데 그 약도 먹고 무슨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막 과음이 나 약 먹으면 과음이 난답니다. 그래서 예, 그 내보고 좀 물어봐 달라더라면 선생님 내 문의 좀 해봐 달라더라 말입니다.
0: 그게 예. 과... 과민이 그것을 약 잡수기만 오는 이런 분들 간이 해독 작용을 잘하지 못한다면은이 약을 드시기만 하면 과민 함다이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소홍화라든가 담남성이라든가 또 소목이라든가 천궁 지룡이라든가 당귀 우수를 여기 다 간경라고 들어가서이 간경라고 들어간다이 여기 성분이 그래서 간 기능을 높여주면서 해독 작용을 그것을 잘해주죠.

0: 그러면서 간을 보양해준다. 그리고 이 약은 또 이 소분자 중약으로 나온 약이기 때문에 그 우리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를 하기 때문에 간이 안 좋아가지고 약이거나 윙가나 음식을 먹어도 드셔도 과민하던 이런 분들 과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 약이 많은 그 칭찬을 지금 받지요. 해발이 특별히 높은 곳이 서상이 설상고원지구이 이런 야생약재로 만든 이런 약이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분한테 아주 맞습니다. 이분이 드십시오. 꼭 이거 잡으면은 그런 만족스러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십시오.
1: 241-7979.
0: 맞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두 분 선생님 늘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당연히 심리방 수고했는데, 야, 약은 참 좋은 약입니다.
0: 예.
3: 이 약 덕에서 어느 정도만 건강 찾고 지금은 얼마나 그래서 행복하게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옛날에는 걸지 못해서 어디를 다니고 싶어도 못 다녔는데,
0: 그렇죠.
3: 지금은 마음대로 이 약 쓰고 효과를 봐가지고, 동풍이 두 번 오다니까 반신지 유지고 병원에서 나와서는 열아들의 입에 나고 나와서는 걸지도 못했습니다.
0: 예.
3: 그래서 둘이 또 도움이 없이는 못 다녔는데 지금은 아이 이 약 덕에 많은 약 써도 안 됩니다. 병원 약 쓰고 아이 도탄 약을 다 썼는데 얼마든 치료되고 치료 안 되던 게 이 당약이 아이 옛날부터 이 서당약이 좋단
0: 야 혈액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 약이
3: 예, 이게 오염이 없는 그런 아이 순천연약 되니까나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리고 이 약재가 다 고가의 약재들입니다. 이 약이.
3: 그리고 이 약이란 게 꼭 지방약재보다도 그래도 고산지구 이런 오염이 없는 천연약재를 쓴 게 약효가 더 강할 테고.
0: 그렇죠. 예.
3: 우리 아이 집에서 보살 심은 것과 온상의 보살을 먹어보시오.
0: 완전히 다르시오. 예.
3: 왕성 다릅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예.
3: 그래서 저는 이게 소장약이고 오염이 없는 그런 약재를 하고 과학가들 15년 연구를 한 개를 하지 아니 다른 약이 없는 이런 란항구물로 불리는 서당에서 란항구물로 불리는 약이
0: 네 가지 들어갔습니다.
3: 예. 거기 홍경초는 또 구도원 약이고 5,400m 이상이 약 그런 데서 자란다 하니까나 아예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지.
3: 그래서 저는 이 심장도 두자라는 사람인데 이 공동조치 딱 중풍을 좀 치료한다고 아예 그런 관상동맥 경화에 뇌동맥 경화에 모든 관심병 협심증 다 치료한다니까 요약 쓰면 아예 그런 해탈되겠다 해서 썼는데 실상도 마 저는 지금은 옛날처럼 가슴이 딱 더여들고 그래서 숨이 올라와요 그래서 막 바빠서 별 것도 없고 가슴 두드릴 때 이런 게 지금 없습니다.
0: 예. 이 장약심리방은 요 관심병, 신경통, 용경협심증, 혈액형협심증 이거 딱 치료를 해준다고 소리 적혀 있는 약인데 여기 서상 이사가의 이 그 공동주치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거하고 중의가 분석하는 게 요 두 가지를 딱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요 혈액형협심증이라는 게 이 심장병 중에서 아주 그 중한 이런 그 이 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런 혈액형 협심증 것이 다 치료할 수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에서 모두 치료가 잘 돼서 그러는 게 이 원인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 비율 부족을 해가지고 이런 병이 다 왔는데 이 약이 어찌나 좋은지 옛날에는 이 빈혈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비율 부족이 돼가지고 보충하는 약은 많이 써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말 혈압이 올라도 못 가고 올라갔다면 또 끊으면 인사 또 한 가지고 하는 게 이 약은 지금 내 5년 2개월 정도 가까이 쓰고 있는데 야, 지금 혈압이 정상이 되지 1년에 두 번씩 신체 검사를 하면 계속 모든 지표가 정상이지 아니 병원 모르고 살지 아니 오당육부 어디 구석구석 다 치료했으니까 여기 다른 약은 다른 약이 아이 그런 어른이라면 요 약은 교수급입니다. 그렇게
0: 예.
3: 말하고 싶습니다.
0: 아이고, 예.
3: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약을 쌀려면 또 부러진 요런 정말 사람이 모자라 부족한 데 없이 그래서 또 또한 이런 약을 써야 병에서 해탈되고
0: 효과가 더 보죠. 예.
3: 예. 예. 그래 내가 이렇게 소개를 해서 우리 친구 아들도 이렇게 나이는 많지 않는데 혹시 이런 당뇨 합병증을 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서 아이 그런 뭔가 이 최양 최시 다 그런 위소에 심장도 나쁘고 이런 병이 왔는데
0: 종합지염다 당뇨병 환자들이
3: 예. 그래가지고 이거 썼는데 그래 내 도와주는 거 보고 썼는데 지금은 완전 인연이 계속인데 얼마나 좋아져야 돼서 한 번도 팔 수 없다야 우리.

0: 거꾸로 나 해결해 주는 데 이야기.
1: 다 동상을 돼가지고, 그리고 원래 지방관이 있던 것도 좋아졌다죠.
0: 지방관도 원래 좋아진다. 예, 그래서 간 경락을 들어가는 약재가 지금 그 일곱 가지라도 이게 다 고가의 약재들입니다. 예, 약종이 아주 그래서 우수한 이런 약재들이죠. 이런 걸 가지고 뭐 간 경락이 들어가서 치료를 해주는데 그러니까나 그게 그렇게 좋아지는 게.
1: 그래서 지금 병에서 해탈돼가지고 너무 고와서 내 고마워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 지금 활동이 좋으니까 아이 이중으로 간해주니까나 이럴 때서 알아하니까나 알겠다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36가지 배달해달라.
0: 예, 36.
2: 여기도
0: 예.
2: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픈 곳이 지내만 해서 병원에 가 약도도 아이 낫지. 그래서 답답해 내 집에서.
0: 근데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디 더 세게 아픈 이런 곳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2: 예. 근데 저는 예. 내 어딘가 뭐 지방간도 있고 그다음에 답방에 실류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무엇인가 뭐 당구충도 넣고
0: 예.
2: 대답 약은 예 먹습니다. 근데 이따 약은 내 지금 아직까지는 아예 먹었습니다.
0: 아.
2: 근데 지금 애 바쁜 게 심장이 나쁘다고 심전투 하면 나타나이 나는데 심장이 불편하고 밤에 자지 못하고 그다음에 소중하게 누우면 한 12시나 그래서 어쨌든 8시 9시 그때 누우면 전에 12시나 11시 반 누구 1시 그때 일어나면 다시 잠이 못 든다. 그 비용 받는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딱 생각 없어 대비 파통이 더 아파가지고 어 선생님 제가 내가 지금 물어보자고 그래. 저하고 두 번 가져다 먹었는데 더 아프다 말입니다.
0: 예. 그래서 예. 지금 다른 거 써도 지금 잘 낫지 않겠구만입니까? 예. 근데 이번에 지금 그 이 손님이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나 지방간도 또 있고 근데 우리 이 약은 그 이 간경락이 들어가서 간을 지금 해독작용을 제대로 해주면서 간을 보양하고 간 기능을 높여주는 약재 맞고가 약재가 일곱 가지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고서 예. 지방간의 담낭 요거 다 그 같이 그 이래 치료를 해주게 되죠. 예. 그리고 당구충이 지금 좀 높다 제코마입니까? 이게 그 이 그런 총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이게 혈지가 높다는 거 말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 약은 혈지를 높여주는 계기가 이렇게 그 약재가 아주 그 골고루 들어갔습니다. 예? 예, 그런 소홍화라든가 그다음에 황기, 당귀, 요소목, 아, 청궁, 또 홍경천, 담남성 예, 여기 지룡 다 여기 그 이 그런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이런 성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심장이 지금 불편하다지 않습니까? 우리 이게 심장병을 치료를 하는 데서 제일 두 번째랑 용애수해야 합니다. 예? 엄지손가락을 꼽습니다. 예? 심장병을 치료를 하는 데서는 이런 이야기인데 심장이 지금 불편하면은
3: 일반적으로 네, 잠도 못 잡아요. 레일 문의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0: 전화를 하십시오. 2417979번입니다. 예?
3: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입니다.
4: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조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명절 보내기 기회를 주제 활동을 개최하고 200여 가구 외지 가정을 연변에 초청을 하여 단오 명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3: 단오 명절을 맞아 우리 조 각지에서 단오 민속 활동이 다채롭게 펼쳐진 가운데 여러 민족 대중과 광범한 관광객들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명절 활동 속에서 전통 풍속을 전승하고 연변의 독특한 민속 문화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2: 18일 세훈천 동산구에서 제1진 다국전자상거래 화물 운송차 10대가 순조롭게

출경 통관 시험 측정을 마쳤습니다. 석금병 종속이는 문화적 동질감은 가장 깊은 차원의 동질감으로 민족 단결의 뿌리이자 민족 화목의 록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화전통 명절은 문화적 동질감을 증강하는 중요한 질서입니다. 단원은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로 주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저력 체험구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플러스 문화관광 특색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며 여러 민족의 정감묘대를 1층 다지는 정감묘대로 떠올랐습니다. 단오기간 우리조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명절 보내기 기회를 주제 활동을 정성껏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전국 200여 가구 외지 가정을 연변에 초청해 민속문화를 매개로 따뜻한 만남을 교량으로 소통 융합 속에서 민족 정감을 1층 돈독히 했습니다. 주당의 통전부와 주부녀연합회에서 공동 주최한 다채로운 연변에서 전지체험 활동이 18일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에서는 특별히 무형문화재 전지 패션쇼를 내와 문예를 묘대로 무형문화재 아름다움 민속의 운치, 단결의 아름다움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초청을 받은 현지와 외지 가정대표들은 손잡고 단오 명절을 함께 경축했습니다. 이들은 몰입식 체험구역에서 한자리에 둘러앉아 직접 종이를 우려 전지 작품을 만들어 보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소통 분위기 속에서 중화전통문화의 저력과 연변 특색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산동가정 왕시요입니다. 여러 가지 산뜻한 옷들을 보았고 여러 민족 특색 의상도 보았습니다. 소수민족 무형문화재 전시와 여러 가지 문화관광 체험 활동에 참가하면서 이곳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단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의 단결 문화와 그로부터 형성이 된 문화 분위기는 매우 친근하게 느껴졌고 체험감도 아주 좋았습니다. 도나시에서 초청을 받은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은 함께 단오 풍습을 체험하고 도나의 생활 온정과 인문 저력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의 손목에 오색실을 매주며 평안하고 순조로운 단오의 기대를 담았습니다. 초청을 받은 신강 가정 달레리한 하들레비크입니다. 이번에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활동에 참가하면서 많은 수확이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 친구들과 함께 종주를 만들고 축구도 하며 이곳의 민속을 느꼈습니다. 이 아름다운 추억을 신강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종성 조선족 생태촌에서 결여린 가정들은 마을 골목을 거닐며 도나의 생활 정치와 민속 저력을 느끼고 향촌 생태와 지역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을 감상을 했습니다. 활동 막바지 결연 가정들을 한상에 둘러앉아 특색 음식을 함께 나누고 생활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민속 문화를 교류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흥룡강 가정 곽취평입니다. 인터넷에서 연변의 단오 민속 활동을 접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신청을 해 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결연 가정과 한자리에 모여 즐겁고 화목하게 명절을 쉬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단오였지요. 산수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열정적이며 흥성하고도 따뜻해 다채로운 연변의 독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한 차례 또 한 차례 몰입식 결연 체험 활동에서 각지 관광객들은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의 열정적이고 순박하며 친절하고 손님을 반기는 민풍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도문시 활동 현장에서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을 함께 종주를 만들고 오색실을 엮으며 향주머니를 꿰매고 오칠 부채를 만들면서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전승을 했습니다. 민속체험구역에서 이들은 민속놀이에 참가하여 연변 특색의 민속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꼈습니다. 흥변부민 전시판매구역 앞에서 이들은 본토 농특산물을 함께 구매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산서가정 신의문입니다. 처음으로 변경도시 도문에 와서 단오를 보내게 됐는데 체험감이 특별히 좋았죠. 이곳에서 우리는 종주 만들기, 향주머니 만들기, 조선족 윷놀이 등 특색 민속을 체험을 했죠. 흥성한 장터와 정체로운 문예공연 그리고 따뜻한 동심연애는 사람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0: 있습니다. 평경도시의 풍경이 수려하고 민속조력이 깊고 도문에 짙은 단호 부리기와 여러 민족 대중이 화목한 아름다운 모습을 진정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용정시 지신진 승지촌에서 여러 민족 대중과 관광객들은 한자리에 모여 민족 단결 중주를 함께 만들고 연회에 참가해 소통 체험 속에서 전통 단어 문화를 느꼈습니다. 곳곳에는 민족 단결의 경사스럽고 화목한 명절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초청받은 장촌 가족 류조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아이를 데리고 외지에서 명절을 보내러 왔습니다. 현장 활동이 아주 풍부해 중주도 만들고 공연도 보며 민속도 체험을 했는데 모든 종목이 아주 재미가 있었죠.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요, 민족 단길의 분위기였습니다. 각지에서 온 부동한 민족의 벗들이 한자리에 모여 명절을 함께 경축을 했습니다. 아이도 단어 문화를 이해하게 됐고 잊지 못할 체험이었습니다. 이번 단어 교류 활동은 전주 여러 지역을 포괄했고 전국 200여 가구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의 교류를 이끌어 여러 민족 대중이 문화 교류 속에서 형제적을 두텁게 하고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에 활짝 피어나도록 했습니다.
1: 단어 명절을 맞아 우리소 각지에서 단어 민속 활동이 다채롭게 펼쳐진 가운데 여러 민족 대중과 광범한 관광객들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명절 활동 속에서 전통 풍속을 전승하고 연변의 독특한 민속문화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제1회 해란강 단어 민속문화관광활동이 19일 용정시 지신진에서 펼쳐졌습니다. 부조장 윤조휘가 개막식에 출석해 개막징을 울려 이번 문화관광축제 개막을 알렸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오늘 용정시 지신진 승지촌은 사람들로 붐비고 매우 흥성거립니다. 이곳에는 조선족 노래와 전통 체육 경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 중주를 함께 만들고 긴 상차림 음식을 함께 나누는 체험 활동도 마련됐습니다. 사흘간 현지 주민들과 각지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향촌에 모여 단어의 운치를 함께 음미하고 민족 풍정을 공유하면서 몰입식으로 연변 아름다운 향촌의 독특한 매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활동 현장에서 고전 가요 연변 사랑이 울려 퍼지고 마을 안 고목 옆에서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단어 소망을 쓰고 있습니다. 민족씨름 경기장에서는 전문조 선수들이 조선족 전통체육의 힘과 기술을 뽐내고 아마추어조 체험도 펼쳐져 전통운동이 대중의 생활 속으로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전문조 씨름 선수 박성환입니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 전통운동을 요해하게 할 수 있어 이번 단어를 아주 뜻깊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마을 안 문화 건물에서는 민족 단결 중즈 만들기와 긴 상차림 나눔 활동이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특색 상품 전시 판매 구역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영정 주민 윤예심입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장터도 구경하고 다양한 유희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장고춤 공연이 아주 멋졌고 씨름 경기도 보러 갈 예정입니다. 이번 단어를 아주 즐겁고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몰입식 민속 체험은 전반 활동에 걸쳐 펼쳐졌습니다. 조선족 전통 혼례 순회 공연이 거리에서 펼쳐지고 투호, 장작 폐기 시합, 고리 던지기 등 유희가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조덕해 생애 전시관, 학교 지방 협력, 홍색 견학 기지, 현판 제막식도 열려 향촌 문화 관광에 홍색 유전자를 주입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단어를 맞아 다원 공공문화 활동을 선보였습니다. 조선족 찰떡 만들기, 체검 구역에서 관광객들은 민족 복식을 차려입고 흥미진진하게 직접 찰떡을 만들었습니다. 갑골문 탐구 체검 전시판 앞에서 관광객들은 갑골문과 현대 한자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통 놀이구역에서 관광객들은 투고를 체험하고 전지 작업대 앞에서는 자기만의 전지 작품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대련 관광객 조흔이입니다. 저는 갑골문의 발전이 매우 신기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의 한자는 우리 선인들의 지혜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문화에 보기한 요소

0: 발전을 요약하게 하고 더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변박물관 사회교육부 주임 리혜걸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전통적인 단일 관람 모식을 타파하고 관람객들의 체험감과 참여감에 더욱 중시를 돌렸습니다. 보고 들은 뒤 실제 조작 체험 속에서 배우도록 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입체화된 박물관 참관 새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안덕현에서 조선족 주민들은 산에서 쑥을 채취하고 알뜰한 솜씨로 쑥떡을 만들며 단오를 맞이했습니다. 안도 주민 림금옥입니다. 해마다 단오절이 되면 조선족은 쑥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쑥떡을 먹으면 몸을 튼튼히 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점차 우리의 풍습으로 됐습니다. 16일 중로 단오 민속문화실천활동이 훈촌통상구 입경대청에서 펼쳐졌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지체험구역에서 전승인은 능숙한 솜씨로 정교한 전지작품을 오려내고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오색실을 메여주면서 무형문화재의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중예약체험구역에서 사업일꾼들은 양생지식을 보급하는 한편 관광객들에게 합향주와 단오향주머니 만드는 법을 배워줘 그들이 단오의 전통 풍습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1: 18일 새훈촌 통상구에서 제1진 타국전자상거래 화물 운송차 10대가 순조롭게 출경 통관 시험 측정을 마쳤습니다. 이는 해당 통상구가 정식으로 기능 시험 측정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새훈촌 통상구는 시험 측정하면서 조사, 시정, 완선하는 사업 기재를 엄격히 집행을 하면서 매 3일마다 한 가지 통관 업무를 새로 추구하는 방식으로 상품차, 해산물 등 전 품목 통상구 업무 시험 측정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피복면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통관 절차를 최적화하며 검수 신청 심사, 사용 투입 등 여러 마무리 난관 공약 사업을 통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훈촌 통상구는 7월 중순 전면 운영에 들어가 전품목 규범화 상시화 통관 운영을 실현하게 됩니다. 새훈촌 통상구는 국내 인류 변경 통상구 기준에 맞춰 계획 건설됐으며 전반 건설 수준, 시설 배치와 종합 봉사 능력은 전국 같은 종류 변경 도로 통상구 가운데서 제1제대에 올랐습니다. 통상구 기능 배치는 과학적이고 합리한 바 8개 입경, 8개 출경 화물 검사 통로와 10개 입경, 10개 출경 여객 검사 통로를 설치했고 표준화 창고 저장, 지능화 감독 관리 등 완비된 기초 시설을 갖추어 각 유형 타국 업무의 장기적 발전 수요에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구 종합 수용 능력은 기존 통상구보다 3배 이상 제고됐으며 년간 화물 통관 능력을 200만 톤, 년간 출입경 인원은 연 200만 명에 달할 수 있어 전성 대러시아 타국 무역 증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구가 전면 개방이 되면 훈촌의 변경 지역 우세와 타국 산업 우세를 충분히 방출하고 타국 전자 상거래, 해산물 수입, 완성차 수출 등 특색 무역을 지속적으로 장대시켜 길림성 대러시아 개방 수준을 전면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0: 우리조 종점 특색 체육문화 관광 활동으로서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경기는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격정적인 대결일 뿐만 아니라 연변 민족문화를 전시하고 변강의 활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이기도 합니다. 경기 분위기를 풍부히 하고 연변 지역 특색을 부각시키기 위해 우리조에서는 조선족 민속 풍정이 짙은 개막 문화체육 전시 공연, 특색 가무 공연 및 소통 분위기 조성 종목을 정성껏 편성했습니다. 고전 홍색 가무 종목 붉은 해 변강 비춘에서 100여 명 출연 배우들은 충만한 정신 상태로 합창과 군무 동작을 반복해 연습하며 가무의 고향의 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줍니다. 노래 푸른 꿈 홍색 함성은 공연 종목 연습의 청춘 주목점으로 되어 전반 공연에 산뜻하고 드높은 청춘의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무형문화유산 특색 중점 종목인 성세장황의 연습 현장도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200여 명 배우들은 조선족 농악무, 장구춤, 달춤 등 무형 문화재 민속 요소를 융합하고 웅장한 무대 편성과 결부해 전통 민속의 운율과

0: 신시대 기상을 완벽하게 어울러 연변의 깊은 민족 문화 조력과 발전의 활력을 과시했습니다. 연변 대표팀과 장촌 대표팀 훈련 현장은 긴장하면서도 질서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선수들은 정신이 충만하고 투지가 드높았습니다. 선수들은 몸풀기, 패스, 공격과 수비 대응 등 훈련 임무를 차례로 전개하면서 기술을 정밀하게 다듬고 전술 체계를 맞췄습니다. 현재 경기 재반 준비 사업은 전부 마무리됐으며 연변 대표팀 전원은 출전 준비를 마치고 경기 출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근일주 과학기술관에서 주최한 연변주 청소년 프로그램 작성 대회 및 2026년 길림성 청소년 로보트 과학기술 실천 활동 프로그램 작성 경연 종목 연변 지역 예선이 연결해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언어 프로그램 작성을 위주로 그래픽화 언어 프로그램 작성 도전 경기,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 C++ 프로그램 작성 등 3개 경기 종목을 설치했으며 경기 시간은 60분이었습니다. 전주에서 두화 143명 선수가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1, 2, 3등상 및 장려상을 평이 선정을 하고 우수 선수들을 선발 추천하여 성급 결승에 진출하도록 했습니다.
0: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2: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모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 네, 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모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위치한 연변 우기대학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부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종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연변의 맛으로 시작해봅니다.

따스한 바람이 세상 곳곳을 스치고 꽃잎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부드러운 멜로디로 이 시간 프로문을 열어봤는데요. 이어서 소원 보내드립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소원을 품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가사와 선율이 여러분의 소원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따스한 정이 퍼지는 세상, 사랑도 두근두근 행복도 가득가득 쌓여가는 일상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 작은 기쁨과 사랑의 온기를 노래한 가요. 최미화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랑도 동동 행복도 동동 보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은 바로 사랑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연인의 사랑, 이웃과 세상에 대한 따뜻한 사랑까지 모두 아름다운 정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듭니다.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가길 바라면서 김인덕 작사 김홍일 작곡의 사랑을 노래하리 보내드립니다. 김창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진실한 정과 행복이 깃든 일상은 누구보다 빛나는 값진 인생입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삶을 아끼며 살아가길 바라면서 하나처 작사 허설아 작곡의 보석 인생 보내드립니다. 평범하지만 빛나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시길 바라면서 리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은 봄의 화려함, 여름의 뜨거움을 지나 차분하고 아름다운 황혼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도 세월이 쌓인 성숙함도 모두 인생의 소중한 풍경입니다. 인생의 깊은 여운을 전하는 가요, 한춘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황혼 인생 보내드립니다. 아,

이어서 최근 작사 리테오 작곡의 장수타령 보내드립니다. 구수하고 정겨운 멜로디가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길 바라면서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음악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연변 노래가 저와 함께한 음악 여행 어떠했는가요? 내일도 좋은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귀한 정보를 나누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평소 궁금하셨던 점이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 생방송실 열선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단오 명절 특별 현금 할인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동충하초 3곽 사시면 1곽을 드리고 현금 200원 할인해드리고요.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300원 할인해드립니다. 9곽 사시면 11곽을 드리고 500원 할인해드리고요. 18곽 사시는 분들께는 23곽을 드리면서 1,000원을 할인해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받아오리알 선물 세트 한 세트 혹은 옹담 지황 눈약 두 각을 드립니다. 특별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 6월달 우대 활동은 동충하초 균분 본약을 더 드리면서 또 현금으로 또 할인해 드리고 단오 명절 선물까지 있습니다. 예, 때문에 환자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우대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로 보면은 우리 서장에서 좀 특수한 고산 토양하고 환경 속에서 생장하는 아주 희귀한 약초입니다. 예, 때문에 전통이 지혜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귀중한 천년 약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인류가 지금 건강하고 행복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짐에 따라서 이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동충하초는 더 많은 이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서장고원에서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이런 약초로서 특정 곤충이 몸에서 기생하면서 자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고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도 감소하면서 염증도 억제하고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로 보면은 이러한 면역력 강화를 시키는 외에도 다양한 건강 영양 소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관심을 더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동충하초로 보면은 당뇨병하고 당뇨병 합병증 개선에서 아주 특수한 이런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뇨병이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또 동충하초의 사용률도

0: 예, 지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 화초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하고 귀한 예, 이런 중초약이고 19가지 아미노산하고 아연, 칼륨하고 마그네슘, 린하고 셀렌 등 이런 미량 원소하고 비타민 족하고 비타민 E 등 이런 각종 생물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이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2: 나는 요즘 며칠간에 어찌나 매겼는지 너무 매겨서 병원에 보니까 결부족이라 이랬대다.
0: 네.
2: 그러니까 밥이 맛이 없지. 너무 매겨서 누우면 일어나 생각도 없고 오늘 하루에 손을 하나 까딱할 생각이 없습니다. 심할 때는.
0: 네.
2: 그래서 약을 여러 병을 댕기면서 약을 좀 다양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 댄디도 맞고 댄디 맞기도 맞습니다. 얘기하되 한 남자 그러다 또 이틀 전 또 한 가지 입대다. 그래서 약을 많이 먹었댔습니다. 소약도 먹고 한 거 그날 한 가지 입대다. 그래 방송 들어보니까 이 동충하초 진짜 좋았을 때다. 먹어보니까 알립대다.
0: 네.
2: 예, 먹어보 잘 모르겠는데 먹어보니까 알립대다. 진짜 예, 여러 옛날에 황제들이 먹는 약을 해보든지 진짜 확실히 좋았을 때다. 먹어보니까 나.
0: 네.
2: 지금 요즘, 예, 요즘에는 이 약 먹은 후부터 밥 맛이 돌아오지 맥이 확실히 나는 게 알립니다.
0: 네.
2: 예, 정신이 한 기행에서 얼빠 안 하고 오늘 얼빠 안 했더니 요즘에 정신 나고 맥이 나는 게 팍팍 알립니다 지금.
0: 네.
2: 특히는 뭔가 뭐 옆구리근 항상 담낭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구리근 항상 쑥쑥 찍으면 아프기도 하고 이 시간에 그냥 먹어도 그냥 한 가지인데 그냥 옆구리 긴기 돌아마진다. 근데 요즘에는 이게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아침에 나면 입이 너무 썩어봐서 아무 할래 할 수 없습니다. 물을 먹어도 한 가지지. 그래서 사탕 하나씩 먹어야 조금 됐다 말인데 근데 그래도 그것도 저는 놔줘서 사탕 안 먹어도 입이 썩지 않습니다. 싹 놔줬습니다 저는.
0: 네.
2: 그리고 무슨 증상이 있으니까 뭐 좀 설사 자주 하고 변비 자꾸 생긴데 둘이 교차 되면서 설사약 먹으면 또 변비 생기고 변비약 먹으면 설사 관라고 이랬을 때 근데 그게 어서 싹 나아졌습니다. 뭐 그래 먹으니까 선생님 얘기하는 것과 정말 일품이 맞습니다. 1등품이 맞습니다. 진짜 이런 약이 좋았을 때다. 먹어보니까 나 그래서 나 지금 요즘에는 날마다 좋아집니다. 먹으니까 어디나 여기저기 아프던 게 그래서 오늘도 계속 먹자고 우리 집에 아저씨도 둘이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열야독과사는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돈도 빼주셔서 예.
0: 네. 열야독과기는 23과학 드리면서 또 예. 1,000원 할인합니다.
2: 얼마나
0: 좋았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네. 2830666번.
0: 네.
2: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저도 동치나서 발이된데 먹는 한자입니다.
0: 예.
3: 저도 한 1년 조금 넘어 먹었습니다. 이거 먹기 전에, 진짜 이게 계속 이 가슴이 더룩한 게, 이게 소화 아이 되는지, 심자인지, 또 병원에 가 검사하면 심자이라면 위롭답니다. 된 것도 계속 심장 쪽이 아파가지고 심장약 계속 이렇다 해도 별로 내 생각이 심장이지 뭐지 어쨌든 심장 쪽이니까 그거 계속 먹었다 말입니다. 그래도 크게 효과도 못 보고 옛날 혈압도 잘도 안 되고 가슴이 더부룩하네 밥도 맛이 없고 잘 때면 식은 땀도 자꾸 흘렸습니다. 거기다가 꿈이 많고 잘 때면 식은 땀 자꾸 흘리면 꿈이 많고 그러다 나가 온밤 꿈꾸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잠도 말 안 듣고서 머리 흐리통하게 머리가 빠개진 것을 아팠습니다.
0: 네.
3: 시제동시 아이 됐습니다. 진짜 사는 게.
0: 네.
3: 성애를 사지 못하고 먹지 못한 사이에 금이란 게 그래도 팍팍 쫄아 20근 넘어 쫄았겠습니다. 네. 3년 안에. 그러다가서 이렇게 약을 많이 먹기는 먹었는데 의사들 중에들 배워가지고 청약도 먹어보고 강호약도 먹고 어제도 많이 먹었는데 낫을 것처럼 하다도 딱 후반복이 오더라 말입니다. 그래 말아 이듯은 자연에 우연하게 방송 들었는데 이 방송에서 이 방송 나서 바르던 분이 선생님 강의 만나 자랍시다 이 아토마백 못하던 의사발 지어져서 자란다지 우리는 벌써 요즘은 내가 거기다 빠졌거지 했다지 당황 얘기 그러니까

0: 자기를 뒤에서 쏙 들어가는데 내 힘들다니까 방송 세기도 쓴다. 방송에 그 광고 약들은.
1: 네.
0: 근데 그 4,500m 되는 해발 지역에서 자란다는 약들이 많지는 많습니다. 들어보는데. 근데 선생님이 강의한 건 또 특이하게도 겨울엔 본래 여름 풀로도 아쇼거지 했다지.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또 해먹기 먹었습니다.
1: 네.
0: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이게 이 손에서 말하던 증상들이 많이 지금은 완전 거시가 다 해결받았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거 얼마 처음에는 얼마 아이 먹으니까 이게 기혈이 보충달겠다.
1: 맞습니다.
0: 밥이 맛이 있고 이 가슴이 더우르고 하는 증상 이게 다 없어지고 이러니까 밥이 맛이 있지 기혈 보충되는 게 힘이 나서 지금 활동 완 진짜 나가 활동 따라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네. 나는 이렇게 우리 집에 부모님 전에 손이 좀 있어가지고 소변 자수범 많고 그래다 내가 밤에도 그, 잘 쉬지 못한다 그렇게 내팔 날씨는 한때 6번씩 일어나고 나면 쉬지 못하지 이게 남이 추위 세게 타고 지나가고 어느 감기는 얘 남반대도 다 한다 말인가 아침에 내기 약해가지고
1: 예.
0: 그래서 약을 많이 쓰다가 말 아이도 근데 내기를 자꾸 이거 내 먹는 거 이렇게 자꾸 건념했단 말이야. 이거 자꾸 집에 있는 거 자꾸 먼저 답사 말하고 글쎄 자꾸 뭐 집에 있는 것도 아이 잡수겠어. 남편 팔고도 먹고도 무슨 어떤 약들은 효과 못 보고 그랬는데 있는 거 먼저 답사 말하고 너무 건념해서 자순께 우리 집에서 비용을 줬습니다. 지금
1: 예.
0: 하루 저녁에 만에 두 번.
1: 예.
0: 다시 대신 소식 나가던 게.
1: 예.
0: 예. 그리고 이렇게 잠도 잘 쉬고 이게 면역이 올라가니까 예. 감기도 아이 하고, 예. 자관
1: 네.
0: 여러모로 영도 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이 먹길래 뭐 해서, 예. 이번에도 활동이 또 특이하게 또 저는 또 강해진다, 제가. 둘이 먹기 뭐 내서 열야도 까고 배달 받다고 계산하였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열야도 까게 23화 드리면서 또 현금으로 1,000원 할인합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2830666번에.
1: 예.
0: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저도 동성화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만성위험에서 예, 소화 안 돼, 밥을 안 먹지 못했습니다. 김치 소화도 잘 되고 밥을 잘 먹습니다.
1: 네.
3: 그래서 또, 면역력이 높아져서, 이런 면역력이 나서 저런 감기가 안 되지, 지금 어제간에 감기 잘 안 걸립니다.
1: 네.
3: 이래도 숨이 차고요, 항상. 숨이 다 가슴이 침침한데 숨도 안 차고 침침하지 않고 그래 혈액이 되면 쥐가 올라와서 그 다리에 쥐 올라왔다는
1: 네.
3: 이게 어느새 없어졌지 않습니까?
1: 네.
3: 네. 이래도 혈압이 높아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하는데 지금 혈액 정상이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그게 좋고 그런데 변비가 더 심했습니다.
1: 네.
3: 변비가 그래서 한 4일 한 번 5일 한 번 봤는데 지금 변비가 없어지고 그게 그래 좋고
1: 했다 해서 그 혈관 탄성이라든가 혈액이가 맑아진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우리 동충하초는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분해시켜주기 때문에 심장 저자를 했거나 심장병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예.
3: 예. 예. 아홉곽
1: 싸겠다는 거죠? 예, 아홉곽에는 11곽 드리면서 또 현금 500원 할인합니다. 예,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아,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동충하초의 양리학적인 작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양리학적 작용은 아주 범위가 또 높습니다. 예, 면역력도 높여주고 항종양 작용하고 내분비 조절 작용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전립선염이 있거나 전립선 기능 저하가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서 효과를 잘 보죠. 그리고 진정 효과도 있고 항경련 효과 예, 저리거나 마비되거나 좀 불편한 이런 감각이 좀 불편한 이런 증상들도 또 제거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동순하초 발효 견본이 지금 먹고 있습니다. 우리
1: 예.
4: 집에 아저씨가.
1: 예.
4: 그런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거.
1: 네. 예.
4: 이제 석 달, 석 달, 넉 달을 조금 못 잡았는데 지금 예. 아이 그 뭐랄까 목에 카레가 붙어가지고 소리 용 정말 그런 뭐랄까

0: 어디 가, 이, 주로 해도, 약은 먹어도 계속 고때 풀고, 안 먹으면 또 그게 재발하고 이랬는데, 이 동춘하소 발효 견본을 잡수고, 이 가래가 없어졌습니다. 목에 가래가.
1: 네, 예, 맞습니다.
0: 예. 예. 그리고 불면증이 용 심했습니다. 불면증 자지 못해가지고 계속 수면제를 잡수고 이랬는데, 지금 수면제를 안 잡수고도 잘 삽니다.
1: 네.
0: 예. 예. 그래서 내 이런 얘기를 우리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1: 네.
0: 아이, 우리 집에 아저씨는 그러던지 동춘하소 바로 견본을 먹고 소리 지금 용 이게 많이 나사지고 좋아졌다니까. 오, 그럼 자기도 먹겠다며 소리. 그래서 뭐 우리 친구도 이 하고 내 말에서 샀습니다.
1: 네.
0: 지금 먹고 있습니다. 예.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1: 맞습니다. 그런 예. 분들이 네, 제가 있으면서 아, 원래 젊었을 땐 건강했는데 여기저기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예, 이제처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수미 효과를 봅니다. 예.
0: 예. 정말 이 약에 정말 이런 좋은 약을 알선해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1: 예, 지금 또 예. 활동이 용 좋습니다.
0: 예, 예.
1: 예,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예. 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내 전화인가?
1: 맞습니다.
3: 예, 나도 동차하초 8분 먹고 있는데, 많은 효과 보고 있습니다.
1: 네.
3: 이렇게 이 약 먹기 전에 맥이 없어가지고 어디 나가기도 싫고 맥이 없을까 어디 딱 나가기 싫어 그냥 그저 집에만 그저 있고 누워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약 먹은 게 어쩜 이렇게 맥이 나올까?
1: 네 야, 맞습니다.
3: 예 정신이 납니다. 정말 맥이 나요. 집에 있기 쉽답니다.
1: 네.
3: 자꾸 나가기 싫고 예. 그래서 이 약 먹을까 예. 이렇게 눈이 더 이렇게 밝아진 감 납니다.
1: 네 그 간을 좋게 약을 해서 눈도 좋아집니다.
3: 그래가 이렇게 몸이 헷갈아진 것 같고, 예. 아, 이 약이 하여튼 정말, 정말 좋은 약입니다.
1: 네.
3: 아, 그래가 예, 입이 자꾸 말라가지고, 예, 영 그랬습니다. 고생했는데, 그것도 이렇지 않을까?
1: 네.
3: 그래가 예, 밥은 못 먹고, 예, 그래서 가슴 얼굴내가지고, 예, 밥만 먹으면 이미 뒤끝에 얼굴남이 자꾸 이랬댔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간데간데 없이, 밥 인간 먹어도 이렇지 않을까? 그냥 밥 자꾸 당기운다.
1: 네.
3: 그게 거기도 올랐지. 아, 정말 어찌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 밤이면 자지 못해가지고 소리.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 터분한 게 그냥 그랬댔습니다. 그래서 애쓰다 못해 또 일어나야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잤는데 지금은 정말 누워서 자자 하면 찌깍 잠이 오고 찌깍 잠이 오고 이 좋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1: 네.
3: 아, 이게 정말 예, 높은 고원에서 자라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자랐습니다. 특별합니다 이 약이.
1: 네.
3: 먹으면 먹을수록 얘 매일 나사지는 게 알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3: 야 정말 좋습니다. 이번에 활동이 좀 좋았거나 좀 넥스 아래로 그립니다.
1: 예 활동이 현금 또 할인합니다. 예.
3: 예.
1: 예 그리고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선생님 좋은 약 알선에 고맙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나도 이게 동충하초 쓴 환자입니다.
1: 네.
4: 어젠 나는 백날 남았었습니다.
1: 네.
4: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4: 식사도 잘하고, 예. 지금, 식사를 잘하니까 힘이 나온다.
1: 네.
4: 그리고, 기억력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기억력 그전엔 뭐 돌아서 뭐 잊어버리고 했는데 지금 무슨 기억력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1: 네.
4: 안에 혈압 조절도 잘 됩니다. 이랬습니다.
1: 네.
4: 네. 네. 혈압 조절도 잘 되고 그다음에 기억력도 많이 돌아와. 얼마나 좋은 기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자 그럽니다.
1: 네. 지금 활동할 때 장기적으로 쓰실 분들은 이런 좋은 활동이 있을 때 잘 이용하면 좋습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예.
1: 네, 예, 건강하십시오.
4: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종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그리고 우리 전통적으로 알려진 이런 효능에 보면은 피로회복하고 체력을 좀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정력도 증진시켜주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노인분들이 건강에 좀 특별한 예, 효능이 있기 때문에 좀 이 고령인분들 바로 90세 이상을 넘긴 명인들이 무병장수의 이런 비결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발효동충하초 균분 쓰시고 좀 특별한 효능을 느끼는 보는 거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로 본다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런 영양학적 효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쓰시고 당뇨병이라든가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심혈관 질환하고 신장 기능을 높여서 항균작용이라든가 항바이러스 그리고 항피로 예, 지금 노인분들이 특정이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능이 떨어진다 할 때에는 피로감이 아주 예, 많이 몰려옵니다. 때문에 지금 발효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 피로감을 해결하는 데서도 많은 노인분들에게 지금 좋은 이런 개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기 제거. 몸의 염증도 제거하면서 독소 배출을 말합니다. 그리고 항산화 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중요한 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에서 보면은 발효동충하초 균분은 노인분들 중노년분들에게 점점 더 날이 갈수록 관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전면적으로 신체도 조절하고 인체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특히 당뇨병하고 당뇨병 합병증 예방과 치료에서는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혈당을 내려주고 합병증을 예방하면서 눈앞이 좀 흐릿하거나 몸이 좀 가렵거나 예, 독소가 쌓이면서 몸이 가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 합병증에서 그리고 맥이 없고 괴사가 생기거나 등 이런 당뇨병 합병증이 이 진정한 원인을 제거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으로 당뇨병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를 발생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심내혈관 질환도 치료에서 효과를 잘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허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면서 음양을 잘 돌봐주고 병행시키면서 원기도 회복시켜주고 피를 유난하게 하면서 신장 기능을 높여줍니다. 예, 지금 보면은 심내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내세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런 호흡기 질환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혹은 만성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또 많으면서 또 쉽게 가래를 받지 못

0: 이런 환자분들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면은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보면은 면역 기통을 조절하는 작용도 있고 혈액을 정화하고 혈관 탄성을 높여서 당뇨병을 예방하고 당뇨병 합병증 발생을 지연시켜 줍니다. 예, 우리 당뇨병으로 오래 앓은 분들은 결국은 합병증이 온다 모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관리가 따라 못 가고 약을 적절하게 쓰지 못하면은 합병증이 옵니다. 예,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은 당뇨병 진단 받은 지 오래다 해도 관리를 철저하게 한 분들은 예, 음식 습관도 개선하고 운동도 하고 또 심리적인 조절도 하고 그리고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과 같은 이런 몸의 전체적인 이 면역력을 조절해주고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이런 약을 같이 결합해서 종합적인 관리를 한다 할 때에는 이 합병증 예방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의 손상도 막아주고 당과 지질 대사 문란을 개선시켜주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예, 당뇨병성 신장병도 또 예방합니다. 예, 우리 당뇨병이 결국 보면은 예, 신장 합병증으로서 또 투석까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소변이 잘 통하지 않거나 몸이 자꾸 붓기거나 무겁거나 이런 분들은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당뇨병은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불규칙적인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걸 말합니다. 예, 우리 동충 하초는 췌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안정적이고도 규칙적인 인슐린이 분비가 이루어지게 하면서 혈당 조절하고 당뇨병 개선에서 긍정적인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여러 가지 이런 질병에서도 효과를 보면서 특별히 예, 삼고증이 있는 분들, 당뇨병하고 고혈압, 고혈지, 그리고 당뇨, 동맥경화가 있거나 통풍이 있거나 이런 환자분들이 쓰신다 할 때에는 아주 이상적이고도 좀 놀라운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1980년대에 장작된 황상박 작사 최삼명 작곡의 내 고향 오솔길 보내드립니다. 어릴 적 그

이어서 김송휘 작사, 김성민 작곡의 고향길의 정다운 소방울 소리 보내드립니다. 고향마을 곳곳에서 울리는 소방울 소리, 정겨운 풍경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는 가요입니다.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진실된 정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 가져보길 바라면서 김동진 작사 박영일 작곡의 정 때문에 보내드립니다. 마용주 한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종덕 작사, 황성렬 작곡의 시골의 웃음 타령 보내드립니다. 소박하고 즐거운 시골 생활의 모습을 흥겹게 표현한 야요는 시골 사람들의 순박한 웃음과 유쾌한 일상이 담겨 있습니다.

1960년대에 창작된 김세형 작사 김동진 작곡의 우리 농촌 좋구나 보내드립니다.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과 행복한 농촌 생활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류영화 장금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서 백금 작사 김미풍 작곡의 오세요 정든 고향에 보내드립니다. 정이 깃든 아름다운 고향으로 따뜻한 고향의 품으로 초대합니다. 전혜연 리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지나간 세월의 아름다운 추억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가요죠. 젊은 시절의 소중한 추억과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게 하는 깊은 여운을 선사하는 가요입니다. 최기자 작사 안계린 작곡의 그 시절이 그리워 보내드립니다. 최양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황상박 작사, 안순석 작곡의 정따라 돈따라 보내드립니다. 강화 리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 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사한성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열매나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첫 곡으로 석화 작사 김모호 작곡의 아름다운 날을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넓은 바다, 가장 든든한 산은 어머니의 잔등이었습니다. 아래 김영태 작사, 김창근 작곡의 어머니 잔등을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머니 풍경은 시간이 지나도 흐리지 않는 유일한 사진입니다. 김명복 작사, 최룡문 작곡의 어머니 풍경을 최성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과래강산은 눈부신 자연경관을 넘어 삶의 터전이자 꿈이 피어나는 공간을 상징하는 깊은 말입니다. 아래 박창길 작사 김문철 작곡의 화려강산을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서른 인생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허브하는 것입니다. 아래 최근 작사 박동호 작곡의 푸른 인생을 한철호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을 깨끗하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담은 가요입니다. 아래 리금덕 작사 김미란 작곡의 하얀 편지를 김문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잊어도 멜로디는 영원히 마음속에 살아 숨쉽니다. 아래 최은 작사 성기화 작곡의 사랑의 노래를 리봉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단오 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단오 명절을 맞이하는 이번 달, 이 6월 달 우대 활동은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원래는 이런 보조금 나가는 게 흔치는 않는데 또 명절이 돌아오고 우리 이 근해 보신 한우는 오래 쓰면은 여러 가지로 오장육부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 와서는 우리 건강한 뇌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장육부의 치료를 동시에 하는 약입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보장하여 드리기 위해서 우리 제약공장 측에서부터 하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입니다. 보조금 1,000원씩 나가는 거는 우리 그 제약공장 측에서만 하는 우대활동입니다. 그리고 또 이 레이저 치료기계도 드리고 이 Q10도 드리고 이래서 이런 우대활동 있다는 말씀 잘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그 어지럼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시다. 어지럼 증상, 평상시에 항상 어지러워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급하게 아주 급진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급하게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는 우리 빨리 병원에 가면 좋습니다. 이게 기시되는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보면은 이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어지럽다가 쓰러지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또 주위가 빙글빙글 거서 싹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막 토하고 식은 땀이 나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면서 어지럼증이 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걸음걸이가 비틀대면서 맑거든 어눌해지면서 머리가 아프고 같이 어지럼증이 나는 증상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우리 빨리 치료하는 게 우리 후유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걸 도둑이게 되면은 뇌출혈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전조 증상이라 말입니다. 먼저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어지럼증은 우리 뇌세포가 죽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미 평상시에 노바이스 빙벤이라는 이런 MRA 결과람 있었던 사람들 이 뇌세포가 많이 죽으면서 뇌신경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이 신경 전달이 잘 안 되면 그런 거리라 많이 됩니다. 비틀대고 이러던 분들 우리 이런 그 어지럼증을 겸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저희들 건네 보신 환을 쓰게 되면은 자꾸 쪄가면 어지럽던 사람들, 귀도 잘 안 들은 사람들, 그 다음에 눈이, 이런 사람들 눈이 같이, 뿌옇고, 눈이, 이 물체가 두 개로 돼 보이거나, 얼른 되거나, 이런 증상들을 겸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네. 나도 지금 나 공식에 부어져 있으면서 다양한 피곤급이 안 돼서 그런지 머리 늘상에 싱하고 정신이 안 나고 머리 세게 아픕니다. 어떤 때 막 다 막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아플 때다. 네. 그러면서 또 기억력도 많이 자꾸 상실되고 무서워 자꾸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건미 벌써 하나 먹었는데 저는 한 반년 동안 먹었는데 여수면 효과 좀 좋았습니다.
1: 네.
2: 여수면 또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정신도 안 나던 게 까빡까빡 자꾸 잊어지고

0: 그리고 연료도 많이 돌아오고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저녁이면 귀에 소진 한 살이 세게 나는지 병원에 물어보니까 나 콩팥이 허해서 그렇다며 이랬대다.
1: 네.
0: 그래 그런지 살이 저녁에 탁 느껴보고서 어떻게 무슨 전기살이 난다 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그냥 낡은 소리에서 나는 소리 난다 했으면 좋겠는데 가장 이 소리에서 나더라 말로 그런 전기소리 같은 게
1: 그래서 소리 나는 것도 바쁩니다.
0: 네. 옷 사지 못하겠어.
1: 네.
0: 신경 영면에서 자지 못한 데다 그 소리 나가
1: 정신이 안 나죠.
0: 예, 자지 막 난다. 그러니까 나 그래서 지금 이거 뭔 게 그것도 뭘까 지금 요즘에 내 마음이 좋아져서 어서 술 뭔가 소리를 덜 난다.
1: 네.
0: 그러니까 잠을 좀 잘 잔다 요 시간에는.
1: 네.
0: 그리고 소변도 잘 나도 안 가고 예, 혹시 나간데도 소변 색이 또 진하고 예, 오랫동안 있다는 손 진한도 잘 나가지 않을까나 냄새 많이 나고 예, 거품이 많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0: 그리고 노선이 어찌 난 요리신지 그냥 눈이 깔깔하고 예, 그냥 눈이 침침할 쓸때다. 근데
1: 강력이 진 사람들
0: 그. 예.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해결돼서 눈이 슬 깔깔았습니다. 저는
1: 그렇죠. 간 콩팥에 직접적으로 줬습니다.
0: 네. 특별히 줬을 때다. 그래도 더 좋은 건 난 뭘 줬는가 하면 이 변비어체 해결됩니다. 이거 먹은 게.
1: 그렇습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음양 평형이 잡아지고 몸에 진액이 돌면은 변이 자꾸 장도가 마르던 사람들 그렇게 해결되면은 변비가 잘 해결됩니다.
0: 네, 그래 지금 변비 체비가 좋지. 그럼 날마다 예, 어제 먹으니까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린다. 어, 여기 앞에 다나 어제 불편하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래 지금 다리에 많이 내도 하고 기운도 나는 게 알린다. 그래. 여름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약 오늘 또 먹자고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
2: 네.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지름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늘 일정 정도 내시 있는 분들 어지럽다 얘기를 달고 삽니다. 어지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눈도 아물아물 잘 안 벌고 우리 백내장이란 진단을 받은 적도 있고 눈앞이 뿌옇고 물체들이 두게 돼 보이고 아니면 중간에 우무각에 들어가 보이고 이게 다 우리 그 눈이 암을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네, 그 저도 지금 권여보세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3: 머리가 항상 아프지, 어지럼증 나고 가슴도 둥거리고 경력도 없고 해서 지금 권여산세님 강의를 듣고 지금 권여보세안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어지럼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3: 예, 겨우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자꾸 깜빡깜빡하면 경력 없던 게 경력이 많이 좋아진 게 알립니다. 지금.
1: 예.
3: 예. 겨우 이거 콩팥이 좋지 않아서 예, 소변 차수도 많고 소변이 시원히 다 나가지 않고 하니까 화장실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잠을 자지 못하고 했는데 지금 이 약 쓴 다음부터 예, 그 뭡니까 소변이 시원히 잘 나가네. 예. 저기 하루 전에 지금 한 번밖에 안 놉니다. 지금.
1: 네.
3: 그러니까 예, 잠을 잘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거뿐하고 머리 마가지고 지금 정신 나는 게 알린다. 지금.
1: 그렇죠.
3: 예. 야, 정말 생활밖에 이 약수 여름에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지금 오늘도 배달받아 계속 쓰자 그럽니다.
1: 네. 요즘 우대 활동이 좋습니다. 또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 있고 약에서 약도 두드리고 뇌에서 치료기계도 드리고 큐십도 드리고 합니다. 예. 매주리 기와 나서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3: 네. 우대 활동 좋을 때 오늘 뒤에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1: 네.
3: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이 세포가 죽어나간다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뇌가 건강해야 우리 살아도 산 것 같고 또 이 뇌신경 전달이라든가 이 기억력뿐만 아니라 모든 이 대뇌 중추 사령부가 머리에 있단 말입니다. 머리에 보면은 우리 선징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조시포라는 게 있고 뇌세포도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런 신경 문제 그 다음에 기억력 문제 다 우리 대뇌세포가 건강해야 됩니다.
2: 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4: 예, 저도 지금

지금 무슨 건네 보상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아, 이 고리가 항상 신나면서 혀가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그러면서 귀에서 소리도 좀 소리 자꾸 나지 어쨌든 증상이 많다만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 썼는데

0: 방이 잘 다가온다면 그러니까
1: 네.
0: 어쨌든지 이 고개라면 이 학생 스며들이 옛날에 저 약 학생 전에 영 잠을 할 텐데 지금 잠 다가온다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소변이 나사진 계약이 나면 지금
1: 네.
0: 예. 한 소변은 예, 벌써 예, 저 한 달 되니까네 이저 조금씩 예, 나사진 계약이 나면 지금 그러니까 아주 나사진 계약이니 완전히는 안된다
2: 소변이 작다 소변을 받을 시원하지 못하다 심지어
0: 예.
2: 소변에 단백이 나간다 네, 헬스 퍼 나간다 이러던 사람들 그게 싹 없어지는 약인데
0: 예, 글쎄 나도 그래 다른 사람들도 듣고 있을 텐데 확실히 이게 소변이 내가 쪼는 게 아긴 나면 지금 그러니까 네. 여기 내게 맡겼다고 지금 그래서 경력이 또 지금 이게 도와주는 게 아긴 나면
2: 예.
0: 어쨌든 이 약이 어쨌든 내게 맡으니 나는 이 약을 해서 아마 좀 꾸준히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2: 꾸준히 계속 쓰게 되면은 실면증이 있던 사람들은 물론 기억력 감퇴증 심에 이미 걸려서 초기 고생하는 사람들 전문 치료하는 약입니다.
0: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럼 예, 잘 알았습니다.
2: 네, 건강하십시오.
0: 예, 안녕.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2: 네. 이런 뇌세포에서도 우리 뇌라는 거는 사령부기 때문에 정말로 별난 구조가 다 있단 말입니다. 우리 도파민을 분비하는 흑질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중뇌, 소뇌의 그다음에 전두엽 이런 모든 부분에서 뇌도 조그만 것 같지만 그 하는 일이 다 딸로 자기 일이 다 딸로 있습니다.
3: 네, 단품 중계랍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예.
4: 예, 건네보세요. 환우 선생님 강의하셔서 지금 우리 현재 두 분이 지금 쓰고 있는데, 저는 어째서 뭔가에, 이 뭡니까,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그 다음에 콩팥이 좀 좋지 않는지, 어쨌든 허리 앞부에 소변이 조금 더 품이 나갔다 만다. 근데 그게
2: 네.
4: 다 스무나무가 이뤘을 때다, 선생님. 이제 한 앞사시를 네. 먹었는데.
2: 그 가슴 두근장거린다는 거는 이 약성은 바로 났습니다. 산적인 원지령골에 이런 사인 이런 약이 들어가나서 가슴이 두근장거리고 짜증나고 잡으름하고 누군지 쫓겨온 것 같다. 이거는 이 약에서 대부분 치료 다 봅니다.
4: 예, 그 두 가지에 콩팥이하고 이 심자에 부여지때까지 하순간까지 그다음에 소변이 더 품이 없어지고 심자에 별에 자꾸 좀 두근거리고 긴장한 감 느끼는데 태어난 앞대다 한숨이나서 40일 썼는데 용조수 너도 든든한 감이 나는 게 영 편안하게 마음도 편안하지 제 거울이 좀 빈두털이 좀 아팠습니다 근데 빈두털이 아픈 게 이렇게 좀 처음에 한 4월 먹고 또 아프고 예, 또 4월 먹고 또 아프고 이렇던지 그 다음부터 뭐를 먹을까 이 아직까지 지금 떼어야 남다 약이
2: 예.
4: 약 용조수입니다 예. 예. 빈두털이 용조수입니다 그러니까 예, 정신 조금 나고 기력이 나고 그러니까 나 그다음 조금 예 저녁에 마음 편안하니까 잠도 좀 용이 별이 오후면서 이렇게 서로 잠 오는 것 같은 용도 없습니다 지금 편안한 게
2: 이제 우리 오빠도 약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4: 예 체내세요 어째 그렇게 약이 확실히 이게 좀 막 곰팥이 세게 돈다네 그렇게 돈 약 참여한 거 다 써도 알다시피 이게 처음에 반에 네 번 다섯 번 오는데 한 두 달 반 썼는데 예. 어서는 두 번 그래서 만에 두 번 한 번 이렇게 눈나 오면 본단다 그러니까 아, 이런 약은 저 처음 봤다. 이번에 또 싸겠단다, 또, 예.
2: 네. 우대 활동도 있고 하니까, 예. 참가하시죠.
4: 예. 예. 예.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3: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2: 네. 종합적인 약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뇌가 건강해지자면 그것보다 먼저 오장육부가 건강해야 되고 오장육부 중에서도 콩팥이나 간이 건강해야 되는데 간하고 콩팥이 건강하자면 꼭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3: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5: 네, 저도 건네보시나 싶어서 이제 한 달 조금 안 되겠었는데 이거 쓰니까 소변 저는 이전에 보고 예. 한 시간에 또 보고 한 시간에 또 보고 그래 이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2: 네
5: 예. 그래도 소변 시원하게 안 나가네 소변 시원하게 나가 그래도 허리 아팠는데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지고 예. 그래도 무릎 관절이 또 아팠습니다 근데 무릎이 아예 아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2: 네
5: 그래도 귀에도 또
3: 네
5: 여기 소리 나는데 그 어떤 많이 좋아졌습니다
2: 뒤에서 소리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아물대고 이런 데 전문 씁니다.
5: 네.
2: 그게 예.

0: 그런 치료에 확실히 효과가.
1: 이 콩팥이 돕는 약이지, 뭐 최고약인데. 그래, 이번에
0: 환경 관리가 그렇죠, 조금 불순하는 네. 약이니까.
1: 예, 예, 이번에 싸서 계속 쓸 예정입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예, 수고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때문에 평상시에 항상 어지럽다거나 귀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눈이 뿌옇다거나 이럴 때 우리 다 이런 증상을 오래 두게 되면은 뇌세포가 죽어나가기 때문에 전문 뇌를 건강하게 하고 복원할 수 있는 약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증상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입니다. 때문에 그녀 보시오한 우리 그 현웅에다 똑똑히 썼습니다. 뭐 우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눈이 아물대고 잠이 아예오고 허리 다리가 시큰대고 그 다음에 기억력 감퇴증이 있고 신경문란이 있고 신경문란을 치료하는 약이 그렇게 너무 많진 않는데 우리 이 약은 실면증을 비롯해서 각종 신경문란 이 방면에서 가슴이 두근대고 누군데 계속 쫓겨오는 것 같이 불안하고 그다음에 좀 쪽황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신경계통이 문란으로 생긴 병 역시 우리 근뇌보시환을 추천드립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어제 이어서 계속 그 내용에 관해서 방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우대활동 간단 말씀드립시다. 연기입간구복에 5곽 싸면 4곽을 떠드리고 10곽에 12곽을 떠드립니다. 약을 떠드리는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활동이란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 어제 내용에 이어서 강의 드린다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어떤 약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말합니다. 심장열이 센데 또 폐열이 센데 나는 항상 입이 마르고 혓바닥이 보면 싹 갈라터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열이 어쨌든 머리에 많이 고여 있다는 건 아는데 이거 뭐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은 어디 있는가? 간성 부주라는 겁니다. 간하고 콩팥이 모든 기능이 떨어진 걸 간성 부주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 콩팥이었습니다. 콩팥이 특히 콩팥이 음기가 허하면서 음기란 무엇인가 이거 하나하나 우리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음기란 서늘하고 촉촉한 기를 음기라고 합니다. 우리 산에 가면은 양지 쪽이 있는가 하면은 음지 쪽이 있죠. 양지 쪽에 있는가 하면은 햇빛이 바짝 들어오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응달진 곳에 가면은 축축하고 이 서늘하고 자라는 나무나 풀들도 또 종류가 다릅니다. 축축하고 서늘한 데서 자라는 게 우리 영지버섯 같은 게 다 이 서늘하고 축축한 데서 자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음기란 우리 몸에서는 마르지 않게 우리 몸을 마르지 않게

0: 열이 생기지 않게 촉촉하게 우리 몸의 진액을 생산해주고 허혈은 내려오는 길을 말합니다. 곰팥이 음기가 장기적으로 부족하다할 때는 간에 와서 열이 생깁니다. 이 간의 열은 간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몸에 싹 퍼집니다. 특히 열이라는 것은 울로 얼리 뜨는 이런 물리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간열이 세게 되면은 쭉 올라오면서 우리 강경락을 통해서 모든 이 강경락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래서 입도 마르고 목안도 마르고 폐열이시다 보면은 코안이 자꾸 말라서 근질근질해서는 자꾸 코를 부비게 된단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자 나갈래 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0: 예.
2: 예, 저도 지금 연기관 공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2: 나는 어째 썼는가 하다면, 항상 맥이 그래서 밥맛이 없고, 맥이가 똑 떨어져서, 그러면 낯이란 게, 검은 게 색깔이 완전 변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에 검사할 거 아니에요. 간이가 염증이 있다는 거.
0: 네.
2: 그래서 약을 재오는 거, 저 약을 재다 뭐라는데 싶다고 해서, 나 집에 가서 저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연기관 고액 썼는지 얼마 애써서 벌써 예, 이게 밥맛이 떨어져서라만 합니다.
0: 네.
2: 예. 이러니까 이 밥이 막 그냥 차츰차츰 한 달 그다음 뭐 밥맛이 오니까 소화도 잘 되고 아니 옛날에 소화 안 해야 되는 게 벌써 소화 잘 되더라만.
0: 네.
2: 그럼 벌써 아니 또 내가 어디 쓰기는 몇 달 썼는데 마취가 완전히 그 범위색이 긴다만 이래고 어디 맥이 없는 건 모른다만 그 때문에 검사가 간이 많이 좋아졌다 염치지 어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약이 어쨌든 내 몸이가 이렇게 특별히 다른 약보다 이게 맞더라만 근데 단약 써봤다만 그래서 어쨌든 내는 이 혹시 하지마 이거 장기로 어디 써야 되겠다 이게 내는 것이 되겠다만 그래 오늘은 저 선생님께다가 이 약을 소개를 좀 감사합니다.
0: 네, 치료 잘하십시오.
2: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우리 몸에서 이 간하고 곰팥이 동시에 나쁘다 할 때는 많은 병이 생깁니다. 일단 먼저 우리 몸의 진액이 마르면서 피가 걸어집니다. 진액이 마른다는 것은 우리 몸에는 70% 이상이 다 진액입니다. 수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액이 생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간열로 인해서 다 마른다 이러면 첫째 혈액이 걸어진다 혈중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지금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어떤 론앤에 들어서 그런지 늘 맥이 없고 어쨌든 힘이 나지 않을까 사람이 밥이 맛이 없고 소화에 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늘 이런 증상이 욕만에 뗐습니다. 그런데 내 이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야영 여러 면에서 좋아졌습니다. 주요하게 네. 그렇게 입이 마르고 코이 마르고 입안이 자꾸 해지고 예. 이러던 증상은 벌써 두 달일까 술을 예. 자꾸 먹고 그러니까 이 몸이 자꾸 붓기고 예. 아주 불편해했는데 지금 몸이 붓기에 싹 내리고 예. 소화해 되고 그렇더니 소화 잘 되고 밥을 너무 잘 먹는다 되니까 그래서 술을 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네. 예, 많은다는 게 자기가 그래 이게 오늘 들어볼까 활동이 좋을 때 우리에
0: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을 갈 때는 이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증이라는 게 성생활을 하고 나도 시원하지 못하고 정자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소변 보고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곰팥이 기가 허하기 때문에 이거 확 내밀지 못한단 말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단오명절 5대 활동 진행 중인데요. 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조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명절 보내기 기회를 주제 활동을 개최하고 210가구 외지 가정을 연변에 초청을 하여 단오 명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3: 단오 명절을 맞아 우리 조 각지에서 단오 민속 활동이 다채롭게 펼쳐진 가운데 여러 민족 대중과 광범한 관광객들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명절 활동 속에서 전통 풍속을 전승하고 연변의 독특한 민속문화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2: 18일 세훈전 동산구에서 제1진 다국전자상거래 화물 운송차 10대가 순조롭게 출경 통관 시험 측정을 마쳤습니다. 석금병 종속인은 문화적 동질감은 가장 깊은 차원의 동질감으로 민족 단결의 뿌리이자 민족 화목의 넋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화전통 명절은 문화적 동질감을 증강하는 중요한 질서입니다. 단오는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저력 체험구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플러스 문화관광 특색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며 여러 민족의 정감묘대를 1층 다지는 정감묘대로 떠올랐습니다. 단오 기간 우리 조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명절 보내기 기회를 주제 활동을 정성껏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전국 200여 가구 외지 가정을 연변에 초청해 민속문화를 매개로 따뜻한 만남을 교량으로 소통 융합 속에서 민족 정감을 1층 돈독히 했습니다. 주당의 통전부와 주부녀연합회에서 공동 주최한 다채로운 연변에서 전지체험 활동이 18일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에서는 특별히 무형문화재 전지 폐쇄선을내와 문의를 뉴대로 무형문화재 아름다움 민속의 운치, 단결의 아름다움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초청을 받은 현지와 외지 가정대표들은 손잡고 단오 명절을 함께 경축했습니다. 이들은 몰입식 체험구역에서 한자리에 둘러앉아 직접 종이를 오려 전지 작품을 만들어 보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소통 분위기 속에서 중화전통문화의 저력과 연변 특색 무형문화재 독특한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산동가정 왕시요입니다. 여러 가지 산뜻한 옷들을 보았고 여러 민족 특색 의상도 보았습니다. 소수민족 무형문화재 전시와 여러 가지 문화관광 체험 활동에 참가하면서 이곳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단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의 단결 문화와 그로부터 형성이 된 문화 분위기는 매우 친근하게 느껴졌고 체험감도 아주 좋았습니다. 도나시에서 초청을 받은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은 함께 단오 풍습을 체험하고 도나의 생활 온정과 인문 저력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의 손목에 오색실을 매주며 평안하고 순조로운 단오의 기대를 담았습니다. 초청을 받은 신강 가정 달레리한 하들레비크입니다. 이번에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활동에 참가하면서 많은 수확이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 친구들과 함께 종주를 만들고 축구도 하며 이곳의 민속을 느꼈습니다. 이 아름다운 추억을 신강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종성 조선족 생태촌에서 결여린 가정들은 마을 골목을 거닐며 도나의 생활 정치와 민속 저력을 느끼고 향촌 생태와 지역

0: 바다가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을 감상을 했습니다. 활동 막바지 결혼 가정들을 한상에 둘러앉아 특색 음식을 함께 나누고 생활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민속 문화를 교류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흑룡강 가정 곽취평입니다. 인터넷에서 연변의 단오 민속 활동을 접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신청을 해 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결혼 가정과 한자리에 모여 즐겁고 화목하게 명절을 쉬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단오였지요. 산수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열정적이며 흥성하고도 따뜻해 다채로운 연변의 독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한 차례 또 한 차례 몰입식 교련 체험 활동에서 각지 관광객들은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의 열정적이고 순박하며 친절하고 손님을 반기는 민풍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도문시 활동 현장에서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을 함께 중주를 만들고 오색실을 엮으며 향주머니를 꿰매고 오칠부채를 만들면서 중화 우수전통 문화를 전승을 했습니다. 민속체험구역에서 이들은 민속놀이에 참가하여 연변 특색의 민속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꼈습니다. 흥변부민 전시판매구역 앞에서 이들은 본토 농특산물을 함께 구매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산서가정 신의무인입니다. 처음으로 변경도시 도문에 와서 단오를 보내게 됐는데 체험감이 특별히 좋았죠. 이곳에서 우리는 중주 만들기, 향주머니 만들기, 조선족 윷놀이 등 특색 민속을 체험을 했죠. 흥성한 장터와 정체로운 문예 공연 그리고 따뜻한 동심연애는 사람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변경도시 풍경이 수려하고 민속 조력이 깊어 도문에 짙은 단오 부리기와 여러 민족 대중이 화목한 아름다운 모습을 진정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용정시 지신진 승지촌에서 여러 민족 대중과 관광객들은 한자리에 모여 민족 단결 중주를 함께 만들고 연회에 참가해 소통 체험 속에서 전통 단오 문화를 느꼈습니다. 곳곳에는 민족 단결의 경사스럽고 화목한 명절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초청받은 장촌 가정 류조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아이를 데리고 외지에서 명절을 보내러 왔습니다. 현장 활동이 아주 풍부해 중주도 만들고 공연도 보며 민속도 체험을 했는데 모든 종목이 아주 재미가 있었죠.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요, 민족 단결의 분위기였습니다. 각지에서 온 부동한 민족의 벗들이 한자리에 모여 명절을 함께 경축을 했습니다. 아이도 단오 문화를 이해하게 됐고 잊지 못할 체험이었습니다. 이번 단오 결혼 활동은 전주 여러 지역을 포괄했고 전국 202여 가구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의 결혼을 이끌어 여러 민족 대중이 문화 교류 속에서 형제적을 두텁게 하고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에 활짝 피어나도록 했습니다.
1: 단오 명절을 맞아 우리 소 각지에서 단오 민속 활동이 다채롭게 펼쳐진 가운데 여러 민족 대중과 광범한 관광객들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명절 활동 속에서 전통 풍속을 전승하고 연변의 독특한 민속 문화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제1회 해란강 단오 민속 문화 관광 활동이 19일 용정시 지신진에서 펼쳐졌습니다. 부조장 윤조휘가 개막식에 출석해 개막징을 울려 이번 문화관광축제 개막을 알렸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오늘 용정시 지신진 승지촌은 사람들로 붐비고 매우 흥성거립니다. 이곳에는 조선족 노래와 전통 체육 경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 중주를 함께 만들고 긴 상차림 음식을 함께 나누는 체험 활동도 마련됐습니다. 사흘간 현지 주민들과 각지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향촌에 모여 단오의 운치를 함께 음미하고 민족 풍정을 공유하면서 몰입식으로 연변 아름다운 향촌의 독특한 매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활동 현장에서 고전가요 연변사랑이 울려 퍼지고 마을 안 고목 옆에서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단오 소망을 쓰고 있습니다. 민족씨름 경기장에서는 전문조 선수들이 조선족 전통체육의 힘과 기술을 뽐내고 아마추어조 체험도 펼쳐져 전통운동이 대중의 생활 속으로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전문조 씨름 선수 박성환입니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 전통운동을 요해하게 할

0: 수 있어 이번 단어를 아주 뜻깊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마을 안 문화 건물에서는 민족 단결 종즈 만들기와 긴 상차림 나눔 활동이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특색 상품 전시 판매 구역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영정 주민 윤예심입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장터도 구경하고 다양한 유희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장고춤 공연이 아주 멋졌고 지름 경기도 보러 갈 예정입니다. 이번 단오를 아주 즐겁고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몰입식 민속 체험은 전반 활동에 걸쳐 펼쳐졌습니다. 조선족 전통 혼례 순회 공연이 거리에서 펼쳐지고 투호, 장작 폐기 시합, 고리 던지기 등 유희가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주덕회 생애 전시관 학교 지방 협력 홍색 견학 기지 현판 제막식도 열려 향촌 문화 관광에 홍색 유전자를 주입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단오를 맞아 다원 공공문화 활동을 선보였습니다. 조선족 찰떡 만들기 체험 구역에서 관광객들은 민족 복식을 차려입고 흥미진진하게 직접 찰떡을 만들었습니다. 갑골문 탐구 체험 전시판 앞에서 관광객들은 갑골문과 현대 한자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통놀이구역에서 관광객들은 투호를 체험하고 전지작업대 앞에서는 자기만의 전지작품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대련 관광객 조흔이입니다. 저는 갑골문의 발전이 매우 신기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의 한자는 우리 선인들의 지혜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문화의 복귀한 유산을 요야하게 하고 더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변 박물관 사회교육부 주임 리혜걸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전통적인 단일 관람 모식을 타파하고 관람객들의 체험감과 참여감에 더욱 중시를 돌렸습니다. 보고 들은 뒤 실제 조작 체험 속에서 배우도록 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립체화된 박물관 참관 새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안덕현에서 조선족 주민들은 산에서 쑥을 채취하고 알뜰한 솜씨로 쑥떡을 만들며 단오를 맞이했습니다. 안도 주민 림금옥입니다. 해마다 단오절이 되면 조선족은 쑥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쑥떡을 먹으면 몸을 튼튼히 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점차 우리의 풍습으로 됐습니다. 16일 중로 단오 민속 문화 실천 활동이 훈촌 통산구 입경대청에서 펼쳐졌습니다. 무형 문화재 전지 체험 구역에서 전승인은 능숙한 솜씨로 정교한 전지 작품을 오려내고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오색실을 메여주면서 무형 문화재의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중리학 체험 구역에서 사업일꾼들은 양생 지식을 보급하는 한편 관광객들에게 합향주와 단오 향주머니 만드는 법을 배워줘 그들이 단오의 전통 풍습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1: 18일 새훈촌 통산구에서 제1진 타국전자상거래 화물 운송차 10대가 순조롭게 출경 통관 시험 측정을 마쳤습니다. 이는 해당 통산구가 정식으로 기능 시험 측정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새훈촌 통산구는 시험 측정하면서 조사, 시정, 완사라는 사업 기재를 엄격히 집행을 하면서 매 3일마다 한 가지 통관 업무를 새로 추구하는 방식으로 상품차, 해산물 등 전 품목 통산구 업무 시험 측정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피복면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통관 절차를 최적화하며 검수 신청 심사, 사용 투입 등 여러 마무리 난관 공약 사업을 통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훈촌 통상구는 7월 중순 전면 운영에 들어가 전품목 규범화 상시와 통관 운영을 실현하게 됩니다. 새훈촌 통상구는 국내 인류 변경 통상구 기준에 맞춰 계획 건설됐으며 전반 건설 수준, 시설 배치와 종합 봉사 능력은 전국 같은 종류 변경 도로 통상구 가운데서 제1제대에 올랐습니다. 통산구 기능 배치는 과학적이고 합리한 바 8개 입경, 8개 출경 화물 검사 통로와 10개 입경, 10개 출경 여객 검사 통로를 설치했고 표준화 창고 저장, 지능화 감독 관리 등 완비된 기초 시설을 갖추어 각 유형 타국 업무의 장기적 발전 수요에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0: 종합수용 능력은 기존 통상구보다 3배 이상 제고됐으며 년간 화물 통관 능력은 200만 톤, 년간 출입경 인원은 연 200만 명에 달할 수 있어 선성 대러시아 다국 무역 증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구가 전면 개방이 되면 훈촌의 변경 지역 우세와 다국 산업 우세를 충분히 방출하고 다국 전자 상거래, 해산물 수입, 완성차 수출 등 특색 무역을 지속적으로 장대시켜 길림성 대러시아 개방 수준을 전면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1: 6월 21일 저녁 6시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첫 홈경기에서 장촌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 문예 공연을 비롯한 여러 활동 준비 사업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체육 경기와 연변 특색 문화 체육 전시 공연을 깊이 융합해 관객들에게 정체롭고 열렬하며 특색이 짙고 안전하며 질서 있는 홈장 축구 성년을 선사하게 됩니다. 우리주 종점 특색 체육문화관광활동으로서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경기는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격정적인 대결일 뿐만 아니라 연변 민족문화를 전시하고 변강의 활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이기도 합니다. 경기 분위기를 풍부히 하고 연변 지역 특색을 부각시키기 위해 우리주에서는 조선족 민속 풍정이 짙은 개막 문화체육 전시공연, 특색 가무 공연 및 소통 분위기 조성 종목을 정성껏 편성했습니다. 고전 홍색 가무 종목 붉은 해 변강 비춘에서 100여 명 출연 배우들은 충만한 정신 상태로 합창과 군무 동작을 반복해 연습하며 가무의 고향의 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줍니다. 노래 푸른 꿈 홍색 함성은 공연 종목 연습의 청춘 주목점으로 되어 전반 공연에 산뜻하고 드높은 청춘의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무형문화유산 특색 중점 종목인 성세 장홍의 연습 현장도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200여 명 배우들은 조선족 농악무, 장구춤, 탈춤 등 무형문화재 민속 요소를 융합하고 웅장한 무대 편성과 결부해 전통 민속의 운율과 신시대 기상을 완벽하게 어울러 연변의 깊은 민족 문화 저력과 발전의 활력을 과시했습니다. 연변 대표팀과 장촌 대표팀 훈련 현장은 긴장하면서도 질서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선수들은 정신이 충만하고 투지가 드높았습니다. 선수들은 몸풀기, 패스, 공격과 수비 대응 등 훈련 임무를 차례로 전개하면서 기술을 정밀하게 다듬고 전술 체계를 맞췄습니다. 현재 경기 재반 준비 사업은 전부 마무리됐으며 연변 대표팀 전원은 출전 준비를 마치고 경기 출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근일주 과학기술관에서 주최한 연변주 청소년 프로그램 작성 대회 및 2026년 길림성 청소년 로봇 과학기술 실천 활동 프로그램 작성 경연 종목 연변 지역 예선이 연결해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언어 프로그램 작성을 위주로 그래픽화 언어 프로그램 작성 도전 경기,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 C++ 프로그램 작성 등 3개 경기 종목을 설치했으며 경기 시간은 60분이었습니다. 전주에서 두합 143명 선수가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1, 2, 3등상 및 장려상을 평이 선정을 하고 우수 선수들을 선발 추천하여 성급 결승에 진출하도록 했습니다.
1: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2: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나는 도시 연계.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집을 팔겠습니다.
0: 네. 네,
1: 집 중부분 대외셔치 4층 58평입니다.
0: 네.
1: 그 부분의 집입니다. 시장이 네. 가깝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0: 네.
1: 연계 전화 136-3433-2636.
0: 네. 2636. 네, 2636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1: 예, 네, 수고하세요.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2: 가사 도움을 구한 정보를 냅시다.
0: 네, 말씀 주십시오.
2: 연계전화에 138.
0: 네.
2: 4434.
0: 네.
2: 9551.
0: 9551번. 그래요?
2: 네.
0: 네.
2: 수고하세요.
0: 연락 기다려보세요.
3: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런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4: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3: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돼 있고 화장실도 마련돼 있습니다.
4: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3: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5: 네, 자전거를 팔려고 합니다.
0: 자전거요? 네. 네,
5: 새 얼류에
0: 네.
5: 양 대원에 팔고에
0: 네.
5: 그다음에 아르트 무신가 대원에 팔고에
0: 네.
5: 아르트 신서 그래서 무신가 병원에 쓰는 침대를 팔려고 합니다.
0: 환자용 침대요?
5: 예, 대원에 팔려고 합니다.
0: 네.
5: 전화번호는 6-46-8-0-7-0-7-5-4-0
0: 그래요. 136207을 네. 7541번 잘 적었습니다.
5: 네,
0: 네.
4: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아름다운 도시 용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그 경비나 네. 소모숙상 그런데 네. 그 일꾼들이 쓰려면 그 사장님들이 그 좀 일꾼들이 쓰려면 나한테 좀 연락해 주면 좋겠습니다.
1: 네, 경비 혹은 소사양장의 일자리를 구하시려고요.
2: 네.
1: 네, 연락번호 말씀 주세요.
2: 139.
1: 네.
2: 43.
1: 네.
2: 32.
1: 네.
2: 1879.
1: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2: 재방송 해주면.
1: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5: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6: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네, 수고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어떤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1: 예, 네, 지급하는 정보를 내려갑니다.
0: 네, 말씀 주십시오.
1: 예, 네, 지휘체는 전라내 네. NC시어치 3층입니다.
0: 네.
1: 예,
0: 네,
1: 면적은 61.28이 되고요.
0: 네.
1: 냥스 2층의 남북집입니다.
0: 네.
1: 예. 네. 면적은 61.28이고요.
0: 네네.
1: 량수 2층에 남북집이 되고요.
0: 네.
1: 예, 집 근처에는 연남사에 껴 있고요. 지이중 있고요. 민속촌, 야시장도 가까이 있습니다.
0: 네.
1: 예, 랭기 전화는 156-0050-9121번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모 영남에서 허리 일꾼 구하려고요.
0: 양로원에서 간병인을 구하십니까?
2: 네네네.
0: 네.
2: 남녀 구분 없고요.
0: 네.
2: 연락번호는 159
0: 네.
2: 0433
0: 네.
2: 2100.
0: 2100번.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적었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3: 지점은 더문시 영성 과수농장 가족 사택이고 줄집이고 중반집입니다.
0: 네.
3: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3: 양철기와 새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소상가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3: 해서 심을 받던 논낭키 있습니다.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 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3: 산의 야산에서 산나물도 많습니다.
0: 네.
3: 우유 터지어서 냉이 능이 할 수 있습니다.
0: 네.
3: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3: 수고하세요.
0: 네.
4: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5: 덕분에 행복합니다.
4: 덕분에 잘 됐습니다.

0: 덕분에
1: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0: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불시에 들어갑니다.
0: 네.
1: 위치는 시당교 서쪽에 있는 지불시입니다.
0: 네.
1: 면적은 41평방이고 2층집입니다.
0: 네.
1: 전화번호는 188
0: 네.
1: 4439
0: 네.
1: 0061번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1: 여기는 연길입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집을 팔려 합니다.
2: 네.
3: 경기시 하남의 강남 아파트 동쪽에 새로운 네. 엘리베이터 집에 6층이고 네. 면적은 92평입니다.
2: 네.
3: 구조는 양수 2층 2초 2호이며 6층입니다.
2: 네.
3: 주변에 기린병원, 위강병원, 중강병원, 도시비뇨기병원,
2: 네.
3: 부유병원도 있으며
2: 네.
3: 중학교도 초학교, 중학교 3고급 중학교도 있습니다.
2: 네.
3: 버스 선호도 12여개에서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2: 네.
3: 그리고 높이가 1m 75cm 되는 쌍문으로 된 냉장고 한 대를 판매합니다.
2: 네.
3: 연계 전화 138-4431 네. 2681번입니다.
2: 2681번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3: 네. 수고해주세요.
2: 네. 네, 연균병원 동쪽 현에 위치한 흠전 빌딩의 10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텔레비전을 제외하고 기타 가전기물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 달에 12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열공급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고요. 연락번호 137-0438, 7592번, 137-0438, 7592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주신 분? 네, 다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수고하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4: 그 집을 팔려고 그런다.
2: 네.
4: 이 지나고 하나에 피바시장 근처에 있어요.
2: 네.
4: 7층 집에 5층이고
2: 네.
4: 면적은 70평입니다.
2: 네.
4: 그리고 다음 한테는 국제 고성화원의 집인데
2: 네.
4: 7층 집에 1층이고 면적은 50평입니다.
2: 네.
4: 받을 가격은 15만 받다 합니다.
2: 네.
4: 연락처는 요빠빠
2: 네.
4: 4473
2: 네.
4: 쌈바주빠입니다.
2: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4: 네. 수고하세요.
2: 네.
0: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0: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륙 2층의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그렇죠.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그러니까요, 양로원 전화번호 좀 어떻게 다시 좀 알려주십시오.
0: 잠시만요. 네. 방금 전에 제공한 정보를 말씀하십니까?
1: 예. 네.
0: 아, 잠시만요. 양로원 1590433-2100번으로 남기셨는데요.
1: 오늘도 이렇게 남겼으니까 이 아이디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요 이제가 자전거 요거 팔겠다는 거 좀 한 번 더 알려주십시오.
0: 아, 자전거 정보를 말씀하십니까?
1: 예, 예.
0: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136
1: 예.
0: 2071
1: 예.
0: 7541번
1: 예, 알았습니다.
0: 잘 적으셨습니까?
1: 감사합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연락해보세요. 네. 예.
2: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3: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2: 아름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2: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3: 특별 빈곤원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2: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네, 연길시 중관천 서쪽 견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원연길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75007번, 1566275007번입니다. 네, 26형 자전거 한 대를 200원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2형 자전거, 네, 환자용 침대도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62071-7541번, 1362071-7541번입니다. 한 남성분이 경비 혹은 소사양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2-7879번, 1394332-7879번입니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전신 아파트에 네, 61.28평방미터 되는 집을 팔려고 합니다. 침실 두 칸이 있고요. 남북이 통한 집이라서 통풍이 잘 되고 햇빛도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주변에 야시장이 가까워서 생활하기에도 아주 편리하고요. 네, 북적현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60-0050-9121번, 1560-0050-9121번입니다. 노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집안 밖으로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름에 남사리가 꿀터밭이 넉넉하고요.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입니다. 주변에 가야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하고요. 국유토지여서 명의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

0: 전화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결시 당교 서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그, 집을 세워줍니다.
0: 네.
1: 제 집이 있는 바로 연대병원에서 또,
0: 네.
1: 예, 3층이고 면적은 한 30평만 다 오됩니다.
0: 네.
1: 예, 쌍가게 세워주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단칸방도 있습니다. 단칸방은 네. 5층, 7층 집에 5층이고 면적은 20평방 다 오됩니다.
0: 네.
1: 예, 같은 제품도 고장하고 환경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그, 중고 같은 제품들이 액정 텔립, 이선자동 세탁기, 냉장고, 냉동고, 한국국 고정기 밥사, 웨이벌로, 매치자, 매치와, UNG, 자전거도 있고요. 그리고 네. 쿵표, 에어컨도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중고 가구들은 옷장, 침대, 화장실 등등. 그리고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이거나, 화장실이 어디고 물세거나 손대기 오른 것들, 고치가 오른 것들 고치해드립니다.
0: 네.
1: 전기, 수도, 목공, 화공, 일체가 다 가능합니다.
0: 네.
1: 아래 연계 전화는 642.
0: 네.
1: 2443.
0: 네.
1: 8797.
0: 그래요? 알겠습니다.
1: 예, 수고하세요.
0: 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1번 두대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농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3: 네, 몇 명이 50세 이상 분들에게 노래와 무용 그리고 네. 색소폰 선풍금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립니다.
0: 네.
3: 네, 남녀 불문하고요. 기초가 없어도 될 수 있습니다.
0: 네.
3: 네, 그 밖에 중고 선풍금을 팔렵니다.
0: 네.
3: 성인용, 학생용 있습니다.
0: 네.
3: 연결전화 요산바.
0: 네.
3: 스산산지오.
0: 네.
3: 엑스키스바.
0: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참여 고맙고요. 네. 네. 연결시 10중 부근에 있는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네, 시장이 아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63433, 2636번, 1363433, 2636번입니다. 70세 좌우의 가사도우미 한 분을 모십니다. 연락번호 1380443-3095번, 1380443-3095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4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집안이 아주 깔끔하고 햇빛이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입니다. 네, 단오절 전으로 야생 쑥을 대량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마니또메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소폰,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339 4748번, 1384339 4748번입니다. 네, 한 여성분이 여성용 26형 중고 자전거 한 대를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5-2678-1254번, 155-2678-1254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1: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0: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1: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0: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1: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0: 덕분에 행복합니다.
1: 덕분에 잘 됐습니다.
0: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1: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0: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약 8,500보씩 걷는 것이 다이어트 후 요요를 막는 황금 걸음수라고 합니다. 연구는 3,758명 성인이 포함되었고 평균 나이는 53세였습니다. 처음에 모두의 활동 수준이 비슷했고 매일 약 7,200보를 걸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두 개 서조로 나뉘었고 이와 함께 변화도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일반 걸음 서조는 매일 걷는 양이 증가하지 않았고 체중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걷기 서조는 체중 감량 기간 평균적으로 매일 8,500보를 걸었는데 이는 다른 서조에 비해 1,000보 이상 더 걸은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평균 4.39%의 체중을 감량했는데 이는 약 4kg에 해당합니다. 다이어트 단계가 끝난 후에도 많이 걷기 서조는 멈추지 않고 하루 8,500보 정도의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10개월 동안 체중이 거의 반등하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 계산했을 때 체중이 평균 약 3kg 빠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은 살을 얼마나 뺄 수 있는지를 결정하며 걷기는 얼마 동안 감량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매일 8,500보를 걷는 것이 고강도 운동보다 더 나은 현실입니다. 걷기는 문턱이 낮고 비용이 적게 들며 몸에 해롭지 않고 일상생활에 쉽게 녹아들 수 있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원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3: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공하신 정보들 모두 잘 풀리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명사방 제품 자체는 이번에 무대 활동의 특점 자체는 본 제품을 많이 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지원액은 한 가게 124원인데 60강에 80각을 드립니다. 보통 60각에 60각을 드리는 이런 우대활동으로 끝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20각을 더 얹어서 60각에 80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사지원액은 계속 불패 위치에서 여러모로서 좋은 효과를 보는 뭐 우수한 제품인 걸 여러분들 공인하고 있습니다. 눈병치료약품 명사방은 598원인데요. 한 각은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0각에 12각을 더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각에 10각인데 보통 거기에 2각을 더 얹어서 그러니까 1,200원에치 현금권 드리는 이런 차원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대활동은 본 제품을 많이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게 되면 눈병은 보통 40대 중후반부터 특히 60대 그 지나서는 누구든지 나는 눈은 절대 문제가 없다고 보증할 사람은 단위 자리 숫자 몇 백분제 뭐 몇치밖에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기본으로서 기본 거의 만파 상태 만%로서 눈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걸 해결해 주는 데는 서울에서는 단순 어느 증상 개선과 어느 한 가지 방면에 관한 치료는 거기에 요관되는 그 방안밖에 없지만 해도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사방 이 눈병 치료약품은 여기에 포함된 잔투의 매미껍질을 그 포함해서 21가지 중요한 중약자가 들어가면서 간단습열로 그리고 그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폐열 그리고 심장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암과 질병의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해결해 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제품 눈병 치료약품을 뭐 이미 녹내장 10년, 백내장 뭐 한 7, 8년 이렇게 되는 분이 저희 방송을 따라서 견제해서 계속 제가 설명하는 눈약을 따라왔다고 저하고 개별적으로 전화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눈이 환해졌고 녹내장이 그 안압의 정상으로 돌아갔고 이전에 눈이 터지는 것처럼 아프고 머리까지 아프던 게 지금 이런 증상이 있었던가 싶게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아주 성심성의로 소개하게 되었으니까 많이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이 사지원약을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중풍 후유증으로 예 사지원약을 썼는데 머리가 그리 터분하고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예 소화가 바라야 되고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을 바라야 되는 밤잠 자지 못하고 예 손발이 마대해가지고 저 꼼짝 못했습니다. 밥을 먹는 게 다 떨궈서 입이 가기 전에 다 떨궈 버려.
1: 아, 심각할 예, 정도로 증상이 나타났어요.
2: 예, 소리를 펴놓고서 먹었습니다.
1: 그래요?
2: 예. 이 사지원약을 어제는 대가는 반년 넘었었습니다. 어제 8달 썼습니다. 그런데 예. 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아,
2: 우선
1: 그래요.
2: 먼저 몸이 해가 봐주는 게 좋습니다.
1: 예.
2: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0: 위를 자극하여 하거나 다른 약은 다 위를 자극해서 그러든지 이거는 위를 자극하여서 밤잠 잘 자고 그리고 밥은 소화 잘 되니까 딜 대라 하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됐거나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삼고증이 고혈압, 고혈당, 고혈지가 해결받는 거는 기본입니다. 예.
0: 예, 그리고 아예 소변 그렇게 자꾸 그저 밤에 먹어서 달아댕기 실수할 때도 얼마나 맛있을까. 그러든지 이거 먹으니까 야, 저 어전 정상을 받더라고.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하고. 그리고 눈도 예, 나가 나들가나 눈물이 나고 안압이 났고 해서 머리 막 터진 것 같고. 그래서 뒤돌이 염증이 심해서 그저 막 히뜩 번져주던 게 그 면세방 쓰고 할까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가지를 같이 있을까나. 예. 하늘의 효과가 빠르고 예. 사람 정신이 나고 예, 맹이 나고
1: 그렇죠.
0: 그리고 예,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하고 지금은 아예 5,000보씩 걸고 댕긴다.
1: 아, 그러면 됩니다. 예, 예, 예, 대단하죠.
0: 그러니까
1: 예.
0: 다 이 좋은 약 덕분에 이렇게 아예 행복해졌다.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0: 이렇게 다른 예. 오늘이 60각은 그래 뭐 80각 주는 것 같은데
1: 60각에 80각 줍니다. 예, 예.
0: 예, 그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럼 또 장기적으로 쓸 수
1: 그렇죠.
0: 있잖아요.
1: 이 제품 자체는 예. 5년, 10년, 그보다 그 더 긴 시간, 심지어 애들 가운데서도 좀 불편한 애들도 거의 복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셔.
0: 감사합니다.
1: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제 사기 이번에 그 돈을 넉 달 먹었습니다.
1: 예.
3: 아, 그러니까 예, 이게 정말 좋습니다. 나는 혈압 조절이 잘 아이디던 게 우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예, 지내 잘 되니까 난 날마다 혈압 재봤는데 아이 재본다. 한 사흘에 한 번씩 재해도 그저 딱딱 그저 예, 그저 높은 게 120, 그 다음 78 이렇습니다.
1: 너무 이상적인 혈압입니다.
3: 예, 혈압 조절이 지내 잘 되니까 예.
1: 그렇죠.
3: 이 골이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예, 조금 내 경추도 용 나쁩니다. 제가 골이 띠 하던 게 예, 아우더는 골이 예, 지금 해맑아져서 예, 딱 어떤 때는 시리다는 감처럼 난다.
1: 그래요.
3: 아 정말 예. 예. 이 사기원액이
1: 좋은 제품입니다.
3: 선생님이 말하는 예. 것처럼 예, 인삼로경이 다섯 개란 말이 정말 좋습니다.
1: 바로 그렇죠.
3: 그래서 맥이 나고 다리도 헷갖고 좋고 상상외로 이게 사기원액이 아이 어찌 이게 밥이 이리 맛있습니까?
1: 소화가 잘 되니까 너무 잘 된다.
3: 예, 예. 밥을 자꾸 먹을까 근이 올라가고 예.
1: 예.
3: 아 정말 소화를 도와주니까 이거 담낭 것이 다 도와주니까 담낭약 먹던 게 아이 먹고 소화제도
1: 그렇죠.
3: 아이 먹을까
1: 예.
3: 얼마 전략인가
1: 그렇죠.
3: 피도 맑아지지 병원에 가 검사할까 아니 피 어째 이렇게 맑은가 이랬대다.
1: 예.
3: 그러니까 이 피도 맑아지니까 전신에 그렇죠. 이런 병이 다 없어진단 말입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이 명서방도 내가 입니다. 눈이 부위에 잘 아이보에 병원이가 검사니까 이 백내장이 왔다 합니다.
1: 예.
3: 그래서 눈이 부위였고 아이보이고 이 또 바깥에 나가면 눈물 나고 눈곱이 자꾸 나오는 게 일 애났습니다. 그런
1: 예.
3: 게 우선 이 명소방 쓴다는 애 눈곱이도 아이 나오고 바람 맞아도 눈물도 아이 나오고 영 잘 보인다. 내 시력이 0.9 됐습니다.
1: 어 그래요? 와 예. 대단합니다. 예, 예.
3: 예 지금 예 어서는 70 넘었는데 0.9에
1: 대단합니다. 예예 예, 예.
3: 영 좋습니다.
1: 예.
3: 그래서 예, 이렇게 우리 할 때 야 이 사지원에게 얼마나 늙순가
1: 그렇죠.
3: 60가게 80가구 주면 한, 아, 그 한 달에 뭐 몇 아이 듭니다.
1: 얼마 아이
3: 그러니까
1: 예예
3: 예. 예, 정말 이야기 정말 영어 있어도 예, 그냥 쓰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1: 예.
3: 그래서 예, 아, 네, 우리 아저씨가 같이 쓰자고 오늘이 60가구 이거 배달받고 눈약도 배달받자고 전화한 게입니다.
1: 예,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0가게 사지원액은 80가구를 주고 명서방은 10가게 12가구를 주게 돼 있으니까 눈이 밝아지고 심장과 뇌혈관 여러 가지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내가 노인이 돼서 너무 마음 가운데 노인이기 때문에 뒤처져 있다는 이런 감이 없을 정도로 씩씩해질 겁니다.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사지원액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 이거 예약 쓰기 전에는 혈압 조절가 잘 안 돼가고 예, 고향 머리 아프고 머리 소리 나는 것 같고 오지럼증이 나고 밤에 꿈만 하면 잠이 안 오고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예, 예 사지원액이 이런 게 좋다는 소리를 듣고 싸지 원해 주시겠는데 무슨 문제

0: 혈압조절과 잘 되세요. 지금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밤에 잠도 잘 자고 혈압이 올라다니고 위에 그렇게 머리 아프고 어지럽던 증상이 나아졌지 않습니까?
1: 혈압이 조절받는다는 게 말은 간단하지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데 그게 해결받는다는 거는 이 제품이 기본으로서 심장과 뇌혈관을 이거 동맥경화를 풀어주게 되고 죽상경화를 풀어주고 모든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0: 예, 그리고 예, 소화에 대해서 고서 예, 밤낮이 아파갖고 밥도 잘못 먹었습니다. 밥 잘못 먹을 내기 없지, 그러더니. 지금 밥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르겠어. 사형도 됩니다.
1: 그렇죠.
0: 그래, 밥을 잘, 예, 밥을 잘 먹을 내기 나지. 그 다음에 심장이 나빠서만 놀라고 손이 차고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한 누기 무슨 얘기를 듣기도 한 소리 해도 자꾸 화가 나가고. 예. 자꾸 화를 달랬습니다. 예. 이런 증상도 사라졌지, 그러니까 지금 예. 지금, 예. 그래도 얘 이제 관절도 나아졌지. 여러 가지 면에서 난 얘 이 사주원에 그래 정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얘네. 그렇죠.
0: 그래 얘, 얘 이번 활동이 좀 어떤 대가 있었습니다. 얘
1: 그렇죠.
0: 좀 다시 나오던데 예. 얘 그래 나도 이약 좀 장기적으로 써보려고 얘 오늘도 육식하고 대가 받으려고 또 나오는다.
1: 예, 사주원액은 일단 견제하시겠다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제품이 이제냐 이 정도까지 인정할 정도로 시장에서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으니까 잘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지금 이 사지원액을 쓰고 있는데 나는 효과를 정말 잘, 여러 면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어제 쓰는 건 주약에 혈압이 막 양백으로 올라가며 아주 어림지근하고 고생했는데 지금 이 사지원액을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기본상 혈압은 정상을 돌아왔습니다.
1: 예.
3: 그 외에 심장 맥박이가 막 100으로 올라가던 게 어제는 70을 내려왔습니다.
1: 아, 너무 리상적입니다. 예.
3: 그리고 얘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소리 나고 야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자식이 오면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영 고생했는데 지금 귀가 너무 잘 들려야 됐습니다.
1: 사지원액이
3: 내 선택을 정말 잘했습니다. 영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명서방은 우리 언니가 한국에 일어나면 하고 오니까 온몸이 다 불편하고 눈이 흐리멍텅하며 잘 보이지 않고 자꾸 눈물이 나서 영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아까 백내장에서 수술하는 거 수술하지 않고 그걸 내 이약 써보라 했었는데 지금 석 달 쓰는 게 그 희미한 증상이 다 사라졌다 됩니까?
1: 아, 명서방 쓰고 나니까 눈이 잘 보이신다. 백내장이 많이 해결받으셨다.
3: 그게 눈물이 나지 않고 그렇게 눈이 침침하던 증상이 아주 좋단다. 그래서 우리 오늘이 활동이 좋을 때 두 가지 다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너무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감사합니다.
1: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명서방 쓰고 있습니다.
1: 예.
4: 네, 전 눈이 항상 깔깔하고 피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깔깔하고 피진 게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4: 이렇게 밤에도 야맹증이 잘 보지 뭐 시력이 안 좋아서 잘 못 봤습니다.
1: 야맹증 수해야 됩니다.
4: 예. 아, 딱 와야지 뭐든 잘 알겠지. 근데 야맹증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야맹증은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이 시작해 야맹증부터 시작하는 증상이 많습니다. 예. 야맹증 해결받았다는 게 큰 해결이죠.
4: 백내장에서 예. 물질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거 쓴다면 지금 좀 반하게 보입니다.
1: 예.
4: 물질 겹쳐 보이는 증상에서 이거 쓰기 전에 예. 지금 겹쳐 보이는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1: 노이센 쌍과이라는 게입니다. 예. 노이센 단시입니다. 예. 그게 해결받았다는 게 보통입니다.
4: 예. 예. 이 약 많이 썼는데 이 약이 좀 최고약인 것 같습니다.
1: 예.
4: 그래 이번에 열과 싸고 하나 물어볼 건 사지원약 집에 뭐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이 식당이라니까 그래서 면은 얘기하자 소변이 자꾸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되고 학습병이 많습니다.
1: 예.
4: 이것을 뭐 어떻게 하는 거나 뭐.
1: 아, 그런데 종합으로서 모든 면역계통을 개선해주고 인삼녹용이 다섯에서 배 효과라니까 이런 효과는 다른 데서 얻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미 여러모로서 불편한 점들이 많은데 한 가지 쓰자 하게 되면 혈관성 모병 같은 것도 은행잎이 20배의 효과를 보게 돼 있고 여기 그 미량원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엽산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종합으로 처세화주는 데는 사지원액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정하니까 집에 계려니까 그분이 사지원액을 빨리 견제하는 게 기본 그 정책인 것 같습니다.
4: 이번에 활동하세요.
1: 합니다. 이번에

0: 우리 할 땅은 60각 싸면 80각을 줍니다. 많이 주게 됐으니까 귀해입니다. 예.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예, 건강 열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은 여기에 포함된 원소가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영양 활성소가 우리 건강을 젊음과 건강으로 이끄는 데는 좋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이런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는 데는 사지원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데서는 지금까지 서술에 의하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고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가 해결받는가 하면 말은 종합적으로 간단하지만 해도 일단 혈압이 높다면 평생 혈관을 확장하는 약 써야 되는데 동맥경화가 해결되고 고혈당이 해결받고 고혈지가 해결받으셔서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면역계통의 개선을 가져오고 특히 어떤 분들은 바깥에 나가게 되면 젊어졌다 이뻐졌다 하는 이런 치아도 많이 든다고 하시는 듣는다고 하시는데요. 사지원액은 아무 뭐로 보든지 국제대회에서 양천과 관련 사지대회에서 4월에 사지 그 대회에서 인정하는 대선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니까 네. 여러분들은 노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병 관련은 사지원액이다 이렇게 인정해도 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가끔씩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요, 마음이 괴로운 주인공이 치마를 한바탕 뒤엎으면서 대청소를 벌이는 장면이 자주 나오곤 하죠. 매일 그렇게 청소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요, 한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청소만큼 큰 위로가 또 없다는 걸요. 어지럽고 심란 안의 공간을 보고 있자면요, 꼭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까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치우다 보게 되면요, 어느새 마음속에 있던 미움과 서름, 원망과 미련도 깨끗하게 정리되는 기분이 들곤 하죠. 깔끔한 내 방만큼이나 훨씬 더 단순하게 가벼워진 마음으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느낌, 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누리고 계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벽면을 꾸미는 요령입니다. 인테리어에 있어 벽지 선택은 꽤 중요하거든요. 인테리어 공사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여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벽지를 화려한 색상이나 패턴으로 선택했다면 소품은 자제하거나 같은 톤이나 색으로 통일감을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벽지의 종류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느낌부터 강렬한 스타일까지 다양해 선택된 벽지로 각 공간마다 포인트를 주면 그 어떤 소품 못지않게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벽면 한쪽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요, 커다란 그림이 인쇄되어 있는 벽지를 선택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어서 여름 질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에 가장 흔하고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바로 식중독입니다. 식중독은 식품 섭취에 연관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독소에 의한 질환을 말합니다. 식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은요, 설사와 부통, 그리고 이런 증상이 우리 몸이 독소나 세균을 우리 몸에서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구토나 설사를 유발시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독소를 빠르게 제거하여 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은요, 그러한 과정에 통증과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돌리셔야겠습니다. 식중독 환자들

양점막이 손상이 되어 소화 흡수 기능이 약해져 설사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이나 포도당보다는요 이온 음료 섭취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 설사가 멎고 난 후에는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줘야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식사는 부드럽고 기름기가 없는 음식부터 섭취해주는 것이 좋으며 식중독 대부분 이틀 정도 지나면 좋아지기도 합니다만 만 2일 이상 증상이 지속되고 설사와 복통이 동반된다면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주방 인테리어 팁입니다. 매일 청소를 해도 요리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주방은 늘 각종 식기류 및 식재료, 전자제품 등 많은 물건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하기 쉽지 않은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주방은요, 수납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수선하다면 요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도망가겠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납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상부장과 하부장을 빽빽하게 설치를 하고 나는데요. 이럴 땐 자칫 공간이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간을 더 좁아 보이게 만들기 최근 벽 선반과 부분만 상장을 하거나 네, 상부장을 하거나 또 상부장을 제거해서 개방감이 느껴지는 주화 인테리어가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주방을 멋스럽게 연출해내므로서 요리의 즐거움을 더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네, 계속해서 여름철 차량 관리 팁입니다. 평소 관심을 가지고 차량 관리에 신경을 쓴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밀폐된 상태로 실외에 주차할 경우 타이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각종 가스 제품 및 전자 기기 폭발 등 다양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이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월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모 한계 1.6mm 이하거나 균열이 된 타이어는요 사용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름철에는 공기압을 10에서 15% 더 주입해주는 것이 좋고요. 2시간 주행마다 10분씩 휴식을 취하여 타이어 열을 식혀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다섯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똑똑한 락스 활용 방법입니다. 락스 사용을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코를 지르는 냄새 때문인데요. 환기를 시키지 않을 경우 이 과다한 사용으로 자칫 질식사고 등이 발생해도 위험물질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이 도구나 빨래를 할 때 잘못 사용하다 보게 되면은요, 옷에 물이 빠지고 또 얼룩지기도 하므로 락스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활용법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락스 원액이나 희석액을 직접 걸레나 스펀지에 묻혀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때 직접 손이 닿지 않은 것이 중요하기에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를 해보지만요, 뿌려 닦는 방식은 효과도 떨어지고 낭비가 심하여 조심을 해도 어딘가에 락스가 튀어 낭패를 겪기 쉽죠. 락스는요, 화학세제라서 물과 락스 원액이 적정 비율로 섞일 때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세척하는 만큼 물과 섞인 희석액은 직접 문질러 청소할 때보다 물건을 담그거나 지저분한 곳에 부어놓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뿐만 아니라 피부나 옷에 덜 묻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요, 시원한 여름 침실 인테리어 팁입니다. 파란색이나 초록색 계열의 포인트 컬러를 활용하면은요, 침실을 청량감이 차넘치는 공간으로 색다르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파란색은 시원한 여름 바다를, 또 초록색은요, 우거진 숲의 로금을 떠올리기도 하죠. 이처럼 시원한 느낌의 색감은 침실을 한결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중에서도 이 파란색은요,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동시에 우울감과 분노를 가라앉히는 컬러 테라피 효과가 있어서 온전한 휴식을 필요로 하는 침실 공간에 아주 적합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곰팡이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습도와 기온이 올라가는 장마철에는요, 각종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기 마련이죠. 특히 집안의 곰팡이는요, 온도 20도에서 이 30도와 습도 60% 이상인 환기에 가장 잘 증식한다고 합니다. 벽이나 천장, 바닥과 같은 딱딱한 표면으로부터 곰팡이 발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시중에 파는 곰팡이 제거 제품을 사용하거나 약 4리터의 물에 한 컵 이하의 표백제를 첨가하여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콘크리트 같은 고르지 않은 표면이라면요, 뻣뻣한 솔을 이용해서 곰팡이를 제거하면 쉽게 없앨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지혜는요, 좋은 원목 가구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좋은 원목 가구를 고르려면요, 정말 원목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원목 가구라 파는 것 중에 이 가공목의 무늬목을 바른 가구가 있기 때문이죠. 무늬목이나 필름을 부착했을 때는요, 전면에서 측면으로 이어지는 모퉁이가 같은 무늬가 이어지거나 무늬가 없지만은 원목나무는 전후면과 좌우 측면, 위아래면의 무늬가 다 다르며 전면 무늬에서 서로 다른 측면 무늬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 점으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살림의 지혜와 함께하느라 자말차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살림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강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 주인공은 1980년 중국 위생부 부부장을 맡았던 여혁명가 양순입니다. 전쟁 시기 안위 동북부 지역이 적들의 손에 넘어간 후 현성과 주요 거점의 대부분은 일본군들이 장악했고 지방 투비 세력들이 광활한 농촌 지역을 점령하고 있어 투쟁 환경이 극도로 험악했습니다. 1939년 2월 양순과 그네 한 동지는 중공 산동 본국에 중대한 임무를 띠고 당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사현 중심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할 당시 상부에서는 이들이 철도 구간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한계소대를 파견하여 호위하도록 했습니다. 젊은 양순에게는 이번이 첫 적 점령지 통과였습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넘치는 일열정과 혁명을 향한 동경을 품고 있었지만 당장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과 업무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일행은 사복으로 갈아입지도 않았고 행적을 숨길 줄도 몰랐게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변절자들의 표적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양순 일행은 점심을 먹고 마을 밖에서 휴식을 하며 혁명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순간 느닷없이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변절자의 밀고로 적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양순 일행은 신속하게 인근의 산으로 후퇴했습니다. 산길에서 양순의 발걸음이 지체되자 일본군은 바짝 추격해왔고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오시성을 가진 한 동지가 자신의 몸으로 양순을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동지는 결국 그 자리에서 고귀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동지가 그네 손을 잡아 끌며 달린 끝에 겨우 탈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극을 겪은 후에 양순은 자신의 단순함과 미숙함 때문에 무관 동지들이 목숨을

때에 잃었다며 뼈저리게 자책을 하고 또 자책을 했습니다. 후회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으며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는 것만이 죽은 이들에게 보답하는 길임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적들에게 얼굴이 노출이 됐기에 앞으로 검문은 더욱 삼엄해질 터였습니다. 양수는 다른 동지들까지 표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이 먼저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빡빡 밀고 남장을 한 뒤에 가마솥 그으름으로 얼굴을 까맣게 칠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입담배 지게를 짊어진 채 일부러 거친 행동을 해 누가 보아도 풍파를 겪은 왜소하고 깡마른 늙은 담배 농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수백 리 길을 가는 동안에 적의 조서와 검문서를 수없이 지났으나 단 한 번도 들키지 않고 안전하게 안위 동국부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조직의 도움으로 양수는 보안사령부 정치부의 민원과장으로 부임을 하며 진광미라는 가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네는 합법적인 신분을 이용해서 항일단체를 조직하고 훈련반을 개설하는 등 항일구국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밀리에 중국 안위 동북부 특위를 결성을 하여 서기를 맡아 당무를 확충시키고 현구 당위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축해내므로서 안위 동북부 항일 근거지를 개척하기 위한 굳건한 초석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1941년 5월 양순과 그녀의 남편은 모두 구당위 위원회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시기 각 현의 항일 정부가 속속 수립되면서 양순의 활동 역시 비밀리에서 공개적인 활동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경사스러운 일이었으나 일본군과 완고파 세력들이 뒤엉킨 잔혹한 환경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난관들이 줄을 이겨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양순은 그럴 때마다 민중의 힘에 의지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고비를 넘겼습니다.

1242년 11월 일본군은 회회구를 겨냥을 하여 대규모 소탕제를 감행을 했습니다. 민병대와 분산된 부대들의 필사적인 저항 덕분에 회회 지도부는 적의 포위망을 빠져나와 군대를 따라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양수는 이미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1943년 초 긴박한 퇴각 과정에서 말을 타고 험한 길을 달린 탓에 그에게 심각한 요산 징후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식을 이룰 정도로 상태가 위독해졌습니다. 평소 남편과 친분이 있던 한 장사꾼의 도움으로 병원까지 데려왔는데 병원 의사가 양순의 입원을 막아놨었습니다. 그의 신분이 명확치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선사들에게는 현상금이 걸려 있었고 여기저기 수두룩한 변절자들의 밀고에 의하여 잡혀가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시가 급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양순의 실제 신분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네 신분을 들은 의사는 더욱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들켜버리면 자신들의 목도 날아가는 판국이었지만 그래도 어찌 사람 목숨 앞에서 망설일 수가 있었겠냐며 의사 부부는 양순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일본군들의 삼엄한 가택수색을 피하기 위해서 양순은 의사 부부의 실내에 숨어서 건강을 조금씩 되찾아갔고 일주일 후에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성밭 근처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 그네는 건강한 사내 아래를 출산했습니다. 항일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던 그 시절 양순은 자신의 푸른 청춘과 뜨거운 피 그리고 거침없는 용기를 아낌없이 바치어 적들과 치열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네, 유종원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뇌혁명가 양순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변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

0: 안녕하십니까. 박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5시부터 5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복액은 7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두골대는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을 드립니다. 방송 후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두골대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두골대의 제품 자체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백자방 구박액은 한 가게 398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7각을 사면 5각을 드리고 15각을 사면 20각을 드립니다. 보통 15각에 15각을 드리는 100% 우대해주는 활동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5각을 더 얹어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15각에 20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뭐 그러니까 이 정도겠다면 한 2,000원 현금권을 무료로 드리는 이런 셈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골대의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0원인데요. 6각에 4각을 드립니다. 12각에 15각을 드리게 되어 있고 이 정도겠다면 지금 12각에 보통 12각을 드리게 되었는데 12각에 15각을 드리니까 3각을 더 얹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500원 현금권을 드리는 것과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겠다면 병 치료에 있어서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누리는 과정을 충분하게 향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골대는 6각에 4각이게 되면 한 가게 평균 가격이 한 290원 좌우가 되는데요. 구복약 한 가게, 외용약 한 가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2각에 15각이게 되면 한 가게 가격이 200원 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자방 구복액은 7각에 5각이게 되면 한 가게 평균 가격이 230원 좌우가 되어 있고 15각에 20각이게 되면 한 가게 100원 7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501-775번 이용하시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약을 쓸 필요가 없이 여러모로 불편하지만 해도 백자방 구박액 이 제품을 딱 견제에서 복용하시겠다며 기혈 보충을 해줍니다. 기와 혈을 보충했습니다. 뭐 때문에 기와 혈은 우리가 나이가 드시게 되면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면역계통의 저하와 더불어서 각기관의 공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기혈 보충을 해줄 뿐만 아니라 간과 콩팥을 도와줍니다. 지양간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서 신체가 허약함으로 인해서 정신이 많이 흐릿해분하고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불면증이 해결받고 건망증이 해결받고 기억이 잘 됩니다. 그래서 소리나고 눈앞이 아물거리고 머리가 쉽게 빠지고

0: 짧게 머리가 휘어지고 기혈부족으로 나타나는 강한 콤파치 허한 증상을 개선해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가 바로 백자방 구방에게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이거 내경성 후유증으로 머리 항상 어지럽고 또 혈압도 엄청한데 그러니까 손발이 저리고 이게 고생하다가 백자방 구방하고 뭐 후부터 혈압이 엄청되고 어지럼 찢어지고 많이 납니다.
0: 그게 기본입니다. 바로 예. 그렇죠. 예.
2: 그러고 난 전염증을 밤섭에는 내 5번 화장실 다닌다 전화요.
0: 예.
2: 본 소변에 이것도 조금씩 나오고 한참씩 기도를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 백도만 구매하고 이것은 후부터 한번 소변에 많아지면 소변 자체 중에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0: 그게 큰 문제 해결입니다. 콤파치 든든해지니까 전열선이 많이 억제를 받는 겁니다. 예예.
2: 예, 그래, 이전에는, 소변에 조금씩 나와도 지금 역시 원이 달라고. 야, 그래, 참, 잠자는가 아침 사람 정신 나고 머리 좀 막아진가 봐, 화나기입니다, 지금.
0: 그래요.
2: 예, 나는 허가도가 이왕으로 꾸준히 걸려서라고 오늘 받아봤어, 또 그랍니다.
0: 그렇게 하세요. 백자방 구방액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다면, 간에, 위에, 콤파체, 그리고 상처에, 심장, 그리고 폐혈을 해결해주는 데는 우수한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놓고 쓸 수 있는 좋은 제품이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501-775번을 연락하세요.
2: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난 두벌떼스는 한잔다 선생님.
0: 예.
3: 예, 어찌나면 만목배에도 불어나고 또 이 손가락도 중간에 말이 다 불어나서 예. 한 이게 10년 넘습니다. 저는 내 병술 앞에다.
0: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큰 잘 해결되지 않는 무서운 골가마병에 속하는데 예.
3: 이렇게 골가마병이라 또 그래 이게 아라게 아침에 되지 못하지, 꾸불지 못하지, 주물 지지 못하지, 생기 짜지 못하지, 칼 지지 못하지. 형 애나 때다 그래 약좀 숨기 자꾸지 위 아프대. 근데 이 약으로 위도 아예 아프고 어서 석달 넘었었는데 용도 쓰는 손가락이 중간에 이게 불어나게 다 깔았다.
0: 그게 다른 약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예예 예. 그렇죠.
3: 이 약의 특징 뭔가 하면 이 바른 고약도 예 같이
0: 쓰니까 예.
3: 예 용도 쓴다 예. 그래 왜 조금 이렇게 발목이 이래 손목이라 매일 매겨 그러더니 맥이 나고 이 약 뭘까요?
0: 그렇죠. 이게 강과 콤파스 도와주니까 예예.
3: 아 그래가 예. 예. 그럼 또 이렇게 아프지 않으니까 배에 날 그게 대용 아프던 게 아예 아픈다. 날.
0: 그렇죠. 예예.
3: 예. 예 그래서 이게 아프지 않으면 맥이 나기 말이지.
0: 그렇죠. 예예. 예.
3: 예 맥이 납니다. 그래서 밥도 마시고 위도 작아가니까 얼마 소지나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번 우리 아들 12각 싸면 15각 줍니까?
0: 두 골태는 이번에 12각을 싸면 15각을 줍니다. 예.
3: 아, 예.
0: 좋습니다. 이번에
3: 절반 예. 가격도 아이디지. 뭐.
0: 그렇죠. 절반 가격도 썩 아이디죠. 한 가게 490원인데 200원 저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하겠다면. 예.
3: 알았습니다. 예.
0: 12가게 15가게 줍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레이펑스까지 있다 하겠다면 그게 벌써 손가락 마디가 불어났던 게 그게 줄어든다는 게 보통 약으로는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예. 이 제품 자체를 확실하게 쓰겠다면 그런 어려운 질병이
3: 골가병은 이 약이 좋습니다.
0: 명제품으로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
3: 예, 발명 특허 받은 약이 다르긴 다릅니다.
0: 그럼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3: 우리 앞에 그 뭘까 사다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예.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되고 치료에 대해서는 확실한 효과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도 약관에 있는 큰 글씨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발명 특허를 받은 그 뉴 가운데서 한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여러 가지 풍한습으로 오는 관절을 치료해주는 특수한 제품이라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국가 발명입니다.
4: 예. 그런데 지금 두고 때를 쓰기 전에는 그런 비 오나 날이 흐린 날이나 바람 부나 날이면 더 아팠습니다. 이 집에 앉아도 더 아팠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예.
4: 그랬던 게 오늘은 아프지 않습니다. 오늘은
0: 이렇게 비 오는데 예. 예. 예.

0: 그양날 이런데 아프지 않습니다. 그립을 아무튼나 일어날 때는 저는 높은 데 앉아도 주춤주춤하며 일어났어요.
1: 통통으로서 움직이 이제 위에서 말씀한 것 들으셨겠지만 해도 열메달을 갖고 쉬어야 된다는 이 관절통은 어지간한 관절통이 아니죠. 열메달이라는 게 코앞인데 한 개 전부 떼어가는 게 50메달인데 지금 100메달까지 가라도 문제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골대의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나이가 드시면서 관절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발뒤축 골가시라든지 그 외에 지금 통풍이라 하기도 하며 어려운 질병에 속합니다. 고관절 괴사 구구터 화이스를 말합니다. 이런 무서운 이런 질병 같은 건 관절통에 있어서는 보통 약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어지간한 약으로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무서운 질병에 속하는데 투골대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바르고 이렇게 마사지까지 해주겠다며 이제 위에서 말씀한 것 들으셨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손가락 마디가 탱탱 부어납니다. 이거는 레이펑스 환자들 가운데서 아주 이제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폈다 굽혔다가 다 힘들어서 칼질, 술질, 젓가락질 다 힘들었는데 이 제품을 쓰시고 그런 게 부어놨던 게 내린다는 게 보통 약으로는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부어놨던 그게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제품 자체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 첫 구절에 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여러 가지 풍한섭으로 나타나는 관절통을 해결해준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게 벌써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을 때게 되면 아주 많은 림상 그 실험을 거쳐서 림상에서 어떠어떠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어야만이 발명 특허를 받습니다.
2: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대자반 구호에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빈가리 있어서 이 뭡니까? 그 짬에 나쁜 게 지금 성사에 됐습니다.
1: 와, 그게 대단한 성과입니다. 예, 좌뇌 증상으로 돌아왔는데 약을 쓰게 되면 많은 분들은 좌뇌에 올라가서 문제인데 이 제품 쓰셔서 강강 콤파츠를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좌뇌까지 증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큰 해결이죠.
3: 예, 그 콤파츠 나타서 예, 4.45번째 뭐 4배 잘 안 나가는데 지금 4.45번째고 4배 0 잘 나갑니다.
1: 아, 큰 문제 해결입니다.
3: 예, 예 혈압이 높은 것도 정사됐고 예. 귀 잘 안 들리는데 귀 잘 들립니다.
1: 어, 콤파치 든든해지니까 귀가 잘 들리고 콤파치 든든해지니까 소변이 잘 통하고 어, 간을 도와주니까 깡구의 정사로 되고 아주 보통 제품이 아니지요.
3: 예, 귀는 부유해 보이는 게 바가지는 감고 나고 잠을 잘못 자던 게 잠이 잘 자고 이게 당뇨병에서 좋습니다. 예.
1: 당뇨병이 좋습니다. 당, 고혈압이 다 좋습니다. 노인성 예. 질병 모두 좋은 해결을 가져옵니다.
3: 예, 선생님 혈당 조절 이용 잘 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약이 떨어져서 오늘도 싸겠습니다. 나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1: 예,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4: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0: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1: 아, 저는 간절히 심해서 지금 집행인 직구대입니다.
2: 아, 예.
1: 조세를 쓰고 있습니다.
2: 예.
1: 예, 허리날에 병날에 뭐지 그게 다 아픈다.
2: 그렇겠죠.
1: 네, 또 도생하고.
2: 예.
1: 그래서 이거 지금 둘 때 좋다 하니까 썼는데 영화의 효과에 용도없습니다.
2: 아, 예.
1: 오늘 집행이 지도부를 잘 들어다닐 수 있습니다.
2: 어, 그렇죠. 예, 예.
1: 예, 효과에서 저는 또 사서 쓰다 그랬다.
2: 어, 그렇게 하세요. 5017755번에 연락하세요.
1: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2: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게 되면 누구든지 관절통은 피해가기 어렵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롤러 구셀러라 말 있지 않습니까?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0: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배짜 900을 쓰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3: 예, 저는 써서 어저는 넉 달 넘었을까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2: 예.
3: 잠은 못 자는 게 잠을 잘 잘 수 있고, 예.
2: 예.
3: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기억력이 없던 게 기억력이 돌아서고, 그다음에 그저 머리가 후루케바 이러던 게 또 이렇습니다. 지금.
2: 아, 예, 이 예, 공룡 주체 가운데 충분하게 예. 그런 게 설명됐습니다.
3: 예, 그래서 예, 어제 오늘은 전화했는가 하면 내 동미가 예, 내가 이렇게 좋아진 거 보고 저는 무슨 약을 먹어서 그렇게 좋아졌는가 그래 물어볼까. 내 백자 900 이거는 하루에 한 번 자주 전에 한 번 딱 복용하고 이게 약이 너무 좋다고 그래 이번에 활동이 좋을까 저도 싸 먹으랄까. 그 동무도 이번에 이 백자 900에 이 동무도 예, 저기 뭐니까 기억력도 없고 그 다음에 잠도 자기 힘들답니다.
2: 예. 예.
3: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저기 뭐 간절도 있고 예 소화도 잘 안 되고 저 여름에는 많이 저기 병이 많답니다.
2: 어, 그렇죠.
3: 예. 이 대장 부백을 이번에 자기도 싸겠단다. 내 이게 계속 탈까.
2: 어, 그렇죠.
3: 그래서 이번 활동에 좋을까 예 15가구 싸겠단다. 예.
2: 어, 백자방구방향은 15가구 20가구 쏩니다. 이번에 예, 특산 우대 활동입니다. 예예.
3: 예.
2: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3: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약을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죄송.
2: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구방향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제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품 자체는 단순히 어느 한 가지 질병만 치료해주는 제품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을 치료해주는 데는 알아주는 좋은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특히 과학기술 집단에서 만들어진 성도 화신 화선이라고 합니다. 화신과학기술 집단에서 만들어진 노령화 시대에 내놓은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유효기만 하여도 48개월로 되었는데 뭐 때문에 보통 구박액은 뭐 2년 유효기면 보통 그 길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48개월 그 4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그 우수한 제품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100근을 농축해서 고온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충분하게 멸균 작용을 해서 4년 동안 보관해도 여기에는 뭐 그게 다시 변질이 가거나 이런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황차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우리 견제에서 복용하시면 있어서 주무시기 직전에 한 30, 40분 전에 하루에 한 번만 딱 복용하면 깊은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절통이 해결받고 소화가 잘 되고 호흡계통이 좋아지고 경락이 잘 소통되고 모든 눈도 밝아지게 되어 있고

0: 서민도 잘 통하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보는 걸 충분하게 느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여러 가지 효과를 보되 효과가 빠릅니다. 결국 드시는 데도 편리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주무시기 전에 빨대로 빨아들이고 양치질 하면 되니까. 뭐 때문에 이런가 하면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 효과가 특수합니다. 보통 하루에 두 번, 세 번 드시는 그 약 효과를 한 번 드시면서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 제품 자체가 바로 백자방 구복액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자방 구복액에 포함된 성분 가운데서 황정이라는 성분, 황징이라서 하는 이런 성분인데요. 이끼 양음의 역할을 합니다. 기혈 보충을 해주고 콤파치 양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건비 이위 효과를 보면서 윤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상초에서는 호흡계통을 도와주고 중초에서는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건비 이위 역할 그리고 하초에서는 콤파츠 부선이 징해주는 이런 역할 콤파츠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심에 있어서 상초, 중초, 하초를 동시에 도와주는 이런 제품 자체는 드문데 이 제품 자체가 완전히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가운데 충분하게 나오셨지만 해도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면서 정신이 나게 하고 심지어 머리가 밑으로부터 정수리 부분에서 아우여 그 이마 그 주위로 해서 새머리가 나는데 밑으로부터 검은 머리가 나오더라. 제하수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수는 머리 숫자고 오우라는 것은 검은 머리가 난단 말이겠습니다. 이러면서 검은 머리가 나오는가 하며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며 진을 벌어서 여기 인양호란 성분 자체는 풍한습을 몰아내면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고 콤파치 양을 돋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기 구기자란 성분 자체는 부간성 간과 콤파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눈을 밝게 하고 정신이 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가 하면 여기에 황계란 성분 자체는 새로운 세포가 남는 걸 도와주는 토창성지 해준다는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상처를 빨리 아물고 주고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다. 진을 벌어서 단삼이라는 성분 자체는 오혈을 풀어주고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차원에서 모든 대사활동을 평형위치에 놓는데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드시기도 편리하고 유효기도 길고 그리고 작용이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을 쓰는 효과가 하루에 한 번 드시는 백자방으로서 충분하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주와 그의 친구들이 지식으로 걸어 다니지 않는 공원에 입장하는 신기한 모습을 보았지요. 오늘 새 친구는 공원에서 특별한 친구를 만나 정말 유용한 지식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순수해 보이지만 정의로운 두꺼비 아저씨의 비밀, 네 그리고 돌을 먹는 악어 아가씨의 이야기 모두 정말 신기할 거예요. 또 이 공원에는 위험한 대형 얼룩뱀이 숨어있는데 세 친구는 무사히 모험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주주의 여행 모험 이어서 함께

0: 여행모험 제2장 두꺼비 아저씨의 연입술에 꼬마 주주 친구랑 여행 떠나요. 제 친구가 아직 질문도 할 겨를이 없었는데 누군가 큰 연입술을 끌고 느릿느릿하게 다가왔어요. 그 연입술에는 정말 독특했어요. 사체에는 하얗고 큰 연잎이 박혀있었고 위에는 커다란 연잎 한 장이 덮여있어 달콤한 향기가 풍겨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예쁜 연잎수리를 끄는 건 보기 흉난 두꺼비 아저씨였어요.
1: 두꺼비 아저씨는 레이를 갖춰 말했어요. 여러분 어서 타세요. 쟁쟁이는 앞에 있는 두꺼비를 요심히 쳐다보았어요. 주주는 못생기고 통통하며 몸에 여드름이 가득 난 두꺼비를 보고 조금 불편해했어요. 하지만 전에 꼬마 주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는 목소리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두꺼비 아저씨, 이 차는 어디로 가나요?
2: 이것은 이 공원에 마련된 관광차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태우고 이곳을 구경시켜 드릴 겁니다.
0: 두꺼비 아저씨는 아주 친절하게 말했어요.
1: 다른 차는 없나요? 총권이 다시 묻자 두꺼비 아저씨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다른 차를 타려면 내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0: 네? 왜 내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주주가 계속 묻자 두꺼비는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2: 오늘 이 공원의 당직은 두 명뿐입니다. 제가 관광차를 운전하고 다른 한 명은 다른 일을 맡고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운전하는 차만 탈 수 있습니다.
1: 그 다른 당직자는 누구예요? 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2: 그분은 악어 아가씨예요.
1: 네? 악어요? 쟁쟁이는 깜짝 놀라 소스라치며 뒤로 물러서다가 그만 옆에 있는 유리백에 부딪혔어요. 그는 뒤통수에 빨갛고 큰 혹이 부어올랐어요.
3: 얘들아, 우리 그냥 가자. 여기 정말 이상해. 악어도 있다잖아. 악어한테 잡아먹히면 어떡해?
1: 쟁쟁이는 소리치며 말했어요.
0: 그때 두꺼비 아저씨는 배낭에서 알약 하나를 꺼내 쟁쟁이에게 건네줬어요. 그 약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약이었어요. 그리고는 또 약병 하나를 꺼내 쟁쟁이에게 주면서 뒤통수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건 붓기를 빼는 약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어요. 쟁쟁이가 두꺼비 아저씨 약을 먹자마자 머리의 혹은 금방 사라졌어요.
1: 쟁쟁이는 조금 전까지도 두꺼비 아저씨의 외모 때문에 불편해했는데 이제 두꺼비 아저씨 도움을 받고 나니 조금 부끄러웠어요.
2: 고마워요, 두꺼비 아저씨. 천만에요.
0: 그런데 아저씨는 약이 있는데 왜 드시지 않나요?
2: 내가 다친 게 아닌데 왜 약을 먹어야 하죠?
1: 두꺼비 아저씨가 의아해서 묻자 쟁쟁이가 말했어요.
3: 아저씨

0: 몸에 난 구겨두름은 괜찮은 거예요?
1: 두꺼비 아저씨는 쟁쟁이 말을 듣고 웃었어요. 아,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저를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건 알지만 제 몸에 난 이 여드름들은 정말 쓸모가 많아요. 여드름이 무슨 쓸모가 있나요? 총건도 궁금해졌어요. 두꺼비 아저씨는 수레를 내려놓고 길가 흙 속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이걸로 위장할 수 있거든요. 봐요. 날 찾을 수 있겠어요?
0: 두꺼비의 모험은 흙과 잘 어울려 다른 사람들이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새 친구는 정말 두꺼비 아저씨를 찾지 못했어요. 두꺼비 아저씨는 다시 기어나와 계속 말했어요.
1: 내 몸에 난 여드름들은 흙과 비슷해서 위험을 피할 때도 도움이 되고 위기 상황에서도 생명을 지켜줄 수 있어요.
0: 총건과 쟁쟁이는 두꺼비 아저씨의 뛰어난 위장술을 보고 그의 외모에 대한 생각이 크게 바뀌었어요. 이제 두꺼비 아저씨가 그렇게 못생겨 보이지 않았어요. 두꺼비 아저씨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1: 나는 약을 먹을 필요도 없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줄 수도 있어요. 내 몸에서 특별한 물질을 분비할 수 있거든요.
0: 그러면서 그는 몸에서 투명한 작은 병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유백색 액체가 들어있었어요.
1: 아저씨, 이게 뭐예요? 먹을 수 있나요? 쟁쟁이가 물었어요. 그는 하루 종일 활공기를 조종하다 보니 정말 배가 고파났어요.
2: 먹으면 안 돼요. 이건 제 몸에서 나온 물질인데 아직 정제되지 않아서 독성이 있어요.
3: 하지만 아저씨가 이걸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0: 주주가 말했어요.
2: 그건 그렇지만 이 정제 과정을 거쳐야만 진짜 약으로 쓸 수 있어요. 이 유백색 액체를 섬소로 정제해내면 그 섬소를 약으로 사용해서 통증을 먹게 하고 독을 풀어주며 정신을 맑게 해줄 수도 있어요.
3: 이 섬소에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었군요.
0: 주주가 놀란 듯이 말했어요.
2: 맞아요. 방금 내가 다람쥐한테 준 약에도 이 섬소가 들어있어요.
1: 총건이도 기쁘게 꼬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또 새로운 지식을 하나 배웠어요.

0: 제3장 보디가드 아그아가씨. 제 친구는 두꺼비 아저씨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모두 두꺼비 아저씨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은 안심하고 두꺼비 아저씨의 관광차에 올라탔어요. 이제 드디어 동물원을 구경할 준비가 모두 끝났어요.
1: 그런데 갑자기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이 돌 크기가 딱 좋아. 이어서 악어 한 마리가 옆나무 숲에서 머리를 내밀고 주주 일행에게로 기어왔어요. 앗, 악어를 본 새 친구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0: 두꺼비 아저씨가 말했어요.
2: 다들 겁내지 마세요. 악어 아가씨는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서 살고 있는 동물들은 서로 해치지 않고 자연 속처럼 그렇게 양육강식을 하지 않을 겁니다.
1: 여러분, 죄송해요. 많이 놀라셨죠? 두꺼비 아저씨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은 손님이니깐 우리는 예의를 다해 모실 거예요. 다들 그제서야 모두 안심했어요.
0: 아그 아가씨는 예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아주 멋지게 꾸몄어요. 목에는 사랑스러운 리본을 두르고

0: 이마에는 선글라스를 꽂았는데 자신감이 넘치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주주예요. 이번에도 역시 주주가 먼저 다가가 새 친구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위대한 로봇 강아지 총건이에요. 총건이 말했어요.
0: 저는 더 위대한... 쟁쟁이는 더 위대한 날다람쥐라고 말하려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두꺼비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잠깐만요. 방금 공원에 입장할 때 큰 얼룩뱀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건 무슨 뜻인가요?
1: 쟁쟁이의 물음에 두꺼비 아저씨와 악어 아가씨는 조금 망설였어요. 두꺼비 아저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큰 얼룩뱀은 예외예요. 규칙도 지키지 않고 약한 동물을 괴롭히죠. 전부 우리 관리가 소홀한 탓이에요. 알고 보니 이 동물원에는 큰 얼룩뱀이라는 략탈자가 있었어요. 그는 위험하고 교활했어요.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과 이곳에 찾아온 손님들 대부분이 그의 폭력과 위협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0: 주주와 쟁쟁이는 서로 눈을 마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총권이 조급해하며 말했어요. 그것 봐, 내가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했잖아. 좋다고 제일 흥분한 것도 너였어. 쟁쟁이는 총권을 놀리며 말했어요.
1: 이때 악어 아가씨가 우아하게 웃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내가 있으니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두꺼비 아저씨도 덧붙였어요. 큰 얼룩뱀이 나타날까봐 걱정해서 악어 아가씨가 특별히 모시러 온 거예요.
0: 정말 괜찮을까요? 악어 아가씨? 주주가 묻자 악어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 그렇게 두꺼비 아저씨는 수레를 끌고 주주와 쟁쟁이, 총구는 그 위에 타고 악어 아가씨는 몇잎 수레 옆을 따라 걸었어요. 모두 함께 동굴은 깊은 곳으로 향했어요.
0: 아가씨는 평소에 늦는 분이 아닌데 오늘은 10분이나 늦으셨어요. 두꺼비 아저씨가 말했어요.
1: 오는 길에 돌 하나를 주었는데 위치를 잘 조절하느라 한참

0: 악어 아가씨가 감탄하며 말하자 주주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어요.
1: 네? 아가씨, 돌을 두시나요?
0: 그러자 악어 아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나는 꼭 돌을 먹어야만 해요.
2: 아가씨, 오늘 아침에는 가장 좋아하는 청소달팽이를 드셨나 봐요? 두꺼비 아저씨가 물었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악어 아가씨가 대답했어요. 주주 일행은 점점 더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두꺼비 아저씨가 설명했어요. 악어의 위는 아주 부드러워요. 돌이 도와주지 않으면 달팽이 껍데기처럼 얇고 깨지기 쉬운 것도 소화할 수 없거든요.
0: 악어 아가씨가 음식 소화를 돕기 위해 돌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주주 일행은 또 하나 새로운 지식을 배웠어요.
2: 악어 아가씨, 우리 지금 어디로 가나요? 주주가 기대하며 물었어요.
0: 악어 아가씨가 말했어요. 요즘 동물원에서 씨앗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씨앗이 열리는 날이어서 구경 갈 수 있어요.
3: 다들 무슨 씨앞인지 물어보려는 순간 떠들썩한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길가 시냇가에서는 어린 악어 몇 마리가 잠수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연습하면서 웃고 떠들고 아주 즐거워 보였어요.
0: 모두 제 동생들이에요. 악어 아가씨가 말했어요. 그리고 한 마리는 놀다 지쳐 강가에서 돌을 베개 삼아 편안하게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자연은 정말 신기했어요. 돌은 악어의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베개도 되어주는 거였어요.

0: 친구들, 오늘 주조와 친구들은 두꺼비 아저씨의 비밀을 알게 되고 돌을 먹는 아구 아가씨를 만나 정말 많은 지식을 배웠죠. 외모로 상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부터 동물들마다 가진 특별한 생활습관까지 정말 신기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1: 네, 그리고 공원에 위험한 큰 얼룩뱀이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욱 신기한 모험을 함께 만나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모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지와 신뢰에 보답하고자 존의 각 현시 회원분들을 대상

0: 위한 연변 우기대학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두골피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피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택시를 타고 한참을 가니 시냇물이 흐르는 골짜기 오구에 자리 잡은 2층짜리 조선족 음식점이 나타났다. 산천어 회로 유명한 고급 식당이었다.
1: 회를 잘하는 집인데 괜찮으세요? 아무렴 좋죠.
0: 셋째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행히 그날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음에도 고급 식당에서 세련된 여성과 마주 앉으니 어쩐지 주눅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연스럽게 대해주고 가끔 장난도 섞어 대화를 이어가니 긴장이 풀렸다. 그녀는 이름이 위형이었고 유아 사범학교를 나와 시내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조선족 유치원에서 일하는 관계로 요즘 학원에서 조선말을 배운다고 했다. 역시 김리화는 무관한 여자군. 세제는 공연한 실망과 함께 자기도 소개했다. 그가 시골에서 연기를 온 지 1년 조금 넘었다고 하자 위형은 그의 한우 실력이 놀랍다고 했다. 세제는 어릴 적 김오 온우유와 지내며 한우를 배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김리에 대한 아련한 추억은 누구에게도 열고 싶지 않은 마음속의 은밀한 정원 같은 것이었다. 위형의 아버지는 시교에서 석재 관련 일을 하는데 수입은 괜찮지만 교통이 불편하다고 했다. 그날 아버지가 늦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는 것이었다. 식사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위형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가 일손이 필요하신데 수입도 배달일보다 나을 것이고 기술도 배울 기회가 있다면서 작업장에 가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다. 세제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침 작업장 트럭이 시내에 석재를 배달하러 왔기에 세제는 두 줄로 된 트럭 좌석에 올라탔다. 연길에서 동남쪽으로 1시간 가까이 달려 마침내 위형 아버지의 작업장에 도착했다. 산허리를 깎아 만든 넓은 채석장 가장자리에 길게 늘어선 공장 건물들, 곳곳에 쌓인 크고 작은 석재들, 그 사이에서 돌을 본주히 움직이는 여라문명 노동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돌가루가 흩날리고 절단 소리가 귀청을 지졌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또 다른 사람들이 기계 가공과 문자 조각 작업에 살손 붙이고 있었다.

0: 한눈에 묘지경 비석을 만드는 작업장임을 알 수 있었다. 머리칼이 쭈뼛이 일어서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곳에서 일하라니. 위형은 셋째의 굳은 표정을 살피더니 염량 좋게 생긋 웃었다.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듯했다. 그녀도 셋째의 낯빛이 조금 어두워진 것을 모를 리 없었다. 위형의 소개로 그녀의 아버지와 인사를 나누었다. 뜻밖에도 그는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채석장 사장이었다. 위 사장은 먼저 지난번에 아내를 구해준 일에 감사하다며 억센 손으로 악수를 건넸다. 그는 넓적한 얼굴에 부리부리한 눈매, 씨름장에 나서도 어울릴만한 장대한 체격의 풍채 좋은 중년 사내였다. 셋째가 한쪽에 쌓인 붓글씨 손질을 유심히 바라보자 위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1: 붓글씨에 관심이 있나?
0: 어릴 때 붓을 좀 잡아왔어서 눈이 갔어요. 위 사장은 산지더미에서 몇 점을 펼쳐 보여주었다. 그 중에는 상당히 수준 높은 작품도 있었다.
1: 어떤가?
0: 위 사장의 물음에 셋째는 비로소 붓글씨에서 시선을 뗐다. 이런 곳에서 이런 훌륭한 서예를 보게 될 줄이야. 작업장에 막 들어섰을 때의 불편한 느낌은 어느새 사라지고 어릴 적 붓글씨를 배우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1: 직접 써보겠나?
0: 아, 네, 잘 쓰지는 못합니다만. 실은 아버지를 닮아 붓글씨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정작 대답은 얼떠름하게 했다. 오래간만에 붓을 들어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았지만 위 사장은
1: 잘 썼네. 여기서 일하면 좋겠구먼 하며 흡족해했다.
0: 1,000원에 보너스까지 더하면 한 달에 1,500원에서 2,000원 되는 월급. 게다가 숙식까지 제공한다고 했다. 덜컹이는 3년차를 끌고 다니는 것보다 안정적인 직업이었고 조건이 훨씬 우월했다. 비록 죽은 자와 관련된 일이라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지만 돈의 유혹이 그 불편함을 몰아냈다. 그러자 문득 시내 변두리의 낡은 단층집이 아니라 강변의 멋진 아파트를 장만하는 상상이 스쳐 셋째는 저도 모르게 벌씬 웃었다. 돌아가는 길에 위형은 휴대전화 한 대를 건넸다. 아버지가 사주라고 했다며 어머니를 구해준 감사의 뜻이자 작업장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어서 선물한다고 했다. 귀한 선물이라 받기가 쑥스러웠지만 그는 결국 그만 두 손으로 받아들였다. 다음 날, 셋째는 셋집을 물리고 작업장으로 이사했다. 밤이 깊어가도록 그는 새 숙소에서 짐을 정리했다. 한낮에 흩날리던 돌가루가 가라앉았고 채석장의 공기는 아늑하고 잠잠했다.
2: 일단 돈부터 벌어 집을 마련하자. 이대로 연길에 뿌리를 내리자. 평생 시골 바닥에 묻혀 살 수는 없지. 좋은 시대를 만났으니 인생을 한번 바꿔야지.
0: 이것이 셋째의 결심이었다. 형들은 모두 대학에 가고 막내도 시집갈 준비를 하고 있는 마당에 자신만 땅이나 파먹으며 살 수는 없다는 자괴감이 그를 움직였다. 그리고 나서 위형을 다시 떠올렸다. 생김새는 달랐지만 그녀를 보면 어쩐지 김리가 생각났다. 느낌이 그랬다. 물론 그 이상의 관계를 상상할 용기는 없었다. 시내에 잘 나가는 사장의 딸에 사범학교까지 나온 그녀는 너무 높은 곳에 있는 듯했다. 거기에다 한족이었다. 그때만 해도 다른 민족과의 통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개 숙여 돈이나 모으자. 셋째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다.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 눈을 뜨니 날이 이미 훤히 밝았다. 청명날인데도 늦잠을 자버린 것이 무안했다. 어머니는 산소에 가지고 갈 재물을 준비하시느라 바쁘고 아버지도 부엌에서 불을 떼고 계셨다.

나는 벌떡 일어나 세수를 하고 딸아이를 깨웠다. 부엌에서 불을 떼시는 아버지를 보며 나는 어제 저녁 기모의 여동생 얘기를 꺼냈을 때 아버지가 지으신 표정을 떠올렸다. 옛날처럼 민감한 반응은 아니었으나 여전히 신경이 쓰이시는 눈치였다. 아버지는 셋째가 한족 처녀와 결혼한 것이 어렸을 적 김원의 온누이와 가깝게 보낸 것에서 비롯된다고 여기셨다. 그런 논리라면 아버지 자신이 김 선생과 친분을 쌓으신 것도 원인이 될 것이다. 물론 그 말은 꺼내지 않았다. 아버지 스스로도 그 우정을 후회하고 계실지 모를 일이었다. 김 선생은 이름이 김선가였고 나루마을에 거주하는 두 가구의 한족 자제들을 위해 개설된 한족반의 유일한 선생님이셨다. 나루마을은 8개 생산대로 나뉘어 400여 세대가 살던 큰 마을이었다. 따라서 학생들도 많았지만 대부분 조선족이었고 유일하게 제4대의 류씨네와 제5대의 동씨네 두 가구만이 한족이었다. 김 선생이 오시면서 한 가구가 더 생겼다. 조선족 마을인 만큼 새 한족집의 아이들은 다 조선말을 할 줄 알았지만 학교에서는 한족반을 따로 두어 김 선생께 맡겼다. 김 선생과 아버지의 인연은 시골에서 드물게 한어를 아는 사람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예술학교를 잠시 다니다 중퇴한 아버지는 한때 진문공단에서 활동하셨다. 문공단이 해체된 후 고향으로 돌아오셨고 그쯤에는 생산대 대장을 맡고 계셨다. 그렇게 인연은 맺어졌다. 내가 김 선생을 처음 만난 것은 소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 때였다. 아버지가 학부모 회의에 오셨다가 나와 함께 돌아가게 되었는데 학교 뒷마당에서 김 선생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다. 나도 김계요. 김 선생은 나를 보고 웃으며 그렇게 말을 했다. 김 선생도 전주 김씨인가?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늘 우리는 전주 김씨다. 김의 김씨 아니다. 할아버지 고향은 함흥이다. 남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야 한다고 거듭 일러주셨다. 왜 실증도 내지 않고 거듭 강조하셨는지를 알기까지는 전주 김씨에서 유명한 장군이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다. 나는 은연중에 옛날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전주 김씨이며 중조 할아버지 고향은 함흥이라고 딸아이에게 곰비임비 되뇌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건 썩 나중의 이야기이고 그날 우리는 김 선생의 부탁으로 학교 마을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았다. 새로 부임한 젊은 교원들을 위해 지은 집이었는데 김 선생 댁은 가장 동쪽 방이었다. 문을 열자 부엌이 먼저 보였고 가운데 미닫이 문을 밀어젖히니 꽤 널찍한 방이 나타났다. 멀뚱히 아랫목에 앉아 담뱃대를 빨고 있던 키가 훤칠한 여인이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한으로 김 선생 부인에게 답 인사를 했고 나는 하늘을 할 줄 몰라 고개만 꾸벅 숙여 보였다. 사모님은 김 선생과는 사뭇 다른 인상이었다. 김 선생은 학교에서 가끔 만났었는데 옷차림은 다른 선생님들과 같은 간부복이었고 조선족 학생들과 이야기할 때는 비록 말투가 약간 어색하기는 해도 조선말을 하셨다. 하지만 사모님은 확연히 달랐다. 매듭 단추가 달린 울긋불긋한 꽃무늬 초고리를 입고 계셨고 키도 조선족 여성들보다 꽁뚱하게 컸다. 한족집에 방문한 것은 그번이 처음이어서 그 후로도 한족 여성 하면 곧 사모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만큼 색다르고 깊은 인상이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김 선생님의 남동생이 혼자 몸으로 이사를 왔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덕신에서 살았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뜨고 나니 의지할 데가 없어 형님이 사는 마을에 온 것이란다. 김 선생의 우로도 누님과 형님이 계셨지만 모두 장촌에서 살았기에

경천 호족인 동생은 김 선생님을 찾는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한동안은 김 선생님과 한 집에서 살다가 김 선생의 아이가 태어나면서 좁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기 불편해졌는지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 우리 집 한쪽을 개조해 이사를 왔다. 김선우라는 김 선생의 동생은 키가 크고 생긴 것도 멋있는 젊은이였다. 나는 특히 그의 단단한 근육질 체구가 부러웠다. 그는 조선말을 제법 잘하여 가끔은 그가 한족이라는 사실을 잊게 했다. 주로 아버지와 자주 대화를 했으나 나를 보면 가끔 말을 걸어오기도 했다. 공부 잘하냐? 공부 잘해야 한다. 무슨 운동을 좋아하냐? 그런 정도의 단순한 대화였고 나는 그의 물음에 대꾸할 말이 별로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뒤 텃밭에서 김선우가 이웃집 아재와 무슨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 집은 출입문이 신장로 쪽으로 있었지만 서북향이라 해가 잘 들지 않아 뒷문과 창문을 류달리 크게 냈다. 김선우가 쓰는 방도 마찬가지였고 그는 뒷문을 자주 이용했다. 뒤쪽에 텃밭이 있어 채소를 따거나 뒷문으로 나가 조금 걸으면 우물이 있어 물을 걸어오기 편했기 때문이었다. 마을에는 거의 집집마다 손으로 차올리는 물펌프가 있었다. 하지만 냉장고가 없던 그 시절 삼복철이면 오이나 참외 같은 것을 식혀 먹거나 잔물로 목을 적시는데 그보다 좋은 것이 없었으니 펌프가 있어도 우물물을 찾아 마시곤 했다. 나는 젊은 남녀가 웃으며 두런두런 속삭이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야릇한 생각이 들었다. 이웃집은 자식으로 딸만 넷을 두었다. 선우와 얘기를 나누던 아재는 그 집의 맏딸이었는데 눈은 차갑지만 해죽해죽 웃는 모습이 매력적이었다. 그날의 발견이 있은 후 나도 모르게 뒷문 쪽을 내다보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다가 한 번은 그 아재가 사발에 뭔가를 담아 등 뒤로 감춘 채 와서 문틈으로 반쯤 고개를 내민 김선우에게 건네주는 것을 보기도 했다. 호기심이 동해 머리를 굴려보았으나 그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의 의혹이 뿌리 없는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데는 반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이웃집의 아주머니 아재의 어머니가 부르딩딩한 얼굴로 우리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는 전혀 내색을 안고 담배를 말아 피우시며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 이야기의 요지는 이랬다. 우리 집 웃방에 김선우가 들어온 뒤로 딸아이들이 이상해졌다는 것이다. 쩍하면 김선우네 집에 찾아와 이것저것 묻고 심지어 맏딸과 둘째 딸은 가끔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아주머니는 한참 불평하다가 에구 에구 이를 어쩌면 좋습니다 하며 울먹이기까지 했다.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참을 위안해 줘서야 아주머니는 겨우 마음을 달래고 돌아갔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리송했지만 김선우가 그녀의 딸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은 알아들었다. 좋은 청년인데 무슨 해를 끼치겠어? 그는 다른 청년들처럼 술을 마시거나 싸움질하는 것도 아니었고 누구와 얼굴을 붉히며 큰 소리로 다투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다. 얼마 후에 어느 날 아재의 어머니는 널판지를 들고 나와 자기네 집 뒷문에 대고 망치로 똑똑 못을 박기 시작했다. 이웃집도 우리 집처럼 출입문이 서북향이어서 햇빛이 잘 들지 않을 텐데 그걸 왜 막아버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것도 아낙네가 손수 못질을 해대다니. 하기야 동네에서는 이웃집 바깥 양반이 용해 빠져서 마누라 말이라면 직소리도 못한다고 했다. 콩을 파치라 해도 고지 듣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점은 할 것이라고들 수군댔다. 그래서인지 딸들만 줄줄이 낳는다나

소설 아버지의 산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호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이른 아침부터 풍겨오는 은은한 숙향기에 단어가 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햇살이 길어지는 초여름. 이 향기 속에는 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하라는 조상들의 지혜와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정겹고 푸른 단어명절.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살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연변시가 학교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입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행간 안도현에서 예, 문학회 회장 사업도 하고 또 학생들한테 글짓기도 가르치면서 문학 창작을 견지해 온 박영옥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우선 박영옥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1: 예, 박영옥 시인은 예, 1997년부터 아동문학 창작을 시작했는데 2003년에 연변 작가협회 가입했고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안도현 아동문학 그 협회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이야기집 밤중에 찾아온 남자 이런 책을 출판하고 2005년에 우화 빗둔 나무의 고운 꿈이 의무교육 조선어 교과서에 조선어문 자습득본 5학년 상권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안도현 10대 도덕모범으로 당선되었고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안도현 정협위원 그리고 동시집에 꿈나무 사랑나무와 또 햇님 파는 가게 이런 동시집들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에는 또 제12회 우리네 동요제 우수상도 수상했고 2016년 8월에는 제3회 가사응모에서 또 동요 3등상을 수상했고 2017년에는 제13회 동신컵 중한아동문학상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에는 길림성 장애인 문예작품 경연에서 3등상을 수상했고 2020년에는 자서전 비운의 마라토너 이런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제6회 기림문화상을 수상하고 2021년에는 연변일보사 당창근 100주년 응모에서의 또 소설 3등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또 제7회 기림문화상을 수상했고 아동문학 작품집 콩콩이 탈출기를 또 출간했습니다.

0: 그 외에도 각 종목에서 수십 차 수상 경기를 안았습니다.
1: 예. 예, 그렇다면 본인이 문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0: 예,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3급 장애인인데 일반 사람과 달리 많은 아픔과 좌절을 당해왔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저는 쓰러지지 않고 저희 생활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상을 골라 황홀한 무지개를 엮어가려는 욕망으로 문학이란 이 길을 선택해왔습니다. 장애로 인해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문학은 신체적 제한에 상관없이 창작이 가능한 분야로 장애인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창작 과정은 저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했고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에 기여한 방식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힘든 삶을 이겨낸 인물의 이야기나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통해 자신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을 얻을 수 있어서 불행한 삶 속에서도 생활이 아름다운 면을 보완할 수 있는 지혜를 찾게 되었습니다. 문학은 저에게 자신이 삶을 뜨겁게 사랑한 방법을 깨우쳐주었고 많은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생도 하늘에 있는 별을 사랑하고 떠다니는 구름을 사랑하고 지나가는 바람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나무도 풀도 꽃들도 또한 생활도 웃음도 지어 눈물까지도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1: 예. 그럼 이제부터 박영옥 시인의 구체 동시들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는 제목이 하늘이 맑은 날입니다.
2: 하늘이 맑은 날. 박영옥. 하늘이 맑은 날 샘터 안에 햇님이 꼴떡 바가지로 햇님을 퍼도 햇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흐린 날 햇님은 어디 갔을까? 어, 하늘이 맑아야 햇님이 오는구나.
1: 시는 또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까?
0: 예, 이 동시는 제22차 전국 조선족 아동문학 탐구회에서의 우수상을 받은 동시인데 시는 지금 이 동시에서 하늘이 맑은 날을 택하여 이런 맑은 날엔 샘터 안에 햇님이 꼴뚝 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이 햇님이 맑은 날이면 샘물 안에 비껴있는 걸 말하겠죠. 그것도 꼴뚝이란 시어를 씀으로써 넘쳐나는 햇님을 표현했죠. 헌데 흐린 날엔 샘물 안에 햇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햇님은 어디로 갔을까? 의문을 던지고 또 답을 줍니다. 오, 하늘이 맑아야 햇님이 오는구나. 말 속에 말했죠. 즉 맑은 날엔 햇님이 샘물터에 꼴뚝 차고 흐린 날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들어 밝고 맑은 날씨 같은 그런 밝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그런 귀팀 같은 걸 심어주는 겁니다. 참에 우리 가정에서도 한님 같은 엄마가 밝게 웃는 날이면 온 집안의 웃음과 밝음이 꼴뚝 차넘치고 엄마 얼굴 흐리는 날은 온 집안의 분위기가 말쨍 것과 같은 그런 도로를 하겠습니다. 맑은 날 샘물 속에 꼴뚝 차는 한님을 통해 어린이들이 밝은 마음을 안고 살아가길 바라는 시인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동시라 할 수 있겠죠.
1: 네,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 그 몇 번 소개한 또 동시인들이 그 작품에서도 이 한님이 그 강물에 비끼거나 혹은 또 뭐 시냇물 혹은 또 어떤 우물 혹은 호수에 비낀 예. 그런 모습에서 또 이 맑은 날과 그 흐린 날에 또 그런 그 대비를 하면서 아마 시가 탄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0: 예, 하여 여러 가지 장소에다 옮겨 놓으면서 지금 새로운 또 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 아마 그 부분에선 좀 그 사유가 좀 비슷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어서 감상할 동시는 제목이 비입니다.
2: 비, 박영옥. 지구 아이들을 만나려고 그 높은 데서 퐁당 뛰어내렸는데 아이들마다 못 본 체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서러운가 봐요. 눈물 투성이구나.

0: 예. 그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지금 지구 아이들을 만나려고 장장 그 아득한 높지 높은 곳에서 퐁당 뛰어내렸는데 지구의 아이들은 못 본 채 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아주 서럽다고 해. 서러운가 봐요. 눈물투성이구나. 참에 아이들이 비를 피하여 집안에 들어간 것을 서러워한다고 표현했고 또 빗물이 줄줄이 흐르는 것을 눈물투성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반갑고 서럽고 그리웠던 그 눈물에 빗물을 비유한 것이 아주 독특하고 독특합니다.
1: 네, 이것은 참 그 동심이 아주 접근되는 그러니까 아 나는 반갑다고 왔는데 그냥 나를 외면하니까 서럽다.
0: 예, 예 그렇죠.
1: 아주 좀 동심이.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우리 집 자가용입니다.
2: 우리 집 자가용 박영옥. 학교 가는 아침 우층 손이도 아래층 영리도 태운대요. 가다 가다 친구 만나면 또 태우고 우리 집 자가용은 마음 쉬고 온 아빠 닮았어요.
0: 네, 지금이 아빠가 아침마다 학교 가는 날 자가용에 태우고 가는데 우리 집 우층의 순위도 아래층의 용리도 모두 아빠 자가용이 태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기 전의 시대를 말한 거죠. 근데 아빠는 또 학교 가는 길에서 나의 친구를 만나면 또 칙 세우고 태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우리 집 자가용은 마음 쉬고 온 아빠를 닮았어요. 마음이 후더운 아빠 자랑한 거죠. 그러면서 화기애애한 우리 동네의 그 사람들 인품도 취하하고 있죠. 시가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띄우면서 아이들한테 화목한 주유 환경 건설에 대해 강의했다거나 할까. 하여간에 유익한 사랑의 마음을 선물한 거죠.
1: 네.

0: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공부하고 싶어서입니다.
1: 공부하고 싶어서 박영옥. 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엄마도 유치원생처럼 같이 유치원에 가고 같이 집에 오고, 내가 수학교에 다닐 때 엄마도 수학생처럼 같이 학교에 가고 같이 집에 오고, 엄마는 다시 학생이 되고 싶은가 봐요.
2: 예. 지금 이 동시에서도 예, 유치원이나 수학교로 엄마가 같이 가주는 그런 사연을 두고 예, 딴전을 부립니다. 엄마는 사실 예, 아직도 어린 자식이 예, 유치원이나 수학교에 다녀오는 사이에 그 어떤 안전 문제가 근심돼서 동행하지만, 아이는 또 자기 각도로 예, 왜서 함께 다닐까? 아마도 엄마도 학생이 되어 또 다시 공부하고 싶은가 봐라고 생각합니다. 능청을 부리는 거죠. 아이도 엄마가 자기를 관심해서 그러는 줄 본연히 알지만 이렇게 응석을 부리듯 능청을 부리면서 결국 엄마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들로서의 감사의 뜻을 표현한 그 멋이 이 동시를 더욱 부드럽고 유머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동시는 봄향기 계열의 시인데요. 제목은 봄향기 2입니다.
1: 봄향기 2. 박영옥. 엄마의 향기 어디서 나죠? 아기 싹들의 의문. 너희들 몸에서 나는 거야. 엄마 봄향기는 누가 실어왔죠? 아가 나무들의 물음. 너희들이 실어온 거야.
2: 예, 여기서의 봄은 결국 엄마죠. 그래서 자식들은 아기싹들과 자식들은 아기나무들의 대화를 통해 시 주제를 끄집어냅니다. 처음에는 예, 아기싹들이 묻습니다. 엄마, 엄마의 향기 어디서 나지? 그러자 엄마의 대답이 너희들 몸에서 나는 거야. 즉 봄인 엄마의 향기는 새싹들한테서, 즉 봄맞은 자연한테서 온 거란 그런 거죠. 다음 또 예, 아기나무가 묻습니다. 엄마, 봄향기는 누가 실어왔죠? 그러자 이번에는 엄마가 또 너희들이 실어온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즉 봄향기는 아기나무를 포함한 대자연이 실어온 거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이 동시에서는 아기싹과 아기나무를 사랑하는 엄마로서의 그 큰 봄이 자식같은 대자연의 대표적 산물인 아기싹과 아기나무한테 사랑의 입김을 전하는 걸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대자연은 이렇게 서로 사랑의 마음을 전하면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봄과 아기싹과 아기나무 등을 통해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의 핵이라면 핵이겠죠. 예.
0: 예, 여기서 이 시의 그 작시법에서 한 가지 그 인상적이라면 바로 그 일문일답이죠.
2: 예, 그렇죠. 예. 예.
0: 하나의 물음을 던져주고 또 그 뒤에 인차 또 그 답이 따라 나오는데, 이러면 아이들한테 좀 그 시를 기억하는데도 좀 많이 편리하지 않겠는가도.
2: 예. 예. 그리고 그 아래 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저 물음 제기라는 식으로 그다음 예. 또 대답하죠. 어? 정말 같이 아이들이 생각, 아 정말 뭐일까? 예. 이 향기는 어디서 올까? 이래서 아이들 주의력을 환기시켜서 더욱 작품 속에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작용하죠.
0: 네. 예. 그리고 아마 여기 개발적으로도 아이들한테 그럼 다른 사물에 대해서도 어떤 이런 의문을 먼저 제시해놓고,
2: 그렇죠.
0: 그 다음에 그 답을 또 제시해주는.
2: 그렇죠. 꽃은 왜 필까? 꽃은 누가 피웠을까? 예. 또 새로운 물음 제기라고.
0: 비를 위해서 올까? 무슨 바람을 위해서 불까?
2: 그렇죠.
0: 예. 이런 식으로. 예.
2: 아주 그 개발적인.
0: 예. 예. 예.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청국장입니다.

0: 선곡장 박영옥 아빠의 발냄새일까? 아니 아빠 내일마다 발 씻는데 동생이 방귀 뀌었을까? 아니 동생은 방귀 뀌면 눈치 흘끔 보는데 그럼 웬일일까? 주방에서 끓인 청국장이 냄새 피워대네.
1: 예. 청국장의 냄새가 지금 아이들한테는 별난 냄새로 각인됩니다. 그래서 이 동생에서는 아빠의 발냄새나 동생의 방귀 냄새로 착각합니다. 근데 아빠는 매일마다 발 씻는데 또 동생은 방귀 끼면 눈치 힐끔 보는데 그렇다면 이게 대체 무슨 냄새일까? 아, 원래는 주방에서 청국장 끓이는 냄새라구나. 신은 이렇게 반문의 형식으로 주의를 끄고 그에 또 대답하는 형식으로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청국장을 슬쩍 내비추어 있는데 아주 묘합니다. 예.
2: 네, 우리가 여기서 어떤 그 우리 민족의 음식 문화가 또 살짝 제기되죠.
1: 그렇죠.
2: 예. 청국장을 그 끓이는 냄새를 맡거나 그냥 그 그러지 않았고 그냥 반제품일 때도 그 냄새가 좀 그 좀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1: 그렇죠. 아이들 커요. 더구나 하지. 예.
2: 우리 그 미술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우리 그 그냥 민간에서 먹는 그 뭐 쑥두부 있잖아.
1: 그렇죠.
2: 예. 그것이 아, 그 냄새는 아주 그 고약하고 좀 그런 그 좀 좀 그 싫은 냄새가 나지만은 그러나 또 그 맛은 또 당기고 이것이 또 그 한 뭐 어떤 민족적인 그런 그 음식 문화에서 나타난 또 특점이 아니겠는가.
1: 네. 예. 그렇죠. 예.

0: 수상할 동시 제목은 봄눈이입니다.
1: 봄눈이 박영옥

0: 예. 법문이 지금 아재가 부러지게 가득 나무에 내려앉았습니다. 헌데 가재가 진짜 약한지 아니면 눈이 너무 많이 내려앉아 무거운 건지 아재가 뚝 부러졌습니다. 깊은 산속에 가보면 눈 오는 날에 진짜 여기저기 가재가 부러진 것이 가끔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동신이 바로 그런 풍경을 쓴 것 같습니다. 헌데 동신이 이에 그치지 않고 슬쩍 필봉을 돌려서 아재를 꺾어놓은 장본인인 범눈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땅 위에 내려온 후 또 눈물을 주르르 흘린다고 썼습니다. 즉 범눈이니까 땅의 기운이 높아서 내려자마자 땅에서 녹아버리는 걸 지금 잘못을 저질러서 나무아지를 꺾어놔서 마음이 아파 우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참 묘합니다. 예.
1: 역시 그 아주 기묘한 발견이죠.
0: 예, 예. 예.
1: 그냥 그 나뭇가지가 꺾어졌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범눈이 자기 절로 뭐 참회를 해서 그 눈물을 흘린다는 그 녹는 것을 또 이렇게 또 다른 예. 그 의미로 또 전환시켰죠. 예. 예,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별입니다.
2: 별 박영옥. 다리 위에서 뜀질하며 재롱 부리다가 하나 둘 물속에 풍덩풍덩 떨어졌네. 그런데 물장난이 신나서 장밤 나오지 않네.
0: 예, 이 동신은 2017년에 그 동심컵 동시응모에서 수상한 작품인데 시인은 지금 하늘이 별이 지상의 그 다리 위에서 띔질하며 자랑 부르다가 물속에 풍덩풍덩 떨어진 것을 쓰면서 그런데 그 물속의 별들이 정신 나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장난이 신나서 장밤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죠. 참 예, 밤이면 밤마다 물속에 비낀 별들을 형상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별은 예, 상대적으로 정적인 것인데 시에서는 동적으로 예, 그것도 아주 인격화해서 예, 별이 막 움직이고 뛰어내리고 신나게 놀기도 하고 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예, 엄청 그 거리감은 하늘나라와 땅나라, 물속 등을 예,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인의 그 상상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1: 이 무더운 계절에 박영옥 시인의 재미나는 동시들을 감상하다 보니 더위가 한결 또 가세어지는 듯도 싶습니다. 네, 선생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그네 뛰는 처녀들의 치맛자락 노을노을, 총각들의 힘내기로 씨름파는 들썽들썽, 흥겨운 민속놀이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세월이 흘러도 빛바래지 않은 우리의 전통문화, 조상들의 지혜와 삶을 배워가며 단오명절의 매력을 만끽해봅시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네, 이상 오늘 문학살롱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실황송의 최명호,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부터 우리 주에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 사업을 전면 추진한 이래 각지에서는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역에서 힘을 댄 데서 생태환경과 도시 품질이 뚜렷이 향상됐습니다.
3: 안도경제개발구 기업들이 장백산 생태자원 우수을 입각해 과학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의약건강산업사슬을 부단히 확장하면서 고품질 발전의 길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 AI지능체 기업 조력 공익선전 강연회의가 연일에서 열렸습니다. 2023년부터 우리 주에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 사업을 전면 추진한 이래 각지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역에서 힘을 낸 데서 생태환경과 도시 품질이 뚜렷이 향상됐습니다. 오늘의 연변은 창문을 열면은 녹색을 볼 수가 있고 문을 나서면은 공원을 볼 수가 있는 등 생태 혜택이 전문 만원에 미치고 있습니다. 금년의 연결시에서는 연결 녹화 미화 행동을 계기로 전역에서 힘을 내 도시 녹지량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경관 배치를 최적화했으며 시정시설 완선과 주거환경 정돈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오늘의 연결은 생태 바탕색이 더 짙어졌을 뿐만 아니라 도시 기능과 지리 수준도 함께 향상이 되면서 도시와 경관이 서로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화폭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홍수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지파 강반의 가정주재 유원입니다. 연길 녹화미화 행동을 통해서 이곳은 유휴 공간을 생태경관, 가풍문화, 친자리자가 일처분된 특색 소용공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초목의 푸른 기운과 문명새의 기풍은 서로 어우러져 주민들의 친환경 레저 수요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좋은 가풍이 은연 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고 있습니다. 이 유원은 현재 도시의 따뜻하면서도 생기 넘치는 하나의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우리 주에서 연결 녹화 미화 행동을 전개한 이래 주당위와 주정부에서는 이를 습근병 생태 문명 사상을 실천하는 중요한 질순으로 간주하고 1년의 돌파, 2년의 새 모습, 3년의 큰 변화를 목표로 수변 녹화, 유원 건설, 거리 미화, 빗물 오수 분류, 문화 관광 새 지표 등 공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시 생태 품질과 문화 관광 흡인력을 전면 향상시켰습니다. 3년간의 노력을 거쳐 녹색 생태와 도시 발전이 깊이 융합됐고 수부도시 연길시의 도시 면모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주민들의 행복감과 획득감도 부단히 제고됐습니다. 연길 주민 왕 여사입니다. 생활 환경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녹화 환경이 많으면 공기도 좋고 사람들의 건강 등 여러 면에 다 좋지요. 연길 주민 위 선생입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것도 이 광장이 있어서입니다. 한가하면은 나와서 산책을 하니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3년 내 연결시에서는 여러 가지 교목과 관목 5만 6천 그루를 심고 도시 녹지 65.5헥타르를 증가했으며 유원 광장 58개를 신축 개조하고 거리 28곳의 녹화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특색 거리 3갈래를 알쓸대로 조성을 했습니다. 또 빗물 오수 분류 개조 105km를 실시하고 단절 도로 15가를 관통시켰으며 도시 주요 간선도로 26km와 길가 건축물 24곳의 조명을 승격했습니다. 주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도시농촌 건설처 삼일군 한재림입니다.
4: 제거리 미연지 행동
2: 연길 녹화 미화 행동과 결부해서 전주 각

0: 현시에서는 계획적으로 녹지를 건설하고 담장을 허물어 녹색을 드러내며 여백을 남겨 녹색을 늘리는 등 방식으로 도시 원림 녹화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목전 전주도시 건설구역 녹지 면적은 7,924헥타르, 건설구역 녹지률과 녹화 피봉률은 각기 39.84%와 42.82%,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은 16.98평방미터에 이르러 도시 생태 기반이 더 두터워지고 녹색 공간이 더 충족해졌습니다. 곳곳에 유원 녹지가 도시 생활을 장식을 하고 한 장 한 장의 민생 다반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길 녹화 미화 3년 행동의 순조로운 마무리는 전주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 사업이 공고 향상과 정밀화 관리 보호의 새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한재림입니다.
1: 下一步.
0: 이제 우리는 연길 녹화 미화 행동 성과를 일층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깊이 추진하겠습니다. 각 현시에서 지역 특색을 갖춘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과학적으로 계획하도록 조직하고 도시 기초시설 갱신 개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산수와 도시가 어우러지는 푸르고 아름다운 정품 공사를 다그쳐 실시하고 푸르고 아름다운 거리 구역과 푸르고 아름다운 사백 구역 건설을 질서 있게 추진해 도시의 주거지를 전면 향상시키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유람하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를 힘써 건설하겠습니다.
2: 한덕경제개발구 기업들이 장백산 생태자원 우세에 입각해 과학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의약건강산업 사슬을 부단히 확장하면서 고품질 발전의 길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 집단 금해발 약업주식위원 회사 생산작업장 설비가 고효율로 작동하는 가운데 깨끗한 작업복을 입은 작업일꾼들이 능숙하게 작업하면서 주문 생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단연례 길림 오동 집단 금해발 약업주식위원 회사에서는 특색민족의약제조 분야에 전념하면서 합제, 알리학, 과립약, 외형물리학, 경질교갑, 연질교갑 등 7가지 류의 우리는 근통평환과 복합금원화 2차 개발을 했는데 올해도 시장에서 더 큰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생산액은 1억 3천만 원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약 태국 유한회사 생산작업장 전자동 바이오펩타이드 생산 흐름선이 만부하로 돌아가면서 인삼펩타이드, 해삼펩타이드 제품을 생산합니다. 국약 태국 유한회사는 생물활성 펩타이드 원료와 식품, 화장품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주력하는 국가 고도 기술 기업입니다. 기업은 2018년에 안도경제개발구에 입주해 2021년 9월부터 조업했습니다. 단연례 이 기업은 펩타이드 산업의 과학연구, 혁신에 전념해왔으며 주로 특수선식, 인삼 펩타이드 제품을 생산하는데 지금까지 30여 건 국가 발명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기업은 인삼 심층 가공 산업 발전과 혁신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어 국가 올림픽 체육 중심의 공급업체로 됐습니다. 기업은 또 농업 산업화 중점 선두 기업,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기업에 진입했으며 국가 지적재산권 우수 기업에 들고 조급 기업 기술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국약 태국 유한회사 판공실 주임 고걸입니다. 올해 국약 태국 유한회사는 인삼 관련 제품 연구 개발과 생산을 확대하고 인삼 관련 제품 생산 양도 늘려 생산액 2억 원을 넘기려 합니다. 올 들어 안도경제개발구에서는 요소 보장을 강화하고 수요에 정밀하게 연결함으로써 기업 생산 경영을 전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도경제개발구에서 중점 추진하는 동길목원 생물질과립 연료가공, 금도농업 장백산 특색고급 음료가공, 삼보야급 중약가공약 생산능력 확장 등 4개 대상이 올해 안으로 준공돼 조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안도경제개발구의 연간 생산액은 7억 원을 넘겨 지역경제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0: 33년간 변강 교육을 써내

0: 몸 담고 과학 흥동을 위해 초심과 사명을 실천한 이가 있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스승이자 친구로 농가들이 가장 신뢰하는 곽기술 조력자이기도 한데요. 그가 바로 2026년 전국 5일 노동상장 수상자이며 연변대학 농학원 동물의학 전공 2급 교수인 장설매입니다. 연변대학 농학원에 들어서면 장설매 교수의 강의실은 언제나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교표를 잡은 지 32여 년, 장설매는 변강 교육 일선의 뿌리를 내리고 6천여 명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전국 고등교육계 교재와 세계 고전 저작 번역서 등 6부를 편찬 출판했으며 석사, 박사, 연구생 100여 명을 정성껏 지도에 배양해냈습니다. 현재 그가 키워낸 많은 졸업생들은 기층에서 축산수의 분야와 목축기업의 중견 역량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성곽기술혁신팀 인솔자이자 성중점실험실 책임자로서 장설매는 국가축산수의 발전전략 수요에 부응하고 연변지역 특색축산업 발전 실제와 결과하여 장백산 산지 북약자원 우세를 살려 친환경 생태 목축, 종수의학 표적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에 매진했으며 관련 과학연구 성과는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국가자연과학기금 항목 5건, 성중점 과학기술 난제돌파 항목 등 12여 건을 주관했고 국가 발명특허 4건을 획득했습니다. 국제 고은위 학술지의 높은 수준의 과학연구 논문 근 50편을 발표해 우리나라 친환경 생태축산과 동물전염병 예방통제에 든든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수년간 성곽기술 특파원 동물전염병 예방통제 전문가로서 장설매는 늘 학생들 데리고 현장에 심입해 기술 지도와 전염병 예방치료를 함으로써 곽기술 힘으로 산업 효율을 높이고 농민 수입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연변대학 농학원 동물의학전공 전임교원이고 박사생 지도교원이며 2급 교수인 장설매입니다.
1: 변경需要人才.
0: 변경에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가 바로 저희 학생들이 배운 지식으로 목축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때죠. 농가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을 하고 과학 연구 성과를 목축 수요와 효과적으로 연계 실제 활용함으로써 실천으로 삼농을 위해 봉사하고 향촌 진행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장설매는 덕으로 인재를 가르치고 신농과 수업 현장 결합, 특색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을 하여 삼농 정감을 두텁게 하고 향촌 발전을 위해 봉사는 리상 신념을 일상 교육에 깊이 녹여냈습니다. 뛰어난 교수 개혁 성과로 장설매는 길림성 우수 교수성과 2등상 수상을 했으며 올해는 수십 년을 하루와 같이 지켜온 고수와 탁월한 공헌을 인정을 받아 전국 5일 노동상장을 수상했습니다. 장설매입니다. 이 영예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신시대 교육 사명을 짊어지고 계속해 변강의 뿌리를 내리고 사명과 담당을 다하며 교육과 연구에 전념을 해 더 많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실험실에서 축산 현장까지 교단에서 향촌지능 일선까지 장설매는 사랑과 관심으로 인재를 키우고 과학연구 혁신으로 산업의 힘을 실어주며 성실한 실천으로 고향에 보답했습니다. 전국 5일 노동상장은 변강의 뿌리를 내리고 교육과 과학연구로 나라에 보답하려는 그의 초심을 증견해주며 신시대 고등교육 종사자들이 과학기술의 힘으로 향촌지능의 분진화폭을 펼쳐가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2: 조당위 통전부 조공상업연합회에서 조직한 AI 지능체 기업 조력 공익선전 강연회가 일전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우리 소민영 경제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초청을 받고 선전 강연회에 참가한 OPC 중국 개원 사회구역 고급 강사 당우흔이 현장에서 선전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실제 사례 플러스 현장 실제 조작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서의 AI 지능체 응용 효과를 직접 보여줬습니다. 계약 위험을 초단위로 심사하고 소정 방안을 표시하는 것부터 몇 분 만에 고화질 포스터와 짧은 영상을 제작하고 이력서를 자동 선별, 채점하며 출근 정황을

0: 실시하도록 경보하고 재고 조사 수치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등 일련의 실제 조작이 진행돼 기업 대표들은 과학기술이 가져온 효율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이번 선전 강연회는 조당위 통전부, 조공상업연합회에서 디지털 경제 새 프로젝트를 유치한 종료 조치입니다. 올해 조당위 통전부와 조공상업연합회 투자 유치 추진 하에 항주 구신진흥체 교육과학기술 유관회사와 길림 서면오 가사 집단 주식위원회사가 합작해 OPC 1인 기업 슈퍼 개체 부화 대상을 설립했으며 해당 대상의 길림성 본부를 연결해뒀습니다. 길림 서면오 가사 집단 주식위원회사 리사장 고홍명입니다. 이 대상의 락착은 기업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AI 지능체 선진 기술로 기업의 기존 업무 방식을 최적화하고 효율을 높였습니다. 대학생 인재를 무료로 육성합니다. 우리는 연간 300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10주 과정의 학습을 통해 그들이 최신 AI 지능체 구축 기술을 익히게 하고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 去做一家公司
0: 앞으로 조당위 통전부 조공상업연합회에서는 이 대상에 의탁해 각종 기업 지원 공익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실용적인 AI 디지털 해결 방안을 제공해 우리 조 민영 기업의 지능화 디지털화 전환 승격에 일층 조력하게 됩니다.
2: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상.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 고향 소식에 이어

0: 우리소에서 재배하기 적합한 과일 품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잔,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먼저 농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업농촌부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에서는 15차 5개년 시기에 농업농촌 현대화를 다그치는 7가지 면의 종점 임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배치했습니다. 첫째, 농업의 종합 생산 능력과 질적 효익을 끌어올립니다. 농업이 생산량 주도에서 생산량과 품질을 동시에 중시하는 대로 전환되는 추세에 부응해 과학기술 친환경 품질 브랜드 농업의 통합적 발전 요구를 실행하면서 양곡 등 주요 농산물의 공급 보장 능력을 강화합니다. 둘째, 빈곤 퇴치 난관 공략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대합니다. 상시적인 재빈곤 및 빈곤 방지 기제를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상시화 빈곤층 부축을 향촌지능 전략을 총괄적으로 실시하는 포치에 포함시켜 관측과 식별을 정확하게 잘 수행하고 상시적인 정밀 지원 정책 체계를 보완하며 층차와 류형을 나누어 미발달 지역을 지원하는 등 임무를 제기함으로써 규모성 재빈곤 및 빈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하게 됩니다. 셋째, 농업과학기술과 장비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합니다. 새로운 한 차례 농업과학기술혁명의 발전 추세에 봉해 농업과학기술의 원천적 혁신과 핵심 기술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고 농업과학기술의 혁신 능력과 성과의 전환 및 보급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넷째,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치부 경로를 확대합니다. 산업 취업 창업의 농민 소득 증대 역할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는 데 차관점을 두고 향촌 특색산업을 육성 및 장대시키며 농산물 가공업이 전환과 승격을 추진하고 취업창업을 통한 소득 증대를 백방으로 추진하는 등 임무를 제기했습니다. 다섯째는요, 이 농업발전의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록수 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이념을 이행함에 있어서 농업 자원 절약과 생태 보육을 강화하고 농업의 친환경 생산 방식을 보급하며 농업의 생태 가치 전환을 추진하는 등 임무를 제기했습니다. 여섯째는요,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추진합니다. 농촌의 인구 구조의 변화와 마을 구성의 변천 및 분화 추세에 부응해 농촌 기반 시설의 완비성도, 공공본사의 편리성도, 거주 환경의 편안 정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함에 있어서 총과진의 배치를 통합적으로 최적화하고 농촌의 기반 시설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며 농촌 거주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하는 등 임무를 제기했습니다. 일곱째는요, 강농해농 분농정책의 효능을 향상시킵니다. 농업과 농촌의 우선 발전을 견지함에 있어서 농업과 농촌의 투입 기제를 보완하고 농촌 토지제도 개혁을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하며 농업의 경영봉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향촌의 인재대오 발전 및 장대시키는 등 임무를 제기했습니다.

네, 얼마 전 농업농촌부 농업개강국 재배업관리사 농토건설관리사에서는 연합으로 농업개강구에서 물비료 일체화 기술의 대규모 보급 응용을 가속화할 때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재개했습니다. 농업개강구에서 2027년 말 기준으로 물비료 일체화 기술의 응용 면적을 3천만 모 정도에 도달시켜 주요 량곡 작물의 물비료 이용률을 뚜렷이 끌어올립니다. 농업개강구에서 2030년 말 기준으로 물비료 일체화 기술 표준 부대시설 운영정비관리와 인재지원체계를 가일층 보완하며 복제와 보급이 가능한 기술표준체계와 응용시나리오를 형성시킴으로써 농업개강구와 지역농업의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합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입니다. 우리 조 각 부문에서 조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촉진법 선전교양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심층적이고 실속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정시 리원가도에서는 조화민족공동체의식을 굳건히 하기 위해 법을 튼튼한 버팀목으로 삼아 관할구역 내의 특색에 맞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도에서는 법치를 기반으로 세 가지 방향에서 역량을 강화하는 업무 모식을 탐식해 전방위적으로 민족 단결 촉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온 오프라인 연동 체계를 구축하고 신매체 플랫폼을 활용해 전역의 선전 효과를 확보했습니다. 각종 문화 거점을 활용해 전통 명절을 계기로 100여 차에 달하는 민속 친선 활동을 벌였고 대학교와 연결해 공익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여러 민족 군중이 왕래와 교류를 증진했습니다. 또한 리소이 지능형 기층치리 플랫폼을 통해 대중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각종 위문 활동을 펼쳤으며 천여건에 달하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100여 세대의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서비스로 민족단결의 기초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용정시 안민가도 천도사회구역에서는 동북변경 역사문화를 고양하고 조화민족공동체이식 수립을 주제로 민족단결촉진법 강연활동을 가졌습니다. 활동에서 강연자는 동북변경 여러 민족이 어우러 함께 살며 국토를 수호해온 발전 역사를 정리했고 변경 역사 문화가 조화민 중화 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임을 전했으며 주민들이 민족 단계를 수호자 실천자로 되도록 인도했습니다. 동시 향상가도에서는 조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촉진법 특강을 펼쳤습니다. 가도당 사업위원회 서기는 법률의 입법 배경 핵심 요지와 기층 실전 조치를 해석했으며 전형적인 사례를 들어 법을 설명하고 민족단결 관련 직책과 임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이 가도에서는 법률 이웃 상호 부축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공동건설 공동치리 공동으로 향유하는 기층치리 구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일전에 막을 내린 제7회 전국 농업업종 직업 기능대회 농산물 중개인 기능경연 길림성 선발경기에서 우리 조 선수들이 탄탄한 전문 능력과 능숙한 실기기술로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경연은 경기로 학습을 촉진하고 경기로 훈련을 촉진하며 경기로 건설을 촉진하는 이름을 견지하고 선수의 시세 분석, 시장 예측, 제품 판촉 등 실천 핵심 능력을 주로 고찰했으며 참여 범위가 넓고 전문성이 뛰어났습니다. 전성에서 80여 명이 참가 신청했으며 여러 단계의 경합을 거쳐 최종 18명의 업계 골간이 성급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우리 조에서 경기에 참가한 4명이 우수 농산물 중개인은 전성 고수들과의 각축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성급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그중 길림지복기술유한회사의 정가흔, 도나대석두 리씨가족, 현대농업의 리광산 등 이명희 선수가 대회에서 3등을 획득해 연변 농산물 중개인 대회의 우수한 직업적 소양과 업무 수준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우리 조는 이번 경기를 계기로 농업인재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추진하고 전문화된 농산물 중개인재대우를 성장시키며 현지 특색 농산물 산업과 지역 공공 브랜드의 깊은 융합을 추동해 연변의 량

양질 농특산물이 판로를 넓혀 섬을 벗어나 전국 각지로 향하는 데 조력함으로써 향촌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최근 연간 안도현 만보진에서는 해마다 촌민들에게 병아리를 나눠주어 뜨락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진에서는 병아리를 도합 18,500마리 나누어줬는데요. 총가치가 46만 원을 웃돌았으며 이를 통해 세대당 수입 3천 원 정도 제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만보진에서는 뜨락의 유휴 공간을 이용해 사육업, 재배업, 레저 민박 등 다양한 형식의 뜨락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적극 인도하면서 촌민 수입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뜨락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촌민들은 주로 재배업과 가금 가축 사육을 위주로 하면서 농가 뜨락을 소득 증대의 보물단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연변의 기후 토양 등 적어는 과일 생산에 이로운데요. 우리 조에는 만목화원뿐만 아니라 이 최근에는 오얏, 지방 복숭아 등 제철 과일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재배호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농가들이 수입을 올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신선한 과일을 공급해주고 있어 참으로 재창할 만한 과일 재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우리 조에서 재배하기 적합한 과일 품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연변 농업과학원 과소연구소의 리웅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최근 연간 우리 조에서는 자급을 위주로 하던 과일들이 나와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는데요. 우리 또한 과농들이 과일 재배로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또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에서 이 재배하기 적합한 과일 품종들에 대해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보면 그 우리 조에서 그 규모도 있고
0: 네.
1: 또 일정한 그 시장도 있고
0: 네.
1: 그것도 그 효율도 좋은 것을 치면 그 자두
0: 네.
1: 자두가 하나는 품종이 좀 많고
0: 네.
1: 하나는 또 우리 그 이 냉한 기후에 맞고 이 자원이기 때문에
0: 네.
1: 남방 쪽에서 그 일찍 그 생산돼 갖고 일찍 시장에 투입된 마지막이 없을 때
0: 네.
1: 그 우리만의 우세입니다 이게
0: 네.
1: 우리 지역적 저

0: 그러나 그 차이점을 이용해서 네. 특히 그러니까 지금 이 면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네.
0: 그 안도나 그 왕천까지도 저는 대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래서 지금 이 어떻게 말해 그 렁렐,
1: 네.
0: 예, 렁렐 이 지유가 형성되어 있는데
1: 네, 네.
0: 면적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 보면 지금 우리 면적은 한 350헥타까지 좀 늘어났고.
1: 그렇네요.
0: 또 가격은 지금 최근 한 10년당 거의 그저 품질만 좋으면.
1: 네.
0: 그래서 한 그 도매 가격이 도매 2원 업전에서 3원까지도 이렇게 있고.
1: 그렇죠.
0: 또
1: 네.
0: 매일 정기적으로 그 길림 지역에서
1: 네.
0: 와서 그 수거해 갑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은 그냥 뜯는 수확 한 쪽쪽 지난해 판매되고 이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아마 또 그 확장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그 이 시교 연길시나 영릉시나 네. 하려이나 도무이나
1: 네.
0: 그 시교 부분을 위해서 해서 그 하우스 그 포도
1: 네.
0: 면적이 또 있습니다.
1: 네.
0: 이거는 품종별로도 있고
1: 네.
0: 또 하나는 그 품종 특성에 따라서
1: 네.
0: 그 일찍 나오는 것도 있고 좀 늦게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색깔별로
1: 네. 네.
0: 파란 것도 있고 좀 검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1: 네.
0: 그 당지에서 제철 과일로 해서
1: 네.
0: 그 보급되기 때문에 아마 호평을 받고 있고
1: 네.
0: 그 다음으로는 이 수확기가 보통 다 8월 달입니다. 그래서
1: 네.
0: 그 어린이들이
1: 네.
0: 이 보통 방학 때고 이러니까나 이 체험
1: 네.
0: 딱이 체험이 활동해서 그만큼 많이 좀 몰리고 있고 그래서
1: 네.
0: 아마 수익이 높을 걸 생각합니다.
1: 네.
0: 네. 그 외에는 지금 그 나머지는 거의 틈새 시장이라 봐야 됩니다.
1: 네. 틈새 시장.
0: 네. 틈새 시장.
1: 네.
0: 왜냐면 그 우리에서 그렇게 많이 해봤자 그렇게 큰 소득이 없고
1: 네.
0: 그러니까 또 규모가 형성될 수도 없고
1: 네.
0: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블루베리
1: 네.
0: 그 블루베리는 이것이 겨울이 또 방한해서도 이렇기 때문에
1: 네.
0: 한 집당 한 1, 2모 정도면 좋고
1: 네.
0: 더 많으면 아마 돈 벌기 힘들 것 같고
1: 네.
0: 그리고 좀 그 하우스 재배한 체일 있잖아요.
1: 네, 네.
0: 체일도 지금 한 지역별 군춘도 있고 하룡에도 있고 연길에도 있고
1: 네.
0: 왕성에도 있고 하는데 더 이상은 그 그냥 그요 기가나 체험 따는 이런 조건에서만 운행하지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는 걸로 있습니다.
1: 네.
0: 그 외에는 우리말은 최근에 그 옛날에 연변대학에서 그 배육한 그 당지 복숭아
1: 네.
0: 이거 좀 일찍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시장이 좀 있고
1: 네.
0: 그리고 훈춘에는 그 훈춘 백색 복숭아로 이렇게 있는데
1: 네.
0: 그냥 이거는 시장만 작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이거 저장도 안 되고
1: 네.
0: 그래서 그 오후에 따서 다음날 아침에 가서 팔고
1: 네.
0: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한 날만 지나면 금방 그 저장 안 돼가고.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그 맹목적인 투자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먼저 시장 조사나 이런 걸 하고
1: 네.
0: 그 면적이나 이런 것도 시작을 하길 바랍니다.
1: 네. 우리 금방 말씀한 그 오얏은 여름 한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철 과일이어서 우리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 오얏이 복숭아 비슷하게 생겼고 크고 달던데요. 네, 이 오얏 재배하는 분 어떤 면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을까요? 특히 벌레 먹은 걸 많이 보게 됐거든요.
0: 네, 그렇습니다. 오얏 같은 경우는
1: 네.
0: 예전에는 그냥 그 벌레 위주로 방제를 했습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주약에 먹는 벌레가 뭐냐면 그 복숭아 속나방
1: 네.
0: 이렇게 그 속파고들 그리고 7월 달에는 그 복숭아 심식나방
1: 네.
0: 터쇠라고 하는데
1: 네.
0: 이것을 첫감에는 그냥 그 맹목적으로 했는데
1: 네.
0: 지금 저도 그 배를 하면서
1: 네.
0: 이 그 벌레 그 생장 발생 규를 조사해봤습니다.
1: 네.
0: 그래 보면 이 주약이 제일 많이 발생할 때 어느 때냐면
1: 네.
0: 봄에 그 배꽃이 필 때입니다.
1: 아,
0: 그러나 그 오약꽃이 약간 배보다 일주일 정도 먼저 피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곧 필 때 혹은 피기 전에
1: 네.
0: 혹은 피기 그만 후에
1: 네.
0: 이때 방제가 제일 관건입니다.
1: 네.
0: 제일 안전하기는 오약 피기 그 꽃이 피기 전에.
1: 네.

0: 그때 한 뭐 3, 4일 전에 거기서 그 이 그 하나 살충제, 네. 살충제 간단합니다. 그 제일 기본적인 건 그 아워진수에다가
1: 네.
0: 그 뭐 자외향 같은 거 치면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1: 네.
0: 그래 방제를 하려면 그 이제는 그 꽃 피기 전에 하면 네. 그 올해 전체에 충 발생하는 그 기본 월동 해충의 100% 80 이상 다 잡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그 후기에 매 헐코.
1: 네.
0: 그리고 또 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일도 있어서 제대로 못 치면 요 꽃이 피해서 꽃이 지잖아요.
1: 네.
0: 꽃이 질 때 한번 치고.
1: 네.
0: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은 그 자연학과 됩니다.
1: 네.
0: 자연학과 된 다음에 그 콩알만 할 때 한 번 쳐주면
1: 네.
0: 쉽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그 친환경 해갖고
1: 그렇죠.
0: 이렇게 하려면 그 지금은 무슨게 있냐면 그 성 페로몬이라고
1: 네.
0: 이 제가 나 그 암컷이 이런 그 향을 내 발산하는 이런 물질 있습니다.
1: 네.
0: 이런 물질을 한 그렇게나 이렇게 지금 미장스러 하는데
1: 네.
0: 이거 한 모에당 한 서른 개.
1: 네.
0: 30개 정도만 이렇게 그냥 묶어놓으면 됩니다.
1: 네.
0: 그럼 이것이 반년 가요, 반년.
1: 네.
0: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는 좀 아마 경비틀 거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네. 이 인건비도 절약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1: 그러네.
0: 네, 혹시 앞으로 뭐 좀 친환경 재배하고 싶다 이러면 이걸 하면
1: 네.
0: 그냥 그 경비, 그리고 한 나에 한 3원 하거든요. 네. 한 5당 하면 한 30개니까 한 네. 100원 정도.
1: 네.
0: 그냥 이래 놓으면 1년 동안은 거의 뭐 복숭아 순나 방전 안 해도 됩니다.
1: 그렇죠. 네.
0: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그 이 그 원에 그나 원에 조경하면서
1: 네.
0: 난방에서 자꾸 그 새로운 그 수종을 들여오는데 이게 따라서 새로운 병충해가 네. 따라 들어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하나는 우리 그 소나무도 많이 죽어나가는 것도 그 원도 하나 있고.
1: 네.
0: 그 두 번째로 하면 그 적성병이 또 따라 들어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이것이 오야시다 가끔씩 발생하고 이러니까 나
1: 네.
0: 그 살균제도 가끔씩 한두 번은 처절할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면 뭐 그 군 기간에 그 오야잽에서 병충해 방제는 뭐 거의 되지 않을까.
1: 네. 싶습니다. 그렇네요. 네. 비료는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지금 그 이 비료를 주는 것 있잖아요.
1: 지금
0: 자꾸 우리 여기서 봄에 주는데
1: 네.
0: 이것이 그 오약 같은 경우는 8월 달 다 수확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 8월 달 수확한다부터 그 낙엽될 때까지는
1: 네.
0: 이 꽃눈이 한창 그 분화될 때입니다.
1: 네.
0: 그리고 보통 그 오약 같은 경우는 오래 자란 가지에서 다음에 달립니다.
1: 네.
0: 그러니까 맹목적인 시비를 하지 말고
1: 네.
0: 그러니까 그 수확 후에
1: 네.
0: 우리말하면 요소
1: 네.
0: 그다음에 뭐 알칭자,
1: 네.
0: 인산, 제이 칼륨
1: 네.
0: 그리고 그다음 붕소
1: 네.
0: 이런 걸 좀 농도 높게 채소도 그 이것이 저 약해 견딥니다.
1: 네.
0: 이거만 두번 채소도 꽃농부나 잘 되고
1: 네.
0: 그다음 그 봄에는 한 이 한 그루당 보통 그 우리 또 성목을 했을 때
1: 네.
0: 한 20kg 계산했을 때
1: 네.
0: 그래서 방근에서 조금만 그 한 거 안으로
1: 네.
0: 그냥 그 시비하면 됩니다.
1: 그렇네요. 또 이 오야유의 연향리 있죠? 우리

0: 그 낭과리처럼 그 과육이 대단히 그 숙성돼 갖고 말랑말랑하고
1: 네.
0: 그 향기도 대단히 좋습니다.
1: 네.
0: 그래 예전에는 저장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 보급되지 못했는데
1: 네.
0: 최근에는 저장 시설을 갖춘 그 농가도 많아지면서 네. 조금씩 그 면적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 이 당지에서는 아직 그냥 그렇게 많이 호평 못 받지만
1: 네.
0: 그 길림 지역이나 장춘 지역에서는 이것을 드셔본 분들이 그 호평이 그래. 좋습니다.
1: 네.
0: 그래 가격도 사과배 한 두 배 정도 받고.
1: 네.
0: 그러니까 그 맛이 대량으로 판매한다 해도 250점 이상 팔 수 있습니다.
1: 네. 효과성이 좋은 네. 연향리인데요. 이 재배에서 우리 관홍들이 어떤 면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0: 그러니까 이것이 또 특점이 뭐냐면
1: 네.
0: 그 사과배는 그 올해 달린 과지 그 단과지에서 또 다음에 계속 다 꽃이 피고 달리고 네. 이런 특징이 있는데
1: 네.
0: 이 연향리는 올해 달리면 다음에는 그 가 단과제 열리지 못합니다.
1: 아.
0: 이게 까나 이 특정이 때문에 우리 전 봄에 전정할 때
1: 네.
0: 꼭 그니까 그 작년에 그 가지를 한 가지 좀 그 단과지를
1: 네.
0: 자르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두면
1: 네.
0: 이것이 제절로 그 그 여발로 나오면 소리
1: 네.
0: 맥내내
1: 네.
0: 맥내내 그만큼 다 달립니다.
1: 네.
0: 그러니까 올 때 그 예비지 전정을
1: 네.
0: 꼭 해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예비지 전정을 뭐 한 30, 40cm 간격을 하나씩만 둬도
1: 네.
0: 그러니까 그 여름 여름 전정할 때도 그 냉겨두고
1: 네.
0: 이렇게 해두면 해마다 이렇게 바꿔주면
1: 네.
0: 가지 갱신도 쉽고 그만큼 그 결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또 이 연향리 외에 또 이 최근 보게 되면 포도를 하우스 안에서 재배해 시장에 일찍 내놓는 농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외지 제철 과일이 들어오기 전에 팔다 보면 판로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포도 재배 효과성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0: 첫째는 우리 주 그 시설 포도 면적이 많지 않고
1: 네.
0: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직접 당지 생산한 게 제철 과일이다 보니까
1: 네.
0: 아까도 말했지만 또 그 직접 가서 땀에서 체험하고
1: 네.
0: 이런 그 형식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효과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그 비가 안 힘들잖아요.
1: 네.
0: 하우스 때문에 비 그리고 또 하나는 하우스 면적이 집중됐기 때문에 그 우리말하면 관수와 관비
1: 네.
0: 직접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양분 조절도 잘 됩니다.
1: 네.
0: 근데 그 주의할 점 뭐냐면
1: 네.
0: 이 하우스 우리 연변도 최근에는 그 기온 상승해서 덥잖아요.
1: 네.
0: 보통 그 관수를 제대로 못 쪄주면
1: 네.
0: 이것이 그 한정말로 저 조상이라 하는데 어떻게 말하면 그 물 어떻게 막 온도 고온장애죠.
1: 네.
0: 고온장애. 그런데 이걸 잘 못하면 이 고온장애 그 화해산 그 조직으로부터 병균이
1: 아,
0: 네, 많이 듭니다.
1: 네.
0: 그래서 우선 먼저는 여름에는 그 위에 통풍
1: 네.
0: 이걸 잘 시켜야 되고 또 그
1: 네.
0: 물을 좀 줘갖고
1: 네.
0: 이것을 그 하우스 온도를 잘 조절하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1: 네, 온도 조절을 예, 잘하는 그렇죠. 것이 관건이다. 네, 그러면 적합한 그 포도 품종 있겠죠? 우리 주에 하우스 한다 할 때 또 어떤 면에 중심?
0: 그냥 우리 주 네. 같은 경우는 뭐 하우스를 해도
1: 네.
0: 우세가 뭐냐면 좀 잔 포도였습니다.
1: 네.
0: 그리고 뭐 걔가 약간 색깔도 여러 가지 있는 거 이런 건 다 되는데
1: 네.
0: 이런 것도 품질도 좋고
1: 네.
0: 큰 품질 그 알이 큰 품종보다는
1: 네.
0: 조금 알 작은 품종이 더 우세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 간단히 말하면 뭐 찡야라든가 미즈, 뭐 텅내, 머리샹,
1: 네.
0: 뭐 샤헤
1: 네.
0: 이런 게 있습니다.
1: 네.
0: 보통 농가에서 다 우선 많이 정착됐고
1: 네.
0: 보통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거봉이라도 가끔 하는데
1: 쥐펑
0: 네, 네. 이런 네. 그 큰 과일 수로 있잖아요.
1: 네.
0: 그 판포도 송이에 남기는 알수를 줄여야 됩니다.
1: 아.
0: 그래야 그 과실 품질이 올라가지
1: 네.
0: 그걸 놔두면 그 품질이 맛없을까 못 먹어요.
1: 네. 네.
0: 이게 주의하면 됩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포도 재배에서 그 어떻습니까? 비료는 어떻습니까?
0: 아까도 말했지 하우스 재배는
1: 네.
0: 관수세 있기 때문에
1: 네.
0: 이 한 번

0: 병원에 빌어 주는 것보다는 그냥 그 관비 시설 이용해서 녹여서 아, 예. 수용성 비료 많습니다. 네. 이런 수용성 비료를 번마다 이래 그 관배해주면 네. 그 리용률도 높이고 네. 그다음에 또 그 일시적인 과비로 인한 그 뭐 과실 생장이 오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1: 네.
0: 특히 그 곰마크 그냥 그 화분 받아갖고
1: 네.
0: 할 때하고 그 수확기 때는 좀 칼슘 비료를 좀 주고
1: 네.
0: 그리고 그 금방 그 수확 인급했을 때
1: 네.
0: 인접했을 때는 그 좀 그 물을 공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열과랑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 그렇네요. 네. 네, 아까 시설 재배에서 이 통풍 중시하고 관수도 적절히 아마 결합시켜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0: 네, 그렇죠.
1: 네.
0: 자, 이렇게 한 번에 적은 량으로 자주 해줘야 됩니다.
1: 네. 네. 그러면 중점적인 것은 어떤 것이 핵심 포인트로 될 수 있습니까? 포도 재배에서.
0: 그러니까 토기에는 네. 그 움 막 틀 때는 질소 위로 위주로
1: 네.
0: 뭐 쇼산가이라든가 쇼산가 이런 게 제일 좋고
1: 네.
0: 칼슘도 되고 질소도 되고
1: 네.
0: 그래서 그런 거는 뭐 한 0.1% 0.5% 정도 이런 것을 관배했으면 좋고
1: 네.
0: 그리고 그 순이 한 10엽이 나왔다
1: 네.
0: 이후부터는 질소 비료는 좀 줄이고
1: 에이.
0: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인이나 칼슘이나 저 칼륨이나 이쪽으로 네. 헌중, 네. 중미량원 소비 위주로 해주는 거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하나는 그 제가 권장하는 것이.
1: 네.
0: 그 보통 그 하우스다 보니까.
1: 네네. 네.
0: 그 연작 장애가 됩니다.
1: 네.
0: 이럴수록 그니까 그 우리 지금 그 축산 농가가 많아지면서.
1: 네.
0: 우분 있잖아요.
1: 네네. 네.
0: 이런 걸그 갖다가 한 1년만 쌓아두면 그 네.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1: 네.
0: 이렇게 부속된 다음에 이것을 그 하우스에 펴주면.
1: 네.
0: 그 여러 가지 장애도 방지할 수 있고 토양 통기성이나 유기물 함량 높이는 거 이런 그리고 통적으로는 그 과실 풍미
1: 네.
0: 향상하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1: 네, 그렇네요. 우리 그 포도 재배에 대해 알아봤죠. 하우스 재배 이외에 우리 주에서 재배하기 적합한 과일 품종이 있다면요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0: 이 예, 지금 제가 돌아다닌 게 보면
1: 네.
0: 그 살구
1: 네.
0: 예, 살구도 그나 그 좀 큽니다. 그리고 네. 좀 일찍한 품종이 하룡에서 발견했고 지금 그 제가 소개해서
1: 네.
0: 그 하룡 주위에 있는 그 농가들에서 다 지금 저 고접해 갖고 지금 올해부터는 그 판매가 되고 있는데
1: 네.
0: 그것이 좀 맛도 괜찮고 저장도 괜찮아요.
1: 네.
0: 그렇게 너무 빨리 무르지도 않고.
1: 네.
0: 그리고 하나는 연변 그 연길 원래 농장
1: 네.
0: 여기에서 제가 발견했는데
1: 네.
0: 한 농가에서 그 털이 없는 살구예요.
1: 네.
0: 그냥 좀 걔네 맛도 좀 향이도 있고.
1: 네. 보통 모토인데 털이 있는.
0: 네. 보통 모토인데 이거는 네. 그 진도 복숭아처럼 그 털이 없어요.
1: 네.
0: 그리고 향이도 있고 또 노란색이고.
1: 네.
0: 그리고 저장성도 괜찮아요.
1: 뭐 유털도 아니죠.
0: 예, 그냥 그 반질반질한 거예요. 비뚝 보면 그 자두가 비슷해요.
1: 네.
0: 그리고 하나는 그 지금 신장에서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 시메라고.
1: 네. 네.
0: 이것도 지금 개가나 그 하룡에서도 지금 한두 농가에 재배하고 있는데
1: 네.
0: 이것도 저장성도 괜찮고 판매 가격도 아직까지 면적이 없으니까나
1: 네.
0: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보통 그 판매를 한 소매를 한 가정에서 저 가반 품종으로는 이렇게 한 10줄씩 심어갖고 여러 가지 품종을 별로 매일 이렇게 뜯어서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괜찮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1: 네. 이제 금방 그 시메이라 했죠?
0: 네.
1: 네. 이것이 지금 요즘에 틱톡에서 보면 인기 있지 않습니까? 시메 컵 커피.
0: 예,
1: 이것이
0: 예.
1: 그 살 내리는데 좋다 해서 아마 인기가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메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배하게 되면.
0: 시메 그러니까 그 지금 신강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조에서는 많지 않아요.
1: 네.
0: 그래서 저 그 연락해봤는데
1: 네.
0: 여기서 재배가 가능하다고 해요.
1: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화룡 쪽에서 재배하고 네. 있다. 그렇죠.
0: 네. 네.
1: 그 또 무화과 어떻습니까?
0: 이 무화과나 이런 그 진짜 걔네 홀롱고
1: 네네
0: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무화과는 알 때 저 과일이고 네. 헐른 거는 거의 열대라 해도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이런 거는 그냥 그 그냥 하우스에서만
1: 네.
0: 그 하우스보다는 그 하우스가 그 난조
1: 네.
0: 난조 예, 네. 난조에서 가능합니다.
1: 네, 온실 재배.
0: 어, 온실 재배. 온실 재배.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에서는 거기서는 보통 이모작 하다 보니까나 이런 것이 가능한데 우리에서는 네. 그냥 한두 집서 하면
1: 네.
0: 그렇지 다른 집 하면 다 못 밟거든.
1: 그렇죠.
0: 왜냐면
1: 네.
0: 우화 같은 저 무화과 같은 거는 보통 저 딱 해서 그 기간에 건과
1: 네.
0: 건과를 많이 판매 되거든요. 또 그렇게 또 너무 비싸지도 않고.
1: 네.
0: 그래 어. 그냥 여기서는 희귀성으로.
1: 네, 그렇죠.
0: 예, 실제로 정말 맛도 없습니다. 우리
1: 네.
0: 우리 동북 사람들 특히 그 좀 새콤한 걸 좋아하는데 이건 좀 당도도 없고 이래 갖고.
1: 그 맛보다도 그 영양가가 좋다 또 사람인데 좋다 하니까 아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말한 그 화룡과 허룡과도 예. 아마 시설 재배 온실 재배를 한다면 아마 온실이 있는 집에서는 좀 재배가
0: 해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네. 많이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1: 네.
0: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효과가 수익이 높을 것 같지 않아요.
1: 그렇죠.
0: 예.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들도 그 실험 간단히 해봤는데
1: 네.
0: 그 간단한 그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1: 네. 네,
0: 그만큼 온도가 높아야 돼.
1: 그렇죠.
0: 네.
1: 네, 우리 조는 만무과원이라는 이런 자랑스러운 사과배 생산뿐만 아니라 이 최근에는 제철 과일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농가들도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 소개한 이런 품종들은 아마 재배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과일 품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오늘 방송이 우리 과일 생산에 관심 있는 분들께 좋은 정보 됐으면 합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 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전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예. 목소리가 안 크네요.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또 판소리 춘향 가중 춘향 모친이 나눈 대목을 다 배웠고요.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은 새로운 판소리로 예.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갖고 오신 판소리는요?
1: 수군가 중에 네. 이제 판소리 수군가 중에 별주부가 이제 세상을 나가서 네. 간을 구하러, 토끼 간을 구하러 나가거든요. 용왕이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지금. 네. 예, 과음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용왕이 몸이 안 좋은데 도사가 얘기하시기를 토끼 간을 구하여서 드시면 병이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별주부라는 게 별은 자라란 뜻이에요. 자라. 네, 네. 그리고 주부라는 건 관직, 벼슬, 그런 급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레벨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별주부가 가서 제가 가서 토끼간을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집에 아내가 있잖아요. 네. 별주부도 아내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네. 아, 내가 이제 세상을 가겠다 이렇게 이제 그 아내와 이별을 네, 그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별주부 아내가 또 어떻게 또 그 말을 듣더니 그냥 보낼 수가 없다는 그런 좀 너무 아쉬운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개면으로 예, 부르게 되겠죠. 저희 개면을 잘 안 했죠.
0: 안 했죠.
1: 예,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판소리 이제 개면 네. 우조도 했고 이제는 또 우리 또 뭐 중중머리로 된 사랑가 네. 이것도 많이 했지만 개면 좀 슬픈 대목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좀 이제는 또 너무 잘하시니까 개면을 좀 한번 해볼까 네. 합니다.
0: 좋습니다. 네. 수군가 중 아내 이별 대목인데요. 네. 여기 안일이 소개해드릴게요. 네? 아마 천천히 또 제가 또 메모하실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네, 가사를 예. 안 드렸나요? 그게 그러네요. 자, 가사가 있습니다. 네, 수정이 있죠. 그럼요. 그래서 다 났는데요. 자, 여기 안일이 부분이 말하는 부분이에요. 나라에 환호가 개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나라에 환호가 개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무슨 봉패 있사오리까? 무슨 봉패 있사오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충심이 그러헌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충심이

0: 그러한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수로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수로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허여라. 여기 창조 부분은 별주부 마누라가 아장거리고 나오더니 창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보나리 여보나리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요. 위수 파광 깊은 물에 양주 마주 떠 맛 좋은 흥미 보던 일을 이제는 다 버리고 만리 청산 가신다니. 여기까지만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렇죠. 네, 이 뭐 안일이가 굉장히 길고요.
1: 그렇죠. 안일이가 또 재밌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안일이 부분을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나라에 환각이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무슨 폭패인 싸우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러한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수로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그렇죠?
0: 멋지는 네. 잘 다녀오라고 하는데
1: 그렇죠.
0: 아내가 만류하네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아래 저 안일이를 제가 그 오미나 선생님한테 안 들었네요.
0: 안일이에요?
1: 안 들었네요.
0: 아, 그래요?
1: 절반만 하고 제가 안 들었네요.
0: 아, 그래요? 예. 또 있어요?
1: 네, 예, 또 있습니다. 지금 보면 나라에 네. 환우각이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 니 네. 무슨 봉패 싸우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위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수로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의 학발 보친 기체 편한 오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라는 대목을 제가 안 드렸네요.
0: 아, 이런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아내 만료 아내 이별 대목인데 아내는
1: 그렇죠. 모친이랑 이별을 모친이, 하고 그냥 간
0: 그렇죠.
1: 걸로 됐습니다.
0: 예.
1: 제가 그 부분을 빠뜨렸네요. 너무 급하게
0: 그랬군요.
1: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아랫부분을 제가 한번
0: 네.
1: 예예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까지가 모친이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당상 돌아오시거든요. 아내한테 그 부분입니다.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0: 하직하고 네
1: 그렇죠.
0: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네
1: 침실로 돌아와 그렇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그렇죠. 부인의 네. 손길 잡고
0: 네
2: 침실로 돌아와
1: 부인의 손길 잡고
0: 네
1: 그리고 당상의 학발 모친
0: 당상은 학발 모친
1: 기체 편안하시기는 그렇죠. 부인에게 매였어.
0: 학발 모친
1: 기체 편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0: 부인에게 매였어?
1: 그렇죠. 부인에게 매였어.
0: 부인에게 맡겼어.
1: 네. 얘기했죠?
0: 네.
1: 이렇게 시어머니가 되죠. 별주부한테는 시어머니를 이제 그 별주부 마누라가 좀 잘 어떻게 부탁을
0: 별주부 어머니를
1: 받는 거죠. 별주부 어머니를
0: 네.
1: 좀 잘 모셔달라.
0: 네. 이제 별주부 어머니를 지금
1: 그렇죠. 며느리 입장은 이제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는
0: 네.
1: 그런 입장인 거죠.
0: 네.
1: 예, 예. 그렇게 해서 이 앞에 안일이가 끝이 납니다.
0: 네, 네.
1: 예. 다시 한번 그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0: 네.
1: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무슨 봉패이 싸우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수로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0: 결주부 모친께 하지 거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이렇게 끝납니다.
1: 네.
0: 꽤 길죠. 아니죠.
1: 꽤 길죠.
0: 쉽지가 않습니다.
1: 길어요. 자,
0: 그러면 한마디씩 좀 따라해보실까요?
1: 네.
0: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자.
2: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0: 그렇죠.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2: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0: 약을 구하러 가는 니.
2: 약을 구하러 가는 니.
0: 무슨 봉패이 싸우리까.
2: 무슨 봉패이 싸우리까.
0: 그렇죠. 무슨 봉패이 싸우리까.
2: 무슨 봉패이 싸우리까.
0: 그렇죠. 봉패이 싸우리까.
2: 봉패이 싸우리까.
0: 그렇죠.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2: 별주부 멋진 하는 말이
0: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2: 내 자식 중심이 그러한 줄은
0: 내 자식 중심이 그러한 줄은
2: 내 자식 중심이 그러한 줄은
0: 내 이미 알았지만은
2: 내 이미 알았지만은
0: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2: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0: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2: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0: 잠깐 만류하였구나.
2: 잠깐 만류하였구나.
0: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2: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0: 오, 잘하십니다.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2: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0: 별주부 모친께
2: 별주부 모친께
0: 하직하고
2: 하직하고
0: 침실로 돌아와
2: 침실로 돌아와
0: 부인의 손길 잡고
2: 부인의 손길 잡고
0: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2: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된 편안하시기를
0: 편안하시기는
2: 편안하시기는
0: 부인에게 매였어.
2: 부인에게 매였어.
0: 부인에게 매였어.
2: 부인에게 매였어.
0: 그렇죠.
1: 부인에게 매였어.
0: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또 잘 부탁을 하고 이제 떠납니다. 창조가 좀 어렵기는 해요. 아랫부분이 창조가. 그래서 창도 아니고 아니리도 아닌 그렇게 곡을 창조라고 하거든요.
1: 네.
0: 자유박입니다. 그래서 별주부 마누라가 이렇게 나와요. 자
2: 별주부 마누라가
0: 마누라가
2: 마누라가
0: 그렇죠? 여기에서 별주부 마누라가 드러내셨나요? 우물 넣죠? 별주부 마 전에 우물 넣어서 마누라가 되겠죠? 자 별주부 마누라가 자
2: 별주부

0: 다니 이렇게 나거든요. 아장거리는 게 그렇게 또 아장아장거리는 걸 정말 아장거리게 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런 겁니다. 아장까지 가겠습니다.
1: 또 쉽지가 않죠.
2: 그렇죠.
1: 그렇죠. 별주 네. 마누라가 아장거리고 나온다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2: 그러니까요.
1: 정말 별주부.

0: 그렇죠? 그렇죠? 아자, 아자. 까지 말할게요. 아자. 지금은 가리고 뭘 들고 있죠? 네. 들고 있지 마시고 가리고
1: 가리고
0: 나오더니
1: 나오더니
2: 오시고
0: 그래 나오더니
1: 나오더니
0: 그렇죠.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자, 뒷부분을 조금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오더니 했죠? 니 여보나리 여보나리 자
1: 여보나리 여보나리
2: 좋습니다.
0: 여보나리 여보나리 자
1: 여보나
0: 포인트가 여보나리 여보나리 요 이가 이를 밟고 가셔야 뒤에 소리들이 잘 나옵니다. 여보나리 여보나리 자
1: 여보나리 여보나리
0: 세상자
1: 세상
0: 본인기로 잉을 꼭 듣고 가세요. 받침을 세상. 세상.

그렇죠. 만류하는 거죠. 가지 말라고. 이제 가지 말라고. 가지 마세요라고 지금 만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요. 이렇게 하면서 슬퍼야 되거든요. 세상 간단 자.

0: 잘하시고, 어우, 잘하시네요. 애절합니다. 어, 너무 애절해요.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자,
1: 세상 간단.
0: 하고 입을 벌리고 있죠?
1: 세상 하고 닦여야 돼. 세상 간단.

0: 무슨 말입니까? 예. 지금 나를 두고 간다니요. 그 얘기죠? 예. 그죠? 어, 잘하시네요.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자,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그렇죠?
1: 위수
0: 파광자
1: 파광항
0: 듣고 가셔야 돼요. 보는 귀로 항으로 자
1: 위수까지 위수
0: 파광자
1: 파광항
0: 깊은
1: 깊은 물에
0: 그렇죠. 깊은 물에 깊어야 돼요.

0: 1월
1: 어떤 일을
2: 그렇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새롭게 뭔가를 제가 강조를 새로운 거를 여기서 또 우리가 배워봐야 될 것이 양주 마주또라는 이런 대목이죠.
3: 네.
2: 양주에서 방금 야 양주 아래 턱을 옆으로 많이 써주죠. 아구성이라 그래서 양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있게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정말 최대한 디테일하게 천천히 네.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계면이 좀 어렵죠. 그런데 계면을 해야 판소리를 한다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반드시 여기를 네. 이제 그렇게 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희들이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막 가는 그 지금 별주부가 잘하긴 하지만 네. 아내가 지금 너무 애틋하거든요. 둘이 종이 엄청 좋으셨나 봐요.
1: 아직 안 애틋하죠.
0: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는데 지금 네. 그렇게 애절하지가 않으세요. 네. 애절하셔야 되거든요.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가지 마세요. 이성서예요. 어. 그런데 지금 세상 간단 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1: 신나죠.
0: 네, 그러면 지금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지금
1: 네.
0: 만류하는 대목이 아니라 조금 슬픔을 네. 조금 더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자
2: 세상 간단 말이 말이
0: 그렇죠. 다 따라오셨습니다.
2: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0: 자
2: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0: 그렇죠.
2: 위수파광 자 위수파광
0: 항 하면서 듣고 가세요. 받침을 꼭 듣고 가셔야 됩니다. 항이 아니라 항.
3: 제일 안에 있는 이빨 이쪽 양쪽을 다 다 물고 있을게요.
2: 위수파광
3: 물고 있을게요. 자
2: 위수파광
3: 깊은 물에
2: 깊은 물에
3: 그렇죠.
2: 야 야
0: 좋습니다. 조금만 더 옆으로 조금만 더 땡길게요. 야

쪼드목이 나왔죠? 그죠? 쪼드목이죠? 흐흐흐미 보더니를 저 이제는 다 버리고 빨리 청산

0: 언니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이 있네. 이렇게 어? 또 얘기도
1: 또 이렇게 맛이
0: 또.
1: 닿네.
0: 그렇죠. 또 그렇게 막 못 보내겠다는 거죠. 가기는 가되 그렇게.

0: 못 잊고 나는 이런 이렇게 옛날에 추억들이 둘이 그렇게 좋았던 추억들이 많은데 네. 뭐 정말 너무 예, 나는 가기가 사실은 나도 어. 쉽지는 않다.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진다 이 얘기일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잘만 따라하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예, 이렇게 천천히 또 예,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라의 환우가 귀없소.
1: 나라의 환우가 귀없소.
0: 약을 구하러 가는디.
1: 약을 구하러 가는디.
0: 무슨 봉패이 싸우리까.
1: 무슨 봉패이 싸우니까
0: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1: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0: 내 자식 충심이 그런 줄은
1: 내 자식 충심이 그런 줄은
0: 내 이미 알았지만은
1: 내 이미 알았지만은
0: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1: 네가 세상을 간다
0: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그렇죠?
1: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0: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1: 네 시기를 보기 위하여
0: 잠깐 만류하였구나
1: 잠깐 만류하였구나
0: 그렇죠 만류하였구나
1: 만류하였구나
0: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1: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0: 그렇죠 별주부 모친께 하지 그거
1: 별주부 모친께 하지 그거
0: 침실로 돌아와
1: 침실로 돌아와
0: 부인의 손길 잡고
1: 부인이 손길 잡고
0: 당상 학발 모친 기체 편한 의식이는
1: 당상 학발 모친 기체 편한 의식이는
0: 당상 학발 모친 기체 편한 의식이는
1: 당상 학발 모친 기체 편한 의식이는
0: 부인에게 매였어
1: 부인에게 매였어
0: 별주 마누라가
1: 별주

0: 여전히 그렇죠? 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네. 공연을 할 때는 네. 이 창조는 살짝 빼고 네. 바로 여보나리 여보나리 이렇게 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 이렇게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아셔도 굉장히 네. 좋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잘 배우네요.
1: 되죠.
0: 그렇죠. 아자 자 아자 응으로 가셔야 돼요. 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응으로 가셔야 돼요. 아자 자 아자 그렇죠. 우리가 넣으시고 거리고 거리고 좋으세요. 지금 거 하고 넣으시죠. 같이 넣으시고 거리고

자,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두 번째 거를 더 강하게. 뭐 그렇죠. 보던 일을 쳐 이제 넌 다 버리고 이제는 다 버리고 빨리 청산.

0: 가기는 가되 못 가시네. 그렇죠? 저희가 그 모친 나오는 춘향 모친 나오는 대목에서 그렇죠? 떨어지는 거. 네. 그렇죠. 바로 아시죠? 네. 언제 와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나는 뭔지 알아서 장자는 뭔지 알아서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곳이 있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언제 와요? 자, 언제 와요? 그렇죠. 가기는 가되
1: 가기는 가되
0: 못 입고 가는 곳이 있네.
1: 못 입고 가는 곳이
0: 그렇죠. 오,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는.
2: 너무 많이 배웠네요. 다 배울 것 같아요.
1: 선생님 안일부터
0: 예,
1: 언제 것이.
0: 아이 그렇죠. 예.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하다가 하다가 지금 마지막에 해드릴까요?
2: 제일 마지막이요.
0: 예예 예. 예, 예. 예. 급, 너무 급하신가 봐요.
1: 예. 그래 나 시간이 없으면 또 못하지.
0: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러면 제가 그 부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라에 환우가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무슨 동배 싸우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네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말라였구나. 수고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허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지 고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어 악발 모친 기체 편한 옷이리는 부인에게 매였어. 별주부 마누라가

0: 이럴. 이제 넌 다 버리고 말리 정산 가신다니 인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곳이 있네.
1: 네. 아, 그러니까 이 판소리는 예. 1인 그 창작가의 오페라죠. 예, 오페라 연극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뭐 어떤 때는 보면 막 연극 속에 주인공이 되었다가
0: 그렇죠.
1: 또 옆에서 또 관객이 되기도 하고
0: 그렇죠.
1: 뭐 가기는 가되 못 입고 이런 거랑 그렇죠. 그냥 또 그냥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0: 아이, 그렇습니다.
1: 극이잖아요.
0: 예.
1: 그래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네. 많이 진도를 좀 나간 것 같습니다.
1: 네.
0: 물론 집에 돌아가셔서 연습하실 때는 정말 쪼개서 정말 다 쪼개서 처음에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조금 한 잘라씩 붙였다가 처음부터 여기까지 연습을 정말 무한 반복 하셔야 될 수.
1: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이 40분 안에서 선생님이 그냥 같은 걸 반복으로 지금 예. 따라 부르기를 하잖아요.
0: 예, 그렇죠.
1: 근데 그걸 집에 가서 익숙하게 예. 하려면은 정말 그것도 무한 반복으로 들으셔야만이 한 시간에 다 배워내는 게 아니에요.
0: 아유, 그렇죠.
1: 판소리는 절대. 그렇게 배웠으면 누구나 다 판소리 배웠죠. 네, 판소리가 어렵다는 부분이 예. 이런 부분입니다. 그 시기비색이나 그 예. 창조만 보더라도 별주부 마노라가 아장거리고 그렇죠. 나오더니 이 부분만

0: 뭐 정확하게 하려고 해도 굉장히
1: 쉽지 않죠.
0: 쉽지 않죠. 근데 어떻게 연습하고 배우냐에 따라서
1: 그렇습니다.
0: 터득할 수도 있고요. 예. 네. 네. 그래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 수군가중 아내 이별 대목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미란이었습니다.

0: 택시를 타고 한참을 가니 시냇물이 흐르는 골짜기 오구에 자리 잡은 2층짜리 조선족 음식점이 나타났다. 산천어 회로 유명한 고급 식당이었다.
1: 회를 잘하는 집인데 괜찮으세요? 아무렴 좋죠.
0: 셋째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행히 그날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음에도 고급 식당에서 세련된 여성과 마주 앉으니 어쩐지 주눅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연스럽게 대해주고 가끔 장난도 섞어 대화를 이어가니 긴장이 풀렸다. 그녀는 이름이 위형이었고 유아 사범학교를 나와 시내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조선족 유치원에서 일하는 관계로 요즘 학원에서 조선말을 배운다고 했다. 역시 김리와는 무관한 여자군. 세제는 공연한 실망과 함께 자기도 소개했다. 그가 시골에서 연기를 온 지 1년 조금 넘었다고 하자 위형은 그의 한어 실력이 놀랍다고 했다. 세제는 어릴 적 김오온우유와 지내며 한어를 배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0: 김리에 대한 아련한 추억은 누구에게도 열고 싶지 않은 마음속의 은밀한 정원 같은 것이었다. 위형의 아버지는 시교에서 석재 관련 일을 하는데 수입은 괜찮지만 교통이 불편하다고 했다. 그날 아버지가 늦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는 것이었다. 식사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위형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가 일손이 필요하신데 수입도 배달일보다 나을 것이고 기술도 배울 기회가 있다면서 작업장에 가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다. 세제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침 작업장 트럭이 시내에 석재를 배달하러 왔기에 세제는 두 줄로 된 트럭 좌석에 올라탔다. 연길에서 동남쪽으로 1시간 가까이 달려 마침내 위형 아버지의 작업장에 도착했다. 산허리를 깎아 만든 넓은 채석장 가장자리에 길게 늘어선 공장 건물들, 곳곳에 쌓인 크고 작은 석재들, 그 사이에서 돌을 본주히 움직이는 여라문명 노동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돌가루가 흩날리고 절단 소리가 귀청을 지졌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또 다른 사람들이 기계 가공과 문자 조각 작업에 살손 붙이고 있었다. 한눈에 묘지용 비석을 만드는 작업장임을 알 수 있었다. 머리칼이 쭈뼛이 일어서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곳에서 일하라니. 위형은 세제의 굳은 표정을 살피더니 염량 좋게 생긋 웃었다.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듯했다. 그녀도 세제의 낯빛이 조금 어두워진 것을 모를 리 없었다. 위형의 소개로 그녀의 아버지와 인사를 나누었다. 뜻밖에도 그는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채석장 사장이었다. 위사장은 먼저 지난번에 아내를 구해준 일에 감사하다며 억센 손으로 악수를 건넸다. 그는 넓적한 얼굴에 부리부리한 눈매, 씨름장에 나서도 어울릴만한 장대한 체격에 풍채 좋은 중년 사내였다. 셋째가 한쪽에 쌓인 붓글씨 선지를 유심히 바라보자 위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1: 붓글씨에 관심이 있나?
0: 어릴 때 붓을 좀 잡아왔어서 눈이 갔어요. 위사장은 산지 더미에서 몇 점을 펼쳐 보여주었다. 그 중에는 상당히 수준 높은 작품도 있었다.
1: 어떤가?
0: 위사장의 물음에 셋째는 비로소 붓글씨에서 시선을 뗐다. 이런 곳에서 이런 훌륭한 서예를 보게 될 줄이야. 작업장에 막 들어섰을 때의 불편한 느낌은 어느새 사라지고 어릴 적 붓글씨를 배우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1: 직접 써보겠나?
2: 아, 네, 잘 쓰지는 못합니다만.
0: 실은 아버지를 닮아 붓글씨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정작 대답은 얼떠름하게 했다. 오래간만에 붓을 들어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았지만 위사장은
1: 잘 썼네, 여기서 일하면 좋겠구만 하며 흡족해했다.
0: 천원에 보너스까지 더하면 한 달에 천오백 원.

0: 한 구석이 편치 않았지만 돈의 유혹이 그 불편함을 몰아냈다. 그러자 문득 시내 변두리의 낡은 단층집이 아니라 강변의 멋진 아파트를 창만하는 상상이 스쳐 셋째는 저도 모르게 벌씬 웃었다. 돌아가는 길에 위형은 휴대전화 한 대를 건넸다. 아버지가 사주라고 했다며 어머니를 구해준 감사의 뜻이자 작업장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어서 선물한다고 했다. 귀한 선물이라 받기가 쑥스러웠지만 그는 결국 그만 두 손으로 받아들였다. 다음 날 셋째는 셋집을 물리고 작업장으로 이사했다. 밤이 깊어가도록 그는 새 숙소에서 짐을 정리했다. 한낮에 흩날리던 돌가루가 가라앉았고 채석장의 공기는 아늑하고 잠잠했다.
1: 그래, 일단 돈부터 벌어 집을 마련하자. 이대로 연길에 뿌리를 내리자. 평생 시골 바닥에 묻혀 살 수는 없지. 좋은 시대를 만났으니 인생을 한번 바꿔야지.
0: 이것이 셋째의 결심이었다. 형들은 모두 대학에 가고 막내도 시집갈 준비를 하고 있는 마당에 자신만 땅이나 파먹으며 살 수는 없다는 자괴감이 그를 움직였다. 그리고 나서 위형을 다시 떠올렸다. 생김새는 달랐지만 그녀를 보면 어쩐지 김리가 생각났다. 느낌이 그랬다. 물론 그 이상의 관계를 상상할 용기는 없었다. 시내에 잘 나가는 사장의 딸에 사범학교까지 나온 그녀는 너무 높은 곳에 있는 듯했다. 거기에다 한족이었다. 그때만 해도 다른 민족과의 통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개 숙여 돈이나 모으자. 셋째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다.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 눈을 뜨니 날이 이미 훤히 밝았다. 청명날인데도 늦잠을 차버린 것이 무안했다. 어머니는 산소에 가지고 갈 채물을 준비하시느라 바쁘고 아버지도 부엌에서 불을 떼고 계셨다. 나는 벌떡 일어나 세수를 하고 딸아이를 깨웠다. 부엌에서 불을 떼시는 아버지를 보며 나는 어제 저녁 기모의 여동생 얘기를 꺼냈을 때 아버지가 지으신 표정을 떠올렸다. 옛날처럼 민감한 반응은 아니었으나 여전히 신경이 쓰이시는 눈치였다. 아버지는 셋째가 한족 처녀와 결혼한 것이 어렸을 적 김원의 온누이와 가깝게 보낸 것에서 비롯된다고 여기셨다. 그런 논리라면 아버지 자신이 김 선생과 친분을 쌓으신 것도 원인이 될 것이다. 물론 그 말은 꺼내지 않았다. 아버지 스스로도 그 우정을 후회하고 계실지 모를 일이었다. 김선생은 이름이 김선가였고 나루마을에 거주하는 두 가구의 한족 자제들을 위해 개설된 한족반의 유일한 선생님이셨다. 나루마을은 8개 생산대로 나뉘어 400여 세대가 살던 큰 마을이었다. 따라서 학생들도 많았지만 대부분 조선족이었고 유일하게 제4대의 류씨네와 제5대의 동씨네 두 가구만이 한족이었다. 김선생이 오시면서 한 가구가 더 생겼다. 조선족 마을인 만큼 새 한족집의 아이들은 다 조선말을 할 줄 알았지만 학교에서는 한족반을 따로 두어 김선생께 맡겼다. 김선생과 아버지의 인연은 시골에서 드물게 한어를 아는 사람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예술학교를 잠시 다니다 중퇴한 아버지는 한때 진문공단에서 활동하셨다. 문공단이 해체된 후 고향으로 돌아오셨고 그쯤에는 생산대 대장을 맡고 계셨다. 그렇게 인연은 맺어졌다. 내가 김선생을 처음 만난 것은 소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 때였다. 아버지가 학부모 회의에 오셨다가 나와 함께 돌아가게 되었는데 학교 뒷마당에서 김선생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다.

나도 김게요. 김 선생은 나를 보고 웃으며 그렇게 말을 했다. 김 선생도 전주 김 씨인가?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늘 우리는 전주 김 씨다. 김의 김 씨 아니다. 할아버지 고향은 함흥이다. 남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야 한다고 거듭 일러주셨다. 왜 실증도 내지 않고 거듭 강조하셨는지를 알기까지는 전주 김 씨에서 유명한 장군이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다. 나는 은연중에 옛날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전주 김 씨이며 중조 할아버지 고향은 함흥이라고 딸아이에게 곰비임비 되뇌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건 썩 나중의 이야기이고 그날 우리는 김 선생의 부탁으로 학교 마을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았다. 새로 부임한 젊은 교원들을 위해 지은 집이었는데 김 선생 댁은 가장 동쪽 방이었다. 문을 열자 부엌이 먼저 보였고 가운데 미닫이 문을 밀어젖히니 꽤 널찍한 방이 나타났다. 멀뚱히 아랫목에 앉아 담뱃대를 빨고 있던 키가 훤칠한 여인이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한으로 김 선생 부인에게 답 인사를 했고 나는 한으를 할 줄 몰라 고개만 꾸벅 숙여 보였다. 사모님은 김 선생과는 사뭇 다른 인상이었다. 김 선생은 학교에서 가끔 만났었는데 옷차림은 다른 선생님들과 같은 간부복이었고 조선족 학생들과 이야기할 때는 비록 말투가 약간 어색하기는 해도 조선말을 하셨다. 하지만 사모님은 확연히 달랐다. 매듭 단추가 달린 울긋불긋한 꽃무늬 초고리를 입고 계셨고 키도 조선족 여성들보다 꽁뚱하게 컸다. 한족집에 방문한 것은 그번이 처음이어서 그 후로도 한족 여성 하면 곧 사모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만큼 색다르고 깊은 인상이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김 선생님의 남동생이 혼자 몸으로 이사를 왔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독신에서 살았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뜨고 나니 의지할 데가 없어 형님이 사는 마을에 온 것이란다. 김 선생의 우로도 누님과 형님이 계셨지만 모두 장촌에서 살았기에 농촌 호족인 동생은 김 선생님을 찾는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한동안은 김 선생님과 한 집에서 살다가 김 선생의 아이가 태어나면서 좁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기 불편해졌는지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 우리 집 한쪽을 개조해 이사를 왔다. 김선우라는 김 선생의 동생은 키가 크고 생긴 것도 멋있는 젊은이였다. 나는 특히 그의 단단한 근육질 체구가 부러웠다. 그는 조선말을 제법 잘하여 가끔은 그가 한족이라는 사실을 잊게 했다. 주로 아버지와 자주 대화를 했으나 나를 보면 가끔 말을 걸어오기도 했다. 공부 잘하냐? 공부 잘해야 한다. 무슨 운동을 좋아하냐? 그런 정도의 단순한 대화였고 나는 그의 물음에 대꾸할 말이 별로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뒤 텃밭에서 김선우가 이웃집 아재와 무슨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 집은 출입문이 신장로 쪽으로 있었지만 서북향이라 해가 잘 들지 않아 뒷문과 창문을 뾰달리 크게 냈다. 김선우가 쓰는 방도 마찬가지였고 그는 뒷문을 자주 이용했다. 뒤쪽에 텃밭이 있어 채소를 따거나 뒷문으로 나가 조금 걸으면 우물이 있어 물을 걸어오기 편했기 때문이었다. 마을에는 거의 집집마다 손으로 차올리는 물펌프가 있었다. 하지만 냉장고가 없던 그 시절 삼복철이면 오이나 참외 같은 것을 식혀 먹거나 잔물로 목을 적시는데 그보다 좋은 것이 없었으니 펌프가 있어도 우물물을 찾아 마시곤 했다. 나는 젊은 남녀가 웃으며 두런두런 속삭이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야릇한 생각이 들었다. 이웃집은 자식으로 딸만 넷을 두었다. 선우와 얘기를 나누던 아재는 그 집의 맏딸이었는데 눈은 차갑지만 해죽해죽 웃는 모습이 매력적이었다. 그날의 발견이 있은 후 나도 모르게 뒷문 쪽을 내다보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다가 한 번은 그 아재가 사발에 뭔가를 담아 등 뒤로 감춘 채 와서

문틈으로 반쯤 고개를 내민 김선우에게 건네주는 것을 보기도 했다. 호기심이 동해 머리를 굴려보았으나 그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의 의혹이 뿌리 없는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데는 반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이웃집의 아주머니 아재의 어머니가 부르딩딩한 얼굴로 우리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는 전혀 내색을 안고 담배를 말아 피우시며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 이야기의 요지는 이랬다. 우리 집 웃방에 김선우가 들어온 뒤로 딸아이들이 이상해졌다는 것이다. 쪽하면 김선우네 집에 찾아와 이것저것 묻고 심지어 맏딸과 둘째 딸은 가끔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아주머니는 한참 불평하다가 에구 에구 이를 어쩌면 좋습니다 하며 울먹이기까지 했다.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참을 위안해 줘서야 아주머니는 겨우 마음을 달래고 돌아갔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리송했지만 김선우가 그녀의 딸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은 알아들었다. 좋은 청년인데 무슨 해를 끼치겠어? 그는 다른 청년들처럼 술을 마시거나 싸움질하는 것도 아니었고 누구와 얼굴을 붉히며 큰 소리로 다투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다. 얼마 후에 어느 날 아재의 어머니는 널판지를 들고 나와 자기네 집 뒷문에 대고 망치로 똑똑 못을 박기 시작했다. 이웃집도 우리 집처럼 출입문이 서복향이어서 햇빛이 잘 들지 않을 텐데 그걸 왜 막아버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것도 아낙네가 손수 못질을 해대다니. 하기야 동네에서는 이웃집 바깥 양반이 용해 빠져서 마누라 말이라면 직소리도 못한다고 했다. 콩을 파치라 해도 고지 듣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점은 할 것이라고들 수군댔다. 그래서인지 딸들만 줄줄이 낳는다나

소설 아버지의 산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호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전염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단오 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료의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단오 명절을 맞이하는 이번 달, 이 6월 달 우대 활동은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원래는 이런 보조금 나가는 게 흔치는 않는데 또 명절이 돌아오고 우리 이 건의 보신 환우는 오래 쓰면은 여러 가지로 오장육부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 와서는 우리 건강한 뇌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장육부의 치료를 동시에 하는 약입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보장하여 드리기 위해서 우리 제약공장 측에서부터 하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입니다. 보조금 1,000원씩 나가는 것은 우리 그 제약공장 측에서만 하는 우대활동입니다. 그리고 또 이 레이저 치료기계도 드리고 이 Q10도 드리고 이래서 이런 우대활동 있다는 말씀 잘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그 어지럼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시다. 어지럼 증상, 평상시에 항상 어지러워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급하게 아주 급진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급하게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는 우리 빨리 병원에 가면 좋습니다. 이게 기시리는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보면은 이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어지럽다가 쓰러지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또 주위가 빙글빙글 거서 싹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막 토하고 식은 땀이 나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면서 어지럼증이 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걸음걸이가 비틀대면서 맑거든 어눌해지면서 머리가 아프고 같이 어지럼증이 나는 증상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우리 빨리 치료하는 게 우리 후유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걸 도둑이게 되면은 뇌출혈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전조 증상이라 말입니다. 먼저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어지럼증은 우리 뇌세포가 죽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미 평상시에 노바이스 빙변이라는 이런 MRA 결과라면 있었던 사람

0: 들 이 뇌 세포가 많이 죽으면서 뇌 신경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이 신경 전달이 잘 안 되면 그런 거리라 많이 됩니다. 비틀대고 이러던 분들 우리 이런 그 어지럼증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 건네보신 환을 쓰게 되면은 자꾸 쪄가면 어지럽던 사람들, 귀도 잘 안 들은 사람들, 그 다음에 눈이, 이런 사람들 눈이 같이, 부옇고, 눈이, 이 물체가 두개로 돼 보이거나, 얼른 되거나, 이런 증상들을 겸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자나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네. 나도 지금 나 공사에 부서 있으면서 그냥 피곤급이 앉아서 그런지 머리 늘상에 흥하고 정신이 안 나고 영 머리 세게 아픈다 어떤 때 막 막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아플 때다.
0: 네.
2: 그러면서 또 기억력도 많이 자꾸 상실되고 무서웠다고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네 보시환을 먹었는데 저는 한 반년 동안 먹었는데 여수면 효과 영 좋았습니다.
0: 네.
2: 요즘에 또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정신도 안 나던 게 깜빡깜빡 자꾸 이러지도 못지 영역도 많이 돌아오고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0: 네. 네
2: 그리고 전 얘기면 귀에서 어찌나 소리 세게 나는지 병원에 물어보니까 나 콩팥이 허해서 그렇다 이랬대다.
0: 네.
2: 그래 그런지 소리 저녁에 턱 늦게 하는 거죠. 어떻게 무슨 전기소리 난다 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그냥 낡은 소리에서 나는 소리 난다 했으면 좋겠는데 가장 이 소리에서 나더라 말고 그런 전기 소리 같은 게
0: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바쁩니다.
2: 예, 자지 못하겠어. 네. 신경 영면에서 자지 못한데 그 소리 나가
0: 정신이 안 나죠.
2: 예, 자지 막 난다. 아, 그러니까 나 그래서 지금 이거 뭔 게 그것도 뭘까 지금 요즘에 내 마음이 좋아져서 어서 술 뭔가 소리를 덜 난다.
0: 네.
2: 그러니까 잠을 좀 잘 잔다 요 시간에는.
0: 예.
2: 그리고 소변도 잘 나도 안 가고, 혹시 나간데도 소변 색이 또 진하고, 오랫동안 있다는 손 진한도 잘 나가지 않을까나. 냄새 많이 나고, 거품이 많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2: 그리고 눈썹이 어찌 난 여리신지, 그냥 눈이 깔깔하고, 그냥 눈이 침침할 쓸때다. 근데.
0: 간열이 진 사람들.
2: 예.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해결돼서 눈이 슬 깔깔았습니다. 저는 피부가.
0: 그렇죠. 간 콩팥이 직접적으로 줬습니다.
2: 예. 특별히 줬을 때다. 그래도 더 좋은 건 뭘 줬는가 하면 이 변비부터 해결됩니다. 이거 먹은 게.
0: 그렇습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음양 평형이 잡아지고 몸에 진액이 돌면은 변이 자꾸 장도가 마르던 사람들 그렇게 해결되면은 변비가 잘 해결됩니다.
2: 네. 그래 지금 변비 해결가 좋지. 그럼 날마다 어제 먹으니까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린다. 여기 앞에 다 나와 불편하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래 지금 다리에 맷도 하고 기운도 나는 게 알린다. 그리고 이러면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 오늘 또 먹자고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
1: 네.
2: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어지럼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늘 일정 정도 내시 있는 분들 어지럽다 얘기를 달고 삽니다. 어지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눈도 아물아물 잘 안 보이고 우리 백내장이란 진단을 받은 적도 있고 눈앞이 뿌옇고 물체들이 두게 돼 보이고 아니면 중간에 우무각에 들어가 보이고 이게 다 우리 그 눈이 암울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도 지금 건여바시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3: 머리가 항상 아프지 어지럼증 나고 가슴도 둥거리고 경력도 없고 해서 지금 건여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건여바시안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어지럼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0: 맞습니다.
3: 예, 겨우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자꾸 깜빡깜빡 하면 경력 없던 게 경력이 많이 좋아진 게 알립니다. 지금.
0: 예.
3: 예. 겨우 이거 콩팥이 좋지 않아서 예, 소변 차수도 많고 소변이 시원히 다 나가지 않고 하니까 화장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잠을 자지 못하고 했는데 지금 이 약 쓴 다음부터 예, 그 뭡니까 소변이 시원히 달라가네 저기 하루 전에 지금 한 번밖에 안 놉다 지금
0: 네.
3: 네, 그래야 하나.

0: 예, 잠을 잘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급분하고 머리 마가지고 지금 정신 나는 게 알린다 지금.
1: 그렇죠.
0: 예, 아줌마 생활밖에 이 약수 여름에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지금 오늘도 배달받아 계속 쓰다 그런다.
1: 네. 요즘 우대 활동이 좋습니다. 또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 있고 약에서 약도 두드리고 뇌에서 치료기계도 드리고 휴식도 드리고 합니다. 예. 예, 뇌조리 기와 나서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0: 네. 우대 활동 좋을 때 오늘 뒤에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1: 네. 오,
0: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이 세포가 죽어나간다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네가 건강해야 우리 살아도 산 것 같고 또 이 네 신경 전달이라든가 이 기억력뿐만 아니라 모든 이 대뇌 중추 사령부가 머리에 있단 말입니다. 머리에 보면은 우리 선징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주시포라는 게 있고 뇌세포도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런 신경 문제 그 다음에 기억력 문제 다 우리 대뇌세포가 건강해야 됩니다.
2: 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저도 지금 건뇌 보상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머리가 항상 심하면서 혈압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그러면서 귀에서 소리도 좀 소리 자꾸 나지 어쨌든 증상이 많다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썼는데 이거 써서 얼마 안 돼 벌써 한 10날 되니까 벌써 이 혈압도 좀 더 클 바도 없고 그리고 저 무시하다 그 잠이가 또 잘못 자던 게 지금 잠이 잘 온다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 고개라면 이 약수 쓰면서 옛날에 저 약 쓰기 전에 영 잠을 할 텐데 지금 잠 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무슨 소변이 나사진 기약이 나면 지금 예 한 소변은 예 벌써 저 한 달 되니까네 이 저 조금씩 예 나사진 기약이 나면 지금 그러니까 아주 나사진 기약이니 완전히는 안 된다.
1: 소변이 작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못하다, 심지어 예. 소변에 단백이 나간다, 혈세포 나간다, 이러던 사람들 그게 싹 없어지는 약입니다.
3: 예, 글쎄, 나도 그래, 다른 사람들 것도 부족했는데, 확실히 이게 소변이 내가 쪼는 약이 나오면 지금. 그러니까 예. 여기 내게 맡겼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기억력이 또 지금 이게 도와주는 약이 나와.
1: 예.
3: 어쨌든 이 약이 어쨌든 내게 맡으니 나는 이 약에도 아마 좀 꾸준히 계속 써야 되겠다.
1: 꾸준히 계속 쓰게 되면은 실면증이 있던 사람들은 물론 기억력 감퇴증 치매 이미 걸려서 초기 고생하는 사람들 전문 치료하는 약입니다.
3: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럼 예, 잘 알았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3: 예, 안녕.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런 뇌세포에서도 우리 뇌라는 거는 사령부기 때문에 정말로 별난 구조가 다 있단 말입니다. 우리 도파민을 분비하는 흑질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중뇌, 소뇌의 그다음에 전두엽 이런 모든 부분에서 뇌도 조그만 것 같지만 그 하는 일이 다 딸로 자기 일이 다 딸로 있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4: 예, 건네 보세요. 환우 선생님 강의하셔서 지금 우리 형제 두 분이 지금 쓰고 있는데, 저는 어째서 뭔가 이 뭡니까?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그 다음에 콩팥이 좀 좋지 않는지, 어쨌든 허리 아프고, 예, 소변이 조금 더 품이 나갔다 만다. 근데 그게 네. 한 스무 나무가 이뤘을 때다, 선생님. 이제 한 아파트를 네. 먹었는데.
1: 그 가슴 두근거린다는 거는 이 약수는 바로 났습니다. 산적인 원질 이런 걸에 이런 사인 이런 약이 들어가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짜증나고 잡으름하고 누군지 쫓겨온 것 같다. 이거는 이 약에서 대부분 치료 다 봅니다.
4: 예, 그 두 가지에 콩팥이하고 이 심자에 부여지때가다 하숙나무가에 그 다음에는 소변이 더 품이 없어지고 심자에 별에 자꾸 좀 두근거리고 긴장한 감이 느껴지 편안 앞대다 한숨이 나서 40일 썼는데 영조수 너도 든든한 감이 나는 게 영 편안하게 마음도 편안하지 제 거울이 좀 빈두통이 좀 아팠습니다. 근데 빈두통이 아픈 게 이렇게 좀 처음에 한 4월 먹고 또 아프고 예, 또 4월 먹고 또 아프고 이렇던 게 그 다음부터 뭐를 먹을까 아직까지 지금 떼어난다 약이 약 영조수입니다. 예.

0: 아무도 정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조금 나고 기력이 나고 그러니까 나 계단 조금 예, 저녁에 마음 편하니까 잠도 좀 용이 별이 오후면서 이렇게 서로 잠 오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 지금 편안한 게.
1: 예, 우리 아, 오빠도 약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0: 예, 첼레세이 어때 그렇게 어, 약이 확실히 좀 막 고파서 세게 돈다네. 그렇게 돈 약 참여한 거 다 써도 아이디어 이게 처음에 반에 네 번 다섯 번 오는데 한 두 달 반 써도 어제는 두 번 그거 만에 두 번 한 번 이렇게 눈나 손을 본단다. 그러니까 아 이런 약은 좋은 약 처음 봤다. 이번에 또 싸겠단다 또 예.
1: 네. 우대 활동도 있고 하니까 예. 참가하시죠.
0: 예. 예.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종합적인 이야기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뇌가 건강해지자면 그것보다 먼저 오장육부가 건강해야 되고 오장육부 중에서도 콩팥이나 간이 건강해야 되는데 간하고 콩팥이 건강하자면 꼭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저도 건의 보신한 수업은 이제 한 달 조금 안 되겠었는데 이거 쓰니까 소변 전이 이전에 보고 예. 한 시간에 또 보고 한 시간에 또 보고 그래네 이전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예. 그래도 소변 시원하게 안 나가네. 소변 시원하게 나가. 이것도 허리 아파는데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지고 예. 이것도 무릎 네. 관절이 또 아팠습니다. 근데 무릎이 네. 아예 아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네.
3: 이것도 귀에서 또.
2: 네.
3: 여기 소리 나는데 그 어떤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암울되고 이런 데 전문 씁니다. 네. 그게 예 그런 치료에 확실히 효과가.
3: 이 콩팥도 없는 약이 제가 최고 약인데 그래 이번에
1: 활동하니까 그렇죠. 전문 불순하는 네. 약이니까 예.
3: 예, 예 이번에 싸서 계속 쓸 예상입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때문에 평상시에 항상 어지럽다거나 귀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눈이 뿌옇다거나 이럴 때 우리 다 이런 증상을 오래 두게 되면은 뇌세포가 죽어나가기 때문에 전문 뇌를 건강하게 하고 부선할 수 있는 약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증상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입니다. 때문에 그녀 보시완 우리 그 현웅에다 똑똑히 썼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눈이 암울대고 잠이 아이오고 허리 다리가 시큰대고 그 다음에 기억력 감퇴증이 있고 신경문란이 있고 신경문란을 치료하는 약이 그렇게 너무 많지는 않는데 우리 이 약은 실면증을 비롯해서 각종 신경문란 이 방면에서 가슴이 두근대고 눅인데 계속 쫓겨오는 것 같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좀 쪽황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신경계통이 문란으로 생긴 병 역시 우리 건뇌보시환을 추천드립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사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어제 이어서 계속 그 내용에 관해서 방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우대활동 간단 말씀드립시다. 연기입간 구복액 다섯 곽 싸면 네 곽을

0: 드리고 열과하게 열두각을 드립니다. 약에서 약을 드리는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이라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 어제 내용에 이어서 강의 드린다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어떤 약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말합니다. 예. 심장열이 센데 또 폐열이 센데 나는 항상 입이 마르고 혓바닥이 보면 싹 갈라 터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열이 어쨌든 머리에 많이 고여 있다는 건 아는데 이거 뭐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은 어디 있는가? 간선 부주라는 겁니다. 예. 간하고 콩팥이 모든 기능이 떨어진 걸 간선 부주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 콩팥이었습니다. 콩팥이 특히 콩팥이 음기가 허하면서 음기란 무엇인가 이거 하나하나 우리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예. 음기란 서늘하고 촉촉한 기를 음기라고 합니다. 우리 산에 가면은 양지 쪽이 있는가 하면은 음지 쪽이 있죠. 양지 쪽에 있는가 하면은 햇빛이 바짝 들어오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응달진 곳에 가면은 축축하고 이 서늘하고 자라는 나무나 풀들도 또 종류가 다릅니다. 축축하고 서늘한 데서 자라는 게 우리 영지버섯 같은 게 다 이 서늘하고 축축한 데서 자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음기란 우리 몸에서는 마르지 않게 우리 몸을 마르지 않게 허혈이 생기지 않게 촉촉하게 우리 몸의 진액을 생산해주고 허혈은 내려오는 길을 말합니다. 곰팥이 음기가 장기적으로 부족하다 할 때는 간에 와서 열이 생깁니다. 이 간의 열은 간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몸에 싹 퍼집니다. 특히 열이라는 것은 울로 얼리 뜨는 이런 물리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간열이 세게 되면은 쭉 올라오면서 우리 간경락을 통해서 모든 이 간경락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래서 입도 마르고 목안도 마르고 폐열이시다 보면은 코 안이 자꾸 말라서 근질근질해서는 자꾸 코를 부비게 된단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2: 예. 예, 저도 지금 영기관 공허약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나는 어째 썼는가 하다면 항상 이게 맥이서 그서 아무 맛이 없고 맥이가 똑 떨어져서 그러면 낯이란 게 그는 검은 게 색깔이 완전 변한 나가는데 그래서 병원에 검사할 거 아니 간이가 염치 있다는 거.
1: 예.
2: 그래서 약을 재오는 거 이제 저 약을 재단 거라는데 시작해서 나 집에 가서 해야 하겠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연기관 고백을 썼는지 얼마 애써서 벌써 예, 이게 밥맛이 돌아서 그러면
1: 안
2: 예. 이러니까 이 밥이 막 그냥 차츰차츰 한 달 그러면 막 밥맛이 오니까 소화도 잘 되고 아니 옛날에 소화 안 해야 되는 게 벌써 소화 잘 되더라면
1: 예.
2: 그러면 벌써 아니 저 손녀도 쓰기는 몇 달 썼는데 마치가 완전히 그 검은색이 긴다면
1: 예.
2: 그리고 어디 맥이 없는 거 모른다만 그 때문에 검사가 간이 그 많이 좋아졌다 염치지 어떤
1: 예.
2: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약이 어쨌든 내 몸이가 이렇게 특별히 다른 약보다 이게 맞더라만 근데 단약 써봤다만 그래서 어쨌든 내는 이 혹시 하지만 이거 장기로 어디 써야 되겠다 이게 내 몸이 있다만 그래 오늘은 저 선생님께다가 이 약을 소개를 좀 감사합니다.
1: 네,
0: 치료 잘하십시오.
2: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1: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우리 몸에서 이 간하고 콩팥이 동시에 나쁘다 할 때는 많은 병이 생깁니다. 일단 먼저 우리 몸의 진액이 마르면서 피가 걸어집니다. 진액이 마른다는 것은 우리 몸에는 70% 이상이 다 진액입니다. 수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액이 생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간열로 인해서 다 마른다 이러면 첫째 혈액이 걸어진다. 혈중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지금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어떤 론인이 들어서 그런지 늘 먹였고 어쨌든 힘이 나지 않을까. 사람이 밥이 맛이 없고 소화에 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늘 이런 증상이 욕만에 뺐습니다. 그런데 내 이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야영 여러 면에서 도와줬습니다. 주요하게 네. 그렇게 입이 마르고 코이 마르고 입안이 자꾸 헤지고 예. 이러던 증상은 벌써 두 달째가 이뤘습니다. 영 좋지. 예. 그리고 예. 잠을 자지 못해 영 고생하고 수면제를 늘 먹지 않아 못 잤댔습니다. 근데 어서는 네. 네, 이렇게 이 약 쓴 후에는 수면제를 떼고 잠을 잘 잡니다. 그리고 예.
1: 그 허혈이 싹 없어지고 머리가 복잡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신경이 안정됩니다.
0: 야,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그렇게 어림지도 나고 그러던 증상이 다 사라지니까 항상 몸이 편안하고 이 다리가 다 가볍습니다. 몸이 영 네. 좋습니다. 그래 예. 이거 내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남동생이 있는데 예. 그 병원에가 검사를 할까 강내나 복수 시초랍니다. 예. 그래 네. 이따가 야, 내 이거 나는 약을 영 선택자라서 너는 지금 하도시 기가게 다니니까 니 써보라 했더나 병원에가 검사라고 이 약을 지금 어선에 반면 썼으면 내 동생이지.
1: 네.
0: 그렇게 도와줬답니다. 그렇게 먹였고 남자들 술을 자꾸 먹자 그러면 그 술을 예. 자꾸 먹고 그러니까 이 몸이 자꾸 붓기고 예. 아주 불편해 했는데 지금 몸이 붓기는 게 싹 내리고 예. 소화해 되고 그렇더니 소화 잘 되고 밥을 너무 잘 먹는다 되니까 그래서 술을 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예. 맞는다는 게지 자기가. 그래 이게 오늘 들어보니까 활동이 좋을 때 우리 두 분이 좀 오늘 대발 받다 그랬잖아 드립니다.
1: 이번에는 10곽사도 12곽을 또 드립니다. 예. 예. 22곽이나
0: 얼마 좋습니다. 예. 그래 오늘 배달 지금 배달 다 되지?
1: 예 됩니다. 배달 전화번호 아.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아, 5012797번.
2: 네. 네,
0: 감사합니다.
2: 네. 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렇게 되면은 간하고 콩팥이 다 나쁘게 되면은 어떤가 하면은 그 증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가는 귀가 남보다 빨리 갑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골가병이 많이 납니다. 이 관절에도 관절 활막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절의 활막액이 다 마르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마른 관절이 조금 그 안에 진액이 있어야 이 관절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간하고 콩팥이 나빠졌을 때 이렇게 동시에 두 장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갈 때는 이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증이라는 게 성생활을 하고 나도 시원하지 못하고 정자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소변 보고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콩팥이 기가 허하기 때문에 이거 확 내밀지 못한단 말입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단오명절 5대 활동 진행 중인데요. 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사한성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열매늘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첫 곡으로 석화 작사 림모어 작곡의 아름다운 날을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넓은 바다, 가장 든든한 산은 어머니 잔등이었습니다. 아래 김영태 작사, 김창근 작곡의 어머니 잔등을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머니 풍경은 시간이 지나도 흐리지 않는 유일한 사진입니다. 김영도 작사, 최룡훈 작곡의 어머니 풍경을 최성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화려강산은 눈부신 자연경관을 넘어 삶이 터전이자 꿈이 피어나는 공간을 상징하는 깊은 말입니다. 아래 박창길 작사 김문철 작곡의 화려강산을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을 깨끗하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담은 가요입니다. 아래 리금덕 작사 김미란 작곡의 하얀 편지를 김문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잊어도 멜로디는 영원히 마음속에 살아 숨쉽니다. 아래 최은 작사 성기화 작곡의 사랑의 노래를 리봉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초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여행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친구 하나 얻는 것이 더없는 행복이죠. 친구는 내가 선택한 가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인생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래줄 여행 이야기, 지금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낯선 풍경과 맛, 정겨운 풍습을 만나며 세상의 색다른 매력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살다 보면 가끔은 모든 게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충전이 필요할 때,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죠. 가까운 공원이라도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곳들, 그런 곳에 가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잠시 마음을 놓고 머리를 쉬어주는 것도 충분히 휴식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레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가까운 곳으로 가벼운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들 많죠. 멀리 떠나는 여행은 이동 시간만 해도 하루, 이틀을 훌쩍 소비하게 되어 부담이 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일에서 4일 정도 짧고 알차게 다녀올 수 있는 근교 여행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연길에서 기차로 몇 시간 만에 닿을 수가 있고 처음 방문해도 색다른 재미를 느끼기 좋은 곳, 바로 중국 길림성의 성소재지 장춘입니다. 익숙한 여행지보다 낯선 도시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이 여행의 큰 묘미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더욱 추천하고 싶은 이곳. 오늘은 장춘의 명소, 맛집, 여행 꿀팁까지 알차게 전해드리며 장춘 여행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장춘이 어떤 도시인지 기본적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장춘은 길림성의 중심 도시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두 가지 소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데요. 바로 자동차의 도시와 영화의 도시입니다. 중국 제1 자동차 공장이 자리 잡고 있어 오랜 기간 중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고 자동차 문화가 도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요. 또한 장춘 영화제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장춘 영화 제작소는 중국 영화 역사를 함께 걸어온 산증인과 같은 곳으로서 영화 애호가들에게도 유명한 명소입니다. 장춘 영화 세기성은 중국 최초 영화 테마파크 국가 5A급 풍경구로서 2005년에 개장했고 동방 할리우드라는 명칭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 체험시설은 화합이상, 성계탐험, 비상실험실, 고보경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장춘에는 독특한 건축물들이 곳곳에 잘 보존되어 있어 역사를 느끼며 거리를 걷는 재미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 용화, 자연, 역사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갖춘 장춘.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하는 곳은 도힐. 일반적인 쇼핑몰과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공간인데요. 이름 그대로 건물 안에 인공산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실내 산길을 따라 천천히 오르면서 각종 상점, 카페, 음식점, 서점 등을 둘러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건물 내부 곳곳이 아기자기하고 예뻐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해가 진 밤에 방문하면 화려한 조명이 공간의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려주는데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이 정말 많아서 여행객들에게 최고의 포토존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쇼핑과 휴식, 관광까지 한 번에 즐기고 싶으시다면 도희를 첫 코스로 잡아보세요.

로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온갖 길거리 음식은 물론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 소규모 식당들이 줄지어 서 있어서 먹거리 천국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음식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요. 길거리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들어져 맛이 훌륭합니다. 거리 전체에 젊은이들의 활기가 넘쳐 흘러서 음식을 맛보는 것 외에도 거리 풍경을 구경하는 재미까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장춘의 밤문화를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이밖에도 정월담을 꼽고 싶은데요. 정월담은 현지인들의 쉼터이자 관광객이 빼놓지 않고 찾는 도시 공원입니다. 사계절 풍경이 각기 다른 매력을 보이는 게 정월담의 큰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봄이 오면 공원 곳곳에 꽃들이 만개하여 산책을 나온 시민들로 활기가 넘치고, 여름에는 연못에 연꽃이 활짝 피어서 주변 정자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기 좋습니다. 가을에는 주변 나뭇잎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단풍 구경 명소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장촌 특유의 긴 겨울에는 연못 전체가 두꺼운 얼음으로 얼어붙어서 얼음놀이나 얼음낚시 등 겨울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빈다고 합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공림 국립공원으로 호수와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풍경이 일품인데요. 도시 속 자연을 느끼고 싶을 때 정월담에 들러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겨울에 장춘을 찾으신다면 장춘 빙설 대세계도 필수 코스입니다. 웅장한 규모의 얼음 조형물과 겨울 축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고 남호 공원에서는 현지인들처럼 느긋하게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색다른 정취를 느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길림성 성소재지 장춘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행의 즐거움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맛있는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춘회는 현지인도 인정하는 맛집이 많아 미식 여행을 즐기기에도 최적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장원각 숯불구입니다.

장춘 현지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바비큐 전문점으로 저녁 시간에는 기다려서 먹는 것이 필수일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이라고 하는데요. 기다림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훌륭한 맛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구운 족발이라고 합니다. 보통 족발은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원각에서는 특제 양념을 발라 숯불에 구워낸다고 합니다. 겉부분은 바삭하고 안쪽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고 양념이 고기 깊숙이 배어들어 한입 맛보면 고소하고 달콤 짭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진다고 하는데요. 뼈도 부드럽게 구워져 먹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계림로 야시장은 길거리 음식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죠. 고기꼬치, 새우만두, 군 고구마, 타코야키, 닭강정, 떡볶이 등 보이는 음식마다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종류가 풍부합니다. 야시장 거리를 걷다 보면 이것저것 구매하게 되어 두 손이 모자랄 지경이 되기도 하는데 숙소에 돌아와 여러 음식을 나눠먹는 그 순간의 행복은 여행에서 느끼는 최고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장춘은 생각보다 넓고 볼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하루에 두세 곳 정도의 일정을 잡는 것이 가장 알차고 여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와 용화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따뜻한 인심과 맛있는 길거리 음식이 가득한 장춘. 네, 화려하거나 사치스러운 모습은 아니지만 알면 알수록 깊은 매력에 빠지게 되는 도시이고 연길에서 가까워 언제든지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소중한 여행지입니다.

즐거운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기념품을 구매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디자인의 냉장고 자석을 꼭 구매하셔서 냉장고에 붙여 기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붙여진 것들을 보면 그때 그 시절에

짧은 휴일을 이용하여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짧은 휴일을 이용해 근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다채로운 매력이 가득한 장촌으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행은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풍경과 만나는 일입니다. 낯선 거리를 걷고 현지 음식을 맛보며 각지 다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채워주죠. 길에서 만난 일들은 언제까지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되는 거고요. 떠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편집의 최려영,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산속마을의 아침은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안개 걷힌 푸른 산, 맑은 물소리, 그리고 들려오는 새들의 노래,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석화 작사 문령덕 작곡의 리원남 가수가 부른 산향의 아침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을 그 아름다운 산향의 아침으로 조용히 인도할 것입니다. 노래를 들으시며 잠시 도시의

우리 고향 연변, 이곳에는 자랑스러운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푸른 산천, 정겨운 인심, 그리고 찬란한 문화와 역사, 김학천 작사, 김창락 작곡의 황량의 가수가 부른 내 고향 연변은 자랑도 만렙을 전해드립니다. 연변의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경쾌하고 신나게 하나씩 들렸습니다. 황량의 가수의 밝고 힘찬 목소리가 우리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뜨겁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가끔 옛 친구들이 많이 그리워지지 않으시나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꿈을 꾸던 그 시절, 그 친구들. 최금란 작사, 정예성 작곡의 남성 가수가 부른 보고파라 옛 친구들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세월이 흘러 멀리 떨어져 살아도 잊을 수 없는 옛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과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을 애잔하고 따뜻한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남성 가수의 감성 깊은 목소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그 옛 친구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래를 들으시며 그리운 옛 친구들에게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고향의 하늘은 왜 이렇게 특별할까요? 다른 곳의 하늘도 똑같은 하늘인데 고향의 하늘만 바라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한동해 작사, 김미란 작곡의 최춘환 가수가 부른 고향의 하늘을 전해드립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가끔씩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요, 마음이 괴로운 주인공이 치마를 한바탕 뒤엎으면서 대청소를 벌이는 장면이 자주 나오곤 하죠. 왜들 그렇게 청소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요, 한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청소만큼 큰 위로가 또 없다는 걸요. 어지럽고 심란한 공간을 보고 있자면요, 꼭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까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치우다 보게 되면요, 어느새 마음속에 있던 미움과 서름, 원망과 미련도 깨끗하게 정리되는 기분이 들곤 하죠. 깔끔한 내 방만큼이나 훨씬 더 단순하게 가벼워진 마음으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느낌, 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누리고 계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벽면을 꾸미는 요령입니다. 인테리어에 있어 벽지 선택은 꽤 중요하거든요. 인테리어 공사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여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벽지를 화려한 색상이나 패턴으로 선택했다면 소품은 자제하거나 같은 톤이나 색으로 통일감을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벽지의 종류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느낌부터 강렬한 스타일까지 다양해 선택된 벽지로 각 공간마다 포인트를 주면 그 어떤 소품 못지않게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벽면 한쪽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요, 커다란 그림이 인쇄되어 있는 벽지를 선택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어서 여름 질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에 가장 흔하고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바로 식중독입니다. 식중독은 식품 섭취에 연관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독소에 의한 질환을 말합니다. 식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은요, 설사와 부통, 그리고 이러한 증상은 우리 몸이 독소나 세균을 우리 몸에서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구토나 설사를 유발시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독소를 바르게 제거하여 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은요, 그러한 과정에 통증과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돌리셔야 하겠습니다. 네, 식중독 환자들은요, 장점막이 손상이 되어 소화 흡수 기능이 약해져 설사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이나 포도당보다는요, 이온 음료 섭취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 설사가 먹고 난 후에는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줘야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식사는 부드럽고 기름기가 없는 음식부터 섭취해주는 것이 좋으며 식중독 대부분 이틀 정도 지나면 좋아지기도 합니다만 만 2일 이상 증상이 지속되고 설사와 복통이 동반된다면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주방 인테리어 팁입니다. 매일 청소를 해도 요리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주방은 늘 각종 식기류 및 식재료, 전자제품 등 많은 물건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하기 쉽지 않은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주방은요, 수납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수선하다면 요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도망가겠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납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상부장과 하부장을 빽빽하게 설치를 하고라 하는데요. 이럴 땐 자칫 공간이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간을 더 좁아 보이게 만들기 최근 벽 선반과 부분만 상장을 하거나 네, 상부장을 하거나 또 상부장을 제거해서 개방감이 느껴지는 주화 인테리어가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주방을 멋스럽게 연출해내므로서 요리의 즐거움을 더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네, 계속해서 여름철 차량 관리 팁입니다. 평소 관심을 가지고 차량 관리에 신경을 쓴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밀폐된 상태로 실외에 주차할 경우 타이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각종 가스 제품 및 전자기기 폭발 등 다양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이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월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모 한계 1.6mm 이하거나 균열이 된 타이어는요, 사용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름철에는 공기압을 10에서 15% 더 주입해주는 것이 좋고요. 2시간 주행마다 10분씩 휴식을 취하여 타이어 열을 식혀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다섯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똑똑한 락스 활용 방법입니다. 락스 사용을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코를 지르는 냄새 때문인데요. 환기를 시키지 않을 경우 이 과다한 사용으로 자칫 질식사고 등이 발생해도 위험물질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이 도구나 빨래를 할 때 잘못 사용하다 보게 되면은요, 옷에 물이 빠지고 또 얼룩지기도 하므로 락스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활용법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락스 원액이나 희석액을 직접 걸레나 스펀지에 묻혀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때 직접 손에 닿지 않은 것이 중요하기에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를 해보지만요, 뿌려 닦는 방식은 효과도 떨어지고 낭비가 심하여 조심을 해도 어딘가에 락스가 튀어 낭패를 겪기 쉽죠. 락스는요, 화학세제라서 물과 락스 원액이 적정 비율로 섞일 때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세척하는 만큼 물과 섞인 희석액은 직접 문질러 청소할 때보다 물건을 담그거나 지저분한 곳에 부어 놓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뿐만 아니라

네, 다음은요, 시원한 여름 침실 인테리어 팁입니다. 파란색이나 초록색 계열의 포인트 컬러를 활용하면은요, 침실을 청량감이 차넘치는 공간으로 색다르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파란색은 시원한 여름 바다를, 또 초록색은요, 우거진 숲의 로급을 떠올리기도 하죠. 이처럼 시원한 느낌의 색감은 침실을 한결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중에서도 이 파란색은요,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동시에 우울감과 분노를 가라앉히는 컬러 테라피 효과가 있어서 온전한 휴식을 필요로 하는 침실 공간에 아주 적합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곰팡이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습도와 기온이 올라가는 장마철에는요, 각종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기 마련이죠. 특히 집안의 곰팡이는요, 온도 20도에서 이 30도와 습도 60% 이상인 환경에 가장 잘 증식한다고 합니다. 벽이나 천장, 바닥과 같은 딱딱한 표면으로부터 곰팡이 발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시중에 파는 곰팡이 제거 제품을 사용하거나 약 4리터의 물에 한 컵 이하의 표백제를 첨가하여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콘크리트 같은 고르지 않은 표면이라면요, 뻣뻣한 솔을 이용해서 곰팡이를 제거하면 쉽게 없앨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지혜는요, 좋은 원목 가구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좋은 원목 가구를 고르려면요, 정말 원목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원목 가구라 파는 것 중에 이 가공목의 무늬목을 바른 가구가 있기 때문이죠. 무늬목이나 필름을 부착했을 때는요, 전면에서 측면으로 이어지는 모퉁이가 같은 무늬가 이어지거나 무늬가 없지만은 원목나무는 전후면과 좌우 측면, 위아래면의 무늬가 다 다르며 전면 무늬에서 서로 다른 측면 무늬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 점으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살림의 지혜와 함께하느라 자말차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살림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1980년 중국 위생부 부부장을 맡았던 여혁명가 양순입니다. 항일전쟁 시기 안위 동북부 지역이 적들의 손에 넘어간 후 현성과 주요 거점의 대부분은 일본군들이 장악했고 지방투비 세력들이 광활한 농촌지역을 점령하고 있어 투쟁 환경이 극도로 험악했습니다. 1939년 2월 양순과 그네 한 동지는 중공 산동 분국에 중대한 임무를 띠고 당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사현 중심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할 당시 상부에서는 이들이 철도 구간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한계소대를 파견하여 호위하도록 했습니다. 젊은 양순에게는 이번이 첫 적 점령지

통과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넘치는 일열정과 혁명을 향한 동경을 품고 있었지만 당장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과 업무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일행은 사복으로 갈아입지도 않았고 행적을 숨길 줄도 몰랐게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변절자들의 표적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양순 일행은 점심을 먹고 마을 밖에서 휴식을 하며 혁명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순간 느닷없이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변절자의 밀고로 적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양순 일행은 신속하게 인근의 산으로 후퇴했습니다. 산길에서 양순의 발걸음이 지체되자 일본군은 바짝 추격해왔고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오시성을 가진 한 동지가 자신의 몸으로 양순을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동지는 결국 그 자리에서 고귀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동지가 그의 손을 잡아 끌며 달린 끝에 겨우 탈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극을 겪은 후에 양순은 자신의 단순함과 미숙함 때문에 무고한 동지들의 목숨이 헛되이 잃었다며 뼈저리게 자책을 하고 또 자책을 했습니다. 후회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으며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는 것만이 죽은 이들에게 보답하는 길임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적들에게 얼굴이 노출이 됐기에 앞으로 검문은 더욱 삼엄해질 터였습니다. 양수는 다른 동지들까지 표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이 먼저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빡빡 밀고 남장을 한 뒤에 가마솥 그으름으로 얼굴을 까맣게 칠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입담배 지기를 짊어진 채 일부러 거친 행동을 해 누가 보아도 풍파를 겪은 왜소하고 깡마른 늙은 담배 농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수백 리 길을 가는 동안에 적의 조서와 검문서를 수없이 지났으나 단 한 번도 들키지 않고 안전하게 안위 동국부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조직의 도움으로 양순은 보안사령부 정치부의 민원과장으로 부임을 하며 진광미라는 가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녀는 합법적인 신분을 이용을 해서 항일단체를 조직하고 훈련반을 개설하는 등 항일구국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밀리에 중국 안위 동북부 투기를 결성을 하여 서기를 맡아 당무를 확충시키고 현구 당위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축해내므로써 안위 동북부 항일 근거지를 개척하기 위한 굳건한 초석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1991년 5월 양순과 그네의 남편은 모두 구당위 위원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시기 각 현의 항일 정부가 속속 수립되면서 양순의 활동 역시 비밀리에서 공개적인 활동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경사스러운 일이었으나 일본군과 완고파 세력들이 뒤엉킨 잔혹한 환경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난관들이 줄을 이겨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양순은 그럴 때마다 민중의 힘에 의지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고비를

1942년 11월 일본군은 회회구를 겨냥하여 대규모 소탕제를 감행을 했습니다. 민병대와 분산된 부대들의 필사적인 저항 덕분에 회회 지도부는 적의 포위망을 빠져나와 군대를 따라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양수는 이미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1943년 초 긴박한 퇴가 과정에서 말을 타고 험한 길을 달린 탓에 그에게 심각한 요산 징후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식을 이룰 정도로 상태가 위독해졌습니다. 평소 남편과 친분이 있던 한 장사꾼의 도움으로 병원까지 데려왔는데 병원 의사가 양순의 입원을 막아놨었습니다. 그네 신분이 명확치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강일 전사들에게는 현상금이 걸려 있었고 여기저기 수두룩한 변절자들의 밀고에 의하여 잡혀가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시가 급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양순의 실제 신분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네 신분을 들은 의사는 더욱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었습니다. 들켜버리면 자신들의 목도 날아가는 판국이었지만 그래도 어찌 사람 목숨 앞에서 망설일 수가 있었겠냐며 의사 부부는 양순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일본군들의 삼엄한 가택수색을 피하기 위해서 양순은 의사 부부의 실내에 숨어서 건강을 조금씩 되찾아갔고 일주일 후에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성밖 근처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 그네는 건강한 사내 아래를 출산했습니다. 항일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던 그 시절 양순은 자신의 푸른 청춘과 뜨거운 피 그리고 거침없는 용기를 아낌없이 바치어 적들과 치열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네, 유종원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뇌혁명가 양순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2: 라디오 문화산책.

인생길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중 어떤 만남은 깊은 인연이 되어 우리 삶에 빛을 비추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귀한 인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선책입니다. 먼저 김동진의 소개입니다. 귀한 인연이 선사해주는 축복. 요즘 읽은 한 편의 이야기가 가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며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한다.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무더운 여름날 런던에서 시골에 놀러온 한 소년이 호수에서 물장난을 하다가 그만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되었다. 헤엄칠 줄 모르는 소년이 호수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릴 때 마침 지나가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호수에 뛰어들어 그 소년을 구해주었다. 그 후 10년의 세월이 흘러 헌칠한 청년으로 성장한 런던 소년이 일부러 그 시골 소년을 만나려고 찾아갔다. 시골 소년 또한 름름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지만 이목구비가 번듯하게 변한 신사차림의 런던 청년을 알아보지 못했다. 런던 청년이 10년 전에 이를 이야기하자 그제야 그때 소년임을 알고 서로를 와락 끌어안았다. 런던 청년은 시골 청년의 살아가는 형편을 알아보고 나서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그때 시골 청년은 의학 공부를 하여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의사로 되고 싶었지만 집이 가난하여 학교에 갈 수 없는 형편을 솔직하게 드러놓았다. 시골 청년이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은 런던 청년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부자인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부자 아버지는 이들의 인연을 귀히 여기며 시골 청년이 런던 의과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그렇게 시골 청년은 런던 청년의 도움으로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 그가 바로 훗날 페니실린을 발명하여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알렉산더 후레밍 박사이다. 그리고 그를 도운 당시의 런던 청년이 바로 강인한 의지와 뛰어난 리더십으로 유명한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다. 시골의 호수에서 맺어진 두 사람의 인연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폐염에 걸려 사경을 헤매던 처칠을 구한 약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오랜 시골 친구 후레밍 박사가 연구해 발명한 페니실린이었다. 어찌 보면 이는 아름다운 인연이 빚어낸 사랑의 기적이라 할 만하다. 소년 시절에 물에 빠진 처치를 구한 인연으로 의학 공부를 한 후레밍 박사는 자신이 발명한 약으로 죽을 고비에 찬 친구의 생명을 다시 한번 구해주었다. 이처럼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은 서로의 삶을 소중히

지켜주는 선순환을 이루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나는 인연이 피워낸 아름다운 꽃이 생각났다. 알렉산더 후레밍 박사와 위스턴 처칠 수상의 인연이 엮어낸 이 동화 같은 이야기는 누군가의 말처럼 주는 것이 곧 얻는 것임을 깨닫게 한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연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 싶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귀한 인연이 되고 싶다. 또한 그런 아름다운 인연을 누리며 사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인연의 기적 같은 이야기에서 벗어나 우리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소소하지만 지난 인연을 그린 글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김명화의 내 마음 속의 따스한 햇살입니다. 얼음이 차바퀴에 깔리면서 나는 소리가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다. 아침 잠이 많았던 나는 그날도 늦게 기상하는 바람에 부랴부랴 출근 준비를 마치고 황급히 집문을 나섰다. 시계를 보니 더 꿈을 대다가는 영락없이 지각할 것 같아 급히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세웠다. 지각할까봐 불안해하는 나의 모습이 내심 신경이 쓰였던지 택시 운전수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의 첫 고객인 만큼 잘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온통 손목시계만 집중되어 있던 나는 조금 귀찮아져서 네 하고 짤막하게 대답했을 뿐이었다.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택시 비용을 지불하려고 가방에 손을 넣고 지갑이 있나 더듬었다. 아뿔싸 집에서 급히 나오느라 그만 지갑과 핸드폰을 챙기지 않았을 줄이야. 이걸 어쩌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두꺼운 지갑과 핸드폰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운전수도로 출발지로 되돌아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운전수는 마치 내 속을 훤히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지갑을 두고 왔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민망한 나머지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아침 첫 고객부터 진상이라는 듯 얼굴을 찡그리면서 핸들을 확 돌릴 법도 했겠지만 운전수는 바쁜 아침 출근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미안해하지 말고 내려도 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예상치 못한 친절한 반응에 나는 잠깐 어리둥절해놨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나는 재껏 사무실로 뛰어가서 현금을 빌려올 테니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운전수에게 부탁했다. 그러자 운전수는 그럴 필요까지 없으니 얼른 출근하라고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손사래를 치는 것이었다. 생각지도 못한 운전수의 따뜻한 배려에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갈마들었다. 하지만 여기서 시간을 더 지체하다간 운전수의 업무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저 감사하다고 한마디 인사만 건네고 얼른 택시에서 내렸다. 점점 멀어져가는 택시를 물끄러미 바라보느라니 마음이 따뜻해났다. 조금 전까지 차가웠던 아침 공기는 작은 도시의 청신함을 한데 모은 듯 갑자기 한결 맑아진 것 같았고 내 마음도 덩달아 상쾌해났다.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예전보다 살기가 훨씬 좋아졌지만 사람 사이의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멀어져가는 요즘 좀 전에 운전수가 보내준 미소는 우중충한 구름층을 꿰뚫고 내리비추는 한 줄기 따스한 햇살마냥 내 마음을 덮여주었다. 학교에서 글공부를 가르치는 교원으로서 나 또한 택시 운전수를 따라 배워 매일매일 아이들 마음속에 따스한 한 줄기 햇살이 되어 아이들에게 따스함을 선물해주겠다고 저도 몰래 다짐했다. 멀어져가는 택시를 바라보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크게 외쳤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 소년을 구한 용감한 행동이 수십 년 후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으로 돌아온 이야기. 그리고 아침 출근길 민망한 순간에 마주친 작은 배려가 주는 감동. 두 이야기는 결이 다르지만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주며 마음에 따뜻한 빛을 남긴다는 것을요. 우리가 무심코 건네는 말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에겐 잊지 못할 귀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시간 편집의 김옥경,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인연이 꽃피우길 바라며 라디오문화산책 여기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1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5월 초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웬그리아의 작가 그러너 호르커의 라슬로는 난해하고 긴 문장으로 독자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긴 문장은 문학적 스타일뿐만 아니라 철학적 사고의 형식 그 자체입니다. 단편 소설집 세계는 계속된다는 참으로 라슬로다운 작품입니다. 이 책은 라슬로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 그의 사상세계를 엿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창과도 같습니다. 9.11 이후에 깊은 생각하는 사람에서 출생의 비밀이 담긴 러시아 우주비행사와 다른 현실로 도피한 포르투갈 아동공에 이르기까지 라슬로는 세계의 변두리로 밀려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라슬로는 일관되게 종말과 파괴, 그때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책의 제목과 같은 단편 세계는 계속된다는 9.11 테러로 무너진 쌍둥이 빌딩의 이미지를 빌어 이 세계에 닥친 종말과 파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편적 테세우스는 어딘가에 감금된 채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강연을 다루는데 그 강연장 너머의 세계에서는 이미 종말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구령조 교차로에서는 한 동시 통역사가 속도, 능률, 복잡성을 상징하는 고가 도로 시스템을 목격하면서 상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숲의 내리막길에서는 한순간의 방심이 연속되어 반드시 실현되는 파국을, 그리고 은행가들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향하는 사람들을 다루었습니다. 축복 없는 장소를 걸으면 신성한 가르침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세운 성전이 무너지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이렇듯 라슬로의 작품 속에서 세계는 모두 재난, 전쟁, 죽음, 파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지녔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인물들은 탈출하려다가 그 세계에 묶이고야 마는 무한의 메베우스띠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소설에서 인물들은 방향을 잃거나 한 자리를 빙빙 돕니다. 서 있는 헤맴은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려 하지만 그 자리에 멈춰선 채로 전 세계를 도는 인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언젠가 381 고속도로에서는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채석장을 떠나 숲속에는 오아시스 같은 궁전을 발견하지만 결국 떠나온 자리로 돌아오고야 마는 소년을 그렸습니다. 저 가가린은 처음으로 우주비행에 성공한 최초의 인간인 가가린을 추적하면서 지구를 떠나려 하지만 결국은 장날에로 떨어지고 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종말과 끝이 다가오고 있는 혹은 다가온 이 세계에서 우리는 모두 탈출을 꿈꿉니다. 그러나 탈출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다시 있던 자리로 돌아가거나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만이 인간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계속 반복되는 모티브 중 하나인 그리스 철학자의 만물 유전의 세계관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전체를 관통합니다. 속도에 관하여는 지구의 자전 속도를 넘어서려 할수록 인간은 결국 지구의 속도에 맞추고 만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세계를 넘어서 존재할 수 없고 결국 자신 앞에 주어진 현실, 이 순간 세부 분야만을 인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우리는 현실이라는 미궁에 갇힌 존재입니다. 모두 다해서 100명의 사람에서는 오래전 성인의 말씀도 100명의 입을 거치면 원래의 아우라를 잃고 말 듯 역사는 재해석과 재구성의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세계는 끝나도 앞으로 나아가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품의 인물들이 미궁을 헤매듯 문장도 출구 없이 질주하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마침표로 끝납니다. 이러한 21개 독특한 이야기는 미묘하게 서로 조응되며 끊임없이 흥미를 자아냅니다. 언어와 사상이 인간의 곤경과 좌절의 부단히 충돌되어 중단되더라도 여전히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이 세계에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할 일은 무엇일까? 라슬로 이름처럼 긴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종말론적 문학 탐구입니다. 그 대답은 독자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공포 속에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하는 강렬하고 선견 지명이 있는 작품을 남긴 작가. 더불어 라슬로의 작품에는 이외에도 더 많은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며
더욱 사색적이고 정교하게 조율된 어조를 채택하며 동양을 바라보기도 하는 작가라는 평가를 받으며 202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 최우수 작품상, 제76회 미국 영화 대립전 골든글로브상, 음악 코미디 부문 최우수 작품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한 영화 그린북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감동적인 전기 영화입니다. 이야기는 인종 격리 제도가 엄격하고 인종 차별이 심각했던 1962년 미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미국 남부 순회 공연 여정을 축으로 부드럽고 차분한 서사로 흘러가며 흑인 피아니스트와 백인 운전기사 사이에서 인종, 계층, 신분의 차이를 넘어 싹튼 진정한 우정을 그려냅니다. 비극적인 시대적 배경 속에서 평등, 존엄, 이해와 구원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펼치며 역사의 아픔을 직시하면서도 마음 깊숙이 따뜻함과 긍정적인 힘을 전달합니다. 이 영화 이야기는 뉴욕에서 시작됩니다. 신분과 지위, 성격이 반해한 두 인물이 고용관계로 만나게 됩니다. 주인공 토니 발레롱가는 사회 하층에 사는 이탈리아계 백인입니다. 그는 클럽 경비원으로 일하며 성격은 거칠고 소박하며 의료는 있지만 성미가 급해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생활이 무설제했고 당시 사회 풍조의 영향으로 흑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흑인 수리공이 사용한 컵은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버렸을 정도였습니다. 클럽 리모델링으로 일자리를 잃은 토니는 아내와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높은 보수가 필요해 급히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주인공 돈 셜리는 전 미국의 이름을 알린 재능있는 흑인 피아니스트입니다. 뛰어난 음악 재능을 갖춰 어린 시절 소련 최고 음악원에서 학습했고 젊은 나이에 세계 무대에 올라 백인 엘리스트들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는 카네기 홀 우쪽 고급 아파트에 홀로 살며 언제나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을 유지했고 고결하고 낯선 분위기를 품은 예술 엘리트였습니다. 당시 미국 남부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을 깨고 백인들의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고 싶었던 돈 셜리는 뉴욕을 떠나 인종차별이 더욱 심한 남부로 가 두 달간 피아노 순회 공연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를 위해 운전기사이자 조수, 호위 역할을 할 동행인이 필요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토니가 이 일에 지원했고 높은 보수에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돈 셜리도 토니의 실행력을 높이 사 고용계약을 맺었습니다. 출발 전 음반사 직원이 토니에게 흑인 운전자를 위한 그린북이라는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녹색 표지 소책자가 영화 제목의 유래입니다. 당시 미국 남부에서 흑인이 출입할 수 있는 호텔, 식당, 주유소 등을 상세히 적은 이 책은 흑인의 남부 여행 유일한 길잡이였으며 인종 불평등 시대의 가슴 아픈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토니가 녹색 차를 운전하고 돈 셜리를 태운 채 시련이 가득한 남부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 초반 두 사람은 갈등과 마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분과 계층, 인식의 큰 차이로 서로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공연장에서 약속한 피아노를 준비하지 않았을 때 평소 성미 급했던 토니가 처음으로 타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웠습니다. 돈 셜리도 토니의 의롭고 착한 본성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시적이고 부드러운 말로 아내에게 편지를 쓰는 법을 가르쳐주며 거친 토니가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토니는 돈에게 치킨을 권하며 평범한 사람의 소박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고 돈은 자신의 교양과 식견으로 토니에게 절제와 존중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갈등을 겪으며 조용히 변해갔습니다. 남부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심각한 인종차별 현실이 돈 셜리를 아프게 했고 돈의 편견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돈은 추앙받은 연주가이자 뛰어난 예술가였음에도 피부색 때문에 끝없는 불공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연주는 허락하지만 식당 사용은 거절당하고 호텔에서는 좁고 낡은 창고를 분장실로 쓰게 했으며 백인 관객과 수영장, 화장실을 함께 쓸 수 없었습니다. 해질녘 흑인이 머물 수 없는 마을에 들어가 경찰에게 부당하게 잡혀 모욕당하기도 했습니다. 무대에서는 박수갈채를 받지만 무대를 내려오면 언제나 차별받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는 흑인이지만 엘리트 신분으로 평범한 흑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재능이 뛰어나지만 피부색 때문에 백인 사회에 진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언제나 홀로 외로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토니는 그의 외로움과 고통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여행 내내 토니는 돈을 위해 불공정한 대접에 맞서며 그의 존엄을 지켜주었고 돈도 토니의 곁에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용기를 내 항가하며 자신의 원칙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순간 가장 큰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공연에서 호텔 경영자가 다시 돈을 차별하며 식당 출입을 거절했습니다. 이때 돈은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돈의 지지를 받아 오랜 시간 준비한 공연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예술을 연주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흑인 전용 술집에 갔고 돈은 편견과 신분에 속박 없이 자신의 사랑하는 음악을 마음껏 연주하며 진정한 인정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 서로 구원하고 이해하는 진정한 친구 관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토니는 모든 인종 편견을 버리고 부드럽고 깨달은 사람이 되었고 돈은 마음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세상의 따뜻함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린북은 격한 갈등을 과장하거나 억지로

0: 로 감정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담담하고 섬세한 서사로 미국의 역사 인종차별 문제를 직시하고 두 평범한 인물의 만남과 우정을 통해 평등과 존중의 힘을 전달했습니다. 돈 셜리는 우아함과 재능으로 편견에 맞서 존엄을 지켰고 토니는 착함과 의리로 편견을 깨고 포용과 이해를 배웠습니다. 이 영화는 역사에 대한 성찰이자 인성에 대한 찬가입니다. 부드럽고 힘이 넘치며 치유와 깨달음을 주는 이 작품은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영원한 고전으로 여러 번 감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길 바랍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우리 모두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1 책임자가 됩시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요.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1980년대 창작된 김경련 작사 허원식 작곡의 문명건설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 아름답고 문명적인 삶의 도전을 가꾸어 가는 모습,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시대 정신이 선율 가득 담겨 있어 듣는 이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가요입니다.

살기 좋고 정겨운 풍경, 연변에 대한 자긍심이 애정이 가득 느껴지는 가요입니다. 리상각 작사 최삼명 작곡의 연변은 살기 좋아라 보내드립니다.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50년대 창작된 행복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가요. 김인준 작사, 김우찬 작곡의 왕처녀 시집간에 보내드립니다.

요새 1980년대에 창작된 석화 작사 리성재 작곡의 노래를 부릅시다. 보내드립니다. 행복한 삶 속에서 노래를 부르며 매일매일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960년대 창작된 여기는 내 정든 고향 보내드립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과 깊은 정이 깃든 고향 풍경, 평생 간직하고 싶은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진실하게 담긴 가요입니다.

이어서 전청성 작사 류광순 작곡의 농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땅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며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가는 농민들의 고결한 정신과 알찬 삶의 모습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수도 북경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수도의 모습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 자랑스러운 마음이 가득 담긴 가요입니다. 연변의 가야금 병창 초창기 작품, 김태희 작사 김성민 작곡의 우리 수도 북경 보내드립니다.

1980년대에 창작된 김학성 작사 박강림 작곡의 세월은 흘러도 준비했는데요.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고향사랑,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소중한 정과 추억, 세월이 흘러도 늘 그리운 곳, 가보고 싶은 곳, 그것은 바로 고향일 것입니다. 류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료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6월 19일은 우리나라 전통 명절인 단오절인데요. 단오를 중오절, 천중절, 단양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동요와 함께 단오절의 풍속습관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문춘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경득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숲속의 새집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단어는 여름철에 중요한 명절인 것만큼 민속 활동도 여러 가지로 많답니다. 룡주 경기가 단오절에 가장 중요한 민속 놀이 중 하나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남방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방 지역에 강이나 호수가 있는 도시에서도 룡주 경기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룡주 경기는 한 사람이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한 배에 나란히 앉아 목소리에 맞춰 같은 박자로 노를 힘껏 저어야 하죠. 그래야 배가 앞으로 빨리 나아갈 수 있는데요. 때문에 룡주 경기는 단합과 협력의 힘을 느끼게 해주고 끈기 있게 나아가는 정신도 배우게 해주는 운동이랍니다. 전춘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위룡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민속놀이 콩짜짜를 보내드립니다.

단오절쯤은 쑥을 수확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단오절이면 사람들은 쑥을 뜯어다가 대문에 걸어두기도 하지요. 쑥은 중요한 약초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쑥에서 나는 향기는 벌레를 쫓고 병균을 죽이는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문에 쑥을 걸어둔다고 하는데요. 김우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경득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아기버섯을 보내드립니다.

산호절 사람들은 애호를 만들어 머리에 꽂거나 아이들의 등에 살포시 달아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애호란 다양한 재료와 방법으로 만든 호랑이 모양의 장식품을 말합니다. 쑥으로 호랑이 모양을 엮어서 애호를 만들 수도 있고 색종이로 호랑이를 오려낸 다음 그 위에 쑥잎을 붙여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단천으로 작고 귀여운 호랑이와 종자 모형을 만들어 알록달록한 색실로 꿰어서 애호를 만들기도 한답니다. 네, 최수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영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꽃니스를 보내드립니다.

단오절에는 장명사를 손목이나 목에 차거나 침대의 장막에 걸어두는 풍속 습관도 있습니다. 장명사를 손명사라고도 부르는데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하얀색, 검은색 등 다섯 가지 색깔의 실로 짜서 만든 장식품입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답니다. 리룡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방연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내 동생을 보내드립니다.

단오절 민속 음식하면 종자를 빼놓을 수가 없죠. 종자의 주재료는 종잣잎과 찹쌀 그리고 소입니다. 소로는 팥, 대추 그리고 견과류 등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이 찹쌀과 소를 갈대잎이나 대나무 잎으로 감싸서 만드는데 그 모양이 아주 다양하답니다. 사각형 모양의 종자가 있는가 하면 사각추 모양의 종자도 있는데요. 밑바닥이 네모나고 꼭대기가 뾰족한 것을 사각추 모양 종자라고 합니다. 마치 작은 피라미드와도 같죠. 문춘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영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아름다운 꽃을 보내드립니다.

조선족은 단오절에 쑥떡, 찰떡, 시루떡, 녹두지짐 등 음식을 먹기도 하는데요. 쑥떡에는 쑥절편, 쑥송편 등이 있습니다. 쑥으로 만든 쑥떡은 단오를 상징하는 명절 음식일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특색 있는 계절 음식인데요. 향기롭고 독특한 맛과 고운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오절에 쑥떡을 먹는 풍속은 여름철에 몸을 보양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지역마다 문화, 자연환경, 그리고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단오절 풍속도 조금씩 다르답니다. 하지만 모두 소중한 전통문화를 이어가고 아름다운 삶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친구들, 스스로 책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을 통해 단오절의 기타 풍속 습관을 더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박홍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덕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넌 정말 좋은 친구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모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리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리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둥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계속해서 길태둥이 문진부의 박윤덕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박윤덕주임은 연변의 맹이 칭호로 받은 둥이사인데 1970년대 말기에 당천둥의학원을 졸업하고 주요학에는 도문시 중년하고 연길시 중년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양천공 14년도에는 연길시 중년에서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는데 현재는 우리 길태둥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환자들을 말죠. 진찰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분이 특장을 놓고 본다 할 때 중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진찰하는데 거기에서도 중의학에서 환자를 진찰할 때 하늘로 왕원원체라는데 망문문절 이 네 가지 말조 진찰 수단을 사용하는데 박윤덕 주임을 놓고 본다 할 때 여기에서도 맥진하고 설진을 특별히 말이죠 잘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진맥을 통해서 환자나 가족에서 환자의 병세를 상세하게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말이죠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말이죠 발생했는가를 제때제때 포착합니다. 이러고서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드리는데 저희들이 이러한데 이야기 되면 그 처방이 또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박수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1: 구체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소아내과 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 전표성위염, 비후성위염, 밀환성위염 이런 위염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위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그리고 결장염, 변비, 설사, 만성간염, 담낭염 이란 말이죠. 소아내과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신장내과의 선장이라 하는데 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병 신병 전립선 염이로 나타나는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볼 때 절연하고 이러한 병증 방광염 요도염 뇨실금증 이러한 말죠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리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뇌졸중으로 인한 말이죠.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현운증,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우울증, 한어로 조리증이라는데 이러한 병증, 신경성, 이명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우리 길태둥이 문진부에 오셔서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

0: 돌이라고 얘기됩니다. 그럼 오늘은 예, 시간을 짜내서 예, 여러분들하고 예, 예, 수면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1: 네. 예.
0: 우리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중국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상당한 수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놓고 본다 할 때 환병률이 대략 38.2% 정도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보게 되면 근옥이라는 분들이 부동한 정도로 말이죠. 수면장애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1: 네.
0: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이죠.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구어싱의 수면이라 하는데 수면이가 장애로는 이구어싱 수면 장애로는 분들을 보게 되면 퍼센트가 높습니다. 30% 내지 35% 정도. 그리고 단기 수면 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15% 내지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완고성 실명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병원에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네, 특히 박연덕 주임이 최근에 이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좋은 처방을 내서 많은 환자들이 찾아드는데 완고성 수면장애로 할 때는 자주 말이죠. 잠들기 바쁘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연속 며칠 심지어는 몇 달씩 지속적으로 수면장애가 옵니다. 이걸 갖다 써에 완고성의 수면장애라 하는데 실면이라 하는데 그러면 어떤 말이죠 질병들에서 이러한 말이죠 실면 현상이 생기는가 우리의 하나하나 조회를 해봅시다. 하나는 심리적으로 질병이 생겼을 때 이 수면장애가 옵니다.
1: 네.
0: 우울증에 공포증의 궁지라는데 그리고 조리증 이러한 말조의 정신심리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수면장애가 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신경계통의 질병으로 또 말조의 이 수면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진성 병이라고 해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수면장애가 옵니다. 그리고 내분비계통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수면장애가 또 올 수 있습니다.
1: 네.
0: 자강이라고 들어보셨죠?
1: 네.
0: 갑상선 기능 항진에 그리고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갱년기 종합증이라든가 외증부초란데 월경이 거르지 못하는 이러한 말조의 분들이 이 수면장애가 또 올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박윤덕이 주임 선생님을 부탁하려 합니다.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2: 머리도 아프고, 귀에서 소리도 나고, 소리도 아프고, 각방면에 마도 불편합니다. 나이는 77살입니다. 그래서 박윤덕 선생님께,
0: 예약이 됐습니다요.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2: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심장이 좋지 않아. 전번에도 갖고 왔는데 효과 좀 좋습니다요.
0: 어느 분을 보입니까?
3: 그 박윤덕 선생님. 오늘도 가서 좀 더 활동하는데.
0: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3: 오전에 말이요.
0: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3: 알겠습니다.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저기.

0: 박윤덕 선생님을 저 연결합시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0: 아, 얼음지 나서.
1: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네, 여보세요.
3: 아,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3: 저기 박창호 주임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어떤 정황입니까?
3: 고혈압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네. 있으면 머리 아프게
1: 네.
3: 그다음 뭐 오후마 되면 휑휑하면서 어지럽고 그다음 또 변비도 심합니다. 그래서 내 동미가 비슷한 병인데 작년에 무슨 치료받은 게 그 박창호 선생님께서
1: 예.
3: 치료받은 게 많이 낫다고 해서 자꾸 막 거기를 권고를 해갖고서
1: 예, 예.
3: 또 한번 지름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오늘 그 박창호 주임 좀 진료받으려고 예. 좀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안녕히 계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예.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4: 저는 노경 환자라서 예. 박윤덕 주임이 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1: 예, 예.
4: 예, 중약 한 두 번 써봤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예, 그래요? 예.
4: 예, 그래서 예, 효과 좋을 때 한번 중약 좀 더 써보려 하고, 예, 그래서 전화하는 겁니다.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4: 아, 지금도 들반, 그, 반나마 환자를 봅니까?
1: 예, 이분은 우리 길태중 이분 집에서 내셔가 제일 많은 분이라서 반천만 문진합니다. 예.
4: 아, 그렇습니까?
1: 예, 예. 예,
4: 알았습니다.
1: 예, 예.
4: 그러면 오전에 가야 되겠습니다.
1: 예, 예. 일찍 오세요. 환자 예, 많길래. 예, 예.
4: 예, 예, 예.
2: 네.
4: 그러면 내일 오전에 가겠습니다.
1: 예, 예.
4: 수고하십시오.
1: 예, 안녕히 계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매석으로 왔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강수수 선생님 예약하십시오.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5: 아, 그 소변 장애에서 담이 약 많이 쓴데 효과 없는데 강수 선생 이야기가 효과가 좋다 말했나?
1: 예, 예, 예.
5: 소변 참치부터 남았네.
1: 아,
5: 많이 효과 좋습니다.
1: 아, 실금증 있군. 예, 예.
5: 예.
1: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매수를 하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1: 예.
6: 예, 수가 많으신다.
1: 예.
6: 예, 요즘에 언니가 독감 후유증으로 예, 맥이 너무 없어하고 다리가 구둘구둘 떨린다고 한다.
1: 예.
6: 예, 그래서 그 뭐니까 옛날에 제가 박창호 주임에게서 부취쉐하는 약을 쓴 게 예, 효과가 엄청 좋더라 말입니다.
1: 예, 그래요. 예.
6: 예, 그래서 지금 언니를 모시고 가려고 한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6: 예, 박창호 주임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6: 예, 수고 많으십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그리고 예,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예, 또 수면장애를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예, 예,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심혈이 말죠, 예, 고르지 못한 분들, 예, 심리수상이라 합니다. 예. 그리고 관심병으로 또 심교통, 신조통 이런 현상이 있는 분들이 또 수면장애로 고생합니다. 그리고 호흡계통 질병에서 보게 되면 기관지 천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또 수면장애로 고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성으로 나타나는 저색성 말이죠. 폐질환에 이런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항상 말이죠. 숨이 차기 때문에 잠들기 곤란한 이런 말이죠. 수면장애 현상이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오늘 또 가서 또 어느 분이 먹으면 중요하고 또 떨어지는데 오늘 가서 중요하고 또 쓰려고 합니다.
1: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7: 그거 들어가다마다 북한에도 수원장인가?
1: 예, 수원장.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한 달로 치료, 그 중요한 먹으면 치료하니까 확실히 좀, 뭐니까, 그 효과가 좀 알긴다. 이럴 때 좀 버텨 치료하려고.
1: 예, 그러면 좋죠. 예,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8: 예, 그 박윤덕 주임님을 예약하기 전.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8: 예, 다음 달 다시 못.

0: 하고, 예, 항상 자고 일어나면 후리멍덩 하고, 예.
1: 예, 예.
0: 어, 맥이 없고 입맛이 떨어지고.
1: 그렇죠, 예.
0: 그랬는데, 예, 그랬는데, 저번에 가서 방송 듣고 소리 박윤덕 주임이 이사를 보여드렸습니다.
1: 예, 예, 예.
0: 예, 예. 근데 맥도 잘 보고, 예, 어, 뭐 이렇게, 신경적으로 잠 잘지 못한다면 이랬더라.
1: 예, 예, 그렇죠.
0: 그래서, 예,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잠 잘지 못한 것도 다 상세하게, 예, 얘기해주고, 맥도 잘 봐주고, 예, 처방도 잘 내려줘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서 그랬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오전에. 예.
0: 박윤덕 주임님입니다.
1: 예, 맞습니다. 예, 오전에. 예,
0: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제가 맞습니까?
1: 예, 듣고 있습니다.
3: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는 위축성 이염 있고 비장이 나빠서 자꾸만 설사한다. 그래서 저번에 네. 박창호 선생님 들어서 약을 뜯어 먹었는데 효과 아주 좋습니다.
1: 예.
3: 그래서
1: 예.
3: 오늘이 또 가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되었습니다.
3: 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예, 이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인천의 병원에 오셔서, 예, 첫째는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무슨
2: 네.
1: 원인으로 이게 자지 못하는가, 예.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질병, 신경계통 질병에 내분비계통 질병, 이런 여러 가지 계통의 질병들에서 이 수면장애로 고생할 수 있는데 꼭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1: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1: 예.
4: 사이
2: 네.
4: 아, 선생님도 약을 저 심장이 나쁘고 막 숨쉬기도 바쁘고 이래서 선생님 약을 썼는데
1: 어느 선생님 어느 선생님 예, 어느 선생님 약을 씁니까?
4: 그, 저 이름 뭐이든가, 제일 큰 이름 뭐이든가.
1: 그 이사 선생님 여러분인데, 예, 박창호 선생도 있고, 박윤덕 주임도 있고, 수원장도 있고, 예,
4: 각자. 저, 어제 그 주임 이사인데.
1: 예, 다 주임 이사입니다.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4: 예, 예, 예.
1: 예, 오전에, 예.
4: 예, 연결됐으면.
1: 예, 예,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아, 예,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5: 제도 남았습니까?
1: 예, 듣고 예. 있습니다.
5: 아, 예, 예, 안녕하세요.
1: 예.
5: 저거는 그 좀 위가 좀 많이 나쁜 사람인데, 전번에 그, 이렇게 좀 소화도 많이 안 되고, 그리고 자꾸 좀 설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근데 이번엔 또 그 좀, 어떻게, 설사라고 그랬는데 또 변비도 좀 생겨갖고
1: 예예
5: 그래서 좀 그 박창호 주임 그 예약을 좀 하려고 그랬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5: 아,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그 병원에 검사했는데 그 담낭이 안 좋다.
1: 예.
6: 벽이 두껍다고.
1: 예, 단낭비허, 예, 예.
6: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막, 이게, 뭐, 이게, 그 소화다야 되고, 기름진 거 잘 못 먹었는데,
1: 예.
6: 전에 좀 그, 길태병원에 박창호 선생님 약을 좀 두 번이가 먹고 나서 엄청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좋은 일입니다.
6: 오늘에 좀, 다시 좀, 어차피 좀 치료할 바에는 좀 더 할까 해서 좀,
1: 예.
6: 한번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면 되는지.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6: 아. 아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7: 예, 네. 전번 주에 저는 혈압이 좀 높고 머리 아프고 예, 일어나면 어드름 지나고 눈앞이 희미해서 예, 거기 박윤덕 주임한테서 예, 점약을 진게가 예, 효과를 좀 본 것 같습니다.
1: 네.
7: 머리 아픈 거나 그다음에 다리 맥이 없던 게가 좀 나은 것 같아서 예, 오늘이 또 가서 점약을 주려고 합니다.
1: 예.
7: 그래서 박윤덕 주임을 예, 또 예약하이쇼.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예. 됩니다. 예.
7: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8: 저 전화 맞아요?
1: 예, 네. 맞습니다.
8: 예. 예, 저는 지금 있잖아요. 혈당이 계속 높고.

0: 혈압이 높고 이래가지고 지금 다리 피라고 또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 용심대로 다 뼈가 뼈를 맞추면서
1: 예, 예.
0: 그래 지금 전화드렸어요.
1: 그래 어느 번호 보이겠습니까?
0: 예 강철수 선생님.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꾸 어지럼증 나고 머리 아프고 그리고 혈압이 좀 높습니다.
3: 예, 예, 예.
2: 그리고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지난번에 소개로 이렇게 박윤덕 선생님이 약을 좀 썼는데 요즘에 들어서 좀 그 증상이 좀 많이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3: 예예예. 예, 예.
2: 예, 그래서 어떻게 박윤덕 선생님이 예약을 좀 부탁한다.
3: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2: 예, 어전에 찾아가면.
3: 예, 예, 그렇죠. 예,
2: 알겠습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4: 네, 제가 어깨 통증이 심하고, 경추신경 통증도 심해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강철수 주임한테 이제 침을 맞고 약을 썼더니만 아주 많이 좋아졌거든요.
3: 예, 예. 예.
4: 거의 호전돼서 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 오랫동안 이제 방문 안 해서 오늘 한번 방문해서 진료 한번 더 받아보려고.
3: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4: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그리고 각종의 통통통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도 수면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근대의 두통증이라든가 경추병으로 인한 목이 아픈 증세, 견주염의 퇴행성 관절염의 요추간판 도출증에 이런 말이요. 여러 가지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수면장애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관건 문제는 이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은 많이는 원인 밝히지 못하고 그냥 약방에 가서 안선지라는데 수면제를 말려 싸잡수는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꼭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내가 잠들기 바쁜가 이 원인을 꼭 밝혀내야 됩니다. 이것을 밝혀내지 않고 그냥 수면제를 잡수게 되면 또 강요성이 생기면서 그 수면제도 효과를 발생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현대의학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면역력이가 크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병원 미생물에 빅맨티라는 데에 병독이라든가 말이죠. 세균이라든가 이러한 말저의 병원 미생물이 침습을 받을 기회가 많습니다. 어째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저 질병들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이라든가에 두통증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에 당뇨병이라든가 이러한 말저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한 기초질병이 있는 분들이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에 이런 기초질병이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수면장애로 고생할 때 이 말저 병증들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도 심리적인 말저 질병들을 인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가 말이죠. 조리증,

0: 그리고 생활하고 광작을 하는데 영향이 아주 많습니다.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자지 못하기 때문에 이튿날에 머리가 땡겨나고 어떤 분들은 어지럽고 맥이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생활질량이가 말이죠. 현저히 말이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고라건댄 그저 안딩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수면제를 잡을 것이 아니라 꼭 원인을 밝혀서 도대체 내가 무슨 질병이 있는가.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질병, 신경교통질병, 내분비교통질병 이런 여러가지 기통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 수면장애가 오고요. 또 한 방면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이런 질병이 없는 분들이 수면장애가 오게 되면 또 이런 질병을 또 유발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말이죠.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조금 있는데 우울증하고 말이죠. 조리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봅시다.
1: 네.
0: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분들을 관찰해 보게 되면 정서가 늘상 절약되고 사유가 아둔해지고 그 다음에 조리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별난 일도 아닌데 말이죠. 근심이 태산 같고 늘상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젖어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이러한 증세를 보입니다.
1: 네, 마칠 시간이 돼서요.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부터 우리 주에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 사업을 전면 추진한 이래 각지에서는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역에서 힘을 댄 데서 생태 환경과 도시 품질이 또렷이 향상되었습니다.
3: 안도 경제개발구 기업들이 장백산 생태자원 우수에 입각해 과학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의약건강산업 사슬을 부단히 확장하면서 고품질 발전의 길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 AI 지능체 기업 조력 공익선전 강연회의가 연일에서 열렸습니다. 2023년부터 우리 주에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 사업을 전면 추진한 이래 각지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역에서 힘을 낸 데서 생태 환경과 도시 품질이 또렷이 향상되었습니다. 오늘의 연변은 창문을 열면은 녹색을 볼 수가 있고 문을 나서면은 공원을 볼 수가 있는 등 생태 혜택이 전문 만호에 미치고 있습니다. 금년의 연결시에서는 연결 녹화 미화 행동을 계기로 전역에서 힘을 내 도시 녹지량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경관 배치를 최적화했으며 시정시설 완선과 주거 환경 정돈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오늘의 연결은 생태 바탕색이 더 짙어졌을 뿐만 아니라 도시 기능과 지리 수준도 함께 향상이 되면서 도시와 경관이 서로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화폭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홍수함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지파 강반의 가정주재유원입니다. 연결 녹화미화 행동을 통해서 이곳은 유휴 공간을 생태경관, 가풍문화, 진자리에자가 일처분된 특색 소용공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초목의 푸른 기운과 문명새의 기풍은 서로 어우러져 주민들의 친환경 레저 수요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좋은 가풍이 은연 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고 있습니다. 이 유원은 현재 도시의 따뜻하면서도 생기 넘치는 하나의 풍경선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주에서 연결 녹화 미화 행동을 전개한 이래 주당위와 주정부에서는 이를 습금평 생태 문명 사상을 실천하는 중요한 질순으로 간주하고 1년의 돌파, 2년의 새 모습, 3년의 큰 변화를 목표로 수변 녹화, 유원 건설, 거리 미화, 빗물 오수 분류, 문화 관광 새 지표 등 공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시 생태 품질과 문화 관광 흡인력을 전면 향상시켰습니다. 3년간의 노력을 거쳐 녹색 생태와 도시 발전이 깊이 융합됐고 수부도시 연결시의 도시 면모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주민들의 행복감과 획득감도 부단히 제고됐습니다. 연결 주민 왕 여사입니다. 생활 환경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녹화 환경이 많으면 공기도 좋고 사람들의 건강 등 여러 면에 다 좋지요. 연결 주민 위 선생입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것도 이 광장이 있어서입니다. 한가하면은 나와서 산책을 하니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3년내 연결시에서는 여러 가지 교목과 관목 5만 6천 그루를 심고 도시 녹지 65.5 헥타르를 증가했으며 유원 광장 58개를 신축 개조하고 거리 28곳의 녹화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특색 거리 세 갈래를 알쓸대로 조성을 했습니다. 또 빗물 오수 분류 개조 105km를 실시하고 단절 도로 15가래를 관통시켰으며 도시 주요 간선도로 26km와 길가 건축물 24곳의 조명을 승격했습니다. 주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도시농촌 건설처 3일군 한재림입니다. 연결 녹화 미화 행동과 결부해서 전주 각 현시에서는 계획적으로 녹지를 건설하고 담장을 허물어 녹색을 드러내며 여백을 남겨 녹색을 누리는 등 방식으로 도시 원룸 녹화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옥전 전주도시 건설구역 녹지 면적은 7,924헥타르, 건설구역 녹지률과 녹화 피봉률은 각기 39.84%와 42.82%,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은 16.98평방미터에 이르러 도시의 생태 기반이 더 두터워지고 녹색 공간이 더 충족해졌습니다.
0: 绿色空间更加充裕.
2: 곳곳에 유원녹지가 도시 생활을 장식을 하고 한 장 한 장의 민생 답안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길녹화 미화 3년 행동의 순조로운 마무리는 전주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 사업이 공고 향상과 정밀화 관리 보호의 새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한재림입니다.
0: 下一步.
2: 이제 우리는 연길녹화 미화 행동 성과를 일층 공고화하고 확대하며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깊이 추진하겠습니다. 각 현시에서 지역 특색을 갖춘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과학적으로 계획하도록 조직하고 도시 기초시설 갱신 개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산수와 도시가 어우러지는 푸르고 아름다운 정품 공사를 다그쳐 실시하고 푸르고 아름다운 거리 구역과 푸르고 아름다운 사백 구역 건설을 질서 있게 추진해 도시의 주거 질을 전면 향상시키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유람하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를 힘써 건설하겠습니다.
3: 안도경제개발구 기업들이 장백산 생태자원 5세에 입각해 과학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의약건강산업 4세를 부단히 확장하면서 고품질 발전의 길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 집단 금해발 약업주식위원 회사 생산작업장 설비가 고효율로 작동하는 가운데 깨끗한 작업복을 입은 작업일꾼들이 능숙하게 작업하면서 주문 생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단연례 길림 오동 집단 금해발 약업주식위원 회사에서는 특색민족의약 제조 분야에 전념하면서 합재, 알리학, 과립약, 외형물리학, 경질교갑, 연질교갑 등 7가지 류형 47개 의약품 승인 번호를 보유한 현대화 제약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2021년 기업은 안도경제개발구에 입주했고 2억 3,600만 원을 투자해 현대중약진흥화 생산 흐름선을 내와 생산 효율과 생산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지속적인 시장 확장과 기술 혁신을 통해 회사는 2025년에 생산액 1억 7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목전 기업의 생산 판매는 모두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 집단 금해발 야급 주식위원 회사 부총경리 왕덕입니다. 15호 시작의 해에 회사는 연구개발을 1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통평환과 복합금원화 2차 개발을 했는데 올해도 시장에서 더 큰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생산액은 1억 3천만 원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약 태국 유한회사 생산작업장 전자동 바이오펩타이드 생산 흐름선이 만부하로 돌아가면서 인삼펩타이드, 해삼펩타이드 제품을 생산합니다. 국약 태국 유한회사는 생물활성 펩타이드 원료와 식품, 화장품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주력하는 국가 고도 기술 기업입니다. 기업은 2018년에 안도경제개발구에 입주해 2021년 9월부터 조업했습니다. 단연례 이 기업은 펩타이드 산업의 과학연구, 혁신에 전념해왔으며 주로 특수선식, 인삼 펩타이드 제품을 생산하는데 지금까지 30여 건 국가 발명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기업은 인삼 심층 가공 산업 발전과 혁신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어 국가 올림픽 체육 중심의 공급 업체로 됐습니다. 기업은 또 농업 산업화 중점 선두 기업,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기업에 진입했으며 국가 지적재산권 우수 기업에 들고 조급 기업 기술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국약 태국 유한회사 판공실 주임 고걸입니다. 올해 국약 태국 유한회사는 인삼 관련 제품 연구 개발과 생산을 확대하고 인삼 관련 제품 생산 양도 늘려 생산액 2억 원을 넘기려 합니다. 올 들어 안도경제개발구에서는 요소 보장을 강화하고 수요에 정밀하게 연결함으로써 기업 생산 경영을 전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도경제개발고에서 중점 추진하는 동길목원 생물질과립 연료가공, 금도농업 장백산 특색고급 음료가공, 삼보야급 중약가공약 생산능력 확장 등 4개 대상이 올해 안으로 준공돼 조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안도경제개발구의 년간 생산액은 7억 원을 넘겨 지역경제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2: 33년간 변강교육을선에 몸담고 과학흥농을 위해 초심과 사명을 실천한 이가 있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스승이자 친구로 농가들이 가장 신뢰하는 곽기술 조력자이기도 한데요. 그가 바로 2026년 전국 5일 노동상장 수상자이며 연변대학 농학원 동물의학 전공 2급 교수인 장설매입니다. 연변대학 농학원에 들어서면 장설매 교수의 강의실은 언제나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교표를 잡은 지 32여 년, 장설매는 변강 교육 일선에 뿌리를 내리고 6천여 명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전국 고등교육계 교재와 세계 고전 저작 번역서 등 6부를 편찬 출판했으며 석사, 박사, 연구생 100여 명을 정성껏 지도에 배양해냈습니다. 현재 그가 키워낸 많은 졸업생들은 기층에서 축산수의 분야와 목축기업의 중견 역량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성곽기술혁신팀 인솔자이자 성중점실험실 책임자로서 장설매는 국가축산수의 발전전략 수요에 부응을 하고 연변지역 특색축산업 발전 실제와 결과하여 장백산 산지 북약자원 우세를 살려 친환경 생태 목축, 종수의학 표적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에 매진했으며 관련 과학연구 성과는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국가자연과학기금 항목 5건, 성중점 과학기술 난제돌파 항목 등 12여 건을 주관했고 국가 발명특허 4건을 획득했습니다. 국제 고은위 학술지의 높은 수준의 과학연구 논문 근 50편을 발표해 우리나라 친환경 생태축산과 동물전염병 예방통제에 든든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수년간 성곽기술 특파원 동물전염병 예방통제 전문가로서 장설매는 늘 학생들 데리고 현장에 심입해 기술 지도와 전염병 예방 치료를 함으로써 곽기술 힘으로 산업 효율을 높이고 농민 수입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연변대학 농학원 동물의학 전공 전임 교원이고 박사생 지도 교원이며 2급 교수인 장설매입니다.
0: 변경需要人才.
2: 변경에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가 바로 저희 학생들이 배운 지식으로 목축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때죠. 농가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을 하고 과학 연구 성과를 목축 수요와 효과적으로 연계 실제 활용함으로써 실천으로 삼농을 위해 봉사하고 향촌 진행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장설매는 덕으로 인재를 가르치고 신농과 수업 현장 결합, 특색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을 하여 삼농 정감을 두텁게 하고 향촌 발전을 위해 봉사는 리상 신념을 일상 교육에 깊이 녹여냈습니다. 뛰어난 교수 개혁 성과로 장설매는 길림성 우수 교수 성과 2등상 수상을 했으며 올해는 수십 년을 하루와 같이 지켜온 고수와 탁월한 공헌을 인정을 받아 전국 5일 노동상장을 수상했습니다. 장설매입니다. 이 영예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신시대 교육 사명을 짊어지고 계속해 변강의 뿌리를 내리고 사명과 담당을 다하며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 더 많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실험실에서 축산 현장까지 교단에서 향촌지능 일선까지 장설매는 사랑과 관심으로 인재를 키우고 과학연구 혁신으로 산업의 힘을 실어주며 성실한 실천으로 구향에 보답했습니다. 전국 5일 노동상장은 변강의 뿌리를 내리고 교육과 과학연구로 나라에 보답하려는 그의 초심을 증견해주며 신시대 고등교육 종사자들이 과학기술의 힘으로 향촌진흥의 분진화폭을 펼쳐가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3: 조당위 통전부 조공상업연합회에서 주최한 AI 지능체 기업 조력 공익선전 강연회가 일전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우리 소민영 경제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초청을 받고 선전 강연회에 참가한 OPC 중국 개원 사회구역 고급 강사 당우흔이 현장에서 선전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실제 사례 플러스 현장 실제 조작 방식으로 기업 경영 예서에 AI 지능체 응용 효과를 직접 보여줬습니다. 계약 위험을 초단위로 심사하고 수정 방안을 표시하는 것부터 몇 분 만에 고화질 포스터와 짧은 영상을 제작하고 이력서를 자동 선별, 채점하며 출근 정황을 실시간으로 경보하고 재고 조사 수치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등 일련의 실제 조작이 진행돼 기업 대표들은 과학기술이 가져온 효율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이번 선전 강연회는 조당위 통전부, 조공상업연합회에서 디지털 경제 새 프로젝트를 유치한 종료 조치입니다. 올해 조당위 통전부와 조공상업연합회 투자 유치 추진 하에 항주 구신지능체 교육과학기술 유관회사와 길림 서면오 가사집단 주식위원회사가 합작해 OPC 1인 기업 슈퍼 개체 부화 대상을 설립했으며 해당 대상의 길림성 본부를 연결해뒀습니다. 길림 서면오 가사집단 주식위원회사 리사장 고홍명입니다. 이 대상의 락착은 기업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AI 지능체 선진 기술로 기업의 기존 업무 방식을

0: 최적화하고 효율을 높였습니다. 대학생 인재를 무료로 육성합니다. 우리는 연간 300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10조 과정의 학습을 통해 그들이 최신 AI 지능 재구축 기술을 익히게 하고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당위 통전부, 조공상업연합회에서는 이 대상에 의탁해 각종 기업 지원 공익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실용적인 AI 디지털 해결 방안을 제공해 우리 조 민영 기업의 지능화, 디지털화 전환 승격에 일층 조력하게 됩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사태원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주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3: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

0: 여름철에는요 기온이 높고 평균 습도도 80-90%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서 음식물이 상하기가 쉽고 세균 번식 속도도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기는요 식중독 예방에 각비를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여름철에 갑작스레 설사, 복통이 생기면 식중독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짚고 있습니다. 식중독은요 세균, 기생충, 독소,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에 오염이 된 식품을 섭취했을 때 생기는 질환입니다. 바이러스가 원인인 이 바이러스 장염도 식중독의 일종이라 하겠습니다. 식중독 대표적 증상은요 설사, 배탈, 구토 등이죠. 음식을 섭취한 후에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생겼다면 식중독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보통 식중독에 의한 설사는요 상한 음식을 먹은 뒤 대여섯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곤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잠복기를 거쳐서 며칠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함께 식사를 하는 일행 중에 혼자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같은 음식을 먹은 뒤에 두 명 이상이 구토, 설사, 복통 등 증상을 보인다면 식중독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식중독으로 설사가 심할 때는요 음식 대신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설사로 빠져나온 전해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설사를 자가 진단해서 지사제, 다시 말해서 설사약을 먹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수화의 경우 설사를 억제하기 위한 지사제 복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사제를 함부로 복용하게 되면 장내 식중독균 및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게 돼서 질병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져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후 설사가 줄어들면 미음이나 쌀죽 등 기름기가 없는 담백한 음식부터 섭취를 해야 합니다. 설사가 하루 이틀 지나도 멎지 않고 복통이나 구토가 심한 경우 열이 많이 나는 경우 배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거나 변을 보고 난 뒤에도 시원치 않고 뒤가 묵직한 느낌이 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함에 있어서 음식 선택으로부터 조리, 보관 과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음식물 저장은 4도 이하에서 가열은요 60도 이상에서 해야 합니다. 또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즉시 먹는 것이 좋고요.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도 중요합니다. 외출 후에 더러운 것을 만졌거나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는 손 씻기가 필수입니다. 또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황색 포도상 구균에 오염됐을 수 있는 만큼 음식을 조리해서는 안 됩니다. 식중독을 예방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생활습관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남거나 상하기 쉬운 음식은요 조리 후에 1시간 이내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다. 조리한 음식과 익히지 않은 음식은 섞지 말아야 합니다. 행주를 매일 바꾸고 삶아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재가열한 음식이 남으면 버려야 합니다. 도마는 철저히 닦아 건조를 해야 합니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여름철에는요 귀찮더라도 물은 끓여서 음식물은 익혀서 먹는 습관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각종 식중독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나 약수, 우물물은요 마시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은 식중독에 걸리기 쉬운 시기인 것만큼 위생을 더 잘 지키고 관리도 더 철저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1: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2: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1: 365일을 건강하게
2: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0: 온도와 습도가 높은 시기에 발병률이 높은 피부 질환의 하나로 무좀을 꼽을 수가 있죠. 무좀을 흔하고 가벼운 또 질환으로 여겨 등하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좀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평생 재발로 고생할 수 있기에 무좀에 걸렸다면 철저히 치료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좀 재발을 방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무좀을 불쾌하고 감추고 싶

0: 나쁜 질환으로 여겨 치료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무좀을 치료하려면은요 무좀에 대한 올바른 인식부터 가져야 하겠죠. 네, 무좀이란 구경 어떤 병이며 증상은 어떠한지 또 일상생활에서 예방하려면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오늘 연조피부병병원 현명설 주임의사를 모시고 무좀을 둘러싼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시기에 이 발병률이 높은 질환에 하나로 무좀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무좀을 불쾌한 병으로 간주하기 쉬운데요. 의학적으로는 무좀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죠?
1: 예, 무좀 또 백선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피부 표피의 각질층이나 모발, 손발톱 등에 기생하는 피부 사상균 또 피부진균이라기도 하고 우리말로 하면 곰팡이균이라고도 합니다. 네. 여기에 감염된 진료환입니다. 의학적으로 단순한 불쾌한 병이 아니라 명확한 병원체와 감염 경로를 가진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0: 그래, 우리 주변에서 쉽게 자주 또 보죠. 뭐 예. 접하기도 하고.
1: 예.
0: 이 많은 질환은요 발병 연령대가 있는데요. 무좀은 주로 어느 연령 단계에서 많이 나타나다고 봅니까?
1: 예, 무좀은 활동량이 많고 발이 습하기 쉬운 청년층, 즉 10대 후반, 30대 초반에서 가장 많습니다.
0: 10대 후반, 30대 좌우로 예. 올라가면서 무좀은 발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두 발에 다 생기는 거라고 봐요?
1: 예, 무좀은 주로 한쪽 발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두 발에 동시에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한쪽 발에서 시작하여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같은 양말이나 신발을 번갈아 신은 등의 습관이 있으면 두 발 모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이쪽이 나올까 하면 이쪽이 또 양말은 예. 뭐 어느 쪽 오른쪽 왼쪽 없이 이래저래 예. 바깥 신다.
1: 예, 곰팡이균이 이래 허상 전염되죠. 예.
0: 맞아요. 신발을 또 어떻게 잘못 그러니까 목욕통에 가져도 뭐 글씨를 또 잘못 읽을 것 같고 이래도 옮기는 그런 경우 이 무좀 환자를 보면은 남성들이 더 많다 하는 이런 느낌을 주는데 왜서 이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서 무좀이 더 쉽게 걸린다고 봐요?
1: 예, 첫째는 생리적 차이입니다. 이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땀샘이 많고 땀 분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이 젖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곰팡이균이 번식이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의 pH치가 다릅니다. 여성의 피부는 산성에 가까워 곰팡이균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남성은 상대적으로 중성에 가까워서 균이 자라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습관 환경 입니다. 신발 착용. 남성은 통풍이 잘 안 되는 구두나 운동화를 오래 신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업상 서서 일하거나 활동량이 많으면 발이 더 땀을 흘립니다. 위생관리 면에서는 양말을 갈아 신는 빈도나 발 건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낮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이용, 사우나 헬스장, 수영장 등에서 맨발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 요인. 남성 호르몬은 피부 분비를 촉진하고 이로 인해 피부 표면의 습도와 영양 환경이 곰팡이균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이 걸리누리 더 높습니다.
0: 듣고 보니까 과연 그렇네요.
1: 예.
0: 발을 싸고 발이 운동하고 발이 쉬지 않고
1: 예.
0: 뭐 이렇게 뭐 움직이다 보니까 땀샘에서 땀이 많이 나고 또 위생에서도 보게 되면 발을 잘 씻는 사람도 있지만 안 씻는 사람이
1: 예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예, 더 많죠. 예.
0: 좀 더 그래요. 두꺼운 또 양말도 신고 구두도 많이 신고 통풍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1: 예, 예 맞습니다. 예.
0: 그래서 무좀에 걸리면은 가렵잖아요. 우선은
1: 예, 예.
0: 그 외에도 무좀은 어떤 다른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까?
1: 예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첫째는 가려움증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발가락 사이나 발바닥이 심하게 가렵습니다. 특히 땀이 많거나 신발을 오래 신은 후 악화됩니다. 어떤 분들은 밤에 가려움이 더 심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 변화 형태별로 우리 지간형 발가락 사이에 이런 무좀을 말하는데 발가락 사이 피부가 흰색으로 붉어지고 갈라집니다. 가장 흔한 그 형태입니다. 그리고 수포형 어떤 무좀은 우리 물통기가 치는데 작은 물집이 생기고 터지면서 벗겨집니다. 그 다음에 각질화형이라는 이런 한 류형이 하나 있는데 발바닥이 전체가 두꺼워지고 각질이 많아집니다.

0: 입니다. 특히 겨울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급성 염증형 심한 붉은기 부종 고름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밭가락 사이 변화에서는 피부가 하얗게 붉어지거나 쉽게 찢어집니다. 냄새가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균이 감염되면 피부가 얇아지면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발바닥 발 뒤꿈치 변화 발바닥이 또 구워지고 쌓입니다. 피부가 갈라짐, 딱딱해지고 거칠해집니다. 그리고 색깔도 변하는데 간염 부위가 붉어지거나 반대로 색이 탁해집니다. 치료 후에 일시적으로 색소 침착이나 색소 감퇴가 남을 수 있습니다. 2차 간염, 예를 들면 긁거나 상처가 나면 세균이 감염된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고름, 심한 통증, 발열 동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그렇군요. 뭐 좀... 몹시 가랍죠. 뭐 남성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무좀에 걸린 사람은 알겠습니다만 한두 번쯤은 다 걸린 것 같아요. 뭐.
0: 예, 걸린 분들 많습니다.
1: 아이에서도 좋고 뭐 어른이 돼서도 그렇고 몹시 가랍죠. 뭐 가려워서 뭐 이렇게 죄 뜯고 뭐 뜨거운 물도 하고 뭐 약도 바로 가지고 예. 낫는가 하면 또 낫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손과 발에 물집이 생긴다거나 껍질이 벗겨진다고 해서도 어떻게 봐요? 무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요, 이거?
0: 예, 맞습니다. 손과 발에 물집이 생기거나 껍질이 벗겨지는 증상이 꼭 무좀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진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수족 다한증, 우리 손발에 땀 나는 병을 말하는데 땀샘이 과도하게 작동해 물집이 생기고 껍질이 벗겨지면서 벗겨집니다. 그러나 가려움증이 없고 경기가 경미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병이 있는데 심한 가려움증 피부 건조, 팔꿈치나 무릎 등에 동반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소보진, 우리 건선이라 하는데 은백색 빈을 명확한 경계, 손톱 변형 동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 많은 접촉성 피부염, 특정 물질, 우리 예를 들면 세제나 금속에 접촉한 후에 발생하는데 경계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손발 습진, 손바닥, 발바닥에 깊은 물집, 심한 가려움증, 이것은 계절과 관계됩니다. 그리고 비닐 무좀, 발바닥 사이 아닌 발바닥 전체에 넓게 비듬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가렵증이 있다고 꼭 무조건 무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 그런 경우도 있고 혹시 발 냄새가 심한 것도 이렇게 뭐 무좀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0: 예, 발 냄새와 무좀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네. 무좀 특히 지간형 무좀은 발가락 사이 피부가 적고 하얗게 변하여 갈라지는데 이 상태에서 세균이 함께 번식하면 악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무좀 자체는 냄새를 직접 내는 것이 아니고 무좀으로 인해 피부 환경이 변화하면서 세균 번식이 촉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냄새가 가장 흔한 원인은 무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족 다한증 가장 흔한 원인은 땀샘이 많으면 피부 표면에 세균이 땀을 분해하면서 악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균 번식, 땀이 나고 따뜻하고 습한 환경은 세균 번식의 완벽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신발, 양말, 소래, 통기성이 나쁜 합성 섬유, 오래 착용, 갠위생, 씻기 불충분, 양말 자주 가라앉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1: 역시 그저 관리고 위생 뭐 불결한다든가 그래도 발냄새가 좀 더 심하게 나는 친구들이 따로 있어요. 예. 땀이 많이 나고 그런가 하면 전성적으로 그런가 이거.
0: 예, 땀이 많이 나고 거기면서 우리 그 세균이 번식한 다음에 거기면서 세균이 번식한 데서 냄새 나는 게 있다. 딱 우리 무좀 균에서 난다고는 못 말합니다. 합병증이죠.
1: 예. 그래 그래요. 이 무좀은 그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0: 예, 무좀은 주로 발에 발생하는 부위와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주요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지간형, 이 발가락 사이를 말하는데 가장 흔한 질병입니다. 발생 부위는 발가락 사이, 특히 새끼 발가락과 약지 발가락 사이 형태를 보면 피부가 하얗게 하얗고 좁고 불투명해집니다. 지고 갈라집니다. 때로는 궤양이 생깁니다. 증상은 가려움, 자결감,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체 무좀 환자의 7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냄새는 세균 2차 감염 시 악취가 동반합니다. 초기에는 가려움만 있고 방치

0: 하면 갈라지고 아파집니다. 두 번째는 수포형. 이거 발생 부위에는 발가락, 발등, 발가락 측면에 우리 물통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형태는 깊은 물집이 여러 개가 발생합니다. 내용물이 맑거나 탁합니다. 특징은 물집이 맑아지며 껍질이 넓게 벗겨집니다. 계절성, 우리 보통 이 수포형은 봄, 여름에 많이 생깁니다. 물집을 터뜨리면 2차 간염이 위험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비늘형. 발생 부위는 발바닥 전체, 발뒤꿈치, 발가락 밑에 생깁니다. 형태는 피부가 두꺼워지고 넓게 비늘처럼 벗겨집니다. 증상은 가려움증이 적거나 없으며 무좀인지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건조한 피부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 나뉩니다.
1: 네. 지금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고 하니까 무좀이
0: 많아집니다.
1: 그렇죠. 많은 계절이라고 또 봐지는데 이 무좀 하면은 뭐 쉽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야만이 전염이 빠른가요? 이거?
0: 예, 이 무좀은 곰팡이균이 원인이므로 균이 접촉하는 경로를 통해 전염됩니다. 첫째는 우리 직접 접촉, 피부와 피부를 통해서 접촉하면서 무좀이 환자의 발에서 손에서 직접 전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우리 보게 되면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예를 들면 고양이, 강아지 이런 이 동물들도 우리 이 피부 이런 곰팡이균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전염되는 룰도 우리 일상에서 보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발을 주물거나 같은 침대에서 발이 맞닿는 등이 접촉이 전염증입니다. 두 번째는 간접 접촉, 물건을 통한 전염, 신발, 예를 들면 환자가 신던 신발을 함께 신거나 신발장에서 밀집 보관하거나 양말, 같은 양말을 공유하거나 세탁 시 함께 세탁한다거나 그러면 수건, 발을 닦은 수건으로 손몸을 닦거나 수건 공유할 때 전염됩니다. 그리고 발악제, 예를 들면 목욕탕, 사우나, 수영장이나 이런 데서 젖은 바닥에서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구, 이불, 매트리스, 침대 시트 이런 데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습한 환경에서 균이 생존하고 번식함으로 젖은 상태의 물건이 위험도가 높습니다. 셋째는 공용시설 이용 장소 위험 요인입니다. 예를 들면 목욕탕, 찜질방, 따뜻하고 습한 바닥, 공유 수건, 슬리퍼 이런 것들도 전염될 수 있고 수영장, 수상낙원 이 안에서도 탈의실, 바닥 공유 샤워 바닥, 옷 갈아입는 곳 이런 데서도 전염되고 또한 학교, 기숙사, 군부대 공용에서 공용 샤워실, 슬리퍼 공유, 밀집 생활 등에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 전염. 예를 들면 발에 무좀이 있는데 손을 통해서 무좀균을 긁어서 우리 사타구니다든가나 다른 몸에 전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타구니에 전염되는 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도 한계 전염되는 도경이라고 생각합니다.
1: 우리 삶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참 많네요.
0: 예.
1: 자칫하면은 걸릴 수도 있겠네요.
0: 예, 예, 예.
1: 쉽게 좀 나은 가면 또 걸릴 수도 있고
0: 예.
1: 재발도 하게 되고 아이들도 뭐 어때요? 어른들한테서 없는 경우가 있는 겁니까 이거?
0: 예, 아이들이 어른으로부터 무좀에 감염되는 경우는 흔합니다. 아이들이 생활과 면역 체계 특성상에서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아이들이 취약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면역력이 미성숙하고 하여 피부 사상균에 대한 저항력이 어른보다 약합니다. 그리고 습한 발, 발을 보통 벗고 뛰어다니며 땀을 많이 흘리고 신발 양말을 자주 갈아입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그 다음에 맨발 생활, 실내에서 맨발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갠위생 미흡, 어린이들은 손 씻기, 발 건조 등을 스스로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 밀집 접촉, 부모의 발을 만지거나 같은 침대 이불을 사용한다거나 이럴 때 전염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 흔한 전염 경로는 부모와 아이의 같은 욕실 사용, 수건, 슬리퍼 공유, 발 주무르거나 만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보며 맨발 접촉, 모욕을 도와줄 때 전염시킬 수 있고 형제 자매 간에 같은 방, 같은 침구, 장난감 매트 공유할 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학교, 실내 공유, 체육관, 탈의실 맨발

0: 우리 등에서도 전해드릴 수 있고 우리 학원 체육관 예를 들면 태권도, 체조 등 맨발 수업이 할 때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목욕탕 수영장 가족 단위 이용 시 부모가 먼저 감염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경로는 가족 내에서 전염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무좀이면 아이 감염될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1: 그렇군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뭐 생활의 곳곳에서 뭐 자기 어떤 질병이나 뭐 어떤 나쁜 불량식권에 전염되지 않게끔 잘 관리하고 단속을 네. 해야 되겠네요.
0: 예, 그렇습니다.
1: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니까 이런 질환이 있거나 예. 또 이런 뭐 가능성이 있다 할 때는 다 조심해야 되죠.
0: 예, 또 철저히 또 처리해야 되고요.
1: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일부 무정 환자들은요, 이 가려움 때문에 물집을 마구 터뜨리게 되는데 함부로 물집을 터뜨리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0: 예, 물집을 함부로 터뜨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권장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2차가 세균 감염, 손톱 손에 있는 세균이 물집 터진 부위를 들어가서 농피증, 즉 고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확산, 우리 그 진균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집 속 액체가 주변 피부로 퍼지면서 무좀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깊은 궤양 형성, 피부 보호막이 사라져 상처가 꽤 깊어지고 아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발톱 간염을 유발한다. 우리 하늘을 말하는 휘저자가 걸릴 수 있고 터뜨린 손으로 발톱을 만지면 발톱 무좀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만성화와 재발이 만해집니다. 반복적으로 터뜨리면 피부가 굳어지고 치료가 또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또 특히는 우리 당뇨병이 환자거나 면역력이 저하되는 되는 환자들은 작은 상처로도 궤양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1: 그리고 무좀으로 해서도 심하면 발톱이 휘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맞아요, 이거?
0: 예, 예 맞습니다. 어허. 무좀을 방치하면 발톱에도 침입하며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발톱성 백선성 발톱 무좀, 이 우리 하나 말한 후재자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발톱이 두꺼워집니다. 발톱 아래에 각질이 쌓여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발톱 색이 변합니다. 누렇게 또는 지긋하게 변하는데 흰색, 노란색, 갈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발톱 표면이 거칠어집니다.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리고 발톱 조각조각 부서집니다. 그 부분이 갈라지고 깨어집니다. 그리고 발톱이 들뜹니다. 발톱 침대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어휴. 그리고 발톱이 휘어지고 변형이 생깁니다. 두꺼워지고 뒤떨어지면서 비정상적으로 휘어지고 굵어집니다. 발톱이 휘어진다는 것은 이러한 변형이 일환으로 특히 발톱이 두꺼워지고 뒤틀어지면서 나타납니다. 무좀은 발톱으로 확산되어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발톱 무좀은 치료가 오래 걸립니다. 발무좀을 조기에 완전히 치료하는 것이 발톱 무좀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이거 무좀 뭐 쉽게 볼 게 아니에요, 이거.
0: 예, 예.
1: 뭐 큰 병이 안에다 지나치다 보게 되면 발톱에 그저 감염이 돼서 휘어들고 하면.
0: 예, 그냥 고생 많이 합니다. 발톱에 치료하면. 예.
1: 그래서 이 다섯 발가락 양말이 무좀 환자에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진정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거?
0: 예. 다섯 발가락 양말이 무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방 및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다섯 발가락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발가락 사이 젖는 것이 핵심인 원인인데 발가락을 분리하면서 마찰과 습기 축적이 방지됩니다. 그리고 피부 접촉이 최소화되고 발가락 피부끼리 닿지 않아 균 번식 환경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통기성이 향상됩니다. 공기가 발가락 사이를 통과해 건조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마찰이 감소하며 물집이나 갈라진 부위의 통증, 자극이 완화됩니다. 핵심은 발가락 사이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인데 이는 무좀균의 가장 싫어하는 하는 환경입니다. 다섯 발가락 양말은 무좀을 관리에 유용한 보조 수단입니다. 하지만 치료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우리 주변을 또 한 보면은 무좀과 습진을 혼돈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봐도 무좀과 습진, 뭐 발가락 사이에 많이 좀 생겨 습진은 좀 더 물통이 나나 치는 것 같은데 좀 가렵죠 다.

0: 이게 다를까이고?
1: 예, 무섬 보통 발이 많이 나는데 이 무섬은 우리 그 원인이 명확합니다. 이 곰팡이 균입니다. 예, 감염되며 또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동물 건물 접촉을 통해 전염됩니다. 발생 부위는 주로 발가락 사이, 특히 세 번째나 네 번째 발가락 사이입니다. 그리고 발바닥, 손바닥이 생기며 보통 한쪽이 먼저 생기며 비대칭적입니다. 경계는 뚜렷하고 주변으로 퍼집니다. 물집은 드물고 작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백색 각질, 발바닥 망상 각질이 있으며 때로는 발냄새 동반합니다. 그리고 여름 습한 계절이 악화됩니다. 이게 무좀이 정황이고 우리 습진은 보통 우리 손발 습진을 말하는데 이 습진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알레르기, 자극, 스트레스, 유전 등으로 일어나며 전염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손등 발 손발 바닥 발등 발바닥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생깁니다. 그리고 피지는 보통 양측이 대칭으로 나타납니다. 경계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 깊은 수포가 특징이며 건조하고 각질이 생기며 갈라집니다. 특히 냄새가 없고 계절에 관계 없습니다. 이 습진은 스트레스가 심할 때 악화됩니다.
0: 아유, 참 듣고 보니까 이러저러게 무좀 습진. 그래서 무좀 한번 걸리면은 뭐 잘 낫지 않는다, 난치 질환이다 여기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려운 치료입니까 이거 무좀이?
1: 예, 무좀이 난치성으로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잘 낫지 않는다기보다는 치료를 불완전하거나 재발이 잦아서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예를 들면 첫째, 치료가 불충분한 경우, 이 가장 흔한데 연고만 바르고 중단합니다. 증상, 특히 가려움증이나 비듬이 없어지면 약을 끊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깊은 균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기간이 부족합니다. 피부 사상균은 표면뿐만 아니라 각질층 깊이에 침투하는데 최소 우리 두 주일 내지 넉 주일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반 달 내지 한 달이 필요한단 말입니다. 네. 발톱 무좀을 또 무시합니다. 우리 후지자를 무시한단 말인데 발톱 무좀은 나섰는데 발무좀은 나섰는데 발톱에 남은 균이 다시 피부로 퍼지거나 연고가 닿지 않은 깊은 각질층이나 발톱 균이 남으면 반드시 재발합니다. 재간염, 예를 들면 우리 신발, 양말 소독을 안 합니다. 치료 중에도 신발, 양말에 남아있는 균이 재간염됩니다. 가족 내 전염, 치료해도 가족이 간염원이면 계속 감염될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 이용, 목욕탕, 헬스장 등에서 반복 간염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잘못된 치료. 스테로이드 연고만 사용하고 우리 객소로 말한데 증상이 가라앉다가 더 심해지게 재발합니다. 그리고 항생제만 사용하고 세균 감염 동반 시에는 일시적으로 효과 보나 근본적인 이런 곰팡이균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요법 식초, 소금 등 효과가 불확실하고 피부 자극으로 오히려 악화됩니다. 그리고 발톱 무좀 동반 발톱에 무좀이 감염된 상태에서 발피부 치료하면 이것은 우리 반년에 1년의 시간이 줘야 되고 또 필요하면 먹는 약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철저히 치료해야 됩니다.
0: 그래요. 좀 나았다 하면 끊는데 한동안 쭉 지속적으로 써주면 좋다는 얘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 주변에는 자체로 병을 판단해가지고 약을 쓰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예. 그래서 화를 불러오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무좀에 다른 약을 발랐을 경우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거?
1: 예, 무좀에 잘못된 약을 사용하면 여러 합병증과 악화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스테로이드 연고만 사용할 경우 이 가장 많습니다. 초기에는 스테로이드로 가려움 발적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습니다. 한 주일 내지 두 주일 후 경계가 분명한 넓은 홍반이 퍼지며 이게 더 무좀이 더 증상이 과중됩니다. 결과는 원래 전형적인 무좀 모습이 완전히 변형되어 진단이 어려워집니다. 스테로이드는 바르면 잠깐 좋아지는 것 같다가 더 심해진다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항생제만 사용하는 경우 무슨 원인인지 우리 지금 보게 되면 그 홍매수 광고만 쓰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틀렸습니다. 근본 원인은 치료하지 못합니다. 세균은 죽여도 곰팡이균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차 세균 감염의 위험이 항생제 남용으로 내성균이 발생합니다. 증상이 악화되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우리 뭐 있는가 하면 민간요법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우리가 식초, 소금, 생강, 담배, 연기 등으로 치료하는데 우리

0: 다른 병이 많이 다른 피부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은 우리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자극을 줘서 가지고 피부가 갈라지고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생강마늘은 우리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또 담배 연기 우리 유효성이 없습니다.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뜨거운 물을 쓰는데 우리 그 무좀만 아니고 다른 피부병도 쓰는데 이건 일시적 가라움증을 완화시키지만 피부 손상을 악화되기 때문에 우리 무좀만 아니고 우리 다른 피부병도 갈아보면 이 더운 물을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무좀 어떻게 육안으로도 뭐 진단이 가능합니까? 봐서 이렇게 어때요?
0: 예, 무좀을 가볍게 여기고 어딘가
1: 육안으로
0: 네, 육안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우리 예를 들게 되면 우리 그 무좀이 우리 그 지간형이나 수평형은 우리 전형적이라면 의사들이 육안을 보고 상당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확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수산화 칼륨 도말 검사 우리 그 해미경을 봐가지고 균사나 우리 그 포사를 발견하면서 인차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균을 배양합니다. 우리가 무슨 균인가 균을 배양하게 되면 우리 종류를 분리할 수 있고 또 약을 선택하는데 유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우두등이라는 이런 빛으로 보고도 우리 그 색깔이 변화를 가지고 우리 그 무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 그런 다음에 우리 만성, 그 다음에 우리 판단하기 어려운 병을 우리 조직 검사로도 더 간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우리 림상에서는 보통 도말 검사로 간단하게 우리 그 긁어 가지고 수산화 칼륨 이온 다음에 우리 해미경을 보고서 균사거나 포사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진단합니다.
1: 무좀 치료 뭐 구체적으로 지금 고약 구복약 뭐 이렇게 합니까? 이 연구 어떻게 해요?
0: 예, 이 무좀 치료 또 다른 피부병도 비슷한데 우리 무좀 놓고 말하게 되면 심하지 않을 때는 우리 그 다른 피부도 한 가지인데 피부병도 고약을 위주로 합니다. 만약에 우리 심하게 되면 고약을 공지 못할 때는 우리 그 고약하고 머니약을 같이 쓰는 게 우리 피부병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좀은 우리 확실하게 뭐 곰팡이 균이기 때문에 그 선택할 때 무좀균을 죽이는 우리 고약을 선택해야 되고 네. 만약에 이거 쓰다가 공지 못되게 되면 우리 먹는 약도 많습니다. 이거 같이 써가지고 철저하게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치료할 때는 두 주일 내지 넉 주일 이렇게 이거 무섭이 걸리면 우리 보통 반달 내지 한 달을 치료한다고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아, 끝으로 한 문제만 제가 문의를 해드리고 싶네요.
0: 예.
1: 무좀은 옮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관건이잖아요.
0: 예.
1: 그리고 또 평소에 피부 관리와 좋은 습관으로 무좀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좀을 예방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예, 이 무좀은 우리가 그 이제 그 균도 똑똑히 알고 그 감염 경로도 똑똑히 알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균에 노출되지 않기와 균이 번식하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갠위생 발 관리라든가 양말 관리, 신발 관리, 그다음에 공공 시설 사용 시 주의. 예를 들면 우리 그 공공 시설이 그 목욕물이 문제인 게 아니라 그 목욕 바닥에 그 균이 번식 한계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1: 맨발 다니다 보면 또 미끄러 문제있을 텐데
0: 그렇죠? 맨발 다니는 요거 조심해야 되고 공동 슬리퍼나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 가족이나 타인에 접촉할 때 저는 주의해야 되죠. 이 균이 있으면 우리 또 옮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피부 상태 관리 그리고 일상 습관에 주의해야 됩니다. 핵심 정리하면 우리가 균이 살지 못 한다. 이럴 때는 건조와 통기, 청결 유지, 그다음에 피부 장벽을 튼튼히 상처를 보호하고 면역을 강화해야 됩니다. 무좀은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습니다. 평소 습관만 조금 신경 쓰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1: 그래. 이 공공 장소거나 뭐 수영장, 뭐 목욕장, 습한 곳에는 이 매균이 많아요. 그렇게.
0: 예, 곰팡균이 번식하기 훌쩍. 예.
1: 쉽게 거기 감염됐다면 어떻게 물에다가 헹구고 씻고 어떻게 비늘로 잘 나올 때는 잘 헹구고 어떻게 나와야 되겠지?
0: 헹구고 나오고 그다음에 그 건조해야 되죠. 건조해야 이 진균이 잘 번식해야 합니다. 건조한 게 중요합니다.
1: 그렇죠.
0: 바싹 말려야 되죠. 예.
1: 글씬도 자기 스스로도 준비 많이 하고.
0: 예.
1: 예, 알겠습니다. 무좀 예방 지식에 대해서 잘 알고 갑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연주 피부병 병원 현명설 조임의사를 모시고요. 무좀에 걸리는 주요 원인과 구체적인 증상, 전염 경로, 예방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온도와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요, 무좀균이 왕성하게 번식하기 때문에 무좀에 걸리기 쉽거니와 재발하기도 쉽습니다. 무좀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둘 경우 균이 발등이나 발톱 등 다른 신체 부위에 침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재발로 해서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좀에 걸렸다면 의사의 지도하에 꾸준히 치료를 견지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항상 발위생 관리를 깨끗이 하는 것이 참 좋겠죠.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0: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1: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0: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1: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0: 사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1: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0: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단오 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류의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